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 차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잠깐 문이 어디더라? 다 사라졌어? 너무 늦었어.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아하!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 뒤에. 여기도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마리.

Ew.

0: 한 명도 돌려보내줄 수 없다.
1: 한 명은 못 들어갈지도 몰라도 둘은 가능할지도 몰라. 하체! 이! 덕이 이름 바로
2: 이!
0: 문 들어가라.
2: 아? 이 길이 두 개네. 어디로 가야 하지? 넌 왼쪽, 난 오른쪽. 뱀이 움직여. 가짜 뱀이야. 고무라고. 너무 징그러워. 조심히 걸어가야겠어. 이. 됐어. 이제 어디로? 이쪽으로. 필요한 건 더 힘세고 더 큰 사람. 합체. 이 더하기 이는 바로
3: 서. 왜 이런 바위들은 정사각형이 아닐까? 우와, 황금 사과다! 동그란 것들, 왜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란 거야? 도와줄까, 친구? 넌 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지금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합체! 4 더하기 4는 바로 8. 오토블록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황금 사과. 1, 5. 당장 탈출해야겠군. 2, 3, 4, 5, 6, 7, 8. 오토블록 반으로 나누기. 8은 바로 4 더하기 4. 거대한 동그라미가 굴러와. 조심해, 고모뱀이야. 반으로 나누기. 4는 바로
2: 2 더하기 2. 우린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제 어쩌지? 반으로 나누기. 2는 바로
1: 2 더하기 1.

0: We've made an it.
1: Quiet. Did you hear that?
0: Huh?
1: I said, quiet. Did you hear that?
0: Oh.
1: I think it is something big.
0: Something unbelievably heavy. Something... tiny.
1: I think it likes you.
0: Oh, so unfair. Huh? That's my sound. Stop it, it.
1: I agree. Stop it.
0: Huh?
1: I said, quite agree. Oh, listen, it's making our sound. How cute.
0: Huh? That's not cute. Somebody make it stop.
1: Quack.
2: Quack.
1: Loud.
0: Squawk. Squawk.
2: Squawk, squawk. Squawk, squawk. Squawk.
0: Squeak.
2: Squeak.
0: How's it going? Oh, it is so noisy. We can't get it to stop.
1: I see. Well, we made it, so maybe we can help.
0: Hold it. This time, we'll try without Q.
1: Quiet! Yes?
0: I need you, Q.
1: Quiet!
0: Quiet!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8: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오롱가봐요. 뛰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와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안녕사. 안녕 팔. 맞춰봐. 뭘? 나 정사각형이야.
7: 알아.
6: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7: 그래 알아.
6: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7: 걱정 마. 옥토블록이 있잖아. 옥토블록 분리. 1, 2, 3, 4, 5, 6, 7, 8. 합체. 이건 어때?
6: 정사각형인데 구멍이
8: 뚫려 있네?
6: 정사각형이 아니야.
7: 미안해, 사.
8: 구멍? 나야!
6: 어?
8: 내가 구멍이잖아!

0: 네 개, 나처럼. 1, 2, 3, 4. 모서리도 네 개, 나처럼.
1: 맞아, 정사각형이야, 너처럼.
0: 근데 왜 머리에 숫자구를 달고 있어? 말해봐.
1: 알려줄게.

0: 메이크업부.
1: 1, 2, 3, 4. He can make it. Red.
2: Look at me. No, look at me. He's

0: with three E's, we can make you s. E. Z. Sneeze.
1: Quickly!
0: E!
1: Birth!
0: E!

0: 냥크? 어? 무슨 일이야?
1: 하나가 작아져. 항상 하나가 작아진다고.
0: 뭐?
1: 내가 기침을 할 때마다 자꾸 하나가 작아진다고.
0: 맞아!
1: 봤지? 하나가 작아지지 말고 커질 순 없을까?
0: 가능할지도 몰라. 키를 늘려봐.
1: 9?
0: 거기 이름 바로?
2: 10! 나는 10! 한 번 더. 나는 10! 잘 봐. 10?
0: 빼기 이름 바로?
1: 9!
0: 정말 대단해.
1: 더 커. 하나가 더 커.
0: 근데 왜 넌 1이라고 적혀있어?

0: 옥토블록.
1: 거기에 1을 더하면
2: 9는 블록 9개.
3: 난 커다란 정사각형.
0: 난 1, 8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하게.
6: 눈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로봇 댄스 대회.
10: 슈퍼펫 미니버스가 한국, 포항의 로보라이프 뮤지엄에 도착합니다.

0: 트위스트! 오, 안 돼! 어? 내가 망가뜨렸어! 어쩌면 좋지?
1: 슈퍼윙스?
2: 안녕, 슈퍼패트라!
0: 안녕, 슈퍼윙스. 난 하영이야. 로봇 댄스 대회에 참가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트위스트가 망가져버렸어. 수리키트를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당연하지.
3: 그리고 트위스트가 너의 춤 동작을 따라하는 기능도 추가해줄게.
2: 고마워.
4: 포항은 로보라이프 뮤지엄이 있는 곳이야. 로봇에 관한 모든 게 있지. 그리고 여행을 하다 배고파지면 과메기를 먹어봐. 과메기는 꽁치를 말린 음식인데 포항의 특산물이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로봇 3키트와 동작 따라하기 장치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2: 고마워, 우지야. 이거라면 로봇을 잘 고쳐서 댄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거야.
4: 그리고 하영이와 트위스트가 꼭 우승할 수 있게 특별한 슈퍼윙스를 함께 보내줄게.
2: 좋아!
4: 자, 누가 출동하는 게 좋을까? 춤을 가장 잘 추는 게 누구지? 슈퍼윙스 제로!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안녕, 난 제롬이야.
2: 포항연걸 환영해,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뭐? 여기 네 택배. 멋지다. 로봇을 고칠 수 있겠어. 시작해볼까? 교체 부품을 넣고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 트위스트? 완벽해! 내 춤 실력도 완벽하면 좋을 텐데.
1: 걱정 마, 하영아. 내가 가르쳐줄게. 춤은 내 전문이거든. 동작 따라하기 장치를 착용해봐.
2: 멋져! 우후! 그럼 흔들어!
0: 흔들어?
3: 한국어로 몸을 흔든다는 뜻이야.
2: 오, 좋은데!
1: 다 같이 흔들어볼까?
2: 좋았어!
1: 그럼 날 따라해봐!
2: 우와, 고마워, 제롬. 이제 춤에 자신감이 생겼어.
4: 지금부터 댄스 대회를 시작합니다.
2: 시작했어, 가자.
4: 첫 번째 참가자는 미니 로봇 트리오.
2: 동작이 딱딱 맞잖아. 나도 트위스트랑 잘 맞으면 좋을 텐데.
1: 아, 내가 무대에 함께 올라가 줄게.
4: 이번에 모실 참가자는 하영 팀.
1: 가자.

마음껏 환호하세요, 여러분. 이번 대회 우승과 반짝이는 트로피는 모두 내 거니까. 골든 액션 슈트.

0: 이 골든 댄서도 출전했으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1: 골든 보이?
0: 1등은 내 거라고.
1: 괜찮아, 제롬.
0: 모두 선글라스를 껴야 할 거야. 왜냐면 내가 빛날 수가 있거든. 좋았어. 댄스 배틀이다. 아, 좀 센데.
1: 아, 제롬.
0: 고마워, 호기.
1: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우지야, 댄스 배틀을 위해 액션 슈트가 필요해.
2: 알겠어, 호기.
3: 슈퍼이스 특급 배달 준비. 로키 출동!
4: 기다려, 슈퍼윙스! 스피닝 액션 카가 간다!
2: 도착했어! 액션 시스템 변신!
5: 다시 시작합니다.
6: 우와, 재밌겠다. 멋진데.
0: 그래, 내 필살기를 보여주지. 골든 헤드.

0: 나한테 던져!
1: 그래, 받아!
0: 대왕겨요! 장착! 대왕겨요! 귀감기 액션! 요요 던지기 액션!
2: 정말 잘했어. 이제 점수를 볼까?
3: 로봇 댄스 대회 우승자는 바로 하영 팀!
1: 정말 고마워, 슈퍼윙스와 슈퍼팻. 너희 없인 해내지 못했을 거야.
0: 우리가 같이 한 거지.
4: 어? 슈퍼팻 미니버스잖아. 또 봐, 슈퍼팻들아.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3: 고맙다!
5: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4: 하마와 워터슬라이드 타기!
6: 슈퍼팻 미니버스가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합니다. 이곳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0: 쓰잖아. 그리고 하마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1: 슈퍼펫들이 케냐를 여행 중인가 본데. 저기 하마들은 우리처럼 몸을 식히는 중이고. 근데 하마들은 물웅덩이가 말랐을 때만 마을로 찾아오는데.
0: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하마 때문에 오늘은 워터 슬라이드를 못 하겠네요. 어?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펫들한테 연락이 온 거야?
3: 맞아, 슈퍼펫들이 케냐에서 전화를 걸었어.
4: 안녕, 슈퍼윙스. 난 키오코야. 우리 마을 수영장에 있는 워터슬라이드에 하마 한 마리가 끼었어. 아주 큰 튜브가 있다면 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달해 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 줄게.
4: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3: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에는 우기와 건기 이렇게 두 계절이 있는데, 건기에는 웅덩이와 강이 말라버리곤 해. 그래서 하마들이 힘들어하지. 더운 날에 몸을 식히려면 물이 필요하거든.
2: 저 사진처럼 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3: 그래, 맞아, 호기. 여긴 나이바샤 호수인데 키오코네 마을 근처에 있어. 많은 하마들이 몸을 식히는 곳이지.
2: 그럼 나이바샤 호수는 하마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구나.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알았어. 택배 프린트를 작동시켜줘. 커다란 우도용 큐브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지야.
3: 이번엔 누가 좋을까? 큰 하마를 구조하려면 그에 맞는 장비가 필요한데, 슈퍼윙스 도니,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헤냐 라이벌대로 출발!
1: 힘내, 슈퍼패트라!
2: 근데 하마가 너무 꽉 꼈는걸?
3: 걱정 마세요, 엄마. 주문한 물건만 오면 하마를 구조할 수 있어요.
4: 택배했습니다! 어?

0: 나는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도니. 만드는 건 내가 전문이지.
0: 그녀의 온 걸 환영해. 우리 엄마죠. 여기 네 택배. 정말 크잖아. 지금 딱 필요한 거야. 받아, 하마야. 하나, 둘, 준비됐지? 영차, 영차.
1: 좀만 더 힘내.
0: 하마들 때문에 워터슬라이드를 타려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2: 그래, 워터슬라이드가

0: 재미있는 걸 알았으니 하마들이 금방 돌아가진 않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마들을 위해 아주 긴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저기 다이바샤 호수까지 말이야.
1: 호수가 워낙 커서 건기에도 절대 마르지 않지.
2: 와, 정말 멋진 생각인데?
0: 엄마, 슈퍼윙스랑 워터슬라이드 타도 돼요?
1: 물론이지. 함께 타면 엄청 신날걸. 나이바샤 호수까지 이어지는 워터슬라이드라니 정말 아자부.
0: 아자부? 아자부는 굉장해란 뜻이야. 아프리카에서 쓰는 스와일리어지.
2: 아자부!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자!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캣!

얘들아

0: 이렇게 좋은 건 딱 질색이야.
1: 예! 우후!
0: 저거 정말 시원하고 재밌어 보이는데? 어? 슈퍼 윙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가자! 뭘 하는지 봐야겠어! 안녕, 슈퍼 느림보드!
1: 어? 골든보이! 여긴 웬일이야?
0: 날 보면 반가워할 것 같아서 모든 날 반기거든.
1: 골든보이! 모터 슬라이드 타는 건 재밌겠지?
0: 아니, 좀 지루해 보이는데? 나라면 더 와일드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내가 좀 도와줄까? 우리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와 골든팬 합체! 골든 3D 프린터 장착! 떨어져서 구경들이나 하셔. 와일드한 워터 슬라이드가 뭔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
1: 어, 그래. 어떤 아이디어든 환영이니까.
2: 잘 만들지 걱정되는데.
1: 예! 야!
0: 꽉 잡는 게 좋을까? 모두 단단히 준비됐지? 이제 진짜 와일드한 재미를 즐겨보라고!
1: 어, 안 돼! 우리가 막아야 해!
2: 너무 높아, 골든보이! 높다고!
0: 어? 어? 어, 이런! 골든 3D 프린터가 이상해!
1: 안 돼! 슬라이드가 끊겼어! 어서, 비용코! 내 등에 타!
0: 아, 맞다! 워터 슬라이드! 우와! 우와! 아이쿠! 오, 경피해네! 우와! 이거 진짜 와일드!
1: 하마들이! 우리가 구해줘야 해! 알았어! 보기 스피드! 하나, 둘, 셋!
2: 구조용 슬라이드로 잡기! 액션! 우후! 이제 다 왔어! 나이바샤 호수를 소개합니다!
3: 슈퍼윙스와 슈퍼팬! 하마 구하기 성공!
1: 이제 신나게 놀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3: 아자부!
1: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고마워, 슈퍼윙스.
3: 안녕! 슈퍼윙스와 슈퍼팬! 임무 완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곳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남방군 후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식물엔?
11: 덕분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술물엔
2: 덕덕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왕실 강아지 훈련 서동.
4: 좋네.
5: 얘들아, 안 돼. 안 돼.
6: 왕실 강아지들을 진정시키는 게 좋겠구나, 카린 공주. 강아지들 때문에 엉망이 되겠어.
5: 정말 착한 강아지들이에요, 엄마. 공을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신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물어와.
7: 이번에 들를 곳은 스웨덴 왕실입니다.

가린 공주, 강아지들이 왕실견들이 받아야 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0: 그럼 강아지 훈련복이 필요하겠는걸?
1: 우와,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빨리 배달해줄 수 있을까?
0: 물론이지, 금방 배달해줄게.
2: 고마워, 그럼 강아지 훈련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따 봐.
1: 스웨덴에는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있어. 수도인 스톡홀름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왕궁이 있고, 특히 피카라는 전통이 있는데, 스웨덴 전역에서 친구들, 가족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면서 함께 간식과 다과를 즐기는 시간이야.
3: 우와! 스웨덴에 있는 동안 피카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1: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0: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강아지 훈련복 3벌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3: 고마워, 우주야! 왕실 강아지들이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
1: 잠깐 호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하겠지?
3: 나야 좋지!
1: 자, 누가 좋을까? 강아지들과 잘 놀아줄 파트너라면? 슈퍼윙스 도니! 도니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활동 준비 완료! 스웨덴 스톡홀로 출발!
1: 제가 왕실 강아지 훈련사로 일한 이래 이렇게 훈련이 어려운 강아지들은 처음이에요. 자, 들어와! 어휴.
2: 이제 택배만 도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어?
2: 야호! 왔나봐요.

0: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도니. 강아지들은 내가 먹여.
2: 얘들아, 돌아와. 스톡홀름에 잘 왔어, 슈퍼윙스. 이분은 왕실 강아지 훈련사셔.
3: 안녕.
2: 여긴 우리 아이들, 루퍼스, 레지, 그리고 리플이야.
0: 안녕, 얘들아. 여기 네 택배야, 카린.
2: 고마워. 우와, 멋진 강아지 훈련복이네. 얘들아, 이제 시작해볼까?
3: 루프 발사기, 풍선 슈트, 그리고 프로펠러 백팩. 아주 흥미롭군요.
2: 보세요, 벌써 행동이 나아졌는걸요.
3: 좋습니다. 왕실 강아지 훈련을 시작해보죠. 훈련은 총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허드를 넘은 후 그물망 아래를 지나 바람을 이겨내고 수영장을 건너 돌아오면 됩니다.
0: 바로 그거야.
2: 얘들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할 수 있어.
3: 좋아요. 제자리에. 준비. 출발!
2: 좋았어!

0: 카린 공주님, 강아지들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마지막 훈련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인 구조 훈련입니다. 왕실견들은 공경에 처한 공주님을 구할 줄 알아야 하죠.
1: 그거 멋져요.
0: 카린 공주님, 풀장 가운데로 걸어가 그곳에서 물에 빠진 척을 해주시겠습니까?
1: 재밌겠다. 어서 강아지들아, 날 구해줄 시간이야. 멈춰. 나는 물에 빠진 척을 하는 거야. 너흰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대신 저기에 있는 튜브를 나한테 가져다 줘.
0: 와, 그래, 바로 그거야.
2: 저건 아닌 것 같은데.
3: 어서 도니! 빨리 공주를 구해야 해!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인스퍼 슈퍼 스퍼!

미션 준비 완료! 왕실 구조대 출동!

0: 돼.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이네. 굉장해.
1: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얘들아.
2: 슈퍼힌스와 슈퍼캣 그리고 왕실 강아지들 공주과기 임무 성공.
3: 공주님 말이 정말 맞았네요. 왕실 강아지들은 아주 훌륭해요.
4: 정말 그래요. 모두 훈련을 아주 잘 마쳤구나. 카린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1: 맞아요 아빠. 왕실만큼 자랑스러워요.
5: 맛있어. 미카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덴 전통 간식 시간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어? 도바 슈퍼팬들아,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1: 잘 가.
4: 고맙다.
2: 슈퍼힌스와 슈퍼패 임무 완료.
5: 세상에서 제일 큰 피냐타.
6: 슈퍼팻 미니버스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도착합니다.

0: 하잖아. 친구들이 곧 올 텐데. 피냐타 없이는 생일 파티를 못 한다고.
1: 슈퍼 윙스?

0: 안녕 하늘이 누나. 안녕 우지야. 슈퍼패들이 연락한 거야?
1: 맞아. 슈퍼패들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전화를 걸었어.
2: 안녕 슈퍼윙. 난 안드로스야.
0: 생일 파티에 쓸 피냐타가 부서졌는데 새 피냐타를 배달해 줄 수 있을까?
3: 걱정 마 슈퍼패들아. 우리가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를 위해 아주 특별하고 커다란 피냐타를 만들어줄게.
2: 고마워. 이따 보자.
1: 멕시코에서는 아이들이 생일 파티 때 사탕이 잔뜩 든 피냐타 부수는 놀이를 해. 안드로스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사는데 거기엔 높은 안테나가 달린 탑이 있는 라틴 아메리카 타워도 있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피냐타 만들기 성공! 택배 준비 완료! 자,
0: 고마워 우지야! 안드로스가 이 특별한 피냐타를 받으면 아주 좋아할 거야.
1: 잠깐 후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하잖아. 자, 누가 좋을까? 누가 아이들과 피냐타 놀이를 잘할까? 슈퍼윙스 제롬! 제롬이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멕시코 시티로 출발!
1: 새 피냐타를 갖고 오는 거지, 슈퍼패트라. 이제 곧 친구들이 도착할 거야.
2: 택배 왔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그리고 난 제롬. 음악과 춤은 내 전문이야.
1: 멕시코 시티에 잘 왔어. 우리 엄마셔.
2: 여기 네 택배, 안드로스. 개치도!
4: 개치도는 멕시코 스페인어로 멋절한 뜻이란다.
1: 오! 개치도! 근데 피냐타를 나무에 걸지 못하겠는데요? 어떡하죠?
4: 괜찮아. 그냥 잔디밭 위에 둬도 돼.
2: 안녕, 안드로스! 어? 생일 축하해!
5: 우와,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에 슈퍼윙스가 와있어요.
3: 그럼 분위기 메이커인 제롬도 왔죠.
1: 세상에서 제일 큰 피냐타!
6: 개치도! 파티리가!
4: 그래, 안드로스. 어서 쳐보렴.
1: 좋아요. 칠게요. 이야! 자, 훗! 이야! 이런, 부러졌잖아. 어떡하면 좋지?
7: 우리가 도와줄게.
1: 피냐타가 터지질 않아.
3: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됐군. 통통 신나게 묘기를 부리며 피냐타를 터뜨려볼까? 하! 하하! 누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개 실력을 가졌죠? 바로 점프하는 제롬이랍니다. 하! 후!
1: 통통캐는 슈퍼잉스와 슈퍼패! 우리 다시 해볼까?
3: 아, 여기가 멕시코 시티야, 골든팻. 여긴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 골든팻, 어디 가? 우와, 엄청 큰 피냐타잖아. 그리고 슈퍼윙스도 있는데 저기서 대체 뭐 하는 거지? 가보자.
1: 이 피냐타를 터뜨리려면 훨씬 더 세게 뛰어야 해, 제롬.
3: 저 피냐타 재밌겠는데?
8: 골든보이?

0: 골든 팻도 있지. 너네 슈퍼 팻처럼 말이야. 근데 골든 팻이니까 더 낫겠지? 슈퍼 약골들에게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군. 골든 보이가 어떻게 피냐차를 터뜨리는지 보여주지. 골든 럭키 주먹 팻사! 터트려!
1: 피냐타.
0: 걱정하지 마. 난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올게.

0: 골든보이 이름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난 괜찮아. 바로 골든보이니까.
1: 오, 안 돼. 어? 피냐타가 시내로 가고 있어.
2: 우리가 막을게. 이제 빛날 시간이야.
3: 슈퍼민스와 슈퍼팬 합체.

0: 호기, 내 피냐타를 구해줘. 난 따라갈게.
1: 피냐타를 잡으러 출발!
2: 이봐, 조심해.
0: 어서 잡아야 해.
3: 아, 저게 뭐야? 아, 도와줘, 도와줘, 안 돼.
4: 고마워, 슈퍼잉스!
0: 오, 안 돼! 빨리 잡아야겠어! 거의 다 잡았다! 괜찮은 거야, 슈퍼잉스?
5: 이런, 이런. 꼭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니까. 잘 봐, 애송이들아. 골든팬 가자. 골든보이와 골든팬 한채.
6: 우와, 쟤네도 저걸 해?
5: 메가 골든 주먹 발사.
0: 아메리카 타워가 쓰러지겠어.
1: 우리가 있는 한은 그렇게는 안 되지. 호기 빅!
5: 강력한 요요 빙기 감기 액션.
1: 타워 잠금 빙기 액션.
5: 슈퍼 멈추기 액션.
7: 슈퍼팩! 라틴 아메리카 타워와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 구하기 성공!
0: 저 뾰족한 안테나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피냐타를 치고 뛰어도 안 터졌지만 이걸로는 될지 몰라.
5: 생일 파티 안드로스!
8: 아, 나도 파티 초대받고 싶다.
0: 골든보이, 골든팬, 너희도 이리 와.
8: 어? 정말? 그럼 지호와, 네가 원한다면야. 난 파티를 즐겁게 만들기로 유명하거든.
0: 호기, 제롬, 내 생애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8: 꽤 괜찮았어.
0: 저기 미니버스야. 잘가 슈퍼팩들아, 또 봐.
1: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제 갈까?
6: 안녕 얘들아.
9: 잘가. 고마워.
7: 슈퍼 민수와 슈퍼

0: 진로 완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날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7: 클릭소!
8: 클릭소! 몰라들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소!
7: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숙숙이 가자.
3: 꼬로로 숙숙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2: 인식입니다.
3: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숙숙 놀이터.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캠핑카가 사라졌다.
6: 이제 눈꽃 열매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에요.
2: 얘들아, 제발 빨리 와. 우리가 눈꽃 열매를 찾았어요.
7: 너희들이 해냈구나.
2: 네, 우리가 해냈어요.
8: 우리가요.
9: 랄라님은 좀 어떠세요?
6: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간호사 선생님, 어서 눈꽃 물약을 만들어 봅시다.
2: 네.

0: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1: 자자, 진정하세요. 랄라님 놀라서 다시 아프겠어요.
0: 모두 고마워.
2: 랄라님, 죄송해요. 제가 상한 눈꽃 열매로 오븐에 넣어서 그만.
3: 상한 눈꽃 열매인 줄 몰랐잖아. 윙크야, 네 잘못이 아니야.
2: 랄라님.
3: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눈꽃 열매 나무가 시들어버렸으니 눈꽃 섬이 위험해.

0: 블루진주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1: 전설의 블루진주요? 책에서 봤어요!
0: 그래, 블루진주의 신비한 힘이 우리 눈꽃섬을 보호해줄 거야. 너희들이 할 일 있어. 등대섬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서재가 있어. 거기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블루진주를 찾는 지도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보관해놓은 마지막 눈꽃 젤리도 있어. 용감한 너희들이 이 둘을 가져다 줄래?
2: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3: 드디어 캠핑카가 완성됐어. 다들 좋아하겠지?
4: 랄라님이 비밀 책방은 등대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5: 아무리 찾아도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없었어.
2: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 되지. 그건 너무 재밌겠는데.
4: 분명 어딘가 비밀문이 있을 거야.
5: 비밀문 너무 낭만적이야. 얘들아.
1: 잘 찾은 것 같아.
2: 아, 달콤한 눈꽃 젤리 냄새. 어? 찾았다. 마지막 남은 눈꽃 젤리 8개. 역시 내 코는 최고라니까.
4: 이제 지도만 찾으면 되는데. 지도는 책 사이에 끼어 있을 거야.
5: 이렇게나 책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
2: 걱정 마. 내 코가 있잖아. 분명 특별한 향기가 날 거야.
5: 어? 너만 믿는다, 하프?
2: 코가 없어질 것 같아.
5: 힘내, 하프.
2: 지도였다니.
5: 정말 마음에 들어.
4: 전문용어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 우리가 블루진주까지 찾아버리자.
6: 좋아, 좋아.
3: 얘들아, 안녕. 너희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2: 뭐야, 뭐야?
7: 궁금해, 궁금해.
3: 바로 캠핑카. 블루진주 찾으러 갈 때 타라고 이 포퍼님이 만들었지.
7: 우와, 지금 당장 타보고 싶어.
3: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함께 타보자고.
2: 내일?
7: 내일은 언제 되는 거야?
2: 내일이다!
7: 아니잖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3: 하프, 캠핑카는 내일 같이 타기로 했잖. 어? 눈사람이잖아? 졸려서 착각했나 봐. 빨리 자야지.
2: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궁금해. 우와! 멋지다. 붕붕붕. 포포 제법인데. 새차 냄새 좋구나.

오늘은 랄라님과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캠핑카를 보여줘야지. 뽀뽀뽀뽀뽀.

0: 크카! 크라카카!
1: 지도랑 마지막 눈꽃 젤리를 찾았어요! 스노우볼 지도예요, 랄라님! 이제 블루젠즈를 찾으러 가면 돼요!
2: 너희들이 자랑스럽구나.
1: 어? 그런데 하프랑 어디 있어?
3: 하프가요! 살려주세요!
1: 하프?
0: 크라카카!
3: 폭포가 괴물로 변했어!
4: 폭포 살려!
1: 폭포도?
5: 얘들아, 무슨 일이야?
4: 달리는 차에 타고 있는데 하프가!
5: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우선 자동차를 멈춰.
4: 자동 운전 버튼이 켜져 있어. 자동 운전 버튼을 꺼서 우선 자동차를 멈춰.
3: 어떤 버튼이지? 이거 아니면 이거?

0: 정말 멋진 차야.
1: 내가 만들었거든.
2: 우리 눈꽃섬은 이제 너희에게 달려있어. 꼭 블루진주를 찾아오렴.
3: 네!
0: 이 용감한 하프만 믿으세요.
1: 크라크라크라크라. 장난이지롱.
0: 나도 장난이었어.
4: 꾸무리를 구해라.
1: 너무 들떠서 그만.
0: 나랑 딱 어울려. 꼬리도 달려있고 나처럼 정말 멋져 멋져.
1: 당연하지. 누가 만들었는데.
0: 폭포.
4: 조심해줘 하프.
0: 미안 미안. 뭐? 근데 호프, 화분도 가져가려고?
4: 응!

0: 화분이 친구야? 안녕 친구들.
1: 안녕 화분.
0: 너희들도 모험 좋아해?
1: 당연히 좋아하지. 우리도 모험 떠나고 싶어.
0: 그래. 신나는 모험 시작이다. 으히.
2: 눈꽃샘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 우리 눈꽃샘을 살리기 위해서 블루 진주가 꼭 필요해.
1: 걱정 마세요, 랄라님. 우리가 지도도 마지막 눈꽃 젤리도 찾았잖아요.
3: 블루 진주도 꼭 찾아올게요.
0: 우린 할 수 있어요.
4: 제일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지?
5: 그럼 알지.
3: 눈꽃 젤리 누가 챙겼어?
0: 호프한테 있어.
1: 역시 하프코는 개코야. 스노우볼, 블루진주로 가는 길을 알려줘. 안전벨트,
0: 자동운전 모드, 블루진주를 찾으라.
5: 출발.

0: 속은 정말 낭만적이지. 저건 산호라는 거야.
1: 호프, 꽃이랑 대화하는 건 좀 이상해.
2: 아니야, 너도 해봐. 재밌어. 줄리아, 저건 조개라는 거고. 어? 오, 안녕, 안녕. 또 만났네. 모험은 재밌어? 어, 친구들도 많이 만났구나.
3: 얘들아, 왠지 예전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
4: 더럽다.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라라라.
5: 점점 빨리 녹고 있어.

Hey, yeah, hey, yeah, hey, yeah.

0: 윙크, 언제 도착해?
1: 아직 더 가야 해. 하프, 우리 튤립 멀미나 꼬리 흔들지 말아줘.
0: 알았어. 윙크, 언제 도착해?
1: 아직 한참 남았다고.
0: 내가 생각한 모험은 이런 게 아니라고. 쓰레기 냄새. 쓰레기 냄새.
2: 어? 꼬물이 냄새.
1: 꼬물이?
2: 꼬물이 냄새.
0: 어? 꼬물이?

저쪽에서 꼬물이 냄새가 나.

우리 꼬물이를 괴롭혀!

0: 나랑 같이 가자. 아빠 위험해.
1: 어떡해 어떡해.
0: 어? 슈퍼점 가자. 휴, 간신히 피해.

0: 저 녀석도 괴물로 변했어.
1: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아파.
2: 생각을 해야 해. 생각, 생각. 아, 호프, 눈꽃 젤리를 사용하자.
1: 어, 좋은 생각이야. 제발 좋은 마법이어야 하는데.

0: 쟤네들한테서 지독한 냄새가 나. 대굴대굴 파워! 내 코가 썩을 뻔했잖아. 이거 내가 얼굴 그려준 페트병인데? 내가 모험 떠나라고 바다로 보내준 페트병이야.
1: 바다에 버린 거 아니고?
0: 아니야.
2: 요즘 좀 이상해. 쓰레기가 자꾸 괴물로 변해.

0: 마법이 풀리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까?
1: 보물아, 마법은 내일이 되면 풀릴 거야. 걱정 마.
0: 보물아, 너 우리랑 같이 가고 싶구나? 그래, 우리랑 가자. 자, 모험한 꼬물이 출동!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간킹킹.
4: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뭐?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8: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7: 출발.
8: 대머리가 도망간다.
7: 3위 쫓아가야지.
8: 차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만 원짜리라니? 그게 뭐야? 노는 날이야? 그렇단 말이지? 아, 맞다! 내가 너 자전거 태워준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지금

넌 절대 못

무서워.

레모네이드? 나도 도와줄게. 근데 레몬은 어딨어?

0: 잘 만든 레모네이드예요. 와서 주세요. 뭐야?
1: 어?

레모네이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안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네. 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아저씨 말 안 한다. 내려오라고 당장. 어서 내 말 안 들려?

여기 있었구나, 통통 귀염둥이.

모두 숲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뾰족뾰족 우리 귀염둥이들. 남의 아이들은 정말 빨리 큰다니까. 그렇지 않니? 우리 소주당 귀염둥이 이리 와야지.

이라지.

냄새. 창고 쪽으로는 절대 다시 안 간다고 약속할게. 어차피 더 볼 것도 없잖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하게.
2: 눈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이벤트.
1: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12: 뽀로로 빠밤.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17: 우리 모두
1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9: 얼리면 더 맛있어.
20: 안녕 사. 안녕 팔. 맞춰봐. 뭘? 나 정사각형이야.
21: 알아.
20: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21: 그래 알아.
20: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21: 걱정 마. 옥토블록이 있잖아. 옥토블록 분리. 1, 2, 3, 4, 5, 6, 7, 8. 합체. 이건 어때?
20: 정사각형인데 구멍이
22: 뚫려 있네?
20: 정사각형이 아니야.
21: 미안해, 사.
22: 구멍? 나야!
20: 어?
22: 내가 구멍이잖아! 봐!
21: 팔!
22: 더하기 1은 바로 어?
23: 9! 나는 9야! 기분은 몹시 좋고!
20: 정사각형!
23: 안녕!
20: 큰 정사각형!
23: 오!
20: 정사각형 두 개!
23: 손수건 있는 사람? 코가 좀 간지러워.
22: 아이고. 애기 이름?
21: 바로 팔!
20: 정사각형이다!
23: 됐다!
20: 1, 2, 3, 4! 손이 네 개! 나처럼! 1, 2, 3, 4! 모서리도 네 개! 나처럼!
23: 맞아, 정사각형이야, 너처럼.
20: 근데 왜 머리에 숫자구를 달고 있어? 말해봐.
23: 알려줄게.

Green? Green?

0: Come here, kid. Red.
1: Look at me. No, look at me.

0: touch me.
1: 안녕구? 어? 무슨 일이야?
2: 하나가 작아져. 항상 하나가 작아진다고.
1: 뭐?
2: 내가 기침을 할 때마다 자꾸 하나가 작아진다고.
1: 맞아!
3: 어.
1: 뭐?
2: 봤지? 하나가 작아지지 말고 커질 순 없을까?
1: 가능할지도 몰라. 키를 늘려봐.
2: 9?
1: 거기 이름 바로?
4: 10! 나는 10! 한 번 더. 나는

0: 시! 잘 봐! 시!
1: 매기 이름 바로
2: 구!
1: 어, 정말 대단해!
2: 더 커! 하나가 더 커!
1: 근데 왜 넌 1이라고 적혀있어?

0: rotten smell. Worry not, shipmate.
1: Listen. Leave this to me.
2: Look.
0: Maybe two, 'cause are better than one.
3: Hey, she, catch.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플렉소
12: 플렉소 얼마세가?
1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2: 클릭소
1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새로 변신.
1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2: 클릭소
1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순한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16: 재미있는 숨바꼭질 노린 그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17: 네.
16: 2.
17: 네.
16: 3.
17: 네.
16: 4.
17: 네.
16: 5.
17: 네.
16: 6.
17: 네.
16: 어흠. 여섯 마리 양 잘 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17: 네.
16: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6은 바로 3 더하기 3.
17: 네.
16: 던져보자. 2.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 차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0: 잠깐 문이 어디더라? 다 사라졌어? 너무 늦었어?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1: 아하!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 뒤에. 여기다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마리.

장난꾸러기 양이 6마리니 나도 6개로 나눠야겠네.

Ear.

0: 수 없다.
1: 한강은 못 들어갈지도 몰라도 둘은 가능할지도 몰라. 하체! 이! 거기 이름 바로
2: 이!
0: 문 들어가라.
2: 아? 이 길이 두 개네. 어디로 가야 하지? 넌 왼쪽, 난 오른쪽. 뱀이 움직여. 가짜 뱀이야. 보물하고. 너무 징그러워. 조심히 걸어가야겠어. 이. 됐어. 이제 어디로? 이쪽으로. 필요한 건 더 힘세고 더 큰 사람. 합체. 2 더하기 2는 바로
3: 4. 왜 이런 바위들은 정사각형이 아닐까?

0: 왜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란 거야? 도와줄까, 친구? 넌 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지금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합체! 4 더하기 4는 바로 8! 오토블록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황금 사과! 1, 5! 당장 탈출해야겠군! 2, 3, 4, 5, 6, 7! 오토블록 반으로 나누기. 8은 바로 4 더하기 4. 거대한 동그라미가 굴러와. 조심해! 호모뱀이야! 반으로 나누기! 4는 바로
1: 2! 더하기 2!
2: 우린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게 어쩌지? 반으로 나누기! 2는 바로

0: 혹시 아세요?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 3 더하기 4는 7
0: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0: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0: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 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여라
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1: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당신
3: 우리 모두 8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 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가배 가족
2: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로봇 댄스 대회
5: 슈퍼펫 미니버스가 한국 포항의 로보라이프 뮤지엄에 도착합니다.

0: 안녕 슈퍼캣.
1: 안녕 슈퍼패트라.
0: 안녕 슈퍼윙스. 난 하영이야. 로봇 댄스 대회에 참가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트위스트가 망가져버렸어. 수리키트를 배달해줄 수 있을까?
1: 당연하지.
2: 그리고 트위스트가 너의 춤 동작을 따라하는 기능도 추가해줄게. 포항은 로보라이프 뮤지엄이 있는 곳이야. 로봇에 관한 모든 게 있지. 그리고 여행을 하다 배고파지면 과메기를 먹어봐. 과메기는 꽁치를 말린 음식인데 포항의 특산물이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로봇 수리키트와 동작 따라하기 장치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1: 고마워 우지야. 이거라면 로봇을 잘 고쳐서 댄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거야.
0: 그리고 하영이와 트위스트가 꼭 우승할 수 있게 특별한 슈퍼윙스를 함께 보내줄게.
1: 좋아.
0: 자, 누가 출동하는 게 좋을까? 춤을 가장 잘 추는 게 누구지? 슈퍼윙스 제로.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0: 오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안녕, 난 제롬이야.
2: 포항연걸 환영해,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오, 여기 네 택배. 멋지다. 로봇을 고칠 수 있겠어. 시작해볼까? 교체 부품을 넣고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 트위스트? 완벽해! 내 춤 실력도 완벽하면 좋을 텐데.
1: 걱정 마, 하영아. 내가 가르쳐줄게. 춤은 내 전문이거든. 동작 따라하기 장치를 착용해봐.
2: 멋져! 우후! 그럼 흔들어!
3: 흔들어?
4: 한국어로 몸을 흔든다는 뜻이야.
2: 오, 좋은데!
1: 다 같이 흔들어볼까?
2: 좋았어!
1: 그럼 날 따라해봐!
2: 우와, 고마워, 제롬! 이제 춤에 자신감이 생겼어!
5: 지금부터 댄스 대회를 시작합니다!
2: 시작했어! 가자!
5: 첫 번째 참가자는 미니 로봇 트리오!
2: 동작이 딱딱 맞잖아. 나도 트위스트랑 잘 맞으면 좋을 텐데.
1: 아, 내가 무대에 함께 올라가 줄게.
5: 이번에 모실 참가자는 하영태.
1: 가자.

0: 이 골든 댄서도 출전했으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1: 골든 보이?
0: 1등은 내 거라고.
1: 괜찮아, 제롬.
0: 모두 선글라스를 껴야 할 거야. 왜냐면 내가 빛날 수가 있거든. 좋았어. 댄스 배틀이다. 좀 센데.
1: 제롬!
0: 고마워, 호기.
1: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우지야, 댄스 배틀을 위해 액션 슈트가 필요해.
2: 알겠어, 호기.
3: 슈퍼윙크 흑금 배달 준비! 루키 출동!
4: 기다려, 슈퍼윙스! 스피닝 액션 카드 간다!
2: 도착했어! 액션 슈트 탱탱!
5: 다시 시작합니다.
6: 우와, 재밌겠다. 멋진데.
0: 그래, 내 필살기를 보여주지. 골든 배드 스피.

0: 승객들이 위험해! 하원 장갑! 장착! 하원 장갑! 액션!
1: 거기! 단차 던져!
0: 그래, 받아!
1: 대왕겨요! 장착! 대왕겨요! 빗감기 액션! 요요 던지기 액션!
2: 이거 춤이 아니잖아!
3: 우와! 정말 멋졌어!
4: 슈퍼미스터 슈퍼팩! 로봇 댄스들의 구하기 성공!
5: 정말 잘했어. 이제 점수를 볼까?
6: 로봇 댄스 대회 우승자는 바로 하영 팀!
3: 정말 고마워, 슈퍼윙스와 슈퍼팻. 너희 없인 해내지 못했을 거야.
1: 우리가 같이 한 거지.
7: 어? 슈퍼팻 미니버스잖아? 노바 슈퍼팻들아!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6: 고맙다!
4: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8: 하마와 워터슬라이드 타기!
9: 슈퍼팻 미니버스가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합니다. 이곳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0: 그리고 하마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1: 슈퍼펫들이 케냐를 여행 중인가 본데? 저기 하마들은 우리처럼 몸을 식히는 중이고. 근데 하마들은 물웅덩이가 말랐을 때만 마을로 찾아오는데?
0: 지금 뭐 하는 거지? 어, 이런. 하마 때문에 오늘은 워터슬라이드를 못 하겠네요.
2: 어? 슈퍼윙스?
3: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펫들한테 연락이 온 거야?
4: 맞아, 슈퍼펫들이 케냐에서 전화를 걸었어.
5: 안녕, 슈퍼윙. 난 키오코야. 우리 마을 수영장에 있는 워터슬라이드에 하마 한 마리가 끼었어. 아주 큰 튜브가 있다면 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달해줄 수 있을까?
4: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5: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4: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에는 우기와 건기 이렇게 두 계절이 있는데, 건기에는 웅덩이와 강이 말라버리곤 해. 그래서 하마들이 힘들어하지. 더운 날에 몸을 식히려면 물이 필요하거든.
3: 저 사진처럼 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4: 그래, 맞아, 호기. 여긴 나이바샤 호수인데 키오코네 마을.

0: 마을 근처에 있어. 많은 하마들이 몸을 식히는 곳이지. 그럼 나이바샤 호수는 하마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구나.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1: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커다란 구조용 큐브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지야.
0: 이번엔 누가 좋을까? 큰 하마를 구조하려면 그에 맞는 장비가 필요한데.
2: 슈퍼윙스 도니,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1: 근데 하마가 너무 꽉 꼈는걸?
2: 걱정 마세요, 엄마. 주문한 물건만 오면 하마를 구조할 수 있어요.
3: 택배 왔습니다!
2: 어?

0: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도니. 만드는 건 내가 전문이지.
0: 그녀의 온걸 환영해. 우리 엄마죠.

0: 정말 크잖아. 지금 딱 필요한 거야. 받아, 하마야. 하나, 둘, 준비됐지? 영차! 영차!
1: 좀만 더 힘내!
0: 야호! 이젠 내 차례야!
2: 하마들 때문에 워터슬라이드를 타려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3: 그래, 워터슬라이드가 재미있는 걸 알았으니 하마들이 금방 돌아가진 않을 거야.
0: 그렇다면 우리가 하마들을 위해 아주 긴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저기 나이바샤 호수까지 말이야.
4: 호수가 워낙 커서 건기에도 절대 마르지 않지.
1: 와, 정말 멋진 생각인데?
0: 엄마, 슈퍼윙스랑 워터슬라이드 타도 돼요?
4: 물론이지, 함께 타면 엄청 신날걸. 나이바샤 호수까지 이어지는 워터슬라이드라니 정말 아자부.
0: 아자부? 아자부는 굉장이란 뜻이야. 아프리카에서 쓰는 스와일리어지.
1: 아자부!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자!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캣!

우와!

0: 이렇게 더운 건 딱 질색이야.
1: 예! 우후!
0: 저거 정말 시원하고 재밌어 보이는데? 어? 슈퍼 윙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가자! 뭘 하는지 봐야겠어! 안녕, 슈퍼 느림보드!
1: 어? 골든보이! 여긴 웬일이야?
0: 날 보면 반가워할 것 같아서 모든 날 반기거든.
1: 골든보이! 어? 워터슬라이드 타는 거 재밌겠지?
0: 아니, 좀 지루해 보이는데? 나라면 더 와일드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내가 좀 도와줄까? 우리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와 골든팩 합체! 골든 3D 프린터 장착! 떨어져서 구경들이나 하셔. 와일드한 워터 슬라이드가 뭔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
1: 어머, 그래. 어떤 아이디어든 환영이니까.
2: 잘 만들지 걱정되는데.
1: 예! 야!
0: 꽉 잡는 게 좋을까? 모두 단단히 준비됐지? 이제 진짜 와일드한 재미를 즐겨보라고!
1: 어, 안 돼! 우리가 막아야 해!
2: 너무 높아, 골든보이! 높다고!
0: 어? 어? 어, 이런! 골든 3D 프린터가 이상해!
1: 안 돼! 슬라이드가 끊겼어! 어서, 히요코! 내 등에 타!
0: 아, 맞다! 워터 슬라이드! 우와! 우와! 아이쿠! 오케이, 오케이, 네, 우와! 이거 진짜 와일드!
1: 하마들이! 우리가 구해줘야 해! 알았어! 보기 스피드! 하나, 둘, 셋!
2: 구조형 슬라이드로 잡기! 액션! 이제 다 왔어! 나이바샤 호수를 소개합니다!
3: 슈퍼 윙스와 슈퍼 팻! 하마 구하기 성공!
1: 이제 신나게 놀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3: 아자뿌!
1: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고마워, 슈퍼윙스.
3: 안녕!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수수기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 대고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엔
9: 순한 키즈.
8: 식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

0: 아유, 정말. 아유, 힘들다, 힘들어. 아유, 정말. 오줌 싸개가 따로 없네, 따로 없어. 아유.
1: 댕구야, 뭐 해? 어, 이불을 왜 여기다 뒀어?
0: 아, 아니, 글쎄, 있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지하실에서 구해준 그 강아지가 차고 일어나 보니까, 아니, 글쎄, 이렇게 오줌을 싸놨지, 뭐야.
1: 와, 정말?
0: 그래, 아휴, 빨아도, 빨아도, 이 오줌 자국은 지워지지도 않아. 아휴, 정말.
1: 와, 세상에. 어, 그 띠그만 애기 강아지가 이렇게 큰 오줌을 쌌다고?
0: 그래, 내 말이. 그렇게 쬐끔 해가지고, 이렇게나 많이 오줌을 쌌다라니까.
1: 혹시 이거 댕구 네가 산 거 아니야?
0: 뭐? 내가? 내가 왜 오줌을 싸?
1: 어? 댕구 나 수상해. 진짜 네가 산 거 아니야?
0: 아이 참. 아니, 내가 무슨 오줌을 샀다 그래?
1: 에이, 화내는 거 보니까 맞네.
0: 아, 진짜.
1: 댕구가 오줌 쌌대요.
0: 이 말이 너? 너 자꾸 나 놀릴래?
1: 진짜
0: 이 말이 너 거기서 나의 오줌 싸개 아니야. 조용 조용.
2: 댕구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고?
0: 진짜
3: 여기는 조아의 마음속.
2: 다큰 댕구가 이불에 오줌을 싸다니. 친구들이 알면 진짜 창피하겠다. 이게 뭐야?
1: 댕구가 오줌 쌌대요?
4: 수박 먹고 잠들었다가
5: 이불에 오줌 쌌대요.
2: 너희들은 누구야?
6: 댕구는 오줌 싸게, 오줌 싸게, 오줌 싸게.
2: 얘들아 조용히 해. 친구의 비밀은 지켜줘야 하는 거야.
6: 오줌 싸게, 오줌 싸게, 오줌 싸게.
2: 안 되겠다. 에이, 조용히 해. 자, 여기로 들어가. 어서. 이불에 오줌을 싸다니. 에휴, 댕구.

0: 좋아요. 누가 이불에 오줌을 쌌나 봐. 어? 혹시 좋아 네가?
1: 어? 뭐? 아, 나 아니야.
0: 어? 아니라고? 좋아 너한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1: 아, 나 진짜 아니야. 아, 이거 댕구가 그런 거야. 말하면 안 되는데.
0: 다큰 댕구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고.
1: 그랬대. 다른 친구들이 알면 댕구가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하겠어.
0: 그래. 진짜 엄청나게 창피하겠다.
1: 그러니까 우리 비밀 지켜주자. 댕구가 오줌 싼 거 비밀.
0: 응, 비밀. 그래서 댕구가 수근수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다른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2: 응, 당연하지. 정말 어떡해.
0: 그러게.
2: 댕구 진짜. 하늘아, 사실 댕구가 그래서 그랬대.
1: 뭐? 아니, 댕구가 글쎄.
3: 알고 보니 오줌 싸게. 김댕구 오줌 싸게.
4: 오, 김댕구 오줌 싸게. 매일 밤 이불에 오줌을 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김동댕 마을에 김댕구 씨가 밤이면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싼다는데요. 모모 기자, 이게 사실입니까?
3: 저는 지금 김동댕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5: 아이, 좀 밀지 좀 말아요.
6: 자리 좀 지켜줘요.
3: 아유, 댕구는 언제 나와? 오줌 싸게 김댕구 씨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7: 김대구 씨, 오줌 싸게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8: 사실입니다.
3: 아주팡이도 이불이 오줌을 쌌냐?
5: 아니, 그렇게 버린 이불이 몇 개째입니까?
9: 오줌 싸게라뇨? 누가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3: 알겠어요. 이불 빨래는 누가 하나요?
7: 하도 오줌을 많이 써서 침대도 버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8: 이제 잘 것도 더 이상 없다는데요. 사실입니까?
3: 여기도 오줌을 쌌다.
7: 오줌이다!
9: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오줌은 제가 싼 게 아니라요.
8: 어제도 수박을 먹고 잤습니까?
7: 이거 오줌 이불 맞습니까?
5: 언제부터 오줌 싸개가 된 겁니까?
3: 대답을 해주세요.
5: 좀 해줘요.
9: 저 오줌 싸개 아니에요. 나와주세요.
7: 오줌
9: 싸개 아니라니까요.
7: 이불 오줌이다. 댕구 오줌 싸고 도망쳐.
3: 버린 이불만 벌써 세 개째. 오줌 싸게 댕구가 사라졌다.
1: 이게 뭐야. 샤샤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기로 했잖아.
0: 아리한테밖에 말 안 했는데.
2: 아니, 난 하늘이한테만 말했어.
1: 난 모모 딱 한 명한테만 말했는데.
2: 얘들아!
10: 네, 혹시 댕구 못 봤어?
11: 댕구가 계속 안 보이네.
1: 그게 있잖아.
0: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2: 난 진짜 하늘이한테만 말했는데.
1: 소문 내려고 한 건 아니고.
2: 무슨 일인데?

0: 뭐? 아니, 댕구가? 어디? 아니, 댕구는 오줌을 싼 적이 없는데?
1: 아니, 그렇지만 제가 봤어요. 댕구가 오줌 싼 입을 빨래한 거.
0: 뭐?
1: 말이 네가 댕구한테 오줌 싸대라고 막 놀렸잖아.
2: 내가? 좋아요.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1: 장난?
2: 강아지가 이불에 오줌을 싸서 댕구가 이불 빨래를 하고 있길래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댕구더러 오줌 싸기라고 놀린 거야. 댕구는 이불에 오줌을 싼 적이 없어.
0: 그래.
1: 그럼 내가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2: 난 그 헛소문을 하리한테 말하고 난 또 그걸 하늘이한테
1: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모모한테 말하는 바람에
2: 우리 댕구 어떡해.
0: 자자자자 진정해 진정해. 얘들아, 만약에 진짜로 오줌을 쌌다고 그래도 친구를 오줌 싸게라고 놀리면 안 되지?
2: 근데
0: 우리 댕구가 속상해서 어디 숨었나 보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댕구 찾으러 가자.
3: 댕구야!
2: 댕구야!
4: 어떻게 된 거야? 난 그냥 빨래만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오줌 싸개가 된 거냐고. 아우 진짜. 노는 거 아니야? 정말. 어떻게
5: 여기는 댕구의 마음속.
4: 댕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2: 댕구는 오줌 싸게.
6: 어제도 오줌 쌌대. 그러게 왜 그랬지?
4: 아니야. 댕구는 오줌 싸기가 아니라고. 그건 다 헛소문이야. 댕구야, 정신 차려. 댕구야. 갑자기 차고 일어났더니 오줌 싸개가 됐어요.
0: 그래 우리 댕구가 그럴 리가. 댕구야, 그거 다 헛소문이야. 댕구야, 헛소문은 금방 다 사라질 거야.
4: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오줌 싸개가 아니라고 말했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2: 댕구야, 난 널 믿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괜히 널 오줌 싸개라고 놀려서 헛소문을 만들었어. 미안해.
1: 아니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헛소문을 퍼뜨렸어.
2: 난 그걸 또 딴 친구한테 퍼뜨리고.
1: 진짠지 확인도 안 해보고.
7: 댕구, 네가 좀 덜렁대긴 하지만 그래도 오줌 싸게 일리는 없는데.
0: 그래, 맞아. 그래. 얘들아, 헛소문 때문에 우리 댕구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다들 잘 봤지?
3: 네.
0: 얘들아, 이번처럼 잘못된 이야기를 진짜처럼 말하거나 아주 잠깐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또 소문만 듣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막 퍼뜨리면 소문은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어.
4: 맞아. 내가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는데.
3: 정말 미안해, 댕구야.
7: 근데 딩동쌤, 아직도 댕구가 오줌 싸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0: 그럴 땐 무엇이 가짜고 또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알려줘야지.
3: 우와? 어떡해요?
4: 무섭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줌 싸개가 아닙니다. 오줌을 싼 친구는 바로 앞에 있는 이 강아지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아기 강아지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8: 네, 댕구는 절대 오줌 싸개가 아니에요.
3: 맞아요. 맞아요.
4: 제가 오줌 싸개라는 헛소문은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3: 헛소문은 멈춰.
4: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약속!
3: 약속!
4: 속이었어. 이제 속이 굴려나구만. 도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고생했어.

0: 화이팅!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모란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방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1: 유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로빈, 괜찮아. 어서 먹어봐. 그거 먹고 어떻게 사람이 된다고 그래?
1: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2: 어? 사람이 된다고?
0: 너 수업 시간에 또 존 거 아니야?
1: 잠깐 졸긴 했지만 분명히 들었어.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2: 설마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1: 네.
0: 그건 신화일 뿐이야. 어떻게 동물이 쑥이랑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니?
1: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 진짜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누가 알아? 주변에도 이거 먹고 사람이 된 동물이 있을지. 그러고 보니 호랑이처럼 큰 목소리, 곰처럼 센 힘. 혹시 너도?
0: 뭐라고? 이게 정말
2: 모두 그만. 안 되겠다. 단군 왕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는 게 좋겠어. 머리에 지식을!

0: 여긴 어디지?
1: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단군 왕검을 보내주셨습니다.
0: 신이요?
1: 아니, 이게 무슨...
2: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1: 글쎄요, 분명히 단군 신화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로 왔는데...
0: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죠, 백종!
3: 하늘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많이 드십시오.
1: 감사합니다. 저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4: 세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5: 맞아요. 온달님은 신이 보내주신 단군 왕검이 되실 뿐 두 분은 온달님과 함께 온 신의 사자들 아니십니까?
6: 네? 우리가요?
4: 누구 마음대로 단군 왕검이래?

0: 단군 왕검이 될 사람은 바로 이분이야. 우리 신께서 호랑이 부족에 보내신 엑스맨님이라고.
1: 내가 하늘에서 온. 천혜숙이 왜 여기에?
2: 아니 저 사람은 도둑이에요. 악당이라고요.
0: 뭐? 악당? 너 지금 내가 모셔온 엑스맨님을 모함하는 거냐? 에?
2: 이 엑스맨 말 좀 해봐. 정체를 밝혀.
1: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를 아십니까?
2: 우와, 저 거짓말하는 것 좀 봐.
0: 아하, 자꾸 헛소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3: 말 조심해. 신께서 이분을 단군 왕검으로 보내셨다고.
0: 무슨 소리?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4: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0: 단군 왕검은 엑스맨님이야.
5: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결을 통해 둘 중에 누가 더 단군 왕검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정하는 겁니다.
3: 대결?
0: 좋았어!
1: 또! 설마 했더니 이번에도 그 녀석들이 나타났어. 도대체 왜 계속 시간대가 겹치는 거야? 이대로 놔두면 정말 안 되겠어.
6: 어떡해요. 엑스맨이 또 나타났어요.
7: 이렇게 된 이상 대결에서 꼭 이겨서 엑스맨이 단군 왕검이 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2: 야, 갑자기 단군 왕검 대결이라니. 선생님, 어떡해요.
7: 그래서 말인데.
8: 짜잔! 설 선생님과 함께하는 단군 왕검 문제집. 내가 예상 문제들을 뽑아봤거든. 일단 이걸로 공부하자.
2: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요?
8: 자, 여기 8조법에 밑줄 쫙, 별표 땡땡,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2: 잠깐만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너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거지?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겨우 빠져나왔네.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라니. 끔찍해.
9: 이 반달 돌편이 왜 자꾸 망가지는지 모르겠어. 매번 고마워.
5: 고맙긴요. 자, 다 됐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것까지 다 고쳤어요.
9: 자, 이제 변홍사는 걱정 없겠구만. 정말 고마워.
5: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2: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5: 곤란한 부족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온달님은 내일 대결 준비 잘 되어 가십니까?
2: 대결이요?
5: 부담스럽습니까?
2: 네. 사실 전 단군 왕검이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5: 제가 생각하기에 단군 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일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단군 왕검이라고 할 수 있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대결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0: 자, 이제부터 단군 원검 결정을 위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결은 총 세 가지가 진행되며 먼저 두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왕검은 우리 부족의 규칙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입니다. 만약 부족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1: 정답! 경찰이 잡아갑니다!
0: 경찰이 뭐죠? 아무튼 땡! 정답이 아닙니다.
2: 온다라! 어제 공부한 문제잖아. 팔조법, 밑줄 쫙, 별표 땡땡!
1: 그거 정답!
0: 죄송합니다. 온달님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말할 기회는 엑스맨님에게 있습니다.
3: 정답!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물어줘야 합니다.
0: 네, 정답입니다. 첫 번째 대결은 엑스맨님이 이겼습니다.
3: 정답을 알려주는 이 기계가 있으니 무조건 내가 이긴다.
0: 단군 왕검이라면 뛰어난 지도력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대결! 각자의 지도력으로 저 개구쟁이 꼬마들을 자신의 쪽으로 오게 만드십시오.
4: 지도력은 부마가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지.
3: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찾아볼까? 이게 좋겠군. 얘들아, 이 아저씨가 하늘에서 구름을 가지고 왔어. 어서 먹어보지 않겠니?
5: 네, 구름이라고요?
6: 우와, 신기해.
7: 맛있겠다.
5: 진짜 맛있겠다.
6: 나도요.
0: 오, 엑스맨님 쪽으로 아이들이 달려갑니다.
6: 우와,
1: 우와. 반칙! 반칙! 솜사탕은 반칙이지.
3: 이것도 내 능력이다. 넌 못하지?
1: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솜사탕 말고.
0: 아이들을 모으긴 했지만 싸움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2: 아니, 이게 아닌가?
1: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사이좋게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6: 멋있다.
0: 보잘것없는 진흙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도력입니다.
3: 저 녀석이.
1: 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짠! 멋진 지붕이 만들어졌지? 너는 여기 길을 만들어줄래? 넌 저기 문을 만들어주고 우리 같이 마을을 만들어보자.
0: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은 온달님이 이겼습니다. 점수는 각각 1대1로 동점. 이번 마지막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대결은 바로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4: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
0: 단군 왕검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들고 부족장으로서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단군 왕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힘을 어떻게 보여주란 말이야?
3: 어디 검색 한번 해볼까? 아, 됐어. 좋아. 이게 좋겠군. 갓! 액션!

0: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전쟁에 유리한 저 성이야말로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 역시 신의 사자! 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
2: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온달님의 차례.
3: 큰일 났다.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너도 뭐라도 좀 해봐. 저는 정답을. 어?
4: 단군 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3: 여기가 바로 제가 찾은 답이에요.
2: 네? 그게 무슨 뜻이죠?
3: 여기 서 있으면 부족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 아래에서 모두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으면 뭐였지? 항상 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고민하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일하면 단군 왕검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2: 네?
3: 그렇습니다.
5: 온달아, 그게 무슨 말이야?
3: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5: 이게 뭔가?
6: 놀러봐.
7: 뭐야?
8: 당신의 사자를 보냈다니. 어? 속이 너무 쉬구만.
1: 이 가짜 녀석. 얘들아, 저 녀석을 혼내주자.
0: 그게 아니라.
5: 대체야.

0: 괜찮니?
1: 네!
0: 저건 설마? 어쩌면 저건 청동기 시대의 상징 고인돌?

0: 아니, 이제 가셔야 한다니요.
1: 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2: 정말 가셔야 합니까?
1: 여긴 저희가

0: 쓸 곳이 아닙니다.
1: 그럼 단군 왕검은 어떻게 합니까?
2: 그건... 저도 모르죠.
1: 네?
3: 오니까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2: 하지만 항상 부족 사람들을 도와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생각만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0: 자, 이제 우리도 돌아갈까?
2: 네!
1: 잘 가시오!
2: 오늘의 주인, 단군 왕검!
4: 우와, 단군 왕검이다!
5: 너 단군 왕검이 누군지 알아?
2: 당연하지! 내가 단군 왕검이 될 뻔했었잖아! 만약 그랬다면 단군 왕검이 아니라 온달 왕검이 되는 건가?
5: 아니지. 평강과 온달 줄여서 평온 왕검이 되는 거지.
0: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군 왕검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이 있고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단군 왕검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을 뜻해요.
2: 선생님, 질문 있어요. 저 돌이요. 저게 뭐예요?
0: 아,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땅 밑에 시신과 토기, 검과 같은 부장품을 묻은 다음 땅을 파서 기둥돌을 세우고 흙을 높이 덮어 덮개돌을 위로 끌어올린 후 다시 흙을 걷어내는 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걸 알고 있나요?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고인돌은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에 대략 6만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한반도에만 4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혹은 땅에 무덤을 파고 그 위에 돌을 넣는 형태나 땅 위에 평평한 돌을 세우는 다양한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고인돌의 시신과 함께 묻은 껴묻거리를 통하여 고인돌이 만들어진 시기의 생활상도 알 수 있답니다.
2: 아하!
0: 이제 단군 왕검에 대해 잘 알겠죠?
2: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2: 야호! 단군 왕검 카드 수집 성공! 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까?
6: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3: 너 뭐 하는 거야?
6: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싹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진물엔
7: 덕분말.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와 진짜 그냥 무인도다. 와. 와 어쨌다 했다.
10: 빨리 많이 캐야 돼. 그 우리 안 그러면은 우리
9: 점심
10: 굴 봐야 돼. 풀이 나와야 되는데.

0: 얘들아,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게 괜히 무인도에서 살아남기가 괜히
1: 무인도 살아남기가 약간 종합적인 그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우리 그동안 한 거 좀 생각해 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2: 오, 낚싯대.
0: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1: 아니면 우리 그
0: 우리 낚싯대 되게 좋다.
1: 손전등 어디 있지? 손전등? 아까 받은 거?
0: 손전등 여기.
1: 손전등 안에 건전지로 한번 해보면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3: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좀 색다른 맛 하나가 나왔어요.
1: 짜잔! 어? 검종이.
0: 아, 검종이.

0: 됐어요?
1: 어, 됐나?
0: 된다고요?
1: 된다, 된다.
0: 진짜?
1: 연기 났어. 어, 어 지금 타고 있어.
0: 계속 잡고 있어야겠다.
1: 타고 있어, 타고 있어, 타고 있어.
0: 어, 그러네.

0: 근데 불이 붙어야 되는데
1: 사람이
0: 바람 때문에 그런가? 아 지금 종이랑 접촉이 떨어졌구나. 이게 원리가 생각해보니까 이 알루미늄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그 열이 뒤에 있는 흰 종이에 옮겨지면은 그게 불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랑 종이랑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붙다 마른 것 같거든요?
1: 아 진짜 어떡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0: 돼요?
1: 어?
0: 안 되잖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되게 얇게 해야 될 것 같아.
1: 완전 얇게?
0: 네. 어렵다.
1: 진짜. 껌종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종이가 자꾸 떨어진다. 괜찮아. 또 할 수, 또 하면 돼. 이거 오늘 할 때까지, 우리 이거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0: 계속

0: 불 붙었어!
1: 어, 불이다! 됐어요?
0: 어, 드디어. 진짜로 굉장히 힘들구만.
2: 종이 아까 그거 어딨지?
0: 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코나 계속 가져야 돼. 코나 계속 가져. 오.
3: 그거 해서 위쪽에, 위쪽에.
0: 좋아, 좋아, 좋아. 좋아.
3: 오.
0: 간다.
3: 됐어요?
0: 간다.
3: 오.
0: 간다.
3: 됐어요?
0: 간다.
1: 진짜. 시간 만에 뵙자.
2: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와, 진짜. 가장 무인도에 와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4: 근데 사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법처럼 돼버렸어요.

0: 입을 벌렸다.
1: 입 벌렸지, 이거.
2: 어? 어 그러네. 우와, 하나 둘씩. 우와, 우와. 하나 둘씩 열린다.
1: 맛있겠다.
2: 에이, 먹어볼게.
3: 진짜 갑자기 배가 배에서 진동이 울렸어.

0: 맛있어. 간이 딱 돼.
1: 진짜?
0: 딱 돼. 먹어봐. 맛있어요. 그치?
2: 오, 괜찮다.

0: 스타 큐. 네, 저희가 여기는 어디죠?
1: 무인도요.
0: 그렇습니다.
2: 무인도이죠.
0: 네, 네, 무인도에서 저희가 첫 끼로 조개를 잡고 굴을 잡고 네. 그리고 꽃게,
1: 소라,
0: 개를 잡고 소라도 잡고 네, 해서 맞아요. 제가 불을 피워가지고 첫 끼를 해결했는데 근데 너무 배고프죠?
1: 맞아요. 사전에 아쉬워요.
0: 그렇죠.
1: 너무 화전에 아쉽죠.
0: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끼니를 이렇게 때울 수는 없습니다.
1: 당연하죠.
0: 그래서 우리가 저녁은 근사하고 정말 배부르게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죠.
1: 그럼요. 저희가 이제 낚싯대를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재료들을 가져왔으니까 통발도 만들고 해서 직접 물고기를 낚아봅시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저녁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통발 이따 만들어봅시다. 네. 사실 형은 예전에 아빠랑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이거 만들어가지고 맨날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먹고 그랬거든. 잘 잡혀 이게.
3: 여기 큰 물고기도 잡혀요?
0: 큰 물고기도 잡혀. 근데 이제 좀 구멍을 조금 크게 하거나 아니면 좀 큰 통으로 하면은
1: 아, 큰 통.
0: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쌈장 같은 거를 이렇게 넣는 차라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그거를
1: 그 향 타고 오는구나.
0: 와가지고 딱
1: 그게 들어와. 없는 게 좀 아쉽네. 자, 첫 번째 스텝 이렇게 페트병의 위쪽을 절단해서 네, 절단을 해줍니다. 일단
0: 여기도 여기 들어.
1: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도 잘라줘야 돼요.
0: 조심. 네. 여러분 항상 칼을 쓸 때는 조심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제 거꾸로 끼워주세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0: 했어?
3: 네, 했어요.

0: 막대기랑 묶어줍니다. 한번 묶고 안 풀리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너무 이렇게 헐렁해서 처지지 않게
1: 이 정도면
2: 된 것 같아.
0: 오.
3: 자, 좋아. 완성. 되게 잘 됐다.
2: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발과
0: 족대.
2: 족대를 만들었습니다.
0: 네.
2: 이제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바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3: 네.
2: 족대로
0: 건져보고
2: 낚시까지
0: 낚시대로 네. 그러면 다 가지고
3: 그럼
0: 저쪽 바위 있는 데로 저쪽? 가서 할까요?
2: 그래 네. 가자. 회의 챙겨. 네. 와, 근데 진짜 지금 경치가 대박이야.
0: 해변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는 게 진짜 예쁜데.
2: 그치. 이게 무인도에서 살아남긴데
0: 그렇죠.
2: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어? 와. 파이팅 해가지고 우리 물고기 한 마리라도
3: 잡았으면 좋겠어요.
2: 한 마리라도
3: 진짜. 한 마리라도 만족해요.
0: 좀 큰 거 한 마리.
2: 그래.
0: 이왕이면 큰 거 한 마리.
2: 광어 막 이런 거.
3: 아무거나 잡혀도 좋을 것 같아. 저
0: 그런 거면 진짜 더할 나위 없고.
2: 그지. 야, 얘들아, 근데 우리 통발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
3: 그러면
2: 이게 뭔가 물 살짝 고이는데.
3: 여기요. 이렇게. 됐다.
2: 좋아, 좋아.
3: 네.
2: 괜찮은 것 같아. 좋아.
4: 형 이제 낚시하러 가자.
0: 낚싯대로 낚시합시다.
2: 우와. 오. 괜찮네.
3: 여기서 하면 되겠죠?
2: 오. 좋다.
3: 저 언덕 지렁이 갈게요.
2: 이 징그러.
0: 근데 그래도 힘들긴 해도 탁 트이니까 되게 좋다.
2: 그지?
3: 저 닦였어요.
2: 아, 안 돼!
3: 아이고.
0: 오! 뭐야, 걸렸어? 돌에 잘못 걸린 거 아니야?
2: 아니야. 이러지 마.
0: 안 돼. 어, 빠졌다.
2: 됐다. 오, 다행이다.
0: 오, 미끼 살았어. 다행이다.
2: 오, 다행이다. 자, 다시.
0: 오, 오, 짱 멀리 갔네. 좋다, 좋다.
3: 딱 좋다.

0: 끝! 통발 끝!
1: 나는 이걸 만들어야겠다.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잘라주시면은 작은 구멍이 생기게 돼요. 얘를 여기에 통과시켜서 이제 이

0: 어, 뭐 걸렸어요. 잡혔다고?
1: 어디?
0: 코나! 당긴 다음에 해야 돼. 잡았다가. 도와주셔요. 어, 야, 잠깐만.
1: 아니요, 아니요. 야, 잠깐만. 야, 진짜야!
2: 어? 뭐 잡혔어요?
0: 야, 잠깐만. 여기 가서 가고 있어. 야, 코나! 쟤 계속 도망가!
3: 그냥 여기서 당감기는데요? 어떡해요?
0: 야! 맞는 것 같아! 저 파닥파닥거려!
3: 저기 있죠?
0: 어, 야, 잠깐만! 저기, 야!
2: 저거 혹시 막 방어 이런 거면 대박인데?
0: 안 돼! 놓쳤나 봐! 아깝다! 아. 우와, 진짜!
3: 어, 미키 먹었다!
0: 와. 그래, 저기 방금 아까!
3: 어제 잡힌 거죠? 헐, 재밌다! 한 번 더 해야지!
4: 아, 아깝다.
5: 야, 그래도 희망이 있다.

0: 톡톡. 아무도 없어요?
1: 배고파.
0: 배고파! 배고파! 아, 우리, 아.
1: 야, 낚시 왜 이렇게 어려워, 얘들아?
0: 분명히 자료조사 할 때만 해도 광어나 우럭 이런 게 많이 잡힌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저녁은 굶어야 되나 하면서 좀 착잡했죠.
1: 일단은 동생들이 너무 배고파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잡고 싶고 막 낚시 막 바늘 걸리고 막 낚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낚시가 안 맞나 봐.
0: 통발이나 확인해보자.
1: 가자, 가자.

0: 근데 아까보다 물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
1: 그죠, 물이 되게 지금. 그치? 아까 차 있던 데가 다 빠졌네.
0: 그래, 우리가 아까 저기서 맨 처음에 했었는데
2: 되게 느릿느릿하게 빠지는 것 같아. 되게 빨리빨리 엄청 빨리 빠져요.
0: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조수 간만의 치아라고
1: 합니다. 바로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바다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지요.

0: 족대로 저 조그만한 물고기들 다
1: 잡아주세요.
0: 한 번만 할 수 있겠다.
2: 대나만 한번 해볼게요.
0: 저 다 잡겠다.
3: 어디가 어디가?
0: 다 도망갔다.
3: 야,
0: 우리 형준아 다 도망갔다.
3: 와, 얘네 똑똑하네.
1: 다 도망갔어.
3: 어디 갔어?
0: 이야 원래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데.
3: 아,
1: 이렇게 할게 여기서.
3: 거기서.
1: 간다 간다.
0: 오, 한 마리
1: 잡았어. 오,
0: 잡았다.
3: 오, 여기.
1: 아, 한 마리 잡았어요.
3: 신기하다.
1: 한 마리 잡았다. 근데 한 마리밖에 안 돼. 더 잡아야 돼.
0: 봐봐. 아, 우리 그냥 잡아?
1: 네.
0: 한 마리만.
1: 야.
0: 얘들아, 여기. 여기 좀 발로 밟아봐. 얘들아. 여기 발. 그렇지.
1: 이리 올라. 하나, 둘, 셋.
0: 오, 잡았다.
1: 한 마리.
0: 한 마리.
1: 딱 한 마리씩 먹어도 되겠다.
3: 오케이.
0: 와우, 개 들어갔어. 왜? 와우, 개 들어갔어. 왜?
3: 진짜?
0: 오.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지금.
1: 몇 마리?
0: 오, 많아.
3: 진짜?
0: 세 마리 있어, 세 마리.

0: 일가족이 다 잡힌 것 같은데?
1: 한 마리 더 있어요.
0: 자, 헐.
2: 되게 커.
3: 몇 마리? 다섯 마리 잡았어. 여섯 마리. 다섯 마리 잡았어.
4: 지금 물고기가 네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개가 다섯 마리.
3: 근데
0: 솔직히 좀
3: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녁도 왠지 우리 조개 먹어야 될 것 같아. 조개를, 그러니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조개를 일단 캐자. 캐고.
0: 그래요. 뭐 잡힌 게 없는데.
3: 뭐가 있어. 자, 오! 오! 잡았어. 자, 오! 오! 잡았어.
0: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 정도면은 슬슬 그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3: 그럴까? 얘들아, 벌써 달 떴어.
0: 와, 해랑 달이랑 바통 터치했네요.
3: 나는 해 뜬 것보다 회 뜨고 싶어, 회. 해 먹고 싶다고, 회 좀 뜨고 싶다고.

0: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1: 우리가 원래 저녁 때는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0: 그러니까.
1: 아, 왜 안 잡히지?
2: 점심이랑 똑같이 했어요.
0: 큰일 났어.
1: 앉자, 앉자. 아.
0: 진짜 나는 진짜 많이 잡을 줄 알았거든, 사실.
2: 저도 사실.
1: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시간이 물 빠지는 시간이었어가지고
0: 그렇지.
1: 그것 때문에 더 안 잡힌 것 같아.
0: 근데 우리 물고기 잡긴 잡았잖아.
1: 근데 이게 이렇게 어린애들은
2: 원래 방생해주는 게 정이죠. 사는 정.
0: 맞는 거지. 저희 혹시 물고기 잡았는데
2: 이거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1: 제발.
0: 저희가 물고기는 잡긴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좀 어떻게 좀 라면 같은 거라도 주시면 안 돼요?
3: 몇 마리 잡으셨어요?
0: 저희 네 마리 잡았습니다.
1: 네 마리요.
3: 저희 네 마리 잡으셨으니까 네. 방생해주고
1: 네. 네. 네. 네.
3: 세 분이시니까 네. 하나씩.
2: 오! 나이스! 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요? 그러면 우리 잡아온 거 미니게랑 조개랑 있으니까 우리 이거 넣어서 해물라면 먹으면 되겠다.
1: 네, 좋다. 해물라면. 오늘 저녁 메뉴는 해물라면.
0: 해물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면.
0: 와우. 라면. 팩트. 아.
1: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그럼. 생각해보니까 우리 물이 없어.
0: 아까 그거 다 먹었어?
1: 다 먹었어.
2: 아까 조개 만드는 데 썼어요.
1: 그러면 잠시만.
0: 이거 부셔 먹어야 돼?
1: 아, 그냥 이렇게 부셔서?
0: 물을 생각하고 있던데.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얼굴엔 순한 길길 줄무랑
5: 덤덤한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중물엔
1: 덕덕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1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점퍼! 점퍼!

like big bugs. Like laundry. Togethe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굿소
10: 클릭소 얼마 될까?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0: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0: 굿소
11: 놀이가 교육이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1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4: 지당하신 말씀.
1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도대체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나타를 만들자.
1: 나도 같이 할래.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2: 생일 축하합니다.
3: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0: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2: 친구의

0: 재밌다.
1: 생일 축하합니다.
2: 하를 위한 선물이야.
1: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2: 너랑 나야.
1: 생일 고마워. 축하합니다.
3: 어?
2: 나도 파랑 나 그렸어. 그런데 파는 어딨어? 어... 다시 한번 잘 봐봐. 어?
0: 아하, 찾았다.
4: 고마워, 라시.
5: 짜잔.
6: 어? 생일 축하해, 파.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열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1: 난 돛단배 살래. 레미는
2: 난 달걀 살래.
0: 어서오세요.
2: 달걀이 있나요?
0: 여기요. 가방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2: 다른 건 없어요?
0: 달걀은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2: 자, 여기 동전 두 개요.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2: 고마워요.
0: 또 오세요.
2: 돛단배.
0: 여기요. 여기 인형.

0: 조금 없어 시작한 거 갑니다.
1: 양이에요.
0: 우와! 나 이거 귀여워.
1: 배는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0: 자, 여기 동전 세 개.
1: 고마워요. 받으세요.
0: 고마워.
1: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2: 시장에 갑니다.
0: 배고파. 먹을 걸 살까? 아, 아무것도 없어.
1: 아, 가게 문 닫았어요.
0: 배고파.
2: 나도.
1: 짜잔.
0: 아, 빵이다.
1: 맛있겠죠?
0: 네. 근데 이건 얼마예요?
2: 얼마예요?
1: 잠깐만요. 얼마더라? 한 개! 어?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0: 여기 동전 한 개요.
1: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0: 우와!

Oh, come on, it's almost there. Come on, come on. Ah.

is for sure game ove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아이고! 빨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타봐야 되는데 날씨가 뭐 이렇게 굳은 것이냐?
3: 맞아요. 얼른 비가 그쳐서 해가 쨍쨍 났으면 좋겠어요.
2: 아, 근데 뭐 사실 뭐 이럴 때 잠깐 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3: 박희님 조선에는 언제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2: 어?
3: 우와, 크고 멋진 탈 것이네요.
2: 아이 타방아, 어? 버스, 푸드트럭, 포크레인, 큰 탈 것들을 다 만나봤대.

0: 그렇게 유난이더냐.
1: 바퀴님, 저기 보세요.
2: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무슨 보물상자처럼 나오고 나오고 계속 나오는구나. 게다가 아주 신기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 아니, 저 탈 것에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게냐?
1: 나오고 나오고 계속 나와요.
2: 아, 안 되겠다. 가서 직접 한번 여쭤보자꾸나.
1: 좋아요. 얼른 가봐요.
2: 아니, 저거 이보시오. 그, 이보시오. 아니, 저기, 그, 뭐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신기한 장비들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큰 이 탈 것은 대체 무엇이오?
3: 아, 이것은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예요.
2: 어?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
1: 중계차는 방송 장비를 실은 탈 것이에요.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운동 경기나 행사를 우리 집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경기나 행사를 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요.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모여라 딩동댕 공연을 찍으러 왔다는데요.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 함께 알아볼까요?
3: 아, 오늘 일하러 온다는 직원분이시죠?
2: 에헤, 무슨, 에헤, 저는 그 조선의 최고의 과학자 가드 선비 그 박희입니다.
1: 전 타당이고요.
2: 아니, 뭐 도울 게 좀 많으면 뭐 온 김에 조금은 뭐 할 수 있긴 한데.
3: 네, 많이 도와주셔야죠.
2: 아니, 뭐 어디 한번 보고 뭐 말씀해 주시면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3: 자, 그러면 이것부터 같이. 네.
2: 아, 예, 예.
3: 이쪽에 잡으시면 돼요.
2: 아, 예, 예, 예. 그, 일단
3: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예. 옮기면 됩니다.
2: 예.
3: 네, 이쇽에. 예, 이쪽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2: 예, 예. 아, 다 했다. 그치. 아, 이쪽.
1: 자, 계속 하셔야죠.
2: 아, 예. 아, 그래요. 아, 저 다 옮겨야 된다. 아이고, 어제 내 이런 탈 것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자, 됐다. 자, 이제.
3: 네, 어느 정도 다.
2: 아, 다 옮겼습니까?
3: 아, 저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부터 타고.
2: 제가.
3: 네.
2: 아, 예, 예, 예. 뭐.
3: 그래서 같이 옮겨주면 됩니다.
2: 예,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3: 카메라 장비들인데요. 아, 이걸 다 옮기고 나면 그 장비들 다 그 카메라 조립을 할 거예요.
2: 예, 발사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3: 발사했습니다. 무거워요.
2: 하나, 둘, 셋. 다방아.
1: 네.
2: 너가 그 일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된다. 너 저기 있어. 너 여기 가만히 있거라.
1: 박희님, 제목까지 화이팅!
2: 예.

0: 끝났네. 어딜 또 가지? 아니 이제 뭐 끝났는데 어딜 또 가지?
1: 중계차에서 케이블 풀어야 되거든요. 아, 중계차로 가시죠.
0: 아 예예 예. 예. 뭐 잡아라. 아니 저 그 지금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2: 현장에 있는 카메라하고 중계차하고 연결하는 카메라 케이블.
0: 중계차의 이 선이 이 위로 올라가서 설치되는 거예요.
2: 네.
0: 오, 정말 굉장합니다.
1: 그 앞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땡깁니다.
0: 아, 예, 예.
1: 그 이제 카메라가 라인이 연결되고 무겁죠?
0: 오, 아니, 예.
1: 자, 팔에 힘이 오죠?
0: 아,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쉬시는 거.
1: 아, 아니, 저 이게 내려갈 거가.
0: 아! 스톱!
1: 자, 박희님.
0: 예, 예.
1: 오래다 오시세요. 빨리 더 일해야죠.
0: 예, 맞습니다.
1: 쫓아오시죠.
0: 예.
1: 자, 일로 오세요.
3: 예. 뭐, 어렵지.
1: 여기가. 네. 오케이, 됐어요. 이러면. 중계차에서 올라온 케이블 딱 꽂았잖아요.

0: 중계차하고 딱 연결이 된 거예요.
1: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면서 비추는 것을 중계차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0: 아, 그럼요. 그렇게 여기 화면이 이렇게 보이죠?
1: 지금 당장 그냥 이 그대로 비춰주는구나. 오, 내가 조립한 카메라.
0: 그래서 이제 카메라 세팅이 끝났습니다.
1: 아니 중계차에 뭐가 있길래 또 중계차로 가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꾸나. 으쌰. 아, 예. 아, 실례합니다.

0: 우와,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박희 씨.
0: 아니, 방금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 계시는군요.
1: 예, 예.
0: 아니, 그 위에서 케이블도 당기고, 위에서 카메라도 조립하고, 그리고 그 케이블로 카메라와 연결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중계차 안으로 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1: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셨는데, 당연히 중계차 내부도 한번 구경을 하셔야죠.
0: 오, 예. 네.
1: 여기는 중계차 내부인데 여기는 비디오 쪽 기술 감독 자리거든요. 그쪽은 영상 쪽, 그쪽은 오디오 감독님이 같이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를 해주십니다.
0: 오, 지금 보는 것이 제가 위에 있던 그곳 아닙니까?
1: 그렇죠. 카메라와 아까 그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다 이렇게 영상들이 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중계차로 다 영상 신호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카메라 감독님, 여기 중계차입니다. 혹시 여기 소리 잘 들립니까? 네.
2: 소리 잘 나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전체적으로 이 중계차 안에서 다 조작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1: 그렇죠. 네.
3: 박희님, 이쪽에도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0: 아니! 야, 대박이다, 여기!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4: 아, 안녕하세요, 박희님.
0: 아니, 내가 여태껏 이렇게 일하고.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게, 이따가 얘기하자꾸나.
4: 네.
0: 감독님,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이냐?
5: 네, 여기는 그 현장에서 공연하는 모든 소리들을 한 곳에 모여서 그 저장하는 오디오실이라고 합니다.
0: 여기서는 소리를 만진다?
5: 네, 그렇습니다.
0: 와, 그럼 이 수많은 이 장비들이 다 소리를 위한 장비입니까?
5: 예, 그렇죠. 아마 현장에 있는 감독님이 마이크를 아마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불러볼게요.
0: 예.
5: 현장 김태훈 차장님 계십니까?
6: 예. 자,
5: 음악 한번 체크할게요.
0: 그렇지. 이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음악도 따로 있을 터이니.
4: 차 안에 이런 게 있다니.
5: 저희가 지금 체크 때문에 바빠서 조금 밖에 나가 계시면
0: 이 친구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5: 네.
0: 아유, 죄송합니다.
5: 네, 수고하세요.
0: 예예예. 예. 얘기 좀 하자꾸나.
4: 네.
0: 아유, 드디어 중계차에서 다 일을 마쳤구나, 타방아.
4: 잠시만 좀 쉬어요, 박희님.
0: 그래, 타방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꾸나. 박희 씨, 왜 여기 있어? 따라와.
7: 어디?
0: 좀.
7: 저 방금 쉬고 있었는데. 일을 연습했습니다.
4: 느낌이 없네요.

0: 자, 들어왔어. 와. 갑니다. 네. 음악 인. 6번 센달.
1: 정의의 용사. 황기맹과 함께하는 오연아.
0: 6번. 6번. 자, 7번 카트. 자, 들어가고. 자, 7번 카트. 자, 들어가고. 투 스탠바이. 투 카트. 자, 준비. 자, 준비. 3, 1, 컷. 3, 컷. 포 스탠바이. 포 풀어. 푸샷, 푸샷. 포 컷. 6번 컷. 7번 스탠바이. 7번. 아,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뽑지 마. 1, 카트. 7번 카트. 됐어. 오케이. 잘했어요.

0: 잔이요.
1: 아, 빨리 먹자. 오래 되잖아.
2: 뭐가 흘러간 겁니까 지금?
1: 와. 아, 요 불이 켜지는 게.
2: 아, 예.
1: 요 불이 켜지는 게.
0: 알겠습니다.
1: PJ 콜에 의해서는 7번. 자, 인. 소리 두 카터. 소리 카터. 두 카터.
0: 너무 예상할 수 있지. 맞아.
1: 원 카터.

0: 드디어 모든 일을 마쳤구나, 타방아. 고생 많았다.
1: 다키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키님, 중계차에서 일해보시니 어땠어요?
0: 일단 달꽃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응?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고 매우 뿌듯하구나.
1: 저도 중계차에서 일한 덕분에 방송하려면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0: 맞다,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녹화도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아이고, 기분 좋아라.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떠오른다. 다방아,
1: 어때?
0: 중계차로 삼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거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계속해서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것을 찾으러. 차근차근 하나하나 찾으러 가보자꾸라.
1: 좋아요.
0: 그래, 타방아, 방금 말했던 대로 우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것을 찾으러 가보자꾸라.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코미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2: 사모님 누나 일어나봐요.
3: 왜 안 일어났습니까?
2: 이게 반장입니다.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한참이 지나도 깨어나질 않아요.
4: 일단 접수부터 할게요. 이름이 사분이랬죠? 어떤 곤충이죠?
3: 예, 사슴벌레예요. 그런데 몸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4: 죽어요? 설마요? 아, 진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렇다면
3: 아이고
2: 사부니 누나.

0: 사장님!
1: 오늘의 환자, 사슴벌레 암컷. 몸이 죽은 듯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역시 눈동자의 반응이 전혀 없네요. 몸도 죽은 사슴벌레처럼 딱딱하게 굳고.
0: 역시 죽은 건가요?
1: 그런가? 심장은 뛰고 있단 말이야.
2: 그럼 살아있는 거네?
1: 그게 몸은 죽은 곤충 같은데 심장은 뛰니 이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0: 네? 그럼 좀비!
1: 의사를 오래 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혹시 떨어질 때 머리에 이상이
3: 선생님! 자, 머리 촬영한 사진 나왔어요.
1: 마침 나왔네요. 자, 어디 보자.
0: 왜요?
1: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3: 깜짝 놀랐잖아요.
1: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3: 저기, 근데... 이쪽 분은 집게 모양의 턱이 강한 사슴벌레, 이쪽 분은 뿔이 강력한 장수풍뎅이잖아요. 어쩌다 두 분이 같이 사분씨를 데려온 거예요?
4: 아, 실은 저희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1: 네? 왜 싸워요?
4: 저희가 싸운 이유는
2: 문제!
5: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싸우는 이유는?
2: 1번,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3: 헤이, 심심한데 왜 싸워?
1: 그니까. 정답은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4: 맞아요.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도
2: 시큼하면서도 상큼한 나무 수액을 좋아하거든요. 숲에 장수풍뎅이들이 찾은 수액 맛집, 우리들의 아지트 나무가 있거든요. 장수라, 안녕. 여기서 더 맛있는 수액 냄새가 나는데.
6: 내 자리야.
2: 가끔 자리 다툼도 하지만 장수풍뎅이들은 아지트 나무에서 수액도 먹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키우죠.
6: 사슴벌레가 아지트에 들어왔다.
2: 저리 가.
4: 누가 우리 사슴벌레 건드렸어?
7: 내가 그랬다. 우리 수액을 빼앗아 먹었거든.
4: 참나, 수액에 무슨 주인이 있어? 나눠 먹을 수도 있지.
7: 이 나무는 내가 먼저 찾았어.
4: 그렇게 지키고 싶을 정도로 수액이 맛있나 봐. 더 뺏고 싶은걸?
7: 새돌이네. 좋다,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4: 결투?
7: 결투에서 지면 순순히 물러나는 거야. 어때?
4: 좋다. 그렇게 우린 나무를 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시작했죠.
6: 사돌이랑 장풍이가 싸운대.
3: 어머, 내 친척 동생 사돌이잖아. 사돌아, 내가 응원할게.
5: 싸움 구경을 하려고 금세 사슴벌레들도 모였어요.
2: 바다라 뿔!
5: 내 턱으로 막아주마!
2: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0: 아니 누나! 그렇게 된 거예요.
1: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다 심장마비가 왔나?
2: 아니야. 심장은 잘 뛰거든.
1: 어? 근데 왜 몸은 죽은 사슴벌레 같은 거야?
2: 이상하냐?
3: 다시 살아났어.
0: 사부님 누나, 정신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 아유, 많이 놀랬죠? 아이, 싫은 나. 죽은 척 한 거야.
4: 죽은 척?
1: 아니, 죽은 척을 왜 해요?
2: 아이, 그건, 문제로 낼게요.
4: 문제?
5: 내가 갑자기 죽은 척을 한 이유는 1번,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서. 2번, 무서운 천적이 나타나서.
1: 배우로 일하는 사슴벌레는 본 적이 없는데?
2: 천적이 나타나서 그런 건가?
6: 맞아요. 정답은 2번. 아니, 아까 싸움 구경을 하는데
5: 하늘에 무서운 새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사슴벌레는 천적이 나타나 위험에 처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연기를 해서 위기를 피하거든요.
7: 그런데 보통 적이 사라지면 몇 분 있다가 일어나는데.
0: 아니, 누나는 한 시간 동안이나 죽은 척 연기를 한 거야? 나도 깜빡 속았잖아.
2: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거야. 아니, 어차피 네가 밀리고 있으니까 시간 끌면서 다시 체력 회복하고 좋잖아.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2: 아니야, 너 밀리고 있었어. 그때 작품 씨가.
0: 아이, 누나.
2: 어쨌든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맞아. 근데 사부 씨는 암컷이라 턱이 아주 조그만하네요. 아, 장수풍뎅이도 그런가요?
8: 예, 맞아요. 장수풍뎅이 수컷은 큰 뿔이 있지만 암컷은 뿔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죠.
1: 그렇구나.
0: 여보세요. 뭐?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큰 턱 사슴벌레 형님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8: 어떡하지? 여보세요. 뭐? 아이, 우리 쪽에선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형님이 도와주러 오신다고. 지금. 뭐? 형님들의 싸움을 생중계한다고?
1: 생중계요? 어디? 오, 한다.
9: 나무 수익을 차지하기 위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대결. 참가 선수는 크고 두꺼운 턱을 자랑하는 큰턱 사슴벌레, 단단한 뿔이 3개, 곤충계의 코뿔소로 통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3번의 경기 중 2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무 수액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오, 큰턱 사슴벌레가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10: 내 방심했어. 기다려라. 얼마든지 덤벼라.
9: 오,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이번엔 꽤 저돌적입니다.
10: 이번엔 못 들어올걸. 받아라.
11: 어림없자.
10: 미치게.
2: 오, 1대1이야.
1: 마지막 한 판을 이기는 곤충이 승리야.
4: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9: 장수풍뎅이냐 사슴벌레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0: 언제까지 싸우는 거야?
1: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나?
2: 그니까.
3: 이게 무슨 일이죠? 경기 중단인가요?
4: 경기 중단?
5: 너무 지쳤어. 우리 무승부로 하자.
6: 좋아. 나머지 사돌아 부탁한다.
0: 뭐야, 엄청난 기세로 도와준다고 오더니.
1: 엥? 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7: 좋아. 그렇다면 사돌이, 우리 다시 한번 정정당당하게 겨루자.
8: 좋아.
9: 결투다. 수행맞춤은 내가 지킨다.
8: 흥, 우리가 뺏을 건데. 승리하는 건 우리 사슴벌레다.
9: 흥, 불을 받아라.
8: 내 턱으로 막아줘봐.
9: 야, 쯔쯔쯔.
8: 들어올리기. 잡았다.
9: 안 돼. 야, 찌뜨다. 간신히 빠져나왔어.
8: 흥, 운이 좋군.
9: 이젠 내 차례인가? 쩌자. 따라, 이야.
8: 큰일 날 뻔했어. 만만치 않은데. 에잇.
9: 걸렸다. 들배지기. 자. 우와. 내가 나무를 지켰어. 우와.
8: 내가 당하다니.
1: 장풍이가 나무를 지키려 한 또 다른 이유는 장순이와 낳은 애벌레가 나무 밑에서 자라기 때문이었다.
9: 우리 수명은 1년 정도. 1년 중 9개월에서 10개월은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아.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허물을 두 번 벗으며 점점 자라다 번데기가 되지.
10: 아유, 귀여운 내 아기 꼬물꼬물 꼬물이. 장수 풍뎅이 애벌레 잘 키우는 방법 좀 알려줄까? 먼저 썩은 나무나 톱밥은 애벌레 먹이니까 지저분하다고 자꾸 갈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 톱밥, 이 톱밥도 너무 마르거나 너무 축축해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촉촉한 정도로. 그리고 애벌레가 너무 귀엽다고 자꾸 만지면 안 돼. 알겠지? 아유, 우리 예쁜 아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빠가 지켜낸 입맛있는 스웩도 마음껏 먹고 말이야. 이 스웩, 스웩. 만지면 안 돼. 자꾸 만지면 안 돼.
0: 자, 잠깐 앉아 계세요.
11: 예. 그 나무가 수액 맛집인데 뺏을 수가 없네.
0: 아이, 누나가 더 맛있는데 알아. 나중에 데리고 가줄게.
11: 아이, 알았어. 누나, 저기 있는 물 좀 갖다 줘. 누나.
12: 아, 물. 깨끗악.
11: 아, 이 누나 죽은 척 또 연기하네. 연기 좀 그만해, 누나. 누나. 이번에는 몇 시간이야? 2시간? 3시간? 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주물엔
6: 순하게
7: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선생님이 비밀 상자를 준비했어요.
1: 우와!
0: 이 안에
2: 뭐가 들어있을까?
1: 뭘까? 뭘까?
0: 손!
1: 손이다! 손!
0: 손을 펴고 쫙
3: 쫙
0: 손을 쥐고 꼬 쫙
3: 쫙
0: 꼬 쫙 꼬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 무엇을 할 수 있을까?
0: 안녕!
1: 안녕!
0: 최고!
1: 정말 재밌다!
3: 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0: 이리 와!
3: 와!
0: 요! 사랑해! 자, 이번엔
4: 바꿔라 한글.
0: 내 손.
1: 손이 서로 바뀌었어.
3: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이야에게 부탁할게요.
1: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손이 서로 바뀌었어.
3: 손 손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손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이 상자들은 뭐지? 혹시
2: 보여라.
1: 투시! 투시! 한글 손이 저 상자 안에 있어. 상자를 가져가자. 천지?
0: 한글 손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넌 그 상자를 가져갈 수 없어. 헛! 무겁다! 어? 어? 어?
1: 천지의 한글 공격이 상자가 무거워졌어. 이 상자를 가져가려면 한글로 맞서야 해. 무겁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가볍다!
0: 아니, 나의 무겁다 공격을 가볍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엿!
1: 이 상자 안에 한글 손이 있어.
3: 어? 한글 손이 파괴됐어.
4: 오가 필요해.
1: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2: 속아라 한글!

0: 손.
1: 저장 완료.
0: 손.
1: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손이다! 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손, 손, 손, 손. 손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소리도 내죠. 새도 만들어요. 새가 날아가요.
1: 손에 받침 니은 먹어야지. 냥 냠냠 슝.
0: 손, 손, 소. 소만 남았네. 아하. 그러면 소, 소, 소. 호호호호. 무, 소, 소. 야, 손, 손. 이제 순서대로 써볼까요?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소가 받침 니은을 만나 손, 손.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손. 친구들 따라해봐요. 손. 끝.
1: 소에 받침 니은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손. 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소에 받침 니은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손, 솔.
0: 손, 소. 훈민이와 정음이가 손을 구경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손을 소로 바꿔라 한글. 손이 소가 되었어요. 천지가 무겁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가볍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손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손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손을 움직여요. 선생님이 손을 움직여요. 선생님이 손을 움직여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콩, 코. 훈민아, 정음아. 콩껍질 좀 까줄래?
2: 네!
3: 길쭉한 껍질 안에 볼록볼록 콩이 들어있네.
4: 콩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 딱 반으로 갈라서 열면 와! 콩이다! 콩!
3: 콩알이 꼭 구슬 같다.
4: 동그란 콩이 손에서 대굴대굴대굴대굴. 재밌다.
3: 정음아, 우리 이거 닦아자. 닦아서 할아버지한테 밥에 넣어달라고 하자.
4: 그래, 그래. 우와.
2: 바꿔라 한글.
3: 콩이 코로 바뀌었어. 우리는 콩이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콩이 코로 바뀌었어. 콩, 콩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콩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저기 한글 콩이 있어.
1: 내가 가져올게.
2: 한. 응?
1: 무슨 소리지?
3: 조심해, 괴물이 다가오고 있어. 천지?
4: 한글 콩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한글을 가져갈 수 없어. 배고픈 괴물이 한글을 없애버릴 테니까.
0: 으! 삼키다!

0: 괴물이 한결을 삼켰어.
1: 삼키다. 괴물이 우리를 삼키려 해.
0: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삼키다에 맞서는단 말은 뭐지? 됐다. 아니, 나의 삼키다 공격을 뱃다로 막아내다니.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저리 가! 천지가 갔어.
0: 한글 콩이 파괴됐어.
1: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0: 완료! 콩!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콩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지난 할아버지 차례 콩마리띠 하고 왔지요. 야! 콩! 콩! 콩! 할아버지는 콩을 좋아해요. 맛있어. 냠냠.
1: 히잇. 콩에 받침 이응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맛있는 콩. 코만 남았네. 아항. 코. 냄새 맡는 코. 숨을 쉬는 코. 콩. 야. 콩. 콩. 순서대로 써볼게요. 키읔이 오를 만나 코. 코가 받침 이응을 만나 콩. 콩.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콩. 친구들 따라해봐요. 콩. 끝.
1: 코에 받침 이응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콩. 콕.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코에 받침 이응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콩. 콕. 히힛.
0: 콩. 코. 훈민이와 정음이가 콩껍질을 벗겨요. 콩이 들어있네.
2: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콩을 코로 바꿔라 한글. 콩이 코가 되었어요. 천지가 삼키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뱉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콩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콩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콩 껍질을 벗겨요. 훈민정음이 콩 껍질을 벗겨요. 훈민정음이 콩 껍질을 벗겨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식물엔
4: 덤덤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이벤트.
1: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킬링.
2: 중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0: 시원한 주스 좋아.
1: 야, 미션이 끝난 뒤에 휴식이라 그런지 더 여유롭고 즐겁지 않아?
2: 휴식도 좋지만 난 미션이 더 신나고 즐거운걸.
3: 맞아. 다음 미션이 뭘지 벌써 궁금해.
4: 어, 로빈, 무슨 일이야?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3: 야호! 미션이다!
2: 좋았어. 모두 퍼니바디오로 가자!
6: 여러분, 안녕!

0: 달리아 데뷔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치치핑핑팀과 코스염 탐정팀의 대결인데요.
0: 두 팀이 대결하게 될 오늘의 미션은 뿌뿌!
1: 도난당한 그림을 찾아라!
0: 뭐하군요? 혹시 리브 미술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네! 리브 미술관이라면 세계 최고의 미술품들이 있는 미술관 아닌가요?
0: 맞아요! 그런데 리브 미술관에서 신인 작가 전시회를 앞두고 그림 한 점이 도난당하고 말았어요.
1: 아니, 어쩌죠? 전시회를 위해서 어서 그림을 찾아야겠어요.
0: 네, 이번 미션은 먼저 그림을 찾는 팀이 승리합니다.
1: 그럼 저희 이만 뿌뿌!

0: 삐리삐리 리브미술과는 그림, 조각상, 설치미술까지 다채로운 현대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일 전시회 개장을 앞두고 어젯밤 중요한 그림 한 점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전시회 개장을 위해서 어서 도난당한 그림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자, 이번에도 우리가 사건을 해결하자고.
2: 좋아!
1: 그럼 출발!
2: 출발!
1: 미술관으로

0: 아침에 확인해보니 이 자리에 있던 그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 그렇다면 범인은 어젯밤에 들어왔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2: 사라진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0: 아, 참, 이 사진 속 그림이 바로 사라진 그림입니다.
3: 우와, 정말 아름다워요.
1: 너무나 멋진 그림이군요. 생큼아, 그건 물류가 아니란다. 안 돼! 아니, 이건...
4: 분명히 범인은 현장에 증거를 남긴다. 이건... 도켓, 이것 좀 봐. 이런 곳에 붓이 놓여 있어.
5: 이건 그림 그릴 때 쓰는 붓 아니야? 미술품 같진 않고 좀 수상한데.
2: 새꿈! 드래콩, 뭐라도 찾은 거야?
4: 얘들아, 이것 좀 봐봐.
3: 이 붓은 라고부 상점에서 특별 제작한 붓이야.
6: 라고부 상점?
3: 응, 아빠가 그림에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가본 적이 있어. 확실해, 이건 라고부 상점의 제품이야.
2: 누군가 흘리고 간 게 아닐까?
4: 그렇다면 어제 그림을 훔쳐간 범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5: 좋았어, 이 붓의 주인을 찾으러 가자.
7: 좋아.
1: 루크, 이거 좀 보게나. 오? 이 열쇠는 우리가 전에 갔었던 만물창고 열쇠가 아닌가?
8: 쉬. 맞네. 서둘러 가세.
4: 얘들아, 여기 붓이 엄청나게 많아.
5: 어서 오세요. 무슨 붓을 사러 오셨나요?
2: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는 마법의 붓은 어디에 있나요?
5: 이 커다란 붓이 바로 마법의 붓입니다.
3: 정말 못 말린다니까.
2: 어머,

0: 8개도 넘게 만들었던걸.
1: 네? 그럼 32,898개의 주인을 다 찾아봐야 하는 거야.
0: 하지만 이 무지개 손잡이의 붓은 단 하나만 만들었지.
1: 그럼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0: 그럼 알다마다. 우리 가게를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주황색 지붕이 있는 집이란다.
2: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1: 좋았어. 그럼 출발이다. 와!
3: 상금이 부족. 어?
4: 맞아!
5: 어, 얘야, 이거 진짜 수염이라고.
3: 상금.
6: 전 2번 창고면 분명히 이 근처 어디인데.
7: 루크! 여기네. 오, 열쇠가 맞았어.
6: 좋아. 여기에 도난당한 그림이 틀림없이 있을 걸세.
7: 어서 찾아서 돌아가세.
6: 이렇게 싱겁게 미션이 끝나다니 조금 아쉽구만.
7: 이게 다 뭔가? 이거 모두 조각상들 아닌가? 이렇게 많은 조각상들이라니. 루크, 저 조각상 얼마 전 세계미술관에서 도난을 당한 작품들 아닌가? 이 조각상도 얼마 전 도난 신고가 들어온 조각상이네. 아니, 그렇다면
8: 거기 누구야? 남의 창고에서 뭐하는 거야? 아니, 너인 설마 루크 헤럴드?
7: 설마 이방?
8: 아니, 너희들이 여길 어떻게...
6: 자네야말로 여기엔...
7: 너! 거기서라! 궤도 리방! 거기서!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에요.
9: 무슨 일이시죠?
1: 혹시 이 붓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9: 이 무지개색 틀림없이 제 붓이에요.

0: 마침 제가 과일을 꺼내놨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붓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담례를 하고 싶어요.
1: 네, 감사합니다. 과일이 너무 맛있어요.
2: 그리고 정원도 너무 근사한걸요.
0: 아니에요. 손님이 올 줄 알았다면 청소라도 해놨을 텐데.
3: 어, 생크마, 하나는 내 사과야.
4: 생크미꼬, 생크미꼬.
3: 생크마, 내 사과를 돌려줘.
5: 그림은 괜찮은 거지?
3: 그래도 망가지진 않았다.
2: 그런데 얘들아, 이 그림...
6: 아니, 이 그림은...

0: 조심해!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1: 뭐야?
0: 이제 우리 차례다, 리팡! 헤럴드, 우리는 뭔가 없나? 마침 여기 바나나 껍질이 있네. 자, 받아라!
2: 사실 전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3: 네? 네?
4: 자신의 그림을 훔친 이유가 뭐죠?
2: 이 그림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5: 하지만 이미 너무나 멋진 그림인데 미완성이라고요?
2: 예전엔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완성인 채로 그림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 그림이 전시회에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완성인 그림이 부끄러워졌죠.
6: 그럼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미술관에서 그림을...
4: 그래도 허락 없이 그림을 마음대로 가져온 건 나쁜 짓이에요.
2: 네, 정말 죄송합니다.
7: 자, 어쨌든 그림을 찾았으니까 어서 미술관으로 가자.
2: 저기, 잠깐만요. 이 그림엔 제 어린 시절의 꿈이 깃들어 있어요. 그 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6: 미술관에서 그림을 찾고 있을 텐데.
5: 어쩌지?

0: 리팡! 넌 도망칠 수 없어! 어서 멈춰서라!
1: 따라오지 마라, 루크, 헤럴드!
0: 자, 어서 포기하시지!
1: 이거나 받아라!

0: 뭐해? 날개가 생겼어.
1: 너무 아름다워. 그림이 점점 더 멋있어지는걸.
2: 생금.
3: 이번엔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비키라고 비켜. 소용없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예.
4: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는군. 우리 클래식카의 터보 엔진을 얕보지 말라고.
0: 아니.
4: 헤럴드, 이젠 끝내버리자고. 알겠네. 이건 아닌 것 같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돼!
0: 아니, 저건, 이게 대체 뭐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4: 오랜만이군, 리팡.
3: 이번에도 날 방해하다니. 분하다.
4: 미안하네. 여기서 또 보게 될 줄은 우리도 몰랐다고. 오랜만인데 셋이 차라도 한잔 할까?
5: 여기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6: 이렇게 찍어 주세요. 아유,
5: 좋아요. 하나, 둘.
1: 루크, 헤럴드 씨, 어떻게 조각상 전문 도둑 리팡을 붙잡게 됐나요?
4: 리팡은

0: 일부 미술관의 조각상을 훔치려고 사전에 답사를 왔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물건을 흘리고 말았죠. 저희만의 탁월한 관찰력은 그 결정적인 증거를 놓칠 리가 없죠. 그 후 끈질긴 추적 끝에 리팡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1: 리팡이 그동안 훔친 조각상을 모두 찾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0: 훌륭한 예술품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럼 이만.
2: 고생하셨어요.
0: 자, 이제 우린 도난당한 그림을 찾으러 가보세.
3: 이 그림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2: 그리고 관장님의 배려 덕분에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하셨어요.
3: 소녀의 두 날개가 마치 희망을 말하는 것 같군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사히 전시회를 열 수 있겠어요.
2: 관장님, 혹시 미술관의 다른 그림들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3: 네, 물론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4: 치치, 어디 가는 거야?
2: 바론 회장님? 바론 회장님, 안녕하세요.
5: 난 가끔 힘들거나 지칠 때 저 그림을 보러 온단다. 이룩 박사가 생각나거든. 젊었을 때 우리는 거침없었지. 탐험에 대한 열정과 황금배를 찾기 위한 노력들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황금배를 같이 탔었던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단다.
2: 황금배...
5: 넌 황금배 이야기는 모르겠구나.
2: 그 황금배, 저도 알고 있어요. 전설의 유물이 모두 모이면 전설의 황금배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5: 제법이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론 황금배를 찾을 수 없단다. 전설의 유물들이 바로 비밀의 서클이라는 장소에 모여야 비로소 황금배에 봉인된 힘이 나타나는 거지.
2: 비밀의 서클이요?
5: 그래, 지금 우리 앞에 이 그림,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밀의 서클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이룩 박사가 생각날 때면 이 그림을 찾아오곤 한단다.
2: 비밀의 서클? 비밀의 서클에 유물들이 모여야 한다고?

0: 아버지의 농장 그곳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 비밀의 서클이라고? 왜 할아버지 농장에?
1: 치치!
2: 치치, 여기서 혼자 뭐해?
3: 너 설마 정말로 그림 감상한 건 아니지?
0: 어디 가셨지?
3: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치치?
0: 난 지금까지 바론 회장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0: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코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주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덕분만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매일매일 락토핏.
1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9: 우리 모두
2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핏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13: 스쿨버스
14: 내일 또 놀자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6: 마데카 솔메이트
17: 지금
15: 얼굴엔
18: 순한 긴긴
15: 중물엔
19: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2: 매일매일 락토핏
2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4: 뒷바이트를 빼앗겼다고?
25: 솔레이유한테?
24: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25: 그럴 리가 없잖아.
24: 과연 그럴까?
26: 전에도 봉인 직전에 펜트몬넷을 빼앗겼다며.
27: 아스랑 엘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 하는 거냐, 준?
25: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26: 딥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24: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26: 로크러그도 친구야?
27: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28: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지 겸.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할게.
29: 오늘이었던 거?
30: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31: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28: 자, 박수.
27: 뒷바이트를 돌려줘!
31: 사양할게.
27: 저기 전학을 와.
24: 굉장하다. 거의 프로선수급이야.
29: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26: 공기를 내.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레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27: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29: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
26: 으라차차차.
31: 너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25: 소용없어.
30: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27: 뭐?
26: 그런 거 빨리 말해.
24: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30: 어떡할 거야, 준?
24: 곤란한 일이라도
32: 해봐.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27: 진짜?
29: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32: 말 예쁘게 해라.
29: 여기...
24: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30: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27: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32: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27: 뭐?
26: 뭐하냐? 빨리 불러.
29: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32: 뭘 또 이제 와서. 어?
33: 응?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 들어와.
29: 저 누구세요?
33: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29: 엄마?
33: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29: 실례하겠습니다.
33: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30: 아들이요? 설마 크레스토 말씀이세요?
33: 그래 맞아.
30: 그럼 솔레유는?
33: 어머 솔레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토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0: 쌍둥이?
1: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30: 혹시 로봇 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33: 날 아니? 고마운데?
30: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33: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29: 저요?
33: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29: 제가 좀 하죠.
33: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30: 블루캅이요? 여기에.
2: 안녕하세요.
29: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33: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31: 여긴 왜 온 거야?
29: 너!
33: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31: 네, 어머니.
30: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웨일은 어디까지?
2: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31: 당연하지.
2: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3: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2: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3: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29: 진정하고.
2: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33: 로봇의 유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31: 어머니.
33: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29: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31: 무슨 뜻이야?
29: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2: 크레스트는 지금 뷰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33: 크레스트가?
2: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33: 그래, 기특하네.
2: 쉽게 말하는 건.
29: 그게 무슨...
2: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29: 이럴 때. 네네, 시장님.
30: 아빠?
29: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5: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29: 가자, 블루캅.
31: 우리도 가자, 블레이어.
2: 알겠어.
6: 좋았어, 우리도.
30: 대중을 캐치하라. 세바스찬?
7: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 막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33: 맛있단다.
8: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이러다 정들겠다, 야.
5: 다이건, 소라는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 안 듣겠어?
2: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5: 알고 있어.
8: 어지간히들 날 막고 싶은가 보군.

0: 천재로 활용이다.
1: 힘을 합치자 솔레유.
2: 아니, 누가 먼저 도민하는지 겨뤄보자.
1: 뭐라고?
2: 팬텀 포네 세더.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3: 깔끔하게 감싸봐.
0: 뭐야, 손가시기시.
1: 솔레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2: 그럼 내가 이겼네.
4: 준, 냉정해져야 돼.
5: 나도 힘을 보탤게, 준.
1: 응? 피닉스 파이어, 대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5: 알겠어.
2: 뒷발을 막아.
1: 어? 어, 조심해. 어? 딥파이트, 너!
2: 딥파이트, 세더.
5: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가 중요한.
4: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5: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1: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0: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해!
4: 준, 기억나? 메탈버레스의 봉인된장은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이 있을 거야.
1: 그거는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2: 딤트라이던트, 게틀링.
4: 질서를 위해 메탈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2: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4: 알았다. 모두가 메탈버레스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1: 하지만 난!
4: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1: 딥파이트!
0: 전 지금의 난 네 말을 들을 수 없어.
1: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0: 먹고 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1: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줘. 조용히.
2: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1: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0: 놓치지 마, 딥바이트.
2: 네,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1: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2: 맞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1: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안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0: 플레이온 셋업.

이건 프리저 쉼

0: 이번에야말로 와일드 카드몬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에서 패배했다. 이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언.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0: 있군.
1: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2: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1: 맛있긴 했어.
2: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3: 덕분에 핵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2: 그쵸?
1: 그렇다면 다행인데.
3: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1: 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3: 응? 뭔데?
4: 그게...
5: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1: 놀란 건 우리거든.
6: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틸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5: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6: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5: 우리 어머니?
7: 레이아 하이웬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5: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3: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1: 잠깐!
4: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8: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1: 뭐지?
9: 내 눈에 띄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 주겠다.
10: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2: 쟤 너무 야만스러워. 먹인 당해도 야생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4: 방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2: 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1: 부탁해.
11: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9: 나는 호랑이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10: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1: 잠시만요!
2: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9: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1: 어디 가려고?
8: 고양이다.
9: 뭐냐 네 녀석은? 그럼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타이거 뭉개주마.
12: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13: 데스터!
12: 이제 괜찮아.
8: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치?
1: 뭐야, 데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12: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 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9: 저 녀석이!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1: 고양이 때문이지?
8: 에드 아저씨 컷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12: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3: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10: 무사히 넘어가긴 밖에 정보는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9: 야생 호랑이.
12: 저 녀석 그 와일드 카드 보시곤 용인을 한 거야?
1: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10: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14: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부 주방이다.
9: 주방?
15: 바이바이.
16: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15: 지중해 피닉스 파이어.
10: 알겠지?
1: 알겠다고요. 타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10: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1: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16: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9: 스킬링 좀 부탁할게.
10: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9: 내가 먼저.
1: 가자, 블루캅. 안나, 태호, 우리 먼저 간다.
12: 준.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4: 안나, 좋은 아침.
8: 좋은 아침. 준? 괜찮아?
4: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8: 진짜?
1: 타이건 녀석, 메탈 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9: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고 와!
1: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9: 답답해!

0: 이게 무슨 소리야?
1: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0: 어디 어디.
2: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0: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3: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4: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5: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4: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5: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4: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2: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4: 친구?
2: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4: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2: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4: 소중한 친구지?
2: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4: 그건...
2: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4: 뭐?
6: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3: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6: 시작하라!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2: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줘.
7: 아, 알았어.
4: 조심히 가.
8: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3: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9: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10: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 쓰게 생겼네.
11: 우리가 구해올까요?
12: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10: 야, 그건 안 돼.
12: 농담이야, 농담.
0: 알았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10: 에휴. 가지고 따라와.
0: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10: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 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0: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10: 바보야, 나는 준이 유난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0: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10: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0: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10: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0: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건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13: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14: 고랑이?
5: 네, 애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6: 정말?
2: 타이건, 나와.
6: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르? 기린아,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0: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6: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0: 잠깐, 어? 이걸 보라고.
6: 그럼 조그마한 주제인 나에게 덤빈 녀석.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오네 같은 기술을 쓴 거냐?
5: 아니야.
0: 나이트 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6: 어? 엄마라고? 그게 뭐야?
5: 뭐야? 무서워서 그래?
13: 귀여운데?
10: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6: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옥 속 강렬히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랑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뜨거 뜨거.
12: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봇도 당할 수 없나 보군.
3: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2: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6: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 한 마리의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2: 알았어, 그럼.

0: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1: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2: 싱그럽다, 블루카.
0: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3: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0: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4: 미춘,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0: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3: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0: 고마워, 타이거.
4: 잠깐!
3: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5: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3: 아니지, 좀 더 사냥하다 확 덤져 확.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냥하고.
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 죽이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0: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7: 우리 아빠보다 낫네.
3: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거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어흥!
2: 야야, 뭐 망가뜨리지 마, 말아. 알겠지?
3: 알겠어, 애드 아빠.
2: 애드 형이랬지, 형.
3: 나와, 다음 훈련이다. 어흥!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질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덕분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클릭소! 클릭소! 몰라제가!
5: 도와주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재밌다!
6: 자석으로만 있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6: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바람은 포메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0: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3: 언제나 신나는
1: 뽀로로 유치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4: 얼굴엔
1: 순한 길길.
4: 줄무랜
1: 덤덤한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변호의 시대.
5: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6: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0: 여러분, 왕창하세요!
1: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브루커!
2: 4,000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카드봇입니다!
3: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고향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2: 모호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4: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2: 이러한 기대에 메탈카드봇들은 부응해주었어요. 메탈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5: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6: 나도 자랑스러워, 준.
7: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8: 언제부터 숨긴 거야?
7: 숨기다니?
8: 심심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7: 그러니까 그건...
8: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 뇌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9: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7: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5: 나도!
8: 이게 말이 돼? 어떤 사람을 유명해질 수 있냐고?
10: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3: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11: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0: 나도 동감이야.
2: 블루카!
11: 근무 중이야?
0: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2: 와일드가디!
12: 안녕 얘들아.
3: 크레스트!
11: 일찍 왔네.
12: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3: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4: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3: 네가 좀 잘도 철미한 편이긴 하지.
15: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6: 너도 참 많이 변했어.
13: 멀쎄다.
11: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7: 주대 머리 더 시원하게 발전했지.
10: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7: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12: 이런 발전은 좋네.
13: 발전 좋아하네!
11: 아까부터 애도 아저씨 왜 저러셔?
7: 실은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였어?
13: 어디서
18: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10: 자, 여기요.
13: 고맙다.
10: 드릴게요.
12: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10: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12: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13: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10: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9: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블리츠, 감히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17: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3: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8: 사이좋게 좀 지내지.
17: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13: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노바이겠지 내기였대.
8: 내기?
17: 그거 재밌겠는데?
3: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17: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20: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7: 못 고르겠어.
17: 페루루, 너는 어떤 거?
11: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17: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11: 준!
10: 페루루,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11: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10: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11: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19: 이겼습니다. 아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21: 신거 있어?
3: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다 거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루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3: 베르로 어머니만 꼭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님, 내버려 두고 간다.
19: 아, 그런 게 어디서 하구네.
11: 엄마,
1: 뭐야? 무슨 구야?
20: 어쩔 수 없고.
18: 그렇다면 노크로 씨, 네가 이겼는데?
16: 야!
10: 얘네 뭐하냐?
16: 다들 잘 지내 보이네.
21: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거긴 어때?
10: 다들 바빠졌어.
21: 플레임 노바는?
22: 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의 메탈 카드봇 최초를.
10: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플레임 노바 공인!
18: 괜찮아, 준.

0: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1: 뭐? 벌써?
0: 얼른 돌아가들.
2: 너처럼 모였는데 배정하시긴.
3: 이제 한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4: 차였다고 분풀이하기는.
0: 치카!
5: 뭐, 또 보면 되지.
2: 다음
6: 이거 아쉽구만.
7: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8: 다음 주에 봐.
5: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9: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5: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9: 아까 페루르가 한 말.
5: 어?
9: 페루르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10: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적응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11: 설마 메탈카드 보셔?
12: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군.
13: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14: 고마워요.
13: 또 오세요.
11: 뭐지?
15: 말썽 피우지 말랬지, 펜탄호랄!
11: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16: 못 보던 애들인데?
11: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14: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
16: 네?
14: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홀드!
10: 여기 메탈카드봇 둘이 4K 앞으로에서 배치 중!
5: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10: 소풀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17: 여긴 메가에블러! 필릭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2: 나게 시끄러워! 왜?
17: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5: 알겠어! 내가 인물로! 셋업!
17: 셋! 크러쉬!
18: 자자! 난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2: 진정이고 뭐고! 일단 조용히 있어!
19: 이 엉터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전자석 아닌가!
11: 메가 엠블럼 괜찮아?
20: 너도 봤지? 변은 웨폰 카드들!
11: 설마 그 녀석들?
16: 엠브라, 피니가 괜찮니?
10: 여기 메탈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동시에 요청한다!

0: 이상 메탈 카드복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1: 시끄러! 이거 나만 또 따라가! 블록함!
0: 스타라이징 샷!

0: 왜 그래, 블루팜?
1: 모르겠어. 뜨거워.

0: 먹었어!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1: 너 그건 설마?
2: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3: 블루카! 테이크백!
0: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2: 알고 있지만
3: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상태가 이상해졌어!
1: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3: 비스트 바이러스?
1: 감염되면 메탈카드 못을 흉폭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3: 어?
0: 정신 차려, 블루카.
3: 피닉스 파이어 개념! 메가 앰블러!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2: 내 친구 따위!
3: 블루카! 넌...
4: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날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4: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5: 넌 대체 누구야?
3: 난 블레이오.
1: 블레이온. 에드 아저씨, 어? 블루캅 상태는 좀 어때요?
6: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뭐야, 기억 안 나?
2: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5: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1: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1: 뻥이야.
2: 뭐?
7: 뭐란 수에 섰더니 여전히 모르고 있네.
8: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6: 시장님!
8: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1: 죄송합니다.
5: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7: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8: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엔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9: 아빠!
8: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9: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 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7: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1: 이건 외품카드?
7: 맞아, 블루캅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캅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주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공연되었어.
9: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5: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1: 와일드 카드봇?
6: 그것도 처음 듣는데.
10: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베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예 부대를 결성했어.
1: 설마 그게...
10: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5: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7: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 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1: 어? 봉인이 아니고?
6: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7: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11: 무면하지만
7: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0: 정말 그럴까?
1: 무슨 생각해?
0: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2: 뭐?
1: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0: 응. 내 거랑도 페루르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3: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1: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0: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3: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4: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5: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0: 그건 걱정 마.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6: 이제 일어났군,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7: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6: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7: 사고 방식의 차이지.
8: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6: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7: 아마 준 아닐까?
6: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7: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6: 진심이야?
7: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6: 알았어.
3: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0: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언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9: 알겠어.
1: 맡겨봐도.
7: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3: 진짜로 왔어.
1: 네가 블레이언?
0: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7: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0: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6: 백두문에?
0: 빙고!
10: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9: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1: 지독한 성질머리 내가 고쳐주지.
6: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0: 궁금하지?
3: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계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7: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0: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10: 움직이것들!
9: 이번엔 난 놓친다! 어딜 가시나?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7: 우린 왜 부른 거지?
0: 왜긴?
1: 너희 믿고 있기 때문이야.
6: 믿는다고?
1: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10: 양손이 있어 줄 했더니.
9: 조심해.
1: 우리 말이 맞지?
6: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10: 응?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0: 우리도 가자. 응?
1: 메탈 브레스가.
7: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0: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1: 물론이지.
0: 블루탑 와이드! 대동!

0: 조심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아주면 될 것. 펜터 리드.
2: 고도의 홀로그램 변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건.

0: 조심해! 알파볼트 캐논! 캐논의 징거!
1: 알파볼트 캐논!
0: 지금이야! 썬더 하울! 스매키!
1: 썬더 하울! 스매키!
0: 와일드 카리몬 제일
2: 비켜봐. 팬텀 호넷 봉인. 이 아인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얼굴엔
7: 순하게.
5: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주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꾸룩꾸룩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옷을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6: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5: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얼굴엔
9: 순하게
7: 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8: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홍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이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 딸기농장.
12: 미궁 탐험.
13: 교실에서 축구를 하다니 상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14: 맞습니다. 유리창이라도 깨지면 엄청 위험하죠.
15: 실제로 깼잖아. 전 하지 말라고 말렸을 뿐인데.
13: 변명은 듣지 않겠어요 빈센트군. 벌 청소 끝나면 교장실로 찾아오세요. 알겠죠?

0: 예! 빈센트! 내가 지금 이상한 걸 주웠는데 말이야!
1: 이상한 거면 주워오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어.
0: 에이, 참나! 이것 좀 봐봐!
1: 어? 생긴 게 꼭 보물지도 같네.
0: 뭐? 보물지도?
1: 그래, 여기 보물상자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 위치를 보니까 대비의 정원이랑 가깝네.
0: 빈센트,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1: 잠깐, 설마...
2: 이것 좀 봐봐.
3: 나? 그게 뭔데?

0: 쓰레기 아니야?
1: 맞아! 쓰레기야!
0: 뭐야, 안 버리고.
1: 근데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0: 이상한 그림?
2: 얘들아, 큰일 났어. 태호가 지금 혼자서 보물을 찾으러 갔어.
0: 뭐? 보물?
2: 아까 청소하다가 무슨 지도를 하나 주었는데.
1: 빈센스, 이것 봐.
2: 어? 어? 어? 이거야.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지도였어.
0: 아?
3: 동쪽으로 다섯 걸음, 서쪽으로 네 걸음. 우와, 여기다. 호박 속에 보물이 들었나? 어? 아니면 혹시? 우와! 어? 설마 이건 진짜 보물로 통하는 길?
0: 아, 여기쯤인데.
1: 여기 예쁜 호박이 있다.
0: 응? 어? 묘하게 수상한 호박이네. 치워보자. 뭐해?
2: 뭐?
0: 이쪽으로 간 게 분명하네. 따라가 보자.
2: 진짜로 가게? 가지가!
3: 에, 갈림길이네. 지도대로라면, 그러니까. 왼쪽이네, 왼쪽! 하마터면 헷갈릴 뻔했구만!
4: 추추! 뭐야, 저 녀석! 왼쪽, 오른쪽 구분도 못하는 거냐? 지도에도 오른쪽이라고 내가 표시해놨잖아! 아휴, 안 되겠다. 좀 더 확실하게 표시해놔야겠어!
0: 보기보다 길이 복잡하네.
2: 함정 같은 건 없겠지.
0: 어? 어? 지도대로라면 오른쪽이네.
1: 어? 럭키는 왼쪽이 좋아.
0: 럭키, 어두워지잖아. 어디 가는 거야?
2: 같이 가.

이제 확실히 이쪽으로 오겠지? 첩첩첩첩 함정에 빠져 괴로워하는 녀석들의 모습이 선하구만.

0: 럭키, 좀 천천히 가라니까. 어두워서 지도가 잘 안 보인다.
1: 어? 세나 괜찮아?
0: 아, 뭐야? 너 여기서 뭐 하냐?
2: 오케이, 미궁이야. 절대 못 빠져나간다고. 며칠 동안 같은 길만 헤매고 있어.
0: 너 가고 한 시간도 안 됐거든.
2: 잠깐! 너희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보물은 다 내 거라고! 내가!
0: 아이고, 그러셔? 그럼 여기서 혼자 잘 지내라.
2: 가기 전에 핸드폰 충전기 좀 빌려줘. 이 녀석이야!
0: 그보다 얘들아, 빨리 여길 빠져나가자.
1: 여기! 예쁜 그림이 있어!
2: 혹시 이 그림 퍼즐을 풀면 비밀문이 열린다거나 하는 건가?
0: 야야, 잠깐. 아무거나 건드리지 마. 함정일 수 있어.
1: 럭키도 그림 그릴래.
0: 뭐야, 여긴 어디야?
2: 우와, 보물의 냄새가 난다.
0: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긴, 변신해서 넘어가 봐. 내가 럭키도 날 수 있잖아.

0: 세트 수고했어.
1: 수고했어.

0: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냥 돌아가자.
1: 그래, 보물이 있는지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2: 무슨 소리! 보기는 아직 이르다!
3: 와, 예쁜 문이다!
0: 저기가 보물이 있는 방일까?
2: 잠깐! 다들 멈춰! 또 함정이 있을지 모르니 내가 먼저 조사를 하도록 하지. 내가 이제!
1: 네? 저 지산!
2: 질 수 없어!
0: 얘들아!
2: 자리 비켜!
1: 너나 비키시지?
0: 얘들아!
2: 아, 왜?
4: 감히 멋대로 문을 열려고 하다니 보물은 아무나 가져갈 수 없다!
3: 말하는 돌이다!
2: 우와! 보물! 그렇다면 여기가 최종 관문?
4: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보물을 주도록 하지.
2: 우와! 진짜요?
1: 틀리면요? 우와.
4: 틀리면 우리 녀석들의 목숨은 없다.
0: 그러게 내가 돌아가자고 했잖아.
3: 나한테 문제 풀려.
2: 아이, 괜찮아 괜찮아. 기지하면 또 나잖냐. 내가 맞춰줄겸.
0: 너만 조용히 하면 풀 수도 있으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1: 잘했어 빈센트. 뭐 어차피 넌센스 문제일 거야. 내가 맞춰볼게.
4: 자, 그럼 문제 간다. 34,624 곱하기 27,689 더하기 26,850 나누기 124,462 빼기 7,702는 10초 준다.
2: 전화 찬스! 진우한테 물어보자. 야!
4: 8, 7,
1: 신호가 안 잡혀.
4: 6,
1: 너무 지하야.
0: 그러게 내가 돌아.

0: 정답이다. 도전자여, 시험에 통과했도다.
1: 살았다.

0: 뭐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1: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어난 여러분의 우정입니다. 서로를 마주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꼭 안아주세요. 우정만큼 값진 보물은 없답니다.
2: 이 돌덩이가 장난치냐!
3: 차차차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

0: 부장, 저기 부장의 만화책에 나올 법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부장?
1: 응?
2: 난 네 정체를 다 알고 있다, 뱀파이어. 내가 누군지 안다면 감히 찾아올 생각을 못했을 터. 학교에 침입한 용건이 뭐냐?
1: 와, 이렇게 귀여운 뱀파이어 헌터는 처음인걸?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단다. 난 단지 사촌동생을 만나러 왔거든. 괜찮다면 찾는 걸 도와줄 수 있겠니?
2: 너, 내 정체를 알고도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3: 뭐지? 문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4: 누가 장난친 걸까?
1: 오랜만이구나, 빈센트.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니?
3: 아, 네. 빈센트, 저 엄청 나쁜이랑 아는 사이야?
4: 사촌형이야.
3: 우와, 대박.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멋있으시네요. 저 진짜 뱀파이어를 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1: 빈센트 친구니?
4: 태호야, 나도 진짜 뱀파이어야.
1: 빈센트, 내가 왜 왔는지 알지?
4: 파티 때문에요?
1: 그래, 학교 때문에 바쁘겠지만 이번 모임에는 꼭 참석해줘. 오늘 밤 12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오렴, 알겠지?
5: 야, 빈센트, 무슨 파티?
4: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상관없어.
3: 왜? 재밌겠구만!
4: 난 그 모임에 친한 사람도 없고 그냥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거긴 형처럼 잘난 뱀파이어만 오거든.
5: 응? 야, 친구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너도 조금만 꾸미면 진짜 뱀파이어처럼 보일 거라고.
3: 그래, 우리가 널 진짜 뱀파이어로 만들어줄게.
4: 난 진짜 뱀파이어라니까.
2: 그런 사정이 있었군.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 저 비실이 녀석이 진짜 뱀파이어가 될 수 있도록 말이야.
4: 난 진짜 뱀파이어야.
0: 준비는 완벽해. 단 시간은 좀 걸릴 거야.
3: 빈센트! 파이팅!
5: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2: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0: 빈센트, 너 엄청 멋있어졌다.
1: 그래, 훨씬 나아졌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2: 진짜 고마워.
0: 자자,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출발하자고.
1: 그래, 빨리 출발해야지. 12시에 시작이라며.
2: 저기 얘들아, 내가 말 안 했었나? 거긴 뱀파이어들만 가는 파티야. 인간은
3: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뱀파이어는 자신들만의 비밀 공간에서 모임을 연다. 인간과 헌터가 찾아갈 순 없어.
4: 정말이지, 뱀파이어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군요.
0: 그렇지만 우리 빈센트 친구인데.
2: 미안해. 규칙은 규칙이라서. 뱀파이어 중에는 위험한 녀석들도 있으니까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줘. 올 때 선물 사올게.
0: 따라갈 거지, 세나?
1: 아, 당연한 거 아니야?
0: 야, 잠깐만! 같이 가, 세나! 기다려줘!
3: 우리도 슬슬 출발할까?
4: 천천히 가도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0: 여기가 바로 뱀파이어들의 비밀 장소.
1: 구경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야 해.
0: 그렇다면
1: 진짜 추리영화처럼 딱 보고 알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응? 야, 너 뭐하냐? 갑자기 땅 왜 파?
0: 세나, 네 것도 가져왔어. 자.
1: 모르겠다.

0: 꿈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사방이 훌륭한 소재로군요, 부자.
1: 많이 스케치해도 다음 회지의 주제는 뱀파이어 파티다.
2: 너무 오랜만에 왔나. 아는 뱀파이어가 거의 없네.
3: 야, 빈센트.
2: 어?
3: 와줬구나. 쿠키 좀 구웠는데 먹을래?
2: 형.
3: 우와, 그나저나 몰라보겠다, 빈센트. 정말 멋있어졌는데?
2: 고맙습니다.
3: 할머니 안쪽에 계시니까 인사드리는 거 잊지 말고. 오랜만이라 기뻐하실 거야. 천천히 놀다가, 알았지?
2: 네, 네.
4: 우와, 이게 누구야?
5: 비실비실 찌질이 빈센트 아니, 찐센트 아니야?
4: 이야, 못 본 사이에 멋쟁이가 되셨네, 응?
5: 그래, 그래, 몰라볼 뻔했잖냐. 옛날처럼 다시 돌아볼까,
2: 응? 아니, 난 괜찮아.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
4: 어딜 가려고?
2: 화장실!
4: 저 녀석 도망가는 꼴 봤냐?
6: 안으로 들어온 건가?
7: 무거우니까 비켜! 파티 벌써 끝난 건 아니겠지?
2: 역시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그 녀석들 날 가만 안 둘 거야.
4: 어이, 찐센트.
5: 화장실은 그쪽이 아니잖아.
4: 설마 몰래 도망가려는 건 아니지?
6: 우후! 빈센트한테 엄청 세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다니.
7: 이 바보야. 어떻게 봐도 괴롭히는 거잖아.
6: 그런 거야?
4: 짜잔.
5: 보기 좋은데.
4: 쭉 이렇게 다녀라, 알겠냐?
6: 거기 못된 뱀파이어. 좋은 말로 할 때 빈센트 놔줘라.
5: 뭐야 저 녀석은, 인간?
2: 얘들아.
5: 얼마만에 보는 인간이냐. 정말 맛있는 냄새구만.
6: 뱀파이어의 추격전.
7: 빨리빨리 뛰어. 니들 다 옷걸음 못 간다고.
2: 옷이 불편해.
5: 어딜 도망가려고.
6: 이제 어떡하지. 저 녀석도 엄청 쌀 것 같은데.
7: 일단 피해.
6: 뱀파이어와의 목숨을 건 사투라니. 우리 지금 엄청 멋있는 것 같다, 빈센트.
2: 농담할 때가 아니야. 쟤네 정말로 너네를 해치려 한다고.
6: 걱정하지 마.
7: 니들 뭐해? 내가 나머지 유인하는 동안 빨리 출구로 나가야지.
6: 걱정하지 마. 우리도 거의 다 돌렸어.
4: 이 쬐끄만 녀석들.
7: 야, 거기서 붙잡히면 어떻게 돼?
5: 잘 봤지? 이 녀석들은 우리 상대가 안 돼.
7: 짜이.
6: 괜찮아, 나도 잡혀버렸다.
4: 먼저 한 입만 마셔볼까?
6: 잠깐만, 한 입만 마셔도 치명상이야. 살려줘, 도와줘. 미쳤다.
4: 뭐야?
2: 빈센트!
5: 빈센트, 너 설마 인간 편을 드는 거냐?
4: 옛날처럼 하루 종일 손 봐줄까?
7: 다들 적당해! 내 이름은 찐센트가 아니고 빈센트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알겠어?
4: 살려줘!
6: 빈센트, 너 엄청 멋있다!
7: 진짜? 다시 봤다니까?

0: 좀 해두시죠, 부장. 더 이상 주의를 끌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설마 그런 야만적인 녀석들이 우리 모임에 있을 줄이야. 그 쌍둥이 녀석들은 처벌했으니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사과의 의미로 파티를 열기로 했단다. 할머니 허락으로 인간 친구들도 초청하려고 하는데 와줄 수 있니?
2: 물론입니다.
1: 파티 장소는 더 호화로운 곳으로 정했단다. 그럼 다들 나중에 만나자.
2: 당연히 갈 건데, 빈센트.
3: 사실 난 파티는 이제 별로.
4: 파티의 의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더 완성도 있는 뱀파이어 의상을 준비해뒀으니까
0: 하나씩 입어봐도 좋아.
2: 이거든 이거요. 야, 잘 어울린다. 야,
4: 내가 할게. 잡아넘기지 마.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덕분만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클릭소!
6: 클릭소! 얼마 될까?
7: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1: 얼굴엔?
5: 순하게!
1: 진물엔?
5: 덥덥한
13: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2: 인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최장 단결석

0: 내가 1등인가?
1: 초코나라 딸기 공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2: 아, 초코 왔어요.
1: 아기오리 선생님이 입장하셨습니다.
3: 그러셨습니까, 부장?
0: 모두 와주었군.
4: 부장!
0: 다들 출석 체크는 무사히 마친 모양이군. 우리의 결석을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았을 거라 믿는다.
3: 걱정 마십시오. 전 이미 오래전부터 대리 출석을 해줄 녀석을 섭외해놨죠.
2: 초코는 계속 병가내고 있죠. 아니면 양호실 갔다고 거짓말하고.
0: 아직까지도 그런 구닥다리 방법을 쓰는 거임? 다들 컴퓨터부의 명색이 아깝구만.
2: 파워군, 말이 너무 심해.
3: 파워씨,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죠?
5: 제이비?
6: 네?
5: 덱스터?
6: 네?
5: 아, 세나?
7: 네?
5: 테오? 아, 테오군? 테오군?
8: 네, 네!
5: 에, 다음은? 티미?
9: 네.
5: 네, 다들 출석했군. 아니, 잠깐! 저기, 저기 빈자리는 대체 뭐지요?
7: 응? 원래 빈자리인 줄 알았는데요.
5: 아니, 원래 빈자리일 리 없잖아요. 어떻게 바로 옆자리 친구가 없어졌는데 모를 수가 있지요? 태호군, 세라양, 긴급사건이에요. 우리 같은 명문 학교에 무단결석자가 이렇게나 많다니요. 교장으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7: 우리 명문 학교예요?
8: 어쨌든 그럼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5: 맞습니다. 무단결석 중인 학우들을 찾아서 학교로 돌아오게 하세요.
7: 그냥 집에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5: 선생님들 전화는 절대 안 받는 모양이에요. 게다가 같은 반 학생들조차 이 친구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해요.
8: 에? 그럼 그냥 부모님께 연락을...

0: 전 태호군이라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1: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다 찾아오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2: 말도 안 돼! 한 판 더 해!
3: 느끼셨겠죠? 글래스의 차이를.
4: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초코다이앤.
2: 아까 건 반칙이야. 내 레니턴 느리다고.
3: 성능 차이가 글래스의 차이입니다만.
2: 뭐라고? 말 다 했냐?
4: 초코랑도 놀아줘.
5: 다들 잠깐. 교장 선생이 우리를 출석시키려 하고 있다. 이대로는 우리의 정체를 들킬 거다.
2: 헐, 완전 어이없음. 합격하던 말든 뭔 상관?
3: 과제도 꼬박꼬박 이메일로 제출했건만 강제 등교라니, 저 역시도 인정할 수 없군요.
5: 녀석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위인지 똑똑히 보여줘라. 가라!
3: 알겠습니다.
6: 야, 너 교장 선생님한테 큰 소리 쳐놓고 어쩌려고?
1: 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찾아낼 테니까!
6: 나한테 조사를 시켜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1: 디노! 조사 결과가 뭔가 좀 나왔어?
6: 학생부 자료를 모두 바꿔치기 했어. 학교 서버가 해킹당한 모양이군.
7: 응? 그럼 어떡해?
6: 학생부실에 가면 원본 자료가 문서로 남아있을 거야.
1: 그렇다면 뭣들 하고 있어! 당장 학생부실로 가자고! 잔머리 굴려봤자 이태호님의 손바닥 아니지?
6: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냐 진짜. 그나저나 디노,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8: 그래, 이제 두 블록 앞이야.
1: 어? 저기, 저 문 아니냐? 에? 안 돼! 야, 무거워! 날아다녀! 에? 세나, 그거 놓치면 어떡해!
6: 야, 이거 엄청 무겁거든?
1: 에헤이, 힘 좀 써! 아, 이러다 약한 척 하는 거 아니라고!
7: 장난하냐?
1: 알았어, 같이 들어올리면 되잖아, 같이!
8: 이미 늦었어. 보안이 시간을 끌면서 학교 서버 전체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모양이야. 우릴 감시하면서 방해하고 있어.
1: 뭐라고? 생각보다 만만한 녀석들이 아니구만. 그렇다면 역시 발로 뛰는 수밖에 없겠지.

0: 목격자 탐문 조사는 끝난 거야, 빈센트?
1: 왜 맨날 나만?
0: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했잖냐?
1: 같이 했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0: 어디 보자. 온라인 게임을 추천받았다, 이건 아니고. 조별과제를 메일로 받았다, 이것도 아니고. 컴퓨터 부가입을 권해. 으악! 디노! 이거 어때?
2: 이 데이터는 흥미로운데, 정보의 출처가 확실하다면 녀석들은 모두 컴퓨터부 소속이군. 부실에 대한 정보가 신청서 형태로 남아있을 거야. 해당 자료만 복구하는 건 비교적 간단해. 우선
3: 얘들아, 간식 사왔어.
0: 럭키, 기다렸다고.
4: 럭키 너밖에 없다.
2: 아휴.
5: 어이, 어이, 어떻게 됐어?
3: 초코, 너무 궁금해.
6: 녀석들이 학생부 기록에 접근하는 건 막았습니다.
5: 제법인데, 우리.
6: 하지만 저희 부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고 말았습니다.
3: 우리 군 실망이야.
5: 우리 중에 가장 약한 네 녀석이 나설 때부터 알아봤지.
7: 적당히 해라.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한다.
6: 시간이 없습니다. 녀석들이 저희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다 들어서 부계적으로 도...
7: 아기오리?
5: 이봐, 이봐! 어떻게 된 거야?
2: 잡아왔어. 다음은 132-12 썬더 PC방 5번 칸.

0: 또 잘못된 것 같은데?
1: 그럴 리가. 으악! 네가 대충 찾아본 거 아니야?
0: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못 믿겠으면 따라와 봐. 빨리! 없다니까.
1: 야, 진짜네. 거참 이상하구만.
0: 벌써 다른 데서 본 거 아니야.
1: 내 생각엔 말이야. 내 생각엔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0: 내 말 맞지?
1: 디노, 여기 없는데? 그 부장이라는 녀석 주소부터 먼저 보내봐.
2: 이상하군. 아무튼 부장이라는 녀석의 주소는 방금 발송했어.
0: 줘봐. 내가 갔다 올게. 야, 진짜 여기야?
1: 세상에, 등잔 미처 어둡다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런 취향이 있을 줄이야.
3: 2층 방에 실내로 통하는 창문이 있어.

0: 가만히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뭐야? 가만히 좀 있어.
1: 이게 무슨 일인가요?
0: 교장 선생님?
1: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지요? 우리 착한 파우 주니어가 무단 결석이라고요? 주디오, 분명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런 걸 거라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 파우슈타인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2: 진짜 똑같이 생겼네.
3: 교장 선생님 아들이었구나.
0: 채, 그래봤자 건방진 꼬맹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 바보 똥 멍청이 바람아. 너 이 녀석 뭐가 어디 걱정이. 내 말 널 잡아. 너 그만 안 줄 거야. 야, 너 이래. 이 녀석이. 주니어의 일탈!
4: 참. 오늘은 또 어떤 악행으로 히어로 서클 녀석들을 골탕 먹여줄까? 참! 택배인가? 통조림이 벌써 도착했나 보구만. 나갑니다! 참! 파우슈타인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빌런부의 존재가 들킨 건가? 잠깐, 뭔가 좀 이상했는데? 뭐야? 교장 선생이 아니었잖아. 참! 이봐, 잠깐, 거기서 내 말이 안 들리나? 다짜고짜 무단 침입이라니! 넌 대체 누구냐?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저? 뭐야? 빌런부의 입부를 희망한다고?
5: 뭐라? 입부 희망자?
4: 그렇습니다, 보스.
5: 캐쳐! 신입을 데려오다니 제법이군요.
4: 찹찹찹찹찹. 드디어 저희 빌런부의 매력에 대한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5: 그렇군. 공원이 생겼으니 너도 이제 부장이며.
4: 제가 부장?
5: 그래, 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가르쳐보라며.
4: 말씀 들었지? 그럼 이제부터 이 몸을 부장님이라고 불러라. 알겠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봐주마. 내가 신입이었을 때랑 지금은 비교도 못하는데 넌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처음엔 어렵고 힘들어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정진하다 보면 너도 어느새 나처럼. 아흠! 잘 들어라 신입. 악당의 길이란 말이야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아주 냉혹하고

0: 나쁜 짓을 저지를 때도 죄책감이 없어야 하지. 이렇게 첩첩첩첩첩.
1: 어? 뭐야? 누가 이런 데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어? 잡히기만 해봐라.
0: 거의 성공이었는데 아쉽구만. 뭐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0: 대체 무슨 일이지?
1: 마감이 내일인데 어떡하죠 보자.
2: 으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마감이라고
2: 학교에서 이런 일이
3: 한 병씩 이제 한 병씩.
4: 콘센트랑 콘센트는 다 끊어놔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
5: 우리는 기타랑 드럼이 다 부서졌어.
1: 마감이 내일인데 누가 우리 원고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0: 어쩔 거야. 이렇게 사고치는 녀석을 가만히 둘 생각이야? 어?
6: 문제가 심각한데.
7: 보안이 한 사람의 소행인 것 같고.
6: 어떻게 알아?
7: 저 원고와 부서진 악기 콘센트 모두에 같은 발자국이 찍혀 있어.
6: 오호, 과연 그렇구만. 근데 저 발자국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3: 한 번에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했다면 금방 들켜버린다고. 어쨌든 오늘은 수고했다. 들어가 봐도 죽여라. 뭐 하는 짓이야? 이봐, 내 말 안 들리나? 뭐야, 여기서 차고 간다고? 쭉! 이 녀석, 거긴 내 침대야! 당장 나오지 못해! 부장이 말을 안 들을 셈이냐!

0: 야! 내 허락 없이 단독 행동하지 말랬지! 신입 주제에 어디서 이런 못된 것만 펼쳐!
1: 이 녀석이! 역시 네 녀석 짓이었구만!
0: 참!
1: 거기 살아! 저기 저기! 혹시 아까 여기 있던 악당 못 봤어? 방금 교실 밖으로 나갔대!
2: 에이, 니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놓쳤잖아.
1: 괜찮아,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
0: 나갔냐? 에? 네 녀석 때문에 내가 범인으로 지목받고 있잖아. 에이, 그리고 대장은 이놈이다. 내 명령 없이 행동하지 말란 말이야. 악당에게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 법이거늘. 난 너처럼 허접한 악당이 아니야. 뭐라고? 이 녀석 거기야!

0: 저 녀석,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저?
1: 어디에 숨었는지 콧대기도 안 보이네.
2: 엄청 약삭 바른 녀석이구만.
3: 여러분, 그들이에요. 그들.
4: 교장 선생님,
3: 들어보세요. 우리 파우 주니어가 어제부터 집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4: 아까 봤는데.
1: 학교에서 몇 번 마주쳤어요.
3: 아니, 그런데 왜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걸까요?
1: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4: 왜? 그럼 가출한 건가?
3: 무슨 소리예요? 성실하고 착한 우리 파우 주니어가 가출 따위를 할 리가 없어요.
1: 뭔가 이유가 있겠죠.
2: 집을 나갈 만한 이유?
1: 뭔가...

0: 특별한 일이 있었다든지.
1: 특별한 일? 아, 있었지요. 그저께 우리 파우즈니어의 생일이었거든요. 파우즈니어 군? 내일이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물건 있나요? 게임기? 게임기? 우리 바우즈니어 군은 게임기가 갖고 싶나 보군요. 귀여워라. 짜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요. 뭐 하나요? 얼른 풀어보세요. 우리 바우즈니어 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바우즈니어 군?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게임기라니요. 우리 바우즈니어 군은 장차 카우맨과 같은 아주 훌륭한 히어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정판 상품으로 예약 구매를 했답니다. 어때요? 제 희열을 기울인 선물이 마음에 드나요, 바우즈니어 군? 바우즈니어 군? 응?
2: 응? 가출이잖아요!
1: 에? 어째서지요?
3: 이봐, 이봐! 그 녀석이 나타났어!
4: 네? 그 녀석?
5: 야, 내 기타 불어내!
6: 저 악당을 잡아라!
7: 조용히 해! 오히려 억울한 건 나다! 이 녀석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내 말부터 들어라!
1: 아니, 세상에! 바우준이야, 군! 우리 바우준이여 군을 돌려줘요!
5: 그래! 나쁜 짓도 정도 것이다, 이 녀석아!
7: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내가 누명을 쓴 거라고! 이 녀석을 돌려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
1: 무슨 조건이죠? 말만 하세요!
7: 참! 나한테 씌워진 누명을 모두 벗겨라!
5: 누명? 하! 너 같은 악당이랑 협상 때 할 것 같냐?
3: 웃기지 마! 내 얼굴 어쩔 거야!
6: 그래! 내 기타 물어내!
5: 물어내! 물어내! 진짜 물어내!
1: 그 조건 들어주겠네. 우리 바우주니어의 안전이 제일일세.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나?
5: 저기
1: 바우주니어 군! 바우주니어 군,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 알겠지요? 바우주니어 군, 엊그저께 제가 섭섭하게 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짜잔! 제 사과의 선물이에요. 보세요, 저랑 커플티랍니다. 어때요, 바우준이어 군? 마음에 드나요? 바우준이어 군? 바우준이어 군?
7: 속이 다 시원하네. 그 녀석과는 절대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접! 접! 이 녀석 왜 또 왔어? 어서 돌아가지 못해. 내 말 안 들리나? 돌아가! 돌아가라고! 제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0: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포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엄마.

0: 아이고, 빨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타봐야 되는데 날씨가 뭐 이렇게 굳은 것이냐?
1: 맞아요. 얼른 비가 그쳐서 해가 쨍쨍 났으면 좋겠어요.
0: 아, 근데 뭐 사실 뭐 이럴 때 잠깐 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1: 박희님, 조선에는 언제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어? 우와, 크고 멋진 탈 것이네요.
0: 아이, 타봐나, 어? 버스, 푸드트럭, 포크레인, 큰 탈 것들을 다 만나봤는데 뭐 그렇게 유난이더냐?
2: 박희님, 저기 보세요.
0: 오, 오, 오, 오, 오, 오, 무슨 보물 상자처럼 나오고 나오고 계속 나오는구나. 게다가 아주 신기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 아니, 저 탈 것에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게냐?
1: 나오고 나오고 계속 나와요.
0: 아니, 안 되겠다. 가서 직접 한번 여쭤보자꾸나.
1: 좋아요, 얼른 가봐요.
0: 아니, 저기 이보시오, 그 이보시오. 아니, 저기 그 뭐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신기한 장비들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큰 이 탈 것은 대체 무엇이오?
3: 아, 이것은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예요.
0: 어?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
1: 중계차는 방송 장비를 실은 탈 것이에요.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운동 경기나 행사를 우리 집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경기나 행사를 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요.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모여라 딩동댕 공연을 찍으러 왔다는데요.

0: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 함께 알아볼까요?
1: 아, 오늘 일하러 온다는 직원분이시죠?
2: 아, 헤이 무슨, 아, 헤이, 저는 그 조선의 최고의 과학자 가드 선비 그 박희입니다.
0: 전 타당이고요.
2: 아, 근데 뭐 도울 게 좀 많으면 뭐 온 김에 조금은 뭐 할 수 있긴 한데.
1: 네, 많이 도와주셔야죠. 네.
2: 아니 뭐 어디 한번 보고 뭐 말씀해 주시면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1: 자, 그러면 이것부터 같이. 네.
2: 아, 예, 예.
1: 이쪽에 잡으시면 돼요.
2: 아, 예, 예, 예. 그, 일단
1: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예. 옮기면 됩니다.
2: 예.
1: 네, 이쪽에. 예, 이쪽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2: 예, 예. 아, 다 했다. 끝. 아, 이쪽. 어.
0: 자, 계속 하셔야죠.
2: 아, 예. 아, 그래요. 아, 저 다 옮겨야 된다. 아이고, 어제. 내 이런 탈 것은 또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아, 자, 됐다. 자, 이제.
1: 네, 어느 정도 다.
2: 아, 다 옮겼습니까?
1: 아, 저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 아, 여기까지. 아, 헬리부터 타고.
2: 제가.
1: 네.
2: 아, 예, 예, 예. 뭐.
1: 그래도 같이 옮겨주면 됐다.
2: 예,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1: 카메라 장비들인데요. 아, 네. 이걸 다 옮기고 나면 그 장비들 다 그 카메라 드립을 할 거예요.
2: 아, 예, 파이팅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 아, 파이팅했습니다. 무거워요.
2: 하나, 둘, 셋. 다방아.
0: 네.
2: 너가 일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된다. 너 저기 있어. 너 여기 가만히 있거라.
0: 하피님 제목까지 화이팅!
2: 오케이.

0: 끝난 날 어딜 또 가지? 아니 이제 뭐 끝났는데 어딜 또 가지?
1: 중계차에서 케이블 풀어야 되거든요. 아하. 중계차로 가시죠.
0: 아 예예예. 예, 예. 뭐 아, 잡아라. 아니 저 그 지금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2: 현장에 있는 카메라하고 중계차하고 연결하는 카메라 케이블.
0: 중계차에 이 선이 이 위로 올라가서 설치되는. 네. 어, 정말 굉장합니다.
1: 그 앞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땡깁니다.
0: 아, 예, 예.
1: 그 이제 카메라가 연결, 라인이 연결되었고 무겁죠?
0: 오, 아니, 예. 그,
1: 아, 팔에 힘이 오죠?
0: 아, 우리 닭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쉬시는 거.
1: 아, 저 이게 내려갈 거가.
0: 아. 아. 스톱!
1: 자, 박희님.
0: 예, 예.
1: 오래 타고 오시세요. 빨리 더 일해야죠.
0: 아, 예, 맞습니다.
1: 쫓아오시죠.
0: 예.
3: 아, 이.
1: 자, 일로 오세요.
3: 아, 예. 뭐, 어렵지.
1: 여기가 쭉. 예. 오케이, 됐어요. 이러면. 중계차에서 올라온 케이블 딱 꽂았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중계차하고 딱 연결이 된 거예요.
0: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면서 비추는 것을 중계차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럼요. 이렇게 여기 화면이 이렇게
0: 보이죠? 지금 당장 그냥 이 그대로 비춰주는구나. 오, 내가 조립한 카메라.
1: 그래서 이제 카메라 세팅이 끝났습니다.
0: 아니 중계차에 뭐가 있길래 또 중계차로 가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꾸나. 으쌰. 아, 예. 아, 실례합니다.

0: 우와,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박희씨.
0: 아니, 방금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 계시는군요.
1: 예, 예.
0: 아니, 그 위에서 케이블도 당기고, 위에서 카메라도 조립하고, 그리고 그 케이블로 카메라와 연결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중계차 안으로 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1: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셨는데, 당연히 중계차 내부도 한번 구경을 하셔야죠.
0: 오, 예. 네.
1: 여기는 중계차 내부인데 여기는 비디오 쪽 기술감독 자리거든요. 그쪽은 영상 쪽, 그쪽은 오디오 감독님이 같이

0: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를 해주십니다.
1: 오, 지금 보는 것이 제가 위에 있던 그곳 아닙니까?
0: 그렇죠. 카메라와 아까 그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다 이렇게 영상들이 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중계차로 다 영상 신호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카메라 감독님, 여기 중계차입니다. 혹시 여기 소리 잘 들립니까? 네.
2: 소리 잘 나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전체적으로 이 중계차 안에서 다 조작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0: 그렇죠. 네.
3: 바퀴님, 이쪽에도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4: 아니, 야, 타마도 여기. 여기서 뭐 할 것이냐?
5: 아, 안녕하세요, 바퀴님.
4: 아니, 내가 여지껏 이렇게 일하고. 아니, 감독님,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이따가 얘기하자, 그럼.
5: 네.
4: 아니, 감독님,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이냐?
6: 네, 여기는 그 현장에서 공연하는 모든 소리들을 한 곳에 모여서 그 저장하는 오디오실이라고 합니다.
1: 여기서는 소리를 만진다?
6: 네, 그렇습니다.
1: 와, 그럼 이 수많은 이 장비들이 다 소리를 위한 장비입니까?
6: 예, 그렇죠. 아마 현장에 있는 감독님이 마이크를 아마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불러볼게요.
1: 예.
6: 현장 김태현 차장님 계십니까?
7: 예. 자,
6: 음악 한번 체크할게요.
1: 어, 그렇지. 이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음악도 따로 있을 저희니. 어.
5: 차 안에 이런 게 있다니.
6: 저희가 지금 체크 때문에 바빠서 조금 밖에 나가 계시면.
1: 아, 이 친구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6: 네.
1: 아유, 죄송합니다. 땡겨.
6: 네, 수고하세요.
1: 예예예. 예. 얘기 좀 하자꾸나.
5: 네.
4: 아이고. 아이고, 드디어 중계차에서 다 일을 마쳤구나, 타방아.
5: 잠시만 좀 쉬어요, 박희님.
4: 그래, 타방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꾸나.
8: 어, 박희 씨, 왜 여기 있어? 따라와, 따라와.
9: 어디?
8: 아, 이쪽 와.
9: 저 방금 쉬고 있었는데. 일을 여지껏 했습니다.
5: 틈이 없네요.
8: 아이,

0: 자, 들었어.
1: 와.
0: 갑니다. 네. 음악 인. 6번 센달.
2: 정의의 용사 황기맹과 함께하는 오연아.
0: 6번 핫. 6번 핫. 자, 7번 커트. 자, 들어가고. 자, 7번 커트. 자, 들어가고. 투 스탠바이 투 컷. 자, 준비. 자, 준비. 3, 1, 컷. 3, 컷. 포 스탠바이 포 풀어. 푸샷 푸샷 포 컷. 6번 컷. 7번 스탠바이. 7번. 아, 스톱. 뽑지 마요. 원 카트. 7번 카트. 됐어. 오케이. 잘했어요.
3: 아까요.
0: 아, 빨리 먹자. 우리.
4: 뭐가 흘러간 겁니까, 지금?
0: 와. 아, 요 불이 켜지는 게.
4: 아, 예.
0: 요 불이 켜지는 게.
3: 알겠습니다.
0: PD의 콜에 의해서 7번. 자, 인. 소리, 투 카트. 소리, 카트. 투 카트. 원 카트.

0: 드디어 모든 일을 마쳤구나, 타방아. 고생 많았다.
1: 다키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키님, 중계차에서 일해보시니 어땠어요?
0: 일단

0: 수업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응?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고 매우 뿌듯하구나.
1: 저도 중계차에서 일한 덕분에 방송하려면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0: 아우, 맞다,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녹화도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아이고, 기분 좋아라. 아이고, 아이고. 신상이, 신상이 떠오른다. 자방아.
1: 네.
0: 중계차, 중계차로 삼행시를 해볼 테니 운좀 띄워주거라.
1: 중.
0: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1: 개.
0: 계속해서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찾으러.
1: 차.
0: 차근차근 하나하나 찾으러 가보겠구나.
1: 와, 좋아요.
0: 그래, 사망아. 방금 말했던 대로 우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찾으러 가보겠구나.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리면 더 맛있어.

0: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한참이 지나도 깨어나질 않아요.
5: 일단 접수부터 할게요. 이름이 사분이랬죠? 어떤 곤충이죠?
6: 예, 사슴벌레예요. 그런데 몸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5: 죽어요? 설마요? 아, 진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렇다면
4: 아이고 사분이 누나.
6: 사분씨 이게 무슨 일이야.
5: 비키세요. 어서 진료실로. 비키 선생님
7: 오늘의 환자 사슴벌레 암컷. 몸이 죽은 듯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역시 눈동자의 반응이 전혀 없네요. 몸도 죽은 사슴벌레처럼 딱딱하게 굳고.
4: 역시 죽은 건가요?
7: 그런가? 심장은 뛰고 있단 말이야.
6: 그럼 살아있는 거네?
7: 그게... 몸은 죽은 곤충 같은데 심장은 뛰니 이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4: 네? 그럼 좀비!
7: 의사를 오래 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혹시 떨어질 때 머리에 이상이
5: 선생님! 자, 머리 촬영한 사진 나왔어요.
7: 마침 나왔네요. 자, 어디 보자.
6: 왜요?
7: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5: 깜짝 놀랐잖아요.
7: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5: 저기, 근데... 이쪽 분은 집게 모양의 턱이 강한 사슴벌레, 이쪽 분은 뿔이 강력한 장수풍뎅이잖아요. 어쩌다 두 분이 같이 사분 씨를 데려온 거예요?
4: 아, 실은 저희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7: 네? 왜 싸워요?
4: 저희가 싸운 이유는
6: 문제!
8: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싸우는 이유는?
6: 1번,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5: 헤이, 심심한데 왜 싸워?
7: 그니까 정답은 2번.

0: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1: 맞아요.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도
2: 시큼하면서도 상큼한 나무 수액을 좋아하거든요.
3: 숲에 장수풍뎅이들이 찾은 수액 맛집. 우리들의 아지트 나무가 있거든요. 장수라, 안녕. 여기서 더 맛있는 수액 냄새가 나는데.
4: 어, 내 자리야.
3: 가끔 자리 다툼도 하지만 장수풍뎅이들은 아지트 나무에서 수액도 먹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키우죠.
4: 어, 사슴벌레가 아지트에 들어왔다.
3: 저리 가, 이야.
1: 누가 우리 사슴벌레 건드렸어? 아!
5: 내가 그랬다. 우리 수액을 빼앗아 먹었거든.
1: 참나, 수액에 무슨 주인이 있어? 나눠 먹을 수도 있지.
5: 이 나무는 내가 먼저 찾았어.
1: 그렇게 지키고 싶을 정도로 수액이 맛있나 봐. 더 뺏고 싶은 걸?
5: 새돌이네. 좋다.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1: 결투?
5: 결투에서 지면 순순히 물러나는 거야. 어때?
1: 좋다. 그렇게 우린 나무를 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시작했죠.
4: 사돌이랑 장풍이가 싸운대.
6: 어머, 내 친척 동생 사돌이잖아. 사돌아, 내가 응원할게.
1: 싸움 구경을 하려고 금세 사슴벌레들도 모였어요.
5: 바다라 뿔!
1: 내 턱으로 막아주마.
5: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6: 이겨라! 이겨라! 아이고!
1: 잠깐! 사부지 누나! 그렇게 된 거예요.
7: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다 심장마비가 왔나?
0: 어, 아니야. 심장은 잘 뛰거든.
7: 어? 아, 근데 왜 몸은 죽은 사슴벌레 같은 거야?
0: 아, 이상하냐?
5: 다시 살아났어!
1: 사부님 누나, 정신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0: 아유, 많이 놀랬죠? 아이, 실은 나 죽은 척 한 거야.
8: 죽은 척?
7: 아니, 죽은 척을 왜 해요?
0: 아이, 그건 문제로 낼게요.
8: 문제?
6: 내가 갑자기 죽은 척을 한 이유는 1번,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서. 2번, 무서운 천적이 나타나서.
7: 배우로 일하는 사슴벌레는 본 적이 없는데?
0: 천적이 나타나서 그런 건가?
9: 맞아요. 정답은 2번. 아니, 아까 싸움 구경을 하는데
6: 하늘에 무서운 새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사슴벌레는 천적이 나타나 위험에 처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연기를 해서 위기를 피하거든요.
1: 그런데 보통 적이 사라지면 몇 분 있다가 일어나는데. 아이, 누나는 한 시간 동안이나 죽은 척 연기를 한 거야? 나도 깜빡 속았잖아.
9: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거야. 아니, 어차피 네가 밀리고 있으니까 시간 끌면서 다시 체력 회복하고 좋잖아.
1: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9: 아니야, 너 밀리고 있었어. 그때 장풍 씨가.
1: 아이, 누나!
0: 어쨌든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7: 맞아. 근데 사부 씨는 암컷이라 턱이 아주 조그만하네요.

0: 장수풍뎅이도 그런가요?
1: 예, 맞아요. 장수풍뎅이 수컷은 큰 뿔이 있지만 암컷은 뿔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죠.
0: 그렇구나.
2: 여보세요. 뭐?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큰 턱 사슴벌레 형님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1: 어떡하지? 여보세요. 뭐? 아이, 우리 쪽에선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형님이 도와주러 오신다고. 지금. 뭐? 형님들의 싸움을 생중계한다고?
0: 생중계요? 어디 어디? 오, 한다 한다.
3: 남수익을 차지하기 위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대결. 참가 선수는 크고 두꺼운 턱을 자랑하는 큰턱 사슴벌레, 단단한 뿔이 3개, 곤충계의 코뿔소로 통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세 번의 경기 중 두 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남은 수액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오, 큰턱 사슴벌레가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4: 내 방심했어. 기다려라. 얼마든지 덤벼라.
3: 오,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이번엔 꽤 저돌적입니다.
4: 이번엔 못 들어올걸. 받아라.
5: 어림없다.
4: 미치게.
0: 우와. 오, 1대1이야.
6: 마지막 한 판을 이기는 곤충이 승리야.
7: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3: 장수풍뎅이냐 사슴벌레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0: 언제까지 싸우는 거야?
8: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나?
9: 그니까.
10: 이게 무슨 일이죠? 경기 중단인가요?
7: 경기 중단?
4: 너무 지쳐서 우리 무승부로 하자.
5: 좋아. 나머지 사도라 부탁한다.
0: 뭐야, 엄청난 기세로 도와준다고 오더니.
8: 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1: 좋아. 그렇다면 사도리, 우리 다시 한번 정정당당하게 겨루자.
5: 좋아.
1: 결투다! 수행 맞추면 내가 지킨다!
5: 흥! 우리가 뺏을 건데? 승리하는 건 우리 사슴벌레다!
1: 흥! 불을 받아라!
5: 내 턱으로 막아줘봐!
1: 야!
5: 진짜! 들어올리기! 터졌다!
1: 안 돼! 야! 찌뜨다! 간신히 빠져나왔어!
5: 흥! 운이 좋군!
1: 이젠 내 차례인가? 으쨔쨔! 따라! 야!
5: 큰일 날 뻔했어. 만만치 않은데? 에잇!
1: 걸렸다. 들배지기! 자! 우와! 내가 나무를 지켰어. 우와!
5: 내가 당하다니.
8: 장풍이가 나무를 지키려 한 또 다른 이유는? 장순이와 낳은 애벌레가 나무 밑에서 자라기 때문이었다.
1: 우리 수명은 1년 정도. 1년 중 9개월에서 10개월은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아. 알에서 나온

0: 내벌레는 허물을 두 번 벗으며 점점 자라다 번데기가 되지. 아유, 귀여운 내 아기 꼬물꼬물 꼬물이. 장수 풍뎅이 애벌레 잘 키우는 방법 좀 알려줄까? 먼저 썩은 나무나 톱밥은 애벌레의 먹이니까 지저분하다고 자꾸 갈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 톱밥도 너무 마르거나 너무 축축해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촉촉한 정도로. 그리고 애벌레가 너무 귀엽다고 자꾸 만지면 안 돼. 알겠지? 아유, 우리 예쁜 아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빠가 지켜낸 입맛 있는 스웨그 마음껏 먹고 말이야. 이 스웨그. 만지면 안 돼. 자꾸 만지면 안 돼.
1: 자, 잠깐 앉아 계세요.
2: 예. 그 나무가 수액 맛집인데 뺏을 수가 없네.
1: 아이, 누나가 더 맛있는데 알아. 나중에 데리고 가줄게.
2: 아이, 알았어. 누나, 저기 있는 물 좀 갖다 줘. 누나.
1: 아, 물.
3: 깨끗하다.
2: 아, 이 누나 죽은 척 또 연기하네. 연기 좀 그만해, 누나. 누나. 이번에는 몇 시간이야? 2시간? 3시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손칼.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덕분만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주스 좋아. 시원한 주스 좋아.
1: 야, 미션이 끝난 뒤에 휴식이라 그런지 더 여유롭고 즐겁지 않아?
2: 휴식도 좋지만 난 미션이 더 신나고 즐거운걸.
3: 맞아. 다음 미션이 뭘지 벌써 궁금해.
4: 어, 로빈, 무슨 일이야?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3: 야호! 미션이다!
2: 좋았어. 모두 퍼니바니어로 가자!

0: 여러분 안녕.
1: 세계탐험대회 달리아 대비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오늘은 치치핑핑팀과 코스염 탐정팀의 대결인데요.
1: 두 팀이 대결하게 될 오늘의 미션은 뿌뿌.
0: 도난당한 그림을 찾아라.
1: 모아군, 혹시 리브 미술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0: 네! 리브 미술관이라면 세계 최고의 미술품들이 있는 미술관 아닌가요?
1: 맞아요. 그런데 리브 미술관에서 신인 작가 전시회를 앞두고 그림 한 점이 도난당하고 말았어요.
0: 아니, 어쩌죠? 전시회를 위해서 어서 그림을 찾아야겠어요.
1: 네, 이번 미션은 먼저 그림을 찾는 팀이 승리합니다.
0: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0: 삐리삐리 리브미술과는 그림, 조각상, 설치미술까지 다채로운 현대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일 전시회 개장을 앞두고 어젯밤 중요한 그림 한 점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전시회 개장을 위해서 어서 도난당한 그림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자, 이번에도 우리가 사건을 해결하자고.
2: 좋아!
1: 그럼 출발!
2: 출발!
1: 미술관으로

0: 자리에 있던 그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 그렇다면 범인은 어젯밤에 들어왔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2: 사라진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0: 참, 이 사진 속 그림이 바로 사라진 그림입니다.
3: 정말 아름다워요.
1: 너무나 멋진 그림이군요.
4: 생큼!
1: 생큼아, 그건 물기구가 아니란다. 안 돼! 아니, 이건...
5: 분명히 범인은 현장에 증거를 남긴다. 이건... 도켓, 이것 좀 봐. 이런 곳에 붓이 놓여 있어.
2: 이건 그림 그릴 때 쓰는 붓 아니야? 미술품 같진 않고 좀 수상한데.
4: 세쿵!
2: 드래콩, 뭐라도 찾은 거야?
5: 얘들아, 이것 좀 봐봐.
3: 이 붓은 라구부 상점에서 특별 제작한 붓이야.
6: 라구부 상점?
3: 응, 아빠가 그림에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가본 적이 있어. 확실해, 이건 라구부 상점의 제품이야.
2: 누군가 흘리고 간 게 아닐까?
5: 그렇다면 어제 그림을 훔쳐간 범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2: 좋았어, 이 붓의 주인을 찾으러 가자.
6: 좋아.
1: 루크, 이거 좀 보게나. 오? 이 열쇠는 우리가 전에 갔었던 만물창고 열쇠가 아닌가?
7: 슈? 맞네. 서둘러 가세.
5: 얘들아, 여기 붓이 엄청나게 많아.
8: 어서 오세요. 무슨 붓을 사러 오셨나요?
2: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는 마법의 붓은 어디에 있나요?
8: 이 커다란 붓이 바로 마법의 붓입니다.
3: 정말 못 말린다니까.
9: 어머, 누가 내 붓으로 장난을 치는 거야?
2: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9: 나도 수염이다. 그래, 무슨 일로 온 거니?
3: 할아버지, 저희는 이 붓을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있어요.
9: 어머나, 이 붓은 내가 32,898개도 넘게 만들었던걸.
6: 네?
2: 그럼 32,898개의 주인을 다 찾아봐야 하는 거야?
9: 하지만 이 무지개 손잡이의 붓은 단 하나만 만들었지.
2: 그럼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9: 그럼 알다마다. 우리 가게를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주황색 지붕이 있는 집이란다.
3: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2: 좋았어, 그럼 출발이다. 와!
4: 생크미 부조아.
9: 얘야, 이거 진짜 수염이라고.
4: 생끔!
1: 전 2번 창고면 분명히 이 근처 어디인데. 루크! 여기네. 오! 열쇠가 맞았어. 좋아. 여기에 도난당한 그림이 틀림없이 있을 걸세. 어서 찾아서 돌아가세. 이렇게 싱겁게 미션이 끝나다니 조금 아쉽구만. 이게 다 뭔가? 이거 모두 조각상들 아닌가?

0: 이렇게 많은 조각상들이라니. 루크, 저 조각상 얼마 전 세계미술관에서 도난을 당한 작품들 아닌가? 이 조각상도 얼마 전 도난 신고가 들어온 조각상이네. 아니, 그렇다면...
1: 거기, 누구야? 남의 창고에서 뭐하는 거야? 아니, 너인 설마 루크 헤럴드?
0: 설마 이방?
1: 아니, 너희들이 여길 어떻게...
0: 자네야말로 여기엔...
2: 너, 거기 서라! 괴돌 이방!
0: 거기서
3: 댕글!
4: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에요.
5: 무슨 일이시죠?
6: 혹시 이 붓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5: 이 무지개색 틀림없이 제 붓이에요.

0: 마침 제가 과일을 꺼내놨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붓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감례를 하고 싶어요.
1: 네, 감사합니다. 과일이 너무 맛있어요.
2: 그리고 정원도 너무 근사한걸요.
0: 아니에요. 손님이 올 줄 알았다면 청소라도 해놨을 텐데.
2: 어, 생크마, 하나는 내 사과야.
3: 생크미꺼, 생크미꺼.
2: 생크마, 내 사과를 돌려줘.
4: 그림은 괜찮은 거지?
2: 그래도 망가지진 않았다.
5: 그런데 얘들아, 이 그림...

0: 리팡! 넌 도망칠 수 없어! 어서 멈춰서라!
1: 따라오지 마라, 루크, 헤럴드!
0: 자, 어서 포기하시지!
1: 이거나 받아라!
0: 조심해!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1: 뭐야?
0: 이제 우리 차례다, 리팡! 헤럴드, 우리는 뭔가 없나? 마침 여기 바나나 껍질이 있네. 자, 받아라!
2: 사실 전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3: 네? 네?
4: 자신의 그림을 훔친 이유가 뭐죠?
2: 이 그림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5: 하지만 이미 너무나 멋진 그림인데 미완성이라고요?
2: 예전엔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완성인 채로 그림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 그림이 전시회에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완성인 그림이 부끄러워졌죠.
6: 그럼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미술관에서 그림을...
4: 그래도 허락 없이 그림을 마음대로 가져온 건 나쁜 짓이에요.

0: 죄송합니다.
1: 자, 어쨌든 그림을 찾았으니까 어서 미술관으로 가자.
0: 저기, 잠깐만요. 이 그림은 제 어린 시절의 꿈이 깃들어 있어요. 그 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2: 미술관에서 그림을 찾고 있을 텐데.
3: 어쩌지?

0: 우와, 날개가 생겼어.
1: 너무 아름다워. 그린이 점점 더 멋있어지는걸.
2: 생금.
0: 우와.
3: 이번엔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비키라고 비켜. 소용없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옛. 우와.
4: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는군. 우리 클래식카의 터보 엔진을 얕보지 말라고.
0: 아니.
4: 헤럴드, 이젠 끝내버리자고. 알겠네. 이건 아닌 것 같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돼!
0: 아니, 저건! 이게 대체 뭐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4: 오랜만이군, 리팡.
3: 이번에도 날 방해하다니. 뿐하다.
4: 미안하네. 여기서 또 보게 될 줄은 우리도 몰랐다고. 오랜만인데 셋이 차라도 한잔할까?
5: 여기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6: 여기 좀 사주세요.
7: 좋아요.
5: 하나, 둘.
7: 루크, 헤럴드 씨, 어떻게 조각상 전문 도둑 리팡을 붙잡게 됐나요?
4: 리팡은 리브 미술관의 조각상을 훔치려고 사전에 답사를 왔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물건을 흘리고 말았죠. 저희만의 탁월한 관찰력은 그 결정적인 증거를 놓칠 리가 없죠. 그 후 끈질긴 추적 끝에 리팡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5: 리팡이 그동안 훔친 조각상을 모두 찾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4: 훌륭한 예술품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럼 이만.
6: 고생하셨어요.
4: 자, 이제 우린 도난당한 그림을 찾으러 가보세.
8: 이 그림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7: 그리고 관장님의 배려 덕분에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하셨어요.
8: 소녀의 두 날개가 마치 희망을 말하는 것 같군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사히 전시회를 열 수 있겠어요.
7: 관장님, 혹시 미술관의 다른 그림들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0: 네, 물론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1: 치치! 어디 가는 거야?
2: 바론 회장님? 바론 회장님, 안녕하세요.
3: 난 가끔 힘들거나 지칠 때 저 그림을 보러 온단다. 이룩 박사가 생각나거든. 젊었을 때 우리는 거침없었지. 탐험에 대한 열정과 황금배를 찾기 위한 노력들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황금배를 같이 탔었던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단다.
2: 황금배...
3: 넌 황금배 이야기는 모르겠구나.
2: 그 황금배, 저도 알고 있어요. 전설의 유물이 모두 모이면 전설의 황금배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3: 제법이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론 황금배를 찾을 수 없단다. 전설의 유물들이 바로 비밀의 서클이라는 장소에 모여야 비로소 황금배에 봉인된 힘이 나타나는 거지.
2: 비밀의 서클이요?
3: 그래, 지금 우리 앞에 이 그림.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밀의 서클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이룩 박사가 생각날 때면 이 그림을 찾아오곤 한단다.
2: 비밀의 서클? 비밀의 서클에 유물들이 모여야 한다고?

0: 아버지의 농장 그곳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 비밀의 서클이라고? 왜 할아버지 농장에?
1: 치치!
2: 치치, 여기서 혼자 뭐해?
3: 너 설마 정말로 그림 감상한 건 아니지?
0: 어디 가셨지?
3: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치치?
0: 난 지금까지 바론 회장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식물엔
5: 덤덤한 순하게
6: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파티해.
4: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8이야. 잠시

0: 우리 모두 할!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플럭스! 4대 가족!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덕분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얼굴엔
7: 순하게,
5: 줄무랑
8: 순하게
9: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애들은 왜 여기서도 땀을 흘리고 놀까? 나처럼 예쁜 꽃들도 보고 그래야지. 그치, 슈리야?
1: 근데 이 꽃은 원래 이렇게 생겼나?
0: 신기하네. 글쎄.
2: 예쁘지요? 아직 피지 않은 꽃, 꽃망울이라 부른답니다. 모든 꽃들의 시작 바로 꽃망울, 꽃망울 속에 피어날 꽃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향기를 뿜을지 작은 꽃망울 속엔 마법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죠.
0: 로벨리, 이건 무슨 꽃인데요?
2: 마법팀 장인이지만 꽃은 잘 모른답니다. 이제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0: 꽃에 담긴 이야기.
3: 저기 못 보던 화분이잖아.
0: 어? 어제 소풍 갔을 때 슈리랑 봤던 건데.
2: 슈리가 이 예쁜 꽃망울이 어떤 꽃을 피울지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져왔답니다. 그렇지요?
0: 네.
4: 정말 예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5: 놀이터에 해바라기가 제일 좋아.
4: 그거 진짜 꽃 아니거든. 관창 해바라기야.
5: 어쨌든 그래도 그게 제일 잘생겼어.
0: 잘생겼다, 핑. 빨리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6: 그럼 꽃이 필 때까지 돌아가면서 물을 주는 건 어떨까?
0: 좋아!
3: 코가 없는데?
2: 자자자, 이제 수업하러 가야지요. 어? 자, 이제 모두

0: 자, 다 함께. 응? 어?
1: 핑핑, 너 콧물.
0: 모두 얼음. 아. 설마 감기? 감기 바이러스는 분명 멜리나님이 비밀의 숲에 봉인하셨는데.
2: 로블린, 멜리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0: 아, 아닙니다.
3: 나 아픈 거냐, 핀?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답니다.
4: 그게 뭔데요?
0: 대청소!

0: 캠핑은 저랑 보건실로 가볼까요? 마법 청소 도구 데이!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대대적인 소독 청소로 부탁해요. 분명 여기 어디에다 둔 것 같은데. 핑핑 따뜻한 차를 좀 마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다 마셨다 비대치.
0: 감기약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소리는 설마?
2: 루블리,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요.
0: 다들 이게 무슨 비상? 모두 보건실로. 대체 알 수가 없어. 감기인 듯 감기 아닌 이상한 감기. 대체

0: 감기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나.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르겠어.
1: 로블리, 로블리.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올라가서 쉬세요.
0: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1: 어, 로블리의 얼굴에.
0: 얼굴이요? 응? 뭐지? 처음 보는 이 노란 가루는 설마? 이 노란 가루가 원인 같아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내야 해요.
1: 어, 어떡해요?
0: 그러니까, 그래, 마법 스캐닝. 주니토니의 마법이 필요하답니다.
1: 쉬, 제대로 잠도 못 잔 아이들인데 그러다 깨겠어요.
2: 이미 깼거든요.
0: 아무래도 이 노란 가루가 재채기의 원인 같아요. 노란 가루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야 해요.
3: 마법 스캐닝! 밖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이쪽이야!
4: 여기 교실이잖아.
5: 어? 뭐야? 우리를 괴롭힌 게 꽃이었어?
4: 토니, 어둠의 기운일지 몰라. 마법이 필요해.
6: 응.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4: 저 꽃을 없애야 할 것 같아.
7: 아니야!
4: 슈리, 위험해!
7: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피운 꽃이잖아!
4: 어둠의 기운이 스며든 꽃일지도 모른다고!
5: 노란 가루가 공격하고 있어!
4: 마법 공격이 필요해!
8: 어? 어? 이게 뭐야?
5: 어? 쟤들 살아있나 봐!
4: 진짜?
0: 잠깐, 너희들 혹시 말도 할 수 있니? 준이, 아무래도 이 친구들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커다란 마법을 부탁해요.

0: 원인은 이 노란 가루. 감기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1: 우린 그저 예쁜 꽃이 피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2: 우리가 살던 곳의 친구들이랑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1: 친구들? 꽃향기에 끌리는 친구가 없으면 꽃들은 살 수가 없어. 꽃향기, 혹시 꿀벌?
2: 맞아, 내 친구 꿀벌.

0: 정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씨앗을 맺을 수가 없게 된 거야.
1: 우리가 뭘 어쨌다고.
0: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게 되면 꿀벌이 우리를 꽃의 암술머리에 데려다 줄 수가 없거든.
2: 우린 그냥...

0: 열매가 돼? 우리가 다른 꽃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열매가 생길 수 있는 거야.
1: 어, 그럼 교실 안에 있으면 열매가 안 생겨?
0: 우리를 옮겨줄 친구도 없고 다른 꽃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0: 시간을 조종하는 구슬.
1: 뽀뽀.
2: 여러분, 점심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과학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3: 우리 조금밖에 안 놀았어요.
4: 아직 점심 시간이라고요.
5: 지금은 오후 1시.
6: 말도 안 돼.
7: 진짜 재밌었는데.
5: 시간이 너무 빨라.
4: 시간이 빠르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 리 없어.
6: 어떡해.
4: 사실대로 말이요. 몰래 몰래 움직였죠.
8: 절대 절대. 으쌰.

0: 이상하네. 분명 엄청 금방 지나갔는데.
1: 그건 말입니다. 이 시간 구슬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조종했기 때문이지요.
2: 시간 구슬?
1: 그럼 시간을 조종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네! 자.
3: 전자레인지잖아요.
0: 시간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1: 아직도 의심하고 있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아주 아주 느리게 바꿔주겠어요. 수리수리 짠. 소시지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1분이요!
1: 좋아요. 이제 모두 뒤로 돌아주세요. 이제 1분. 60초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어떻게 소시지를 맛있게 먹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0: 그리고 1분이 다 됐다 생각하면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봐 주세요. 기리기리기기 길어져라 시간아. 시작.
1: 1분 됐을 거야. 어? 정말?
2: 아, 60초는 금방이지. 소시지 익은 냄새가 난다고.
3: 냄새가 난다, 핀!
2: 됐죠?
1: 말도 안 돼. 아직 20초나 남았어?
0: 이것이 바로 시간이 길어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길게 늘어난 시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눈빛은 뭐지요? 이번엔 반대로 시간이 짧아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짧게 짧게 줄어든 시간.
2: 잠깐! 내 소시지!
3: 이건 뭐냐, 핀?
0: 똑같은 1분 안에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같아 보여도 다른 곳이 네 군데 있답니다. 다 함께 찾아보세요. 같은 1분이지만 이렇게 짜라짜라짜짜 짧아져라 시간아. 시작.
1: 저기, 저기. 아닌가?
3: 잠깐만 말해.
4: 와, 10초쯤 지났나?
0: 30초 경과.
3: 뭐라고요? 주니, 집중해. 어? 찾았다. 두 개 남았다.
2: 이렇게 된 이상.
3: 어? 하나 남았.
0: 시간 종료.
3: 대박.
1: 순식간에 1분이 지나가 버렸어.
2: 로블리가 시계를 만진 거 아니야?
3: 아니야, 내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
0: 이것이 바로 시간 마법. 시간이 달라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시간 마법으로 길게 짧게 변하는 시간. 기다렸답니다, 그 눈빛을.

0: 힘을 이제 알겠죠. 이것이 하루 시간 마법. 길게 길게 늘어나고 짧게 짧게 줄어드는 놀라운 시간의 마법에 흠뻑 빠져들어보세요. 30분 뒤에 돌아올게요. 그동안 마음껏 시간을 조종해보세요.
1: 네!
2: 뭐부터 해볼까?
1: 이게 내가 먼저라고.
2: 안 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자.
0: 잘하고 있네요. 30분 후가 기대되는걸요.
3: 가위바위보!
2: 야호! 1등이다! 난 5분을 엄청 늘려서 오래 인형놀이 할 거야. 길이 길어져라! 시간아!
1: 채, 꼴찌야. 그래도 참고 참아서 꼭 시간을 달아봐! 빠르게 할 거야.
2: 그래서 뭐 할 거냐, 핀?
1: 나는... 나 까먹었잖아!
2: 미안하다, 핀.
1: 돌아가면서 5분씩 나 빼고 7이니까 35분만 참으면 된다! 로블리가 30분 뒤에 오면 난 못하잖아!
2: 무슨 짓이야, 콘타! 네 순서가 아니잖아!
1: 금방 쓰고 주면 되잖아! 마구마구 돌려서 밥 먹으러 갈 거야!
2: 이리 줘!
1: 난 지금도 배고프다고!
2: 너희들 내 인형놀이를 망치지 마!
4: 시간 부스리.
1: 네, 네가 빼앗아서 그랬잖아.
2: 네가 먼저 했잖아.
1: 너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어.
2: 그만.
4: 오늘만 벌써 세 번째.
2: 망했어. 망했다고.
4: 넌 싸우려고 만나니. 싸우지 말고 생각해.

0: 이건 어때? 됐다! 됐다! 짜잔! 이렇게 된 이상 마법으로 해결한다!
1: 어, 유치원 놀이 중에는 마법 금지잖아.
0: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1: 알겠어.
2: 주니!
3: 도니!
2: 마법의 히어로! 춤피 춤피 춤피 춤! 주니!
3: 도니!
2: 변신!
0: 어때? 물건을 붙이는 마법이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이 있어?
4: 그런 게 있긴.
2: 너는 왜 이렇게 된 건데?
1: 도서관에서 다른 마법서를 찾아봐야 할.
3: 회복의 마법!
2: 회복의 마법?
1: 회복의 마법은?
2: 에? 마법 병력 10년이 된 자만 쓸 수 있다고?
1: 이제 다 끝났어.
2: 그럼 10년을 10분으로 줄인 작품!
0: 야! 시간 구슬은 깨졌다고!
2: 그럼 회복의 마법으로 되돌린 작품!
3: 그거 배우려면 10년 걸린다니까!
2: 10년에 10분으로 줘!
4: 시간 고수는 개념하니까!
1: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5: 아이들이 잘 놀고 있거든요.
6: 그럼요.
3: 30분이 벌써 지났다고?
4: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 보냈나요? 응? 그런데 주니토니 왜 마법사 복장이지요?
1: 아이, 그게...
4: 왜들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마치 시간 구슬을 깨기라도 한 것처럼. 진짜 됐어요?
7: 너무 잘못했어요!
4: 왜 그렇지? 마법 유치원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멜리나 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7: 아시기라도 하면...
4: 아무도 없답니다. 사실 이 구슬은 아무것도 아닌 구슬. 우리 생각에 따라 같은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려주기 위한 장난감이었어요.
7: 네?
4: 음식을 기다릴 땐 정말 정말 길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걸 할 땐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지요. 시간은 늘 똑같이 흐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랍니다. 마치 마법처럼 신기하지 않나요?

0: 그래서 소중하고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써야 해요. 알겠지요?
1: 네! 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어?

0: 사실은 마지막 부품만 넣으면 완성되는 진짜 시간 고소리였는데.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소 클릭소 얼마될까?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4: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2: 출발.
4: 돼버리가 도망간다.
2: 3위 쫓아가야지.
4: 차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핏핏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순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아, 로빈 괜찮아. 어서 먹어봐. 그거 먹고 어떻게 사람이 된다고 그래?
9: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10: 어? 사람이 된다고?
8: 너 수업 시간에 또 존 거 아니야?
9: 잠깐 졸긴 했지만 분명히 들었어.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10: 설마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9: 네.
8: 그건 신화일 뿐이야. 어떻게 동물이 쑥이랑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니?
9: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 진짜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누가 알아? 주변에도 이거 먹고 사람이 된 동물이 있을지. 그러고 보니 호랑이처럼 큰 목소리, 곰처럼 센 힘, 혹시 너도?
8: 이게 정말!
10: 모두 그만! 안 되겠다. 단군 왕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는 게 좋겠어. 머리에 지식을!

0: 여긴 어디지?
1: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단군 왕검을 보내주셨습니다.
0: 신이요?
2: 아니, 이게 무슨...
3: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1: 글쎄요, 분명히 단군 신화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로 왔는데...
0: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죠, 됐죠?
4: 하늘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많이 드십시오.
1: 감사합니다. 저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5: 세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6: 맞아요. 온달님은 신이 보내주신 단군 왕검이 되실 뿐 두 분은 온달님과 함께 온 신의 사자들 아니십니까?
7: 네? 우리가요?
8: 누구 마음대로 단군 왕검이래?

0: 엑스맨?
1: 단군 왕검이 될 사람은 바로 이분이야. 우리 신께서 호랑이 부족에 보내신 엑스맨님이라고.
2: 내가 하늘에서 온. 저 녀석이 왜 여기에?
0: 아니 저 사람은 도둑이에요. 악당이라고요.
1: 뭐? 악당? 너 지금 내가 모셔온 엑스맨님을 모함하는 거냐?
0: 이 엑스맨 말 좀 해봐. 정체를 밝혀.
2: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를 아십니까?
0: 우와, 저 거짓말하는 것 좀 봐.
1: 아하, 자꾸 헛소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3: 말 조심해. 신께서 이분을 단군 왕검으로 보내셨다고.
1: 무슨 소리?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4: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1: 단군 왕검은 엑스맨님이야.
5: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결을 통해 둘 중에 누가 더 단군 왕검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정하는 겁니다.
3: 대결?
1: 좋았어!
2: 또! 설마 했더니 이번에도 그 녀석들이 나타났어. 도대체 왜 계속 시간대가 겹치는 거야? 이대로 놔두면 정말 안 되겠어.
6: 어떡해요. 엑스맨이 또 나타났어요.
7: 이렇게 된 이상 대결에서 꼭 이겨서 엑스맨이 단군 왕검이 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0: 갑자기 단군 왕검 대결이라니. 선생님 어떡해요.
7: 그래서 말인데 짜잔! 설 선생님과 함께하는 단군 왕검 문제집. 내가 예상 문제들을 뽑아봤거든. 일단 이걸로 공부하자.
0: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요?
7: 자, 여기 팔조법에 밑줄 쫙, 별표 땡땡,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0: 잠깐만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너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거지?
8: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0: 겨우 빠져나왔네.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라니. 끔찍해.
9: 이 반달 돌팔이 왜 자꾸 망가지는지 모르겠어. 매번 고마워.
5: 고맙긴요. 자, 다 됐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것까지 다 고쳤어요.
9: 자, 이제 변홍사는 걱정 없겠구만. 정말 고마워.
5: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0: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5: 곤란한 부족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온달님은 내일 대결 준비 잘 되어 가십니까?
0: 대결이요?
5: 부담스럽습니까?
0: 네. 사실 전 단군 왕검이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5: 제가 생각하기에 단군 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일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단군 왕검이라고 할 수 있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대결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0: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0: 이제부터 단군 왕검 결정을 위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결은 총 세 가지가 진행되며 먼저 두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왕검은 우리 부족의 규칙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입니다. 만약 부족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1: 정답! 경찰이 잡아갑니다!
0: 경찰이 뭐죠? 아무튼 땡! 정답이 아닙니다.
2: 온다라! 어제 공부한 문제잖아. 팔족법, 밑줄 쫙, 별표 땡땡!
1: 정답!
0: 죄송합니다. 온달님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말할 기회는 엑스맨님에게 있습니다.
3: 정답!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물어줘야 합니다.
0: 네, 정답입니다. 첫 번째 대결은 엑스맨님이 이겼습니다.
3: 정답을 알려주는 이 기계가 있으니 무조건 내가 이긴다.
0: 단군 왕검이라면 뛰어난 지도력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대결! 각자의 지도력으로 저 개구쟁이 꼬마들을 자신의 쪽으로 오게 만드십시오.
4: 지도력은 부마가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지.
3: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찾아볼까? 이게 좋겠군. 얘들아, 이 아저씨가 하늘에서 구름을 가지고 왔어. 어서 먹어보지 않겠니?
5: 네, 구름이라고요?
6: 우와, 신기해.
7: 맛있겠다.
5: 진짜?
6: 나도요.
0: 오, 엑스맨님 쪽으로 아이들이 달려갑니다.
6: 우와,
1: 우와, 우와. 반칙! 반칙! 솜사탕은 반칙이지!
3: 이것도 내 능력이다. 넌 못하지?
1: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솜사탕 말고. 아,

0: 아이들을 모으긴 했지만 싸움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1: 어? 아니, 이게 아닌가?
2: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사이좋게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0: 없는 진흙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진흙입니다.
3: 저 녀석이.
2: 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짠! 멋진 지붕이 만들어졌지? 너는 여기 길을 만들어줄래? 넌 저기 문을 만들어주고 우리 같이 마을을 만들어보자.
4: 네!
0: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은 온달님이 이겼습니다. 현재 점수는 각각 1대1로 동점. 이번 마지막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대결은 바로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5: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
0: 단군 왕검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들고 부족장으로서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단군 왕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힘을 어떻게 보여주란 말이야?
6: 어디 검색 한번 해볼까? 됐어. 좋아. 이게 좋겠군. 캬, 액션!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0: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전쟁에 유리한 저 성이야말로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 역시 신의 사자! 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
2: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온달님의 차례. 큰일 났다.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너도 뭐라도 좀 해봐. 저는 정답을. 어?
3: 단군 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2: 여기가 바로 제가 찾은 답이에요.
4: 네? 그게 무슨 뜻이죠?
2: 여기 서 있으면 부족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 아래에서 모두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으면 뭐였지? 항상 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고민하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일하면 단군 왕검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4: 네?
2: 네! 그렇습니다!
5: 온달아, 그게 무슨 말이야?
2: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
5: 이게 뭔가?
6: 눌러봐.
7: 뭐야?
8: 아무튼 호환 기분 좋은 녀석들, 나는 신의 사자라고 했다니.
7: 어?
8: 속이 너무 쉬구만.
1: 이 가짜 녀석. 얘들아, 저 녀석을 혼내주자.
0: 그게 아니라.

0: 조심해!
1: 괜찮니?
2: 네!
1: 저건 설마? 어쩌면 저건 청동기 시대의 상징 고인돌?
3: 아니, 이제 가셔야 한다니요?
1: 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4: 정말 가셔야 합니까?
1: 여긴 저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3: 그럼 단군 왕검은 어떻게 합니까?
2: 그건...

0: 저도 모르죠.
1: 네?
2: 오늘따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0: 하지만 항상 부족 사람들을 도와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생각만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3: 자, 이제 우리도 돌아갈까?
2: 누군지 알아?
0: 당연하지. 내가 단군 왕검이 될 뻔했었잖아. 만약 그랬다면 단군 왕검이 아니라 온달 왕검이 되는 건가?
2: 아니지. 어? 평강과 온달 줄여서 평온 왕검이 되는 거지.
3: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군 왕검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이 있고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단군 왕검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을 뜻해요.
0: 선생님, 질문 있어요. 저 돌이요. 저게 뭐예요?
3: 아,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땅 밑에 시신과 토기, 검과 같은 부장품을 묻은 다음 땅을 파서 기둥돌을 세우고 흙을 높이 덮어 덮개돌을 위로 끌어올린 후 다시 흙을 걷어내는 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걸 알고 있나요?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고인돌은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에 대략 6만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한반도에만 4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혹은 땅에 무덤을 파고 그 위에 돌을 넣는 형태나 땅 위에 평평한 돌을 세우는 다양한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고인돌의 시신과 함께 묻은 껴묻거리를 통하여 고인돌이 만들어진 시기의 생활상도 알 수 있답니다.
0: 아하!
3: 이제 단군왕검에 대해 잘 알겠죠?
0: 네!
3: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단군왕검 카드! 수집 성공!
0: 부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5: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2: 너 뭐 하는 거야?
5: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Building.
1: Building.
2: You're my baby.

0: Stroller.
1: Stroller.
0: Stroller.

stroller to the park. Yeah.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0: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Come on, it's almost there. Come on, come on. Ah,

for kids to play video games.

Fit again, and then you'll go back to your cooking.

so loud. Well, now it is for sure game over.

0: 뽕뽕뽕. 선녀와 나무꾼 사파리.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1: 나무꾼님, 포수가 쫓아와요. 저를 좀 숨겨주세요.
0: 나무꾼은 얼른 나무단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잠시 뒤 포수가 달려와 사슴을 보았는지 물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고개 너머로 달려갔다고 말했어요. 포수가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사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1: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아직 장가 안 드셨지요?
0: 사슴은 오색무지개가 걸려있는 산자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1: 저 산 너머에는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8개의 연못이 있어요. 연못 가까이 숨어 있다가 가장 작은 날개 옷을 감추세요. 그러면 막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사세요. 단,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 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0: 나무꾼은 사슴이 말해준 산으로 갔어요. 과연 그곳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8 연못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소나무 뒤에 숨어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아름다운 8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한동안 춤을 추더니 날개 옷을 벗고 목욕을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가장 작은 날개 옷 하나를 얼른 감추었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옷을 입고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지개 다리가 희미해져 갈 때까지 막내 선녀만은 옷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7 선녀들은 먼저 무지개 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막내 선녀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나무꾼이 소나무 뒤에서 나와 울고 있는 선녀를 위로했어요.
2: 예쁜 얼굴을 눈물로 적시지 말고 나와 같이 갑시다.
0: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 선녀는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선녀가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3: 이젠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여도 이 아이를 두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0: 나무꾼은 사슴의 말이 떠올라 날개 옷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사이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선녀는 둘째,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선녀가 새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3: 이젠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여도 새 아이를 두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그 옷을 입으면 제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0: 나무꾼은 망설였지만 선녀의 말을 믿고 날개 옷을 내주었어요. 선녀는 날개 옷을 입고 헐헐 춤을 추었어요. 나무꾼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할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던 선녀가 갑자기 한 아이는 없고 두 아이는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는 너울너울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네 사람의 모습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에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어요. 나무꾼은 매일매일 슬피 울며 지냈어요. 하루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산으로 가보았어요. 그러자 전에 만났던 사슴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1: 나무꾼님, 어찌해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0: 나무꾼이 모든 일을 털어놓자 사슴이 말했어요.
1: 염려 마세요. 선녀들은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다가 하늘에서 목욕을 한답니다. 지금 연못으로 가시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세요.
0: 나무꾼이 산을 넘어가 보니까 정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못 위로 커다란 두레박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두레박에 가득 담긴 물을 쏟아버리고 그 안에 올라탔어요. 두레박은 하늘로 둥둥 올라갔어요. 물을 길어 올리던 선녀와 아이들은 두레박 속에 나무꾼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 손뼉을 치며 기뻐했지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집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나무꾼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선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3: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 하늘로 올라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시겠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용마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흙을 밟으면 안 됩니다. 흙을 밟으면 두 번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없어요.
0: 선녀는 두 번 세 번 당부했어요. 용마는 나무꾼을 태우고 눈 깜빡할 새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4: 어머님! 어머님! 제가 돌아왔어요!
0: 나무꾼은 말에 앉은 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고 달려나왔어요.
5: 아유, 이게 웬일이냐? 나는 네가 산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구나.
0: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말을 타고 온 것을 보자 무척 기뻐했어요. 나무꾼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어머니께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5: 좀 그렇게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이라도 쓰어줄 테니 먹고 가거라.
0: 어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여 호박죽을 쑤어왔어요. 나무꾼은 흙을 밟지 않으려고 용마 등에 올라앉은 채로 호박죽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나머지 호박죽을 그만 말 등에 쏟고 말았어요. 용마는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 바람에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져 흙을 밟고 말았지요. 용마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구름 사이로 사라져버렸어요. 나무꾼은 슬프고 안타까워서 왕왕 목 놓아 울었어요. 이제 다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나무꾼은 이렇게 슬피슬피 울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탈기 되었지요. 수탈기 된 나무꾼은 지붕 위에 앉아서 꼬끼오 하고 울며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답니다. 수탈기 높은 곳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건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는 것이래요. 점 잘 치는 훈장, 사파리. 옛날 한양에 사는 이도령이 집에서 훈장님을 모시고 공부하게 되었어.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계집종이 훈장님을 푸대접하는 거야. 반찬은 제일 맛없는 것만 가져오고 말 한마디 공손하게 하는 법이 없네.
6: 어떻게 하면 계집종이 훈장님을 존경하게 될까?
0: 이도령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지. 이튿날 이도령은 아버님 상에 놓인 수저를 살짝 가져다가 뒤뜰 버드나무 아래 몰래 갖다 놓았어. 그리고 훈장님에게 이 사실을 살짝 귀띔했지.
6: 훈장님, 계집종이 아버님 수저를 찾거든 점을 치는 채 하다가 뒤뜰 버드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세요.
0: 대감님 수저를 잃어버렸으니 계집종은 큰일이 났지 뭐야.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야단법석이었지.
6: 무얼 그리 찾는 게냐?
0: 이도령은 시치미를 뚝 대고 물었어.
7: 도련님, 큰일 났어요. 귀신이 가져갔는지 대감님 수저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수저를 찾지 못하는 날에는 제 모가지가 날아갈 거예요.
0: 계집종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
6: 그럼 훈장님께 점을 쳐달라고 해보렴. 훈장님이 유명한 점쟁이인 걸 몰랐더냐?
0: 계집종은 이도령의 말을 듣자마자 냉큼 훈장님께 뛰어갔어.
7: 훈장님, 훈장님! 대감님 수저가 어디로 갔는지 빨리 좀 찾아주세요!
0: 훈장님은 진짜 점쟁이처럼 손가락을 꼽았다 폈다 하면서 흥얼흥얼 점치는 신용을 했지.
8: 그것은 뒤뜰 버드나무 아래에 있구나.
0: 계집종이 버드나무 아래에 가보니 정말 수저가 있네. 그때부터 계집

0: 종은 훈장님을 극진히 대접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대감님이 후후 한숨만 쉬면서 도무지 식사를 안는 거야.
1: 대감님,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으신가요?
0: 계집종이 조심스레 묻자 대감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2: 들어보거라. 중국 황제가 옥새를 잃어버렸는데 글쎄 우리더러 용한 점쟁이를 보내 옥새를 찾아내라는구나. 용한 점쟁이를 보내지 못하면 중국이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르니 걱정이로구나.
1: 대감님, 무얼 그리 걱정하세요. 우리 훈장님을 보내세요. 어찌나 용한지 무엇이든 단박에 알아낸답니다.
0: 계집종은 방긋 웃으며 수저 찾은 이야기를 낱낱이 아뢰었지.
2: 오, 그랬느냐. 참으로 다행한 일이로구나.
0: 대감님은 곧 훈장님을 데리고 임금님께 갔어. 임금님도 대감님의 이야기를 듣자 흐뭇해했어. 그러고는 훈장님에게 명령을 내렸지.
3: 당장 중국으로 가서 옥새를 찾아주도록 해라.
0: 훈장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어. 장난삼아 한번 거짓말 점을 쳤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나 하는 수 없이 죽을 각오를 하고 중국으로 떠나야 했지. 이도령도 제가 꾸민 일로 이렇게 되었으니 훈장님을 따라 나섰어. 중국에 간 훈장님은 황제를 만나 보름만 시간을 주면 옥새를 찾아내겠다고 했어. 황제는 그러마 하고는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지. 훈장님과 이도령은 어떻게 해야 옥새를 찾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 날짜는 자꾸 가고 옥새는 못 찾고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지. 드디어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 훈장님과 이도령은 낯선 나라에서 죽을 생각을 하니 참으로 슬퍼서 잠도 오지 않았지. 그래서 밤이 깊도록 말없이 서로 얼굴만 마주하고 있었어. 그 무렵 황제의 옥새를 도둑질해 간 바람이란 놈과 문창이란 놈이 훈장님과 이도령이 있는 방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어. 해동나라에서 용한 점쟁이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말이야. 두 놈은 안을 들여다보려고 몰래 문창에 구멍을 뚫었어. 그때 이도령이 버석버석 문창 뚫는 소리를 들었네.
4: 훈장님, 밖에 누가 왔나 봐요.
0: 이도령의 말에 훈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
3: 바람이 문창을 흔드는 소리겠지. 이 밤에 오긴 누가 오겠나.
0: 바람과 문창은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어.
5: 과연 용한 점쟁이로구나. 이 밤에 보지도 않고 우리가 온 걸 알아채다니.
0: 바람과 문창은 꽁지 빠지게 도망쳤지. 한참을 도망가다가 문득 문창이 말했어.
3: 여보게 바람, 집안에서 보지 않고도 바깥을 훤히 내다보는 점쟁이가 우리가 숨는다고 모르겠나? 차라리 그 점쟁이한테 가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보세.
0: 바람과 문창은 되돌아가서 훈장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
5: 옥새 감춘 곳을 알려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0: 훈장님은 뛸 듯이 기뻤지만 성난 척하며 꾸짖었지.
3: 당장 내 놈들의 목을 베야 마땅하지만 용서를 구하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0: 바람과 문창은 머리를 조아리며 옥새 감춘 곳을 털어놓았어. 다음 날 훈장님과 이도령은 한껏 뻐기면서 황제에게 갔어.
3: 폐하, 옥새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용두레를 있는 대로 모으고 젊은이들도 많이 모아주십시오.
0: 삽시간에 수백 개의 용두레와 수많은 장정들이 모였어. 훈장님은 왕궁 앞에 있는 큰 늪에 물을 용두레로 퍼내라고 명령했어. 물을 몽땅 퍼내자 과연 그 속에서 번쩍거리는 옥새가 나오네. 훈장님과 이도령은 기쁘기 그지없었지. 황제는 옥새를 찾아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
6: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3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것을 해동나라 점쟁이가 찾다니. 저 점쟁이를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우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르겠다.
0: 심술궂은 황제는 훈장님을 불러 다시 명령을 내렸어.
6: 해를 따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널 그냥 두지 않겠다.
0: 세상에, 하늘에 있는 해를 어떻게 따올 수 있겠어?

0: 원장님과 이도령은 또 야단이 났지 뭐야. 좌우간 이번에도 보름만 시간을 달라고 했지. 보름 뒤, 훈장님과 이도령은 꾀를 내어 짬짜미를 했어.
1: 해를 따올 테니 세상에서 가장 긴 사다리를 마련해 주세요.
0: 황제는 곧 친화를 시켜 길고도 긴 사다리를 마련해 주었지. 훈장님은 한층 한층 사다리를 올라갔어. 그러더니 한 50자쯤 올라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
1: 이보게 이도령, 내가 해를 따오면 이 나라 놈들은 몽땅 파 죽을 테니 자네는 얼른 도망가게, 얼른!
0: 이도령은 정말 깜짝 놀라는 채 하며 달렸어.
2: 신기한 재주를 가진 저놈이 정말 해를 따오기라도 하는 날엔 우리 모두 타 죽고 말겠구나.
0: 황제는 더럭 겁이 나서 사다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
2: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해를 따오지 마십시오.
1: 시끄럽다. 의리를 모르는 놈들은 모두 태워버려야 해.
0: 훈장님은 성을 내며 사다리 위쪽으로 성큼성큼 더 올라갔지. 황제는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또다시 용서를 빌었어. 위에서 보니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지.
1: 황제가 그렇게까지 청하니 이번만은 용서하겠소.
0: 훈장님은 속으로 빙긋 웃으며 사다리를 내려왔어. 황제는 훈장님과 이도령을 크게 대접하고 귀한 선물도 잔뜩 주었어. 훈장님과 이도령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단다. 붙어라 떨어져라 사파리. 옛날 옛적에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 주인 영감 마음보가 몹시 고약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고되게 부리고도 품삯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어. 젊은이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모으기는커녕 배골키 일수였지. 그래서 틈만 나면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
3: 어휴, 어떻게 하면 머슴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까?
0: 하루는 주인 영감이 젊은이에게 외양간 청소를 시켰어.
2: 아니,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엥?
0: 주인 영감은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도 잔소리를 퍼부으며 닥달했어. 젊은이가 온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해서 얻은 건 달랑 꽁보리밥 한 사발에 된장 한 종지가 다였어.
3: 에잇, 이 집에서 일 안 한다고 설마 굶어 죽겠어?
0: 젊은이는 참다 못해 주인 영감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어. 그러고는 모아둔 품삯 몇 푼으로 돗자리를 사서 등짐을 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러 다니기 시작했지.
1: 돗자리 사시오! 돗자리 사시오!
0: 머슴살이보다야 속은 편했지만 몇 날 며칠 짐을 잔뜩 지고 걸으니 몸 여기저기가 쿡쿡 쑤셨어.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 저 마을로 돗자리를 팔러 다니다가 깊은 산속에서 그만 해가 꼴딱 지고 말았지.
1: 아이고 고단해라. 하는 수 없지. 여기서라도 하룻밤 자야겠다.
0: 젊은이는 어느 무덤 앞에 돗자리를 세워 바람막이를 만들고는 그 안에서 곤하게 잠이 들었어. 젊은이는 두런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4: 여보게, 오늘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하고 제사 음식 먹으러 가세나?
0: 세상에, 맞은편 무덤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뭐야?
5: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셔서 난 못 가네. 자네나 가서 많이 먹고 오게.
0: 이번에는 젊은이 등 뒤에 있는 무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무덤 속 해골들은 한동안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받았어. 젊은이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숨죽인 채 이를 꽉 물고 앉아있었지. 얼마 뒤 무덤 속에서 젊은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5: 여보시오, 나그네 양반. 놀라지 마시오. 고마워서 그러. 내가 죽은 뒤로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라고는 없더니 춥다고 이렇게 돗자리로 바람까지 막아주어서 정말 고맙소.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원하는 걸 말씀해 주시오.
0: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대답했어.
1: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5: 그렇다면 이걸 가져가시오.
0: 말이 끝나자마자 종이 두 장이 무덤 위에 펄럭거리며 놓여있지 뭐야? 종이 한 장에는 붙을 접 글자가 적혀있고 다른 한 장에는 떨어질 락 글자가 적혀있었지.
5: 붙을 접자를 만지면서 붙어라 하면 뭐든지 찰싹찰싹 달라붙을 것이요. 그리고 떨어질 락자를 만지면서 떨어져라 하면 붙었던 게 뭐든지 털썩털썩 떨어질 거요.
0: 날이 박자 젊은이는 무덤에 공손히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어. 무덤 주인에게 받은 종이 두 장을 가슴에 소중히 품은 채 말이야. 젊은이는 그 길로 전에 머슴살이하며 고생했던 못된 주인 영감 집을 찾아갔어. 때마침 주인 영감의 딸 혼산날이라 신랑과 각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례를 올리고 있었어. 해가 지자 사람들이 각시가 있는 신방으로 신랑을 몰아넣었어. 젊은이는 이때다 싶어 붙을 접자를 만지며
5: 붙어라
0: 하고 중얼거렸어. 그러자 신랑이 각시에게 철썩 들러붙지 뭐야? 아무리 떨어지려고 애를 써도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 신랑과 각시는 딱 들러붙은 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 갑자기 신방에서 울음소리가 나자 각시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었어. 각시 어머니는 들러붙은 신랑 각시를 보고 깜짝 놀라 야단을 부렸지. 젊은이는 옳거니 하고 또다시 붙을 접자를 만지며
5: 붙어라
0: 했어. 그러자 각시 어머니가 방 안으로 엎어지더니 신랑 각시 위에 찰싹 붙어버렸어.
6: 아이고 영감 큰일 났어.
0: 주인 영감이 깜짝 놀라 헐레벌떡 달려오자 젊은이는 또 붙을 접자가 적힌 종이를 만지며
5: 붙어라
0: 했지. 어느새 주인 영감도 한 대 쩍 들러붙고 말았어.
2: 여봐라, 앞집 할멈을 데려오너라, 어서!
0: 주인 영감은 옴짝달싹도 못한 채 고래고래 고함만 내질렀어. 앞집 할멈이 부랴부랴 달려왔어.
6: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담?
0: 앞집 할멈이 이 빠진 입을 오물거리며 신방에 들어섰어. 할멈은 철서덕 달라붙은 채 울며 불며 야단인 네 사람을 이리 만지작 저리 만지작거리며 들여다보았지. 젊은이는 또 붙을 접자를 만지며
5: 붙어라
0: 하고 말했어. 그러자 할멈도 네 사람 위에 올라가 쩍 들러붙어버렸지. 주인 영감은 앞집 할멈이 느닷없이 등짝에 들러붙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똥을 찍 싸고 말았어. 그러자 개가 똥 냄새를 맡고 어디선가 폴짝 뛰어와 똥을 첩첩 핥아먹지 뭐야? 젊은이가 킥킥대면서 붙을 접자를 만지며 또
5: 붙어라
0: 하니까 그만 개까지 찰싹 붙어버리고 말았어.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누구 하나 조금만 꼼지락거려도 아주 난리가 났지. 젊은이는 문 밖에서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이 모양을 들여다보았어. 주인 영감이 젊은이를 보고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도와달라고 사정했지.
7: 여보게, 제발 우리 좀 떼어주게. 그리만 해주면 재산 절반을 뚝 떼어줌세.
0: 주인 영감이 애원하자 젊은이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떨어질 낙자가 적힌 종이를 만지며
5: 떨어져라
0: 하고 소리쳤지. 그 순간 꼭꼭 들러붙어 있던 사람들이랑 개가 털썩털썩 떨어졌어. 개는 꼬리가 떨어져라 냉큼 문 밖으로 달아나고 사람들은 주저앉은 채 비지땀을 훔치며 아이고 한숨을 내쉬었어. 젊은이는 약속대로 주인 영감의 재산 절반을 뚝 떼어받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무덤으로 달려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 그 뒤로 젊은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
8: 그림책 뽕뽕뽕.

0: 재개발 지역 위험에 노출된 길고양이들.
1: 배고파가지고 제 차 소리 듣고 나갔어.
0: 자신의 영역을 떠나지 않는 길고양이의 구조가 시급합니다. 구조 후 임시 거처로 옮겨지는데 아늑한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길고양이들.
2: 꿈꿉이에요. 꿈꿉이에요.
0: 그런데 이곳에 평화를 깨는 까칠냥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다른 고양이들을 괴롭히는데.
3: 잘 좀 지내보세요, 제발.
0: 고양이 구조부터 돌봄까지 숨가쁜 고양이 구조 24시. 이곳은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 머무는 공간. 이곳에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4: 네, 저는 길고양이 TNR 회복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승희입니다.
0: 그녀는 길고양이들을 구조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다 회복될 때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4: TNR은 이제 트랩, 뉴터, 리턴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이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제자리에 데려다 주는 것, 그것을 TNR이라고 해요.
0: 상처받고 버림받은 예민한 고양이들이 담요가 덮인 케이지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길에서 생활하던 고양이들은 중성화 수술 후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4: 막상 길고양이들이 수술받고 나서 상태를 보니까 뭐 가볍게는 감기부터 구내염까지, 뭐 심부전 구내염까지 길고양이들에게는 회복하는 공간이 누군가는 꼭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0: 아픈 길고양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회복 후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치료가 끝나지 않아 이곳에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도리는 한 살이고요. 여자아이고 성격은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흔들거리면서 걸어다녔다고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도망가거나 빨리 이렇게 숨거나 하는 거를 못하는 걸 보고서는 길에서는 살기 좀 힘들다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저렇게 몸이 흔들리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하고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0: 오랫동안 재개발 지역에서 길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있는 집사님. 자신의 영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고양이의 특성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는 폐허의 공간에서 다치거나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위험에 처한 길고양이들을 구조할 계획이라는 집사. 구조에 필요한 포획 틀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4: 지금 저희 근처에 재개발 지역에 가서 제가 이제 돌보던 애들 구조할 예정이에요.
0: 집사는 그동안 이곳에 길고양이들이 굶을까봐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1: 배고파가지고 제 차 소리 듣고 나갔어.
4: 저기 또 하나 온다. 아, 배고파서.
0: 이 중 건강이 안 좋은 고양이도 있습니다.
5: 모두가 다 구조할 대상이지만 아픈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구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포획들을 들어온다면 사실은 그 순서와 상관없이 되는 대로 데리고 가야죠.
0: 과연 경계심이 심한 길고양이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평소 고양이들이 좋아하던 먹이를 포획 틀 안에 넣어놓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집사.

0: 이때 포획틀로 다가가는 길고양이.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집사. 녀석이 경계심을 늦추고 포획틀 가까이 다가오는데, 집사의 간절한 바람대로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포획틀 안의 먹이를 향해 한 걸음 옮기는 녀석. 아주 천천히 들어가는데, 이걸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집사.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서 주위를 살피는 고양이.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만 흘러갑니다.
1: 의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사람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좀 숨어야 될 것 같아요.
0: 지금 이 순간도 집사를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들이 많은데요. 다른 고양이들의 밥을 챙기러 가는 집사.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고양이들이 눈에 밟혀 밖에 있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회복실 고양이들을 돌보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그녀.
2: 여기 밥 먹어요. 오늘 약 드셔야 돼요.
0: 집에 갈 시간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모여드는 고양이들. 다음 날 아침. 다시 시작되는 구조 현장. 오늘은 꼭 길고양이 구조에 성공해야 할 텐데요. 배가 많이 고픈지 포획틀 안에 있는 먹이를 향해 다시 들어가는 녀석. 포획틀 안에 있는 먹이를 조심스럽게 먹는가 싶더니, 녀석은 또 뒷걸음질 칩니다. 이틀째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집사. 그리고 먹이는 먹지만 아직 포획틀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녀석.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문이 닫히는 포획틀. 드디어 구조에 성공하나요? 와, 긴긴 기다림 끝에 구조 성공!
2: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어.
3: 가자. 아이고, 다행이다.
1: 자, 오늘 밤 저희 그 회복실에서 재우고 먹이고 하면서 관찰하고, 내일 아마 원장님께 이제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0: 구조묘의 지금 상태는?
2: 문 열었어?
3: 응?
2: 이게 왜 이렇게 샅샅이?
3: 지금 원래는 중성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설사가 좀 많이 심해요.
0: 구조묘가 설사를 해서 당분간 중성화 수술은 미뤄야 하는 상황. 오늘은 또 다른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3: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라.
2: 이쪽으로 오세요.
0: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장을 준비하는 집사.
2: 가보자.
3: 무서워. 그렇지.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엄마인데요. 그래서 이제 출산한 지 직후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좀 위험한 게, 그 자궁이 이제 순두부처럼 이렇게 되게 약한 상태라 가지고

0: 그래서 좋은 컨디션으로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 후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위해 마취가 끝난 상황.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한 고양이를 꼭 중성화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철거 지역에 남게 된 고양이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제 아기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숨어 있다가 이제 철거할 때 이제 그 파편에 뭐 매몰되거나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거기서는 개체들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출산을 일단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중성화가 꼭 필수입니다.
0: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고양이의 위생 상태를 체크하는 집사. 집사의 손을 잘 타지 않는 길고양이다 보니 그동안 위생 관리가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고양이가 깨어나기 전에 그동안 해줄 수 없었던 소독도 해주고 귀청소도 해주는 집사. 중성화한 고양이가 당분간 쉴 수 있도록 쉼터로 데리고 갑니다. 이곳에서 많은 길고양이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다른 고양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오늘의 문제냥은? 다른 고양이와 마주치기만 해도 공격하는 방위. 이곳에 있는 모든 고양이에게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아니가 친구 고양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데요.
1: 약간 좀 오래 만지면 갑자기 때리고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만둬야 될지. 구조 당시에 이제 너무 얼굴이 반쪽이어가지고 반이라고 불렀고요. 당시에 칼리시 바이러스 감기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처음부터 많이 아팠던 애라서 그런지 지금까지 거의 3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항상 다른 애들과 싸우고 좋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이런 성향이거든요.
0: 다른 친구들과 마주치기만 해도 화를 내고 친구들을 괴롭히다 보니 결국 외톨이가 된 바니. 심지어 혼자 밥을 먹다 말고 아이고 참 짜증을 냅니다.
1: 바니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좀 지내. 응? 그러면 다 너 미워한다. 응? 여기서 왕따 되면 외롭잖아. 응? 잘 좀 지내보세요, 제발. 사실 너무 힘들어서 봉사자들도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 모집도 좀 어려운 상태예요.
0: 고양이 구조부터 돌봄까지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은 집사. 거기에 아픈 도리와 까칠 양 바니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야옹신, 좀 도와주세요. 너무 바쁜 집사를 위해 봉사자들과 쉼터를 방문한 나응식 수의사.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협회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이곳에 좀 봉사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좀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좀 봉사를 하러 왔거든요. 여기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들 있다 보면 뭐 청소라던가 네. 먹을 거라던가 이런 것들 필요하시잖아요.
3: 네, 많이 필요합니다.
2: 이분들이랑 같이 오늘 먼저 아이들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케이지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 아마 좀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우선 많은 고양이들이 지내는 쉼터 청소부터 시작하는 봉사자들. 작년부터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

0: 있다는데요.
1: 티엔알 후에 방사가 바로 되면 많이 죽는다고 저도 작년에 처음 알게 되어서 TNR 회복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0: 낯샘도 두 팔 걷어붙이고 고양이들의 공간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0: 청소가 끝나고 이번엔 아픈 친구들을 봐줄 차례인데요. 이곳엔 거동이 불편한 돌이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1: 쟤는 아픈 친구인데?
2: 네, 얘는 돌이라는 친구.
1: 네. 얘는 왜 이렇게 걸어요, 걷는 게?
2: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얘가 한 살인데 3, 4개월령 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걸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특징이 뭔가에 집중했을 때 더 많이 흔들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보행을 똑바로 못한다라는 거는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평형을 잡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평형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뇌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손상이 돼 있거나. 지금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돌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예요?
2: 네, 맞아요.
1: 그렇네요. 아이가 되게 좀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머리를 좀 가만히 못 놔두고 좀 신경 증상처럼 약간 주체를 못하는 게 약간 경향이 있네요. 만약 가능하다면은 뇌 쪽에 좀 MRI 촬영을 해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약을 계속 항경련제를 먹는다던가 그거는 한번 차후에 한번 고민하시고 좀 결정을 해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맛있다.
1: 다른 고양이를 저리 가라고 이렇게 완전히 공격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의견 표출 정도네요. 저리 가 정도.
0: 그런데 혼자 밥을 먹다가 짜증을 내는 바니.
1: 밥을 먹다가도 짜증을 낸다고요? 혹시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도 짜증내고 했을 때 뭐 입안을 뭐 체크를 받았다던가 치료받은 적이 있을까요?
2: 아니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보지도 못하게.
1: 보지도 못하게
2: 한다?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만 해도 이제 난리가 나니까.
1: 난리가 나니까? 네. 사람도 아프면 짜증나잖아요. 전 진짜 짜증내거든요. 저 아프면. 장난 아니에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0: 바니가 공격하는 이유는 의학적인 문제일까요?
1: 이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 아이가 먹다가 조금 뭐, 마치 그런 거죠. 밥이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죠.
2: 그러면은 이제 뭐 구강 체크를 해서 아픈 거를 치료를 하면은 완전히 좋아질까요?
1: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건강해지면 좋아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 다음에 이 만지는 거에 대한 건,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도 좀 선생님 아무것도 안 했어. 일단 바니가 아픈지 안 아픈지 먼저 건강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단순하게 뭐 패팅 어그레션, 그러니까 만짐 공격성이 있다면은 그 교육을 어떻게 할지, 다른 애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줄지를 또 같이 한번 고민하고 솔루션 해볼게요.
0: 그럼 바니가 친구들을 공격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사회성 훈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네, 이쪽으로 데려와요.
0: 바니의 구내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1: 심하네요. 입안 통증이 잇몸 전체가 다 부어있어요.
0: 염증이 심한 바니의 잇몸. 정말 아팠겠어요.
1: 구내염처럼 안에 치주염이나 치은염이 엄청 심해서 안쪽이 지금 엄청 아플 거예요.
2: 몰랐어.
1: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고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지는 거에 대한 당연히 짜증이 나는

0: 물이 끓는 온도가 엄청 낮아져 있을 거예요. 이 만지는 게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 교육을 통해서 또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도 있거든요. 올 거잖아. 일로 와, 바닐라. 그치? 이렇게 좋아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파서 그래. 아파서 짜증이 많아. 가장 기본적으로 만지는데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들은 동시에 만지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이 촉감이랑 이 지금 보상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만짐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어져요. 이제 이게 조금 좀잘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두번 만지고 보상 줘. 한 번, 두 번, 세번 만지고 보상 주는 거. 한 번, 두 번, 세번 만지고. 자, 주면서 보정 해보세요. 아니, 세, 세. 어쩔 때는 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인내심이 좀더 많아집니다. 지금은 만져서라기보다는 자기 요구성 울음이에요. 예, 달라고. 많은.
1: 봐라.
0: 다른 친구들 싫어하는 애가 있나요? 얘가 뭐 짜증낼 때가 있어요?
1: 모든 아이들이.
0: 그럴게요. 그럼 모든 친구들을 만나면 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이 친구를 만났어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 만나는데, 계속 앞에서 더 먹을게요. 그럼 친구 만나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친구랑 있으면 먹는 거야. 그리고 좀 먹는 동안 좀 만져줘. 항상, 두번 만졌을 때 괜찮은지, 세번 만졌을 때 괜찮은지, 이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연말인데 시간 내가지고 봉사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기부까지 같이 동참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2: 아이들이랑 놀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봉사도 할수 있어서 좋았고, 네, 사료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1: 아, 오늘 후원하고 봉사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다들 연말 따뜻하게 고양이들도 사람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0: 여러분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그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아홉 번째 시간. 오늘은 한국인의 심리, 집단 심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많으시죠. 또 반대로 야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때도 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에게 유독 눈에 띄는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측면들이 어떤 심리에서 기인한 건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것은 심리학에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더 성장하고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집단 심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드려야 되겠죠. 개인이 하나의 개체이듯 집단도 심리학적으로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독립된 개인 대 개인이 만나는 것처럼 집단과 집단이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집단으로, 즉 개체로서 역학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갈등하며 심지어 화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프로야구 팀의 아주 열광적인 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0개의 팀 중에 하나의 팀을 응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규 시즌 동안 다른 9개의 팀은 저에게 뭔가요? 당연히 라이벌이자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잘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 에러하란 말이야! 실수해! 이렇게 독설을 퍼붓기도 하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로 대표팀이 꾸려집니다. 국가대표팀을 구성해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죠. 올림픽에 나가면 이제 그 선수가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야구팀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이제 저한테 중요하지 않죠. 저는 그냥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모든 선수를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고 한국 화이팅! 코리아!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죠. 이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일입니다. 저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저 선수가 못했으면 혹은 우리 팀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라고 배타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같은 팀의 일원으로 내가 오히려 한 팀으로 응원하고 내 식구처럼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적이면 그냥 적이고요. 같은 식구면 계속 같은 식구. 친하면 계속 친하고 그 다음에 사이가 좋지 않다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과 집단은 참으로 미묘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을 개인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독립적인 혹은 완전히 동일한 여러 가지의 자아를 가지게 되죠. 개인의 심리는 굉장히 상황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선, 밝은 곳에선, 탁 트인 광장에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선 사람의 심리가 많이 영향받죠. 그런데 재밌는 건 개인에게 있어서 집단 역시 이렇게 공간이나 환경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개인에게 있어서 집단은 하나의 배경이자 맥락입니다. 반대로 집단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부품이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즉 모든 부품이 5cm 왼쪽으로 이동하면 집단도 5cm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즉, 집단이 개인을 속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개인의 변화는 거의 예외 없이 집단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단과 개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보면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의 심리가 개인의 심리보다 더 본능적이다. 집단의 심리가 개인의 심리보다 더 원시적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파괴적이지 않은 개인이 여러 명 모여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집단이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화를 내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도 얼마든지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은 온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이 개인들이 모여있는 총합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죠. 집단이 개인보다 당연히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명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00년, 길어야 120년, 130년이죠. 개인이 태어나고 사망하면서
이루고 있는 묘한 무언가 심리적 실체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하죠. 즉 개인의 역사는 짧아도 문화의 역사는 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 문화적 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우열의 개념을 좀 담아서 만드는 걸 국민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존재할까요? 그건 yes and no입니다. 예전에 저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국민성은 시간을 잘 안 지켜. 근데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시간 제일 잘 지키는 편인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제 시간에 맞게 도착해야 되는 걸 강조하다 보니 이전보다는 좀 더 느슨하지 않고 정확한 모습을 더 부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역용한 것에 가깝겠죠. 이렇게 꽤 많은 경우에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오해나 착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인만의 특징 정말 따로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징 당연히 있죠. 실제로 한국 사회를 매우 독특하고도 특별하게 보는 시선은 이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소비되고 그리고 전파되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죠. 또 한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홍대선 작가의 한국인의 탄생이죠. 자, 그런데 저도 한국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한민 박사나 홍대선 작가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한국의 분명한 특징들은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측면들이 도출되죠. 첫째, 저도 많이 하는 농담인데요. 한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토지 분양 사기 당한 나라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대륙의 한쪽 끝에서 수많은 민족과 그 다음에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았을까요? 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쌀을 먹고 있을까요? 식량에서부터 지형, 그리고 기후의 요소까지 한국은 그렇게 살기 녹록한 지역은 아니라는 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한국에 살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 IQ가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죠. 그래서 근면성실한 것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국인들의 자아와 그리고 그 자아가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니,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나라는 자아를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라는 자아를 써? 무슨 얘기냐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영어로 바꾸면 our wife죠.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놀러오라 그럴 때 우리 집에 놀러오라 그럽니다.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죠. 사실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서양 언어도 그렇고요, 아시아

언어들도 대부분 마이 컨트리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우리말로 마이 컨트리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하실 때 혹은 차 한잔 하실 때 TV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저는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 네가 이 나라 샀냐? 이러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자아를 계속해서 쓸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한국의 사회심리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은 주목하죠. 바로 어떤 측면이냐? 오로지 개인의 역량만으로도 생존할 수 없고, 그리고 고정된 집단의 힘에 기대서만도 생존이 불가능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세력들이 쳐들어온 나라죠. 어떤 중국 연구자가 한국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란, 여진, 흑수말갈, 수많은 강력한 민족들이 다 사라졌고 한국만 살아남았다. 한국만 지금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버텨내고 생존해 나가려면 나 혼자의 힘만으로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은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역경과 침략을 견뎌내야 됐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타인, 지금 내 주위에는 누구? 그런 사람들과 늘 역동적으로 힘을 합치고 협동해야만 됐었겠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평상시에 굉장히 협동이 안 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단결이 잘 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인지 누구는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국난극복이 취미생활인 민족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는 유일한 문화다. 무슨 얘기냐고요? 아무나 보면 이모라 그러죠. 저도 어린이들 보면 삼촌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친구의 어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친구의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는 나라 없어요. 오로지 한국인들만 그럽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아주 친한 미국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의 어머니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마더 이랬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국은 가족주의가 아니라 가족 확장주의라고 하죠. 가족끼리 단결해서 가족끼리 친밀하고 가족끼리 심지어 비즈니스하는 그런 문화들은 꽤 있습니다. 남미 혹은 남부 유럽에 꽤 많이 볼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어떤 나라들도 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진 않죠. 즉, 한국은 가족주의라기보단 가족 확장주의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자아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은 집단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관계주의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일치되는 의견인데요. 재밌는 건 지금도 이 관계주의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차이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관계가 얼마나 오프라인에 치중돼 있는가, 기성세대겠죠? 하지만 후배 세대나 젊은 세대 분들도 온라인에서 수많은 종류의 관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기소개서를 매우 특이하게 쓴다. 한국인의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 자기 관계를 소개한다.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난 자기를 먼저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소개하기 위해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못지않게, 아니, 심지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외국 연구자들은 자아가 없다라고 오해했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자아가 크고 관계적이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관계적인 자아와 관계적인 문화는 한국인들의 삶, 즉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데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행을 좀 많이 쫓죠. 그리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삶을 볼 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를 내 삶에 반영하는 것,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자아가 없기 때문에 맹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아니요. 이런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있죠. 이 세 가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당되시죠. 둘째,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판을 엎으려고 한다. 굉장히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셋째,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면 불같이 화가 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 화를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재밌는 건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선 잘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훨씬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개인은 개인의 화를 집단 앞에서 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골 동네 어르신도 시장 나오라 그래 다 하죠. 예. 시골 동네 할머니도 사장 나오라 그래 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은 결코 무력화돼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한국인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자아는 관계적이죠. 그래서 소는 늘 대를 긴장시키지만 대는 늘 소한테 희생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한국 문화. 한마디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을 단순한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 시선과 추리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행을 그저 쫓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자기가 없는 문화가 아니라 유행을 쫓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치열한 자아의 존재들이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되기가 쉽죠. 무슨 얘기냐? 한국인들은 매우 동질적입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경향성도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공통의 잣대, 돈과 관련된 성공. 이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쩔 수 없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 단점을 만들어내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문화. 그런 문화일수록 더 경쟁적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삶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국인의 특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분열과 그 다음에 단결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어떤 문화는요, 평상시에 굉장히 잘 질서를 지키다가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재난 상황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는 사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심지어 그 일이 자기 도시에 프로축구팀이 우승하는 좋은 일이 일어난 경우에도 폭동과 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꽤 많이 보죠.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은 그 반대의 양상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말 많이 싸우죠. 도로에서는 매일 삿대질이 난무하고 뉴스에서는 맨날 네 편 네 편을 싸우는 그런 갈등들을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재난의 사건이 벌어지면 갑자기 뭉치고 갑자기 이슈가 생겼을 때 단합하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높은 한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당장은 뭐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내가 마음먹고 무엇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평상시에 질서나 규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위기나 재난이 왔을 때 특정한 방향점을 가지고 일순간에 단합하는 건 의외로 잘 해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의 문화를 장단점이나 우열의 편가르기 문화로 혹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 같은 측면의 장점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성숙한 문화로 가는 길이겠죠. 즉, 우리 문화의 장점을 잘 살려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문화에서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기준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자주 느끼는 일이죠. 그럼 여기서 바보 같은 생각은 뭘까요? 친구도 결국 적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은 뭘까요? 적도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즉,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문화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문화의 단점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단과 문화는 이렇게 편견과 혐오를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강한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는 편견과 혐오의 길로 가면 정말 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적은 문화면 편견과 혐오를 가져도 그건 대부분 저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많은 문화일수록 편견과 혐오는 욕설과 막말로 가기 때문이죠. 잘 아실 겁니다. 욕의 어휘수가 그 어떤 언어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어. 재밌는 건 그 욕의 어휘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욕설이 없지만 저주를 많이 하는 일본의 문화.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문화적 차이들은 늘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내가 속한 집단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에서요, 직장인의 이직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1등이 급여, 2등이 조직 문화, 3등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다 한 단계씩 내려가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주체성 강하고 주인공의식 강한 한국의 문화에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백 가지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첫째,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나쁜 성품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무언가 다른 내부적 문제점 때문인지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면 결국 원망과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적응적인 측면들만 더 부각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종종 따돌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일본의 이즈메 문화와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 문화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주인공 문화의 산물이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육강식의 서예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0: 한국 문화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를 하시게 되면 따돌림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노력은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는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잘 수용하지 않는 사회에 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탄력 있게 변화해 왔기 때문이죠. 1987년부터 방송했던 한국 최초의 오피스 드라마 TV 손자병법을 한번 보시죠. 사실 그때 저는 회사원들이 저렇게 직장에 다니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봤지만 지금 보면 3분에 한 번씩 직장 갑질 나오고 5분에 한 번씩 성희롱 나옵니다. 정말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변화가 다른 나라 드라마에서 같은 시간 동안 느껴질 수 있느냐? 대부분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변화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개개인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집권자나 정치적 리더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이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개인의 노력이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심리학자로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시끄럽습니다. 늘 싸우고요. 그리고 갈등하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회피하고 덮는 사회보다는 더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직시하며 그리고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늘 갈등하고 시끄러운 사회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심리학 연구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진보 그리고 진화의 기제를 얘기하죠. 첫째, 문제를 덮지 않고 직시하며 싸우는 기제. 두 번째,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바로 옮겨가자 라고 하는 기제. 이 두 기제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문화가 좋은 기제고요. 그 두 기제 중에 어느 하나의 기제만이 옳거나 어느 하나의 기제만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걸 오히려 퇴보하거나 생존성이 떨어지는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도 하나의 생명체죠. 그렇다면 그 생명체 내부에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즉 에너지를 쓰는 흥분성 기관과 에너지를 보존하는 진정성 기제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잘 맞물려 돌아가야 그 사람은 강해지고 건강해지며 오래 살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의 특징과 그 기저에 있는 심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우리가 서로 혐오하고 멀리하는 데 쓰시지 말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좁다면 좁은 한국 땅에서 우리는 큰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10강은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0: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아쉽게도 오늘이 심리학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인 만큼 정말 중요한 거지만 많이들 놓치시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나이와

야,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저는 열심히 재밌게 뛰어놀았던 20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저 역시 50대 중반이 됐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20대만 지나도 30대에 벌써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걱정과 부정적인 혹은 비관이 많이 숨어들어 있는 게또 한국에서의 나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요, 나이 들수록 행복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을까요? 먼저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들과 심지어 오해와 착각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사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합니다. 제가 태어나던 1970년에 기대 수명이 50대 중반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50대 중반 정도까지 생존한다라고 본다는 거였죠. 그런데 55년이 흘러 저희 1970년생이 이제 55세가 됐어요. 그 나이가 됐죠. 그런데 대부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살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부분은 추리와 그다음에 예상과학의 영역이지만 110, 120, 130, 셋 중에 하나를 골라 너는 사망할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은 수명 관련 전문가들이 인지심리학자인 저에게 얘기해 주죠. 이 이야기는 뭐냐? 120세에 사망한다면 무려 100년의 노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인간은 20살 때까지 성장하는 게 거의 최대치죠.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나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성장의 시간보다 노화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니 막막하죠.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일까요? 혹은 반대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걸까요? 당연히 둘다 가능해지죠. 우리가 처음에는 살짝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각도를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그 거리는 훨씬 더 크게 변하죠. 큰 차이가 없었던 젊은 시절에 출발을 하더라도 그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삶과 그 다음에 미성숙한 삶의 차이는 엄청 더 크게 되죠. 제 주위에도 70대, 80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너무나도 지혜롭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꼭 이분한테 한번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정도의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과 거의 같은 연배이면서도 정말 마이동풍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대화조차 하기 싫은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곤 합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보다 50살, 60살, 70살 어린 사람들한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될 수도 있겠다. 혹은 조금 괜찮고 나름 또질 좋은 판단과 말을 한 날은 야, 나 계속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싶다. 저도 늘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서 심리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가? 물론 여기엔 관련된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속물근성 혹은 과소비하는 그런 스타일, 소위 말하는 자기자랑하는 이른바 미성숙한 자세들 있죠. 20대 초중반에 한 1년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속물근성에 대한 모습들을 측정을 했는데 1위부터 100위까지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나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 속물근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철든 모습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순위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속물근성으로 20대 초중반에 40이었다면 70대가 돼도 그때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순위는 40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다양하고도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게 우리의 나이 들어간다는 측면입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책들을 분석해보면 방황하는 40대를 위한, 혼란스러운 50대를 위한 지침서 아니면 안내서. 이건 공자님이 말씀하신 불혹, 지천명, 이순과는 정말 배치되는 개념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35만 년 동안 현생 인류가 쌓아왔던 지식의 사이클, 연륜의 사이클 혹은 연령의 사이클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 나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생각을 포기한 분들이 바로 맞이하게 되는 그 가슴 아픈 성적표가 바로 헛살았다는 얘기예요. 초반부터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제가 개를 거두기 싫더라고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그놈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30대에 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검은 머리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을 믿어야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고 또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C도 틀리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그 이후에 자기의 신념 아닌 신념에 배치되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 20대, 30대에 만들었던 어이없는 신념 아닌 신념, 즉 아집에 그냥 계속 기초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삶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이 정교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30대 초반에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10년의 삶에서 고민과 생각을 했다면 그 명제가 버려지지 않더라도 수정됐겠죠. 내가 강할 때만 나에게 아첨하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착한데 약자일 경우에 특히나 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 세상에 많은 규칙들과 법칙들이 존재합니다만 내가 그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찬가지로 정교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헛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헛먹었다는 사람들이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심리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은요, 좋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웃습니다. 슬프잖아요? 세상이 망한 것처럼 울죠. 그리고 그게 최고조에 이르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청년기가 좀 나아지죠. 중장년이 되면 상당히 조절을 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요. 정확한 사람들이 있죠. 10점 만점에 7점으로 화내야 되는 건 정말 7점 만점에 7점으로 화를 내고 10점 만점에 3점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정말 3점 정도 기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야,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람과 점점 더 단순해지는 사람. 실제로 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현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걸 실험적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에 혹은 더 향상되는 능력에도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60대도 아니고요. 70대는 돼야 좋아지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고요? 오늘 좋은 일이 3개 있었고 나쁜 일이 2개 있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정도는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3개 플러스 3이죠. 나쁜 일 2개 마이너스 2입니다. 합치면 오늘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평균적인 날보다 좋은 날이죠.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플러스 3이라도 마이너스 2면 그날은 그냥 마이너스 2입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좋은 일 3번, 칭찬 3번, 아무리 해줘도 퇴근할 때 한번 뭐라 그러면 그 직원, 특히 젊은 직원은 입이 이렇게 나와서 나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혼났어, 짜증나, 부장님 안 보고 싶어, 퇴사할래 이러면서 저녁 때 술잔을 기울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있는 날이면 좋은 날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해서 화나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어쩐지 저희 20대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1을 이제 합치니까 오늘은 플러스 1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충 60세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도 60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60세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2가 후반부에 집중되면, 즉 저녁, 퇴근 무렵 혹은 내가 가게를 하고 있다면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라면 60대조차도 오늘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게 70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연구죠. 이 얘기는 뭐냐? 많은 걸 가지고도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다는 것과 혹은 열심히 성취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너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필요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소진적인 모습을 70대가 되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자원으로도 더 훨씬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가 70대는 돼야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단서를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70대이기도 하죠. 아니, 그런 재밌는 연구를 왜 안 했어, 지금까지? 왜 최근에 와서야 한 거야?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70대 실험 참가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문제는 70대 연구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 심리학자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 나이 들으면서 더 안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기에는 안 좋아진다라고 착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도요. 대표적인 게 기억력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정밀하게 뇌를 촬영하면서 실험 연구를 해보면 나의 기억이 뇌가 퇴화하거나 노화해서 떨어지는 것만큼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력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뇌가 안 좋아진 것보다 아, 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악화의 정도가 더 심하다. 왜 나는 나의 기억력을 더 과소평가하고 있을까요? 이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의 오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간섭현상이죠. 간섭현상, 뭘까요? 초임교사이신 선생님은요, 제자들의 이름을 너무 잘 기억합니다. 왜? 제자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영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을 한 30년쯤 하신 교사께서는 제자라는 내 데이터베이스에 영인가 무려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저 영희예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20명의 영희들이 전부 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서로 밀치고 있으면서 간섭이 일어나죠. 그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끼리는 아주 재밌는 농담을 하죠. 저는 60대나 70대가 됐는데도 아무런 기억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는 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위축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활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원장 수녀님을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들이 그 수녀원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 다음에 활동력 있는 원장 수녀님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부검을 해보고 충격에 빠지죠.

왜? 정말 현인에 가깝고 늘 연구를 같이 상의했던 그 원장 수녀님의 뇌가 후기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굉장히 길게 진행된 뇌였다는 거예요. 아니, 치매가 온지 한참 된이 원장 수녀님이 어떻게 우리 연구진들도 감탄할 만큼, 야, 저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늘 판단하실까? 뇌를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장 수녀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바로 내년의 예산이에요. 후년의 후원금이죠. 3년 후에 우리 수녀원에 어떤 설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예측입니다. 즉, 미래를 늘 생각하시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가장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 프로스펙터스,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보시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무엇이 다른가? 인간만 말한다. 다 틀렸죠. 다른 동물들도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인간만 감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기각됐죠. 다른 동물들도 감정을 가진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인간만의 특징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건 인간만이 먼 미래를 생각한다. 인간 다음으로 지능지수가 높다는 어떤 오랑우탄 고릴라 보노보 침팬치도 10년 후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 1년 후도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점점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 게 우리가 중년과 노년을 거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곧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이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고 3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리고 5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년과 5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지기능과 기억력 감퇴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 조금 더 강화하고 싶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담임 선생님이 왜 영희를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아래 영희라는 수십 년간에 지도하셨던 학생 20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같은 나이에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은 전교생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의 은퇴 전 직업은 대부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세요. 그 보안관 선생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자의 이름이 수천 개가 있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초등학생들의 이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첫째 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진짜 신기해요. 왜요? 학교가 진짜 신기한 곳이에요. 왜요? 학교에 오니까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 보안관 선생님은 간섭현상으로부터 벗어나신 거예요. 왜? 과거와는 다른 경험을 하시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입니다. 안 해봤던 일, 안 만나봤던 사람, 안 가봤던 곳을 계속해서 틈틈이 경험하시는 게 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인지기능을 보완, 심지어는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자, 그렇다면, 좋아, 나는 기억력까진 필요 없어. 아, 나는 그냥 건강. 이런 게 노화가 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께 또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죠. 여기에는 심리학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실험 하나를 반드시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설적인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요, 1980년대에 정말 기념비적인 연구를 합니다. 70세가 넘은 노인들을 데리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별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별장에서는 전화도 없고 다른 외부와의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서 1980년대에 엘렌 랭어 교수는 노인들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별장 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릴린 몬로가 새로운 영화를 발표했대. 뜨거운 것이 좋아. 오, 완전 야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단 2주간의 시간 후에 그 어르신들의 생체 지수를 전부 다 측정했죠. 거의 2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사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해봤죠. 웬걸 효과가 더 잘 나오는 연구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게 뭘까요? 설마 아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늙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퇴화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약해진다라는 사실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심지어 지혜로운 선배님들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40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선배님들이 50대였죠. 저한테 이러십니다. 김 교수, 50대가 딱 좋아. 빨리 와. 아, 그래요? 저 50대 되면 인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완전 재밌어. 그런데 제가 50대가 되고 그분들은 60대가 됐죠. 지금 또 저한테 그러세요. 김 교수, 60대가 딱 좋아. 빨리 와. 제가 60대가 됐을 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점을 훨씬 더 재밌고 즐겁게 즐겨야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을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많다. 이런 건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얼굴에 생긴 주름으로 나는 이제 쓸모없다. 나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건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예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을 보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양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중단 없이 하죠.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세상을 확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좁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볼까요? 바로 영화 인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40살 어린, 내 자식보다 어린 사람 앤 해서웨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는 로버트 드니로, 70세였죠. 주위에 있는 많은 동년배 친구들이 말립니다. 왜 굳이 그런 곳까지 가냐고. 하지만 로버트 드니로는 가보고 싶다라고 하죠. 로버트 드니로는 그 70세 이후에 그 영화에서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되죠. 즉,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사람의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기까지 가느냐? 굳이 뭘 그걸 하느냐?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해본 일을 하고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는 걸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안 봤던 곳을 보며 확장적인 자세를 거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정신과 건강은 같은 건전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정신이 건강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는 건 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고난은 주로 무엇 때문에 올까요? 물론 가난과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빈번하게 오는 고난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몸 다쳤을 때의 뇌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건 이제 대부분의 인지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 상당히 많은 육체적 고통, 육체적 상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영역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거의 비슷하게 활동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 다쳤을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느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결과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

고통스러울 때마다 진통제 드시면 그건 약물 오남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바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땐 몸을 다친 것처럼 몸을 먼저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몸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나는 교통사고 당한 거랑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몸을 잘 푸는 그게 진짜 회복탄력성입니다. 오죽하면 이걸 사이클로지컬 CPR이라고 부르는 연구자도 있죠. 심리적 심폐소생술. 그렇다면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그 소중한 사람들도 지금 몸을 다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정말 몸 다친 사람들처럼 돌봐주고 손잡아주시는 그런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는 20대, 30대에 저보다 지금 배가 훨씬 많이 나왔고 머리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지금의 김경일이 되기까지 나이 들어간다는 것 참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특히 저처럼 욱하는 성격의 사람, 저처럼 소탐대시라는 사람, 성격의 사람들은 그 욱을 잘 조절하고 그 소탐을 잘 참아내는 데 있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죠. 제가 20대 대학원생이었을 때 정말 많은 선배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희라,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지만 말하는 직업은 가지지 마. 왜? 너무 욱하고 소탐대실해서 말을 정말 조리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지금도 되게 재밌어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빠진 점보다 좋아진 점을 되새기시면서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또 예측하고 그려보며 더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더 만족스럽고 더 발전된 모습을 살아가면서 더 지혜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10번의 심리학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나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인간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타고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변화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나를 소중히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존재로 신뢰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마땅한 삶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행복해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 저 1980년대 개그로 시작을 해서 이 방송 사회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뭐 연기도 가끔 하던 예, 그 사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역사학자입니다. 예? 방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역사?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살이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우리말이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래서 40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놀라우시죠? 네. 석사하고 박사하고 뭐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한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역사가 재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는 재미없었죠? 어려워서. 뭐 또 외울 게 많아서. 예. 그 재미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이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저는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한국사를 좀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교과서 한 페이지 가득 나오는 큰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뭐 구석에 조그맣게 이 사진으로만 나오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현재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 속 유전자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돌이거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앤티키티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1927년에 창간된 이 저널은요, 이 고고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입니다. 이 저널이 2016년 연천 전곡리 유적을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과학 잡지들도 특별 대담을 기획했고요. 중국에서는요, 이 자국 내 구석 유적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바이서, 뭐 딩춘 이런 곳에서 주목도끼가 추가로 발견됐죠. 어떻게 돌 하나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곡리 주먹도끼입니다. 이 아몬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고요. 이 밑부분 넓은 면을 손으로 잡아서 이 도끼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수렵이나 채집할 때 온갖 용도로 다 썼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멀리, 아주 멀리 가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그 반만년의 기준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2333년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부터죠. 약 70만 년 전. 야, 이 70만 년 전, 이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이 문자로 기록된 시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전으로 갑니다.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이 땅을 파서 나온 유물, 유적 이런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고인류가 남긴 흔적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약 39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쯤 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반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고학자들이 고인류 화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924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옹이라는 곳에서 이 고고학자 레이먼드 다트가 화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인류 화석이죠. 이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타옹아이라고 불렀고요. 남방의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인류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1974년 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하다르에서 발견된 루시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루시가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수백만 년 전의 화석은 대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뼈나 이빨 조각 정도가 발견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루시는 이 머리뼈부터 다리뼈까지 전체 뼈의 약 40%가 발견됐습니다. 루시의 경우 다른 뼈는 침팬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골반뼈와 다리뼈의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이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침팬치의 경우 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직선을 이루는데요. 이 두 발로 걷는 사람의 경우 골반뼈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허벅지

뼈가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 크기는요, 현생 인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었죠. 직립 보행을 했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했을까요? 바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고 빙하기에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죠.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이렇듯 인류의 진화는 계속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인류는요, 점차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더 똑똑한 인류가 나타납니다. 호모 하빌리스, 이 라틴어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 150만 년 전 홍적세에 살았는데요. 이 얼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비슷하지만 팔다리뼈를 보면요, 이 두 발로 능숙하게 걸었고요. 이 정확한 손놀림으로 도구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호모 하빌리스가 이 석기 사용 시대인 구석기 시대를 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는 뭐 금속은 몰랐겠죠. 아마 제일 쉬운 거는 뭐 나무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좋은 게 바로 제일 단단하고 구하기 쉬운 돌이었겠죠. 오늘날 우리한테 이 스마트폰이 아주 필수품이죠. 예, 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아,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뭐냐고? 여기 저 교육방송이지. 아, 그래. 그, 저, 자세한 건 직접 좀 검색을 해봐.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 호랑이도 제 말 안 온다고. 예. 아무튼 이 스마트폰 없는 일상, 이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석기인들한테도 스마트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석기죠. 이 돌을 이용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건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는요, 이 돌을 강구해서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식물 줄기, 뭐 짐승뼈나 뿔도 도구로 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돌로 만든 석기만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석기는요, 이 풀이랑 나무를 자르고 또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이 사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 뭘 하든 이 석기를 휴대하거나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었을 겁니다. 이 호모 하빌리스가 초기에 사용한 구석기는요, 찢개, 긁개, 가루날 도끼, 뾰족끝 도끼, 그리고 망치돌 등입니다. 네, 이 뭉툭하게 생긴 게 이게 망치돌입니다. 이 다른 석기를 만들 때 이 돌을 내리쳐 깨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석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찢개인데요. 이 자갈돌이나 모난 돌의 가장자리를 떼어서 날을 세운 석기입니다. 요 한 가장자리를 양면으로 혹은 단면으로 박리를 해서 만듭니다. 날이 하나면 외날 찢개고요. 날이 두 개면 양날 찢개입니다. 또 이 날의 형태에 따라서 볼록날, 직선날, 오목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긁개는요, 이 원석, 이 격지 돌날, 부스러기 등의 돌 가장자리를 떼어내서 직선날, 볼록날, 오목날을 가파르게 만든 석기인데요. 이 가죽을 긁거나 나무를 다듬는 데 주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손바닥에 쏙 들어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가로날 도끼. 뭐 생긴 건 주먹 도끼와 비슷합니다. 이 가로날 도끼는요, 넓적하고 날카로운 자르는 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늘날의 도끼와 비슷하죠.
날은 몸돌에서 떨어질 때 생긴 자연날을 그대로 쓰거나 이 길이 축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한두 번 타격해서 만들었습니다. 날 잔손질은 거의 안 하는 게 특징이죠. 이처럼 구석기인들은요, 이 목적에 맞는 석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석기 시대에 가장 발전된 이 석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입니다. 왜 아슐리안이냐? 이 프랑스 생 아슐리라는 지역에서 1859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약 170만 년 전부터 사용했고요. 이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입니다.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유럽이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요, 모양이 나무 쪽에는 쇠도끼랑 비슷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 실제로는 나무만 자른 게 아닙니다. 이 뾰족한 부분으로는요, 이 짐승 가죽을 찢고, 벗기고, 고기를 발라내고, 이 뭉툭한 부분으로는 사냥하고, 이 뼈를 부수는 등 여러 용도로 썼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만능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이 형태상 좌우 대칭성을 가지면서 양 측면에 날이 서 있고요. 이 끝은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입니다. 대체로 큰 돌덩이, 이걸 몸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깎아서 주먹도끼를 만들죠. 때로는 몸돌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요,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은 날카롭게 안 만들었어요. 왜겠습니까? 잘못하면 손배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일부러 뭉뚝하게 만들어서 움켜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의 알랭 터크라는 학자가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인류의 지능과 지식을 보여준다. 이 주먹도끼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거죠. 침팬지도 도구를 쓰죠. 예, 나뭇가지로 뭐 개미를 꺼내 먹는다든가. 예, 그렇지만은 주먹도끼는 다릅니다.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예, 이 유럽에서도 나오고, 뭐 중동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인류가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뭐 아시아, 유럽 여기저기로 퍼져나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평안남도 상원 거문모루 동굴, 평양 용곡동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네, 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기는 대략 70만 년 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여기 한반도까지 오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70만 년 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강가에 막집을 지어서 살았고요. 뭐 집 크기는 뭐 작은 건 한 서너 명 정도, 큰 건 10명 정도. 예, 요즘으로 치면 뭐 작은 건 원룸, 예, 좀 큰 건 투룸,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죠. 예. 이 구석기 시대 후기에 막집 자리를 발굴해 보면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자리도 있고요. 담을 쌓았던 자리, 또 불을 피웠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권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했다고 하네요. 계급이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수평적인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뭐 사냥이나 채집이죠. 이 동물 뼈나 꿀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석기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찍기 하나로 이것저것 다 했어요. 맥가이버 칼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용도별로 전문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거로는 자르고 또 저거로는 긁고 또 요걸로는 뭐 찍고. 그럼 돌은 어디서 구했냐고요? 뭐 돌이야 뭐 강가에 널리지 않았습니까? 예, 뭐 처음에는 그냥 주워서 쓰다가 이거 이렇게 이게 깨면 더 날카로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망치돌로 탁탁 깨뜨려서 집게도 만들고 긁게도 만들고 가루날 도끼도 만들고. 예,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모비우스 라인 들어보셨습니까? 메비우스의 띠요? 그 안과 박, 그 앞면과 뒷면의 구별이 없고 좌우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거? 아이, 그거 아닙니다. 네. 이 모비우스 라인은요, 미국 하버드대학 고고학자 할란 모비우스가 주장한 이 석기 시대에 대한 가설입니다. 194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모비우스 교수는요, 인도 북부에서 흑해 북단을 거쳐 중부 유럽을 관통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구를 양분하는 선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기준은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출토 유무였습니다. 이 왼쪽에 표시된 부분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많이 나온 아프리카와 유럽입니다. 반면에요, 이 위와 오른쪽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에요. 특히 동아시아는 찍게만 나온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외날 찍게, 양면 찍게 같은 단조롭고 상상력이 부족한 석기로 구성된 이 동아시아의 석기군. 이 오래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 정체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멸종했던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고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았음이 분명하다. 아,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 서쪽의 주먹도끼 문화권은 진보적 역동적, 이 동쪽의 찍개 문화권은 보수적 정체된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 원시적. 예. 이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 이 편견이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된 거죠. 고고학계에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 정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양에 비해 열등한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증거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비우스 라인을 쉽사리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실제 동아시아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8년 1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 유원지 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그렉 보엔 상병,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뭔가 직감이 온 거죠. 이거 자연적으로 깨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보헨이 흥분해서 여자친구한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영어로 소리를 쳤겠죠. 이거 봐봐. 내가 지금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이 보헨은 여자친구와 함께 주변을 뒤져서 이 비슷한 모양으로 깨진 돌 여러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헨이 이 주운 돌을 어디로 보냈느냐. 당시 세계 고고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스와 보르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틀림없는 주먹도끼라고 판단한 보르드 교수가요, 다시 서울대학교에 고고학과 김원룡 교수에게 긴급하게 상황을 알리고 조사를 권했습니다. 엄청난 제보였죠. 김원룡 교수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영남대 정영화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팀을 꾸렸죠. 1978년 6월, 한탄강 유역,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석기 전기문화 중, 이 대략 30만 년 전인 아슐리안 중기에 해당되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주먹도끼가 6개, 그리고 박편 등 타재석기가 20여 점.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들이 프랑스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김원룡 정영화 교수가 쓴 발표문, 이 문장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비우스 학설에서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전곡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 고고학계 최대의 수확이며 이 모비우스 학설을 수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획이다. 이 모비우스 라인, 이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모비우스 라인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돌리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마치 결자 해지라도 하듯이 이 미국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의 학설이 미국 출신의 고고학도의 우연한 발견으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헨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곡리의 역사는 지금도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보헨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했고요. 그날 우연히 그곳에 있었죠. 무엇보다 뭐 한국 학자들이 즉각 조사에 나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전곡리 주먹도끼는요, 이 초기 아슐리안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석영이라는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운 돌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면을 다 가공한 타원형 주먹도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주먹도끼랑 가로날 도끼도 함께 출토가 됐어요. 이 딱 아슐리안 유형입니다. 그런데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 서양 거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서양 주먹도끼가 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랑 한반도에서 만든 거랑 이게 재료가 같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같을까요? 이 지리적인 차이라든가 토양 차이, 이 문화적 차이가 당연히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죠. 이 석기를 머릿속으로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다. 이 능력은 똑같은 거죠. 그렉 보헨의 발견 이후로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큰 몸돌, 날카로운 손도끼, 돌칼, 가면석기, 가로날 도끼, 천여 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이 전곡리 이후에 이 파주 금파리에서도 나오고요, 공주 석장리에서도 나오고, 또 중국 바이서, 단장코, 런안, 딩춘 뭐 이런 데서도 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주목.

0: 도끼가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이 주먹도끼를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양에 비해서 이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이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전공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한국 고고학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7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공리 발견 이후 구석기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공리를 필두로 해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만 23곳에 이 구석기 유적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 연대에는 80만 년 전부터 15,000 년 전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전공리 발견 이후 이 한국의 구석기 연구 방법론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지질학적 분석, 연대 측정, 실험 고고학적 접근 등 이 과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발굴된 주먹도끼를 이 현대 고고학자들이 똑같이 재현해보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돌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이 타격 각도, 이 힘의 세기, 타격 횟수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한 주먹도끼를 분석한 결과 이 한 면을 가공하는 데만 이 네 차례 정도의 타격이 필요했고요. 반대면 역시 다섯 차례 이상의 이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70만 년 전 구석기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이 정밀한 작업을 거쳐 하나의 도구를 완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공리 유적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는 오랜 준비 끝에 2011년 4월 25일 전곡 선사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전공리 유적의 영구적 보존과 또 선사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고학 현장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은요, 주먹도끼의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석기를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구석기인들의 삶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 알랭터크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추상적으로 생각한 후에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70만 년 전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깎으면 이걸 고기를 자를 수 있을까? 아,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좀 손에 딱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걸 손으로 만들어낸 거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건물도, 예술도 다 누군가가 이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만드는 유전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1: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고민은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0: 인기가 많은 학생들이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렇던 생각은 많이 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0: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대장 내시경 검사 언제 받으셨나요? 20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송재봉님. 새벽부터 일을 하고 취미인 달리기를 할 정도로 건강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1: 평소 아버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버님은?
2: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1: 뭐 일하시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
2: 지장 없고.
0: 별다른 증상이 없어 대장암 검진을 미뤄왔는데요. 그런데 올 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3: 전혀 못 느꼈어요. 출혈, 피가 섞여 나온다 해가지고 나온다 얘기하길래 그런 것도 없었고 뭐 밥 먹고 저가고 다 저가니까 아무 일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저게 좀 오래 저거 된 거죠.
4: 잘 한쪽 부위가 이렇게 좀 막혀져 있는 듯이 보이면서 불룩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혈흔도 좀 보이고 궤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암이 있는 부위고요.
0: 종양의 크기는 약 5cm. 그런데 주변 림프절과 간 전이까지 의심되는 상황. 대장암 4기라는 믿기 어려운 진단이었습니다.
4: 그 용종이 이제 발생을 하고 암으로 진행하기까지 보통 이제 7년에서 10년 정도 이야기하니까요. 정기적인 내시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암 발견되기 전에 이제 용종 선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0: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높은 암입니다. 하지만 4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봉님의 경우 소장 끝부터 암이 자리 잡고 있는 횡행결장까지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결국 대장의 45%가량을 떼어내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4: 1, 2기 때는 5년 생존율이 한 90% 정도 되고요. 3기가 한 70%, 4기는 한 18% 그 정도입니다. 4기 암일 때 발견하는 게 많이 이제 생존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 중요성이 이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대장암은 암이 되기 전 용종의 형태를 띱니다. 50대부터는 최소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3: 위 내시경은 했는데 이제 장 내시경은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귀찮고 또 암이라든가 뭐 종종이라든가 뭐 선종이라든가 나올까봐 그래서 안 했던 적이가 있는 거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후회가 좀 되죠.
0: 초기엔 증상이 없어 더 무서운 대장암. 예방할 수 없는 걸까요?
5: 대장암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원인 중에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적 요인을 교정을 한다면 대장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중요한 건 암이 되는 대장 용종. 귀하신 몸과 함께 대장암 예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경에 난생 처음 내장 내시경을 했었는데 그 결과 선종이 발견되어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식습관과 좋은 운동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7: 평소에 이제 식습관도 안 좋고 생활 패턴이 조금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 공고문을 보고 이제 신청을 저 대신해 갖고 하게 됐어요.
8: 없던 용종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또 증가가 많이 되고 그래. 야, 이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용을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0: 대장은 소화기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장기로 맹장, 결장, 직장, 항문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장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일부 비타민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대변으로 만들어 배출 전까지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대장 용종은 대장 어디에든 생길 수 있는데 오래 방치하면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긴 암은 결장암, 직장에 생긴 암은 직장암이라고 칭합니다. 대장 용종이 고민인 귀하신 세 분. 먼저 소화기 정밀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 중 가장 젊은 참가자죠. 39 용민님의 장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용종은 즉시 용종 절제술로 제거했는데요.
2: 이번에 이제 대장 내시경 한 검사에서 보면 하얀 결장에 정말 조그마한 용종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었거든요. 한 사이즈가 2mm 정도로 아주 큰 용종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용종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어서 병변이 있어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냥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선종이 되고 선종이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장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돼요. 네.
0: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처럼 돌출된 상태를 대장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대장암 대부분은 이 대장 용종에서부터 발생됩니다. 그런데 용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용종에서 암까지의 변화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종은 유전자 변이를 거쳐서 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선종으로 발전하고 또다시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용종에서 암까지 발전하는데 약 3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대장암 예방의 핵심은 대장 용종 관리인 겁니다.
2: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는 크게 이제 육류 제품이라든지 가공식품 내지는 비만이나 이제 잦은 음주 그리고 담배 그리고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용종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사실 용민님은 대장 용종을 제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7: 마지막 그 내시경 했을 때가 용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7, 8년 안에 지금 할 때마다 거의 한 번 빼고는 세 번 정도 이제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0: 용종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인지 용민님의 하루를 관찰했습니다.
1: 공복에 이렇게 커피 드시면 네. 속이 쓰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7: 어쨌든 속이 아프더라고요.
1: 네. 그새도 이렇게 커피를 드시는데
7: 끊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네.
0: 아침잠 깨우는 데는 카페인이 좋긴 하지만요. 블랙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 괜찮을까요? 2년 전 자영업을 시작한 뒤 바쁜 일정 탓에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있다는 용민님.
7: 초반에 1년 동안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자영업자를 하는 거니까 잘 되면은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 안 되면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 이런 게 많죠. 아 여보세요. 아 대표님 통화 괜찮으세요? 그럼 기존 상자랑 저 쇼핑백이랑 패드랑 다 보내드릴게요.
0: 1인 기업이다 보니 생산부터 주문 발주, 포장까지 혼자 도맡고 있습니다. 숨가쁜 일과 중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바로 흡연하는 시간입니다. 20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용민님. 아이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피우시는 거 아닌가요?
1: 한 번에 그렇게?
7: 한 번 피울 때 그냥 기본 두 개는 피는 것 같아요. 네. 전자담배에 안 좋은 점이 많아요.
0: 흡연은 대장암 중에서도 결장암의 발병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후 4시를 넘긴 시간. 집에 오자마자 침대로 직행했는데요. 그런데 용민님, 아직 점심 식사도 안 드셨잖아요. 그야말로 진이 다 빠져서 늘어진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7: 집에 오면 거의 이렇게 애들 올 때까지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자다가 애들 오면 이제 그때 밥 먹고 그러는 편이죠.
9: 지금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지금까지.
7: 네.
9: 배가 되게 부실 것도 같은데.
7: 아무렇지도 않아요.
0: 일을 마친 아내와 아이들이 귀가하고 나면 그제야 몸을 일으키는데요. 이제 식사하셔야죠.
7: 뭐 먹을 거야?
10: 치킨.
7: 무슨 치킨? 그거 먹자. 거기는 떡볶이가 없단 말이야.
9: 아버님 배달 음식을 좀 자주 시켜 드세요?
7: 조금 많이 좀 시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9: 뭐 일주일을 놓고 보면 주 한 몇 회 정도?
7: 뭐 시켜 먹는 것들이랑 외식이랑 합치면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0: 오늘 저녁은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일이 많죠. 그 중에서도 치킨, 피자 같은 고지방 식품을 즐겨 먹습니다. 바쁜 일과 때문에 주로 하루 한 끼만 드시다 보니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이시라는데요.
7: 맛있게 먹어.
11: 제가 이제 밥에 국에 반찬 다 해놔도 그냥 여기 있는 거 차려 먹자 해도 라면 끓여 먹던가 혼자서 햄 구워서 자기 혼자 다른 반찬을 구성해서 먹던가 좀 그러더라고요.
9: 아버님 지금 이제 드시는 게 첫 끼 아니에요?
7: 첫 끼죠. 한 시간 만에 먹는 것 같은데요, 보면.
9: 와.
7: 한 끼를? 어저께 저녁 먹고 안 먹었으니까.
0: 바삭한 치킨, 매콤달콤한 떡볶이, 고소한 감자튀김에 핫도그까지 만찬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빈속이 이렇게 기름진 음식, 속은 괜찮으신가요?
7: 제가 근 2년 동안 하는 변의 형태는 정상적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진흙 같은 것들? 뭐 그런 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볼일을 봤는데 이제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또 배가 아파요. 그럼 또 들어가요. 또 그러고 또 하고 나오면 또 배가 아프고.
0: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시간과 고지방 위주의 식습관 탓에 배탈이 나거나 3, 4일씩 변비에 시달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9: 아니 그럼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시면
7: 최소 20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길면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니까 어떨 때는 뭐 한 시간까지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뭐 화장실에 이제 변을 보러 잘 못 갈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푸른 주스라고 약국에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먹어서 뭐 한 3, 4일 만에 한 번씩 가는 그렇게 해결을 하죠.
0: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야식을 찾는다는 용민님. 그래요. 하루 한 끼만 먹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7: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나름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름 12시간 정도의 공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찐더라고요. 80 초중반 선이었거든요.
9: 네.
7: 예, 지금은 거의 한 120 가까이 나가니까요.
0: 대장암의 위험 인자인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대장암 발병률은 높아집니다.
5: 내장 지방이 가장 중요한데 내장에 쌓여 있는 지방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산의 상태로 혈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기에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간이나 폐,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에 머물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30% 정도 더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두 번째 귀하신 몸. 3년 전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는 홍채님입니다. 요거트와 가벼운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은퇴 전까지 30년 이상 새벽에 출근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여유입니다. 홍채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 특히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 식품을 종류별로 챙겨 먹는데요.
10: 요구르트를 항상 이렇게 드세요?
8: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유산균 이거 먹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되게 대변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거의 일정하게 예. 그것 때문에 주로 먹고 뭐 요즘 유산균이 그냥 장 활동에 좋다 하길래 부담 없이 먹고 있는 거죠.
0: 삼시세끼 과식을 피하고 외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합니다. 홍차님이 이렇게 건강을 챙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부터 대장 용종이 연달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8: 사회생활에 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을 때, 그 퇴직 이제 바로 직전에 그때 용종 그 대장 검심사를 했을 때 용종이 하나 나왔고 이제 퇴직할 시점 되니까 갑자기 7개가 나온다는 게 뭐 그렇다고 내가 그 1년 사이에 뭐 그 전보다 술을 많이 먹거나 뭐 담배를 뭐 두세 배를 더 하거나 이것도 아니었는데.
0: 놀란 마음에 술, 담배를 끊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홍찬님의 오랜 습관인데요. 15년 동안 출근 전 새벽 1시간은 꼭 운동을 해왔습니다.
10: 형도 이렇게 저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이외에 또 어떤 운동들을 좀 하세요?
8: 이제 수영은

0: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하고요, 아침에.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저녁 무렵에 한 5시나 6시쯤에 탄천 걷기 한 5km 해서 7, 8km 정도.
1: 이 정도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대장 용종이 연달아 생기는 이유, 대체 뭘까요?
0: 술은 일주일에 뭐한두 번, 적어도 미니멈 두 번, 세번 정도는 먹었던 것 같고, 술 먹을 때마다 이제 소주 한병 반, 두병뭐양 정도 먹었던 것 같고, 담배는 뭐 하루에 한 3분의 2갑 정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또 담배는 핀 지도 한 거의 한 40년 정도 됐었고, 저도 없던 용종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또 증가가 많이 되고 그래. 야, 이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이게 왜 생겼을까요, 도대체?
1: 세 번째, 귀하신 몸. 홍찬님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미선님입니다. 미선님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2: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부터 중학교 또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까지 있는데 아이들 글쓰기 교육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1: 미선님은 지난해 처음으로 받은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과 선종이 발견돼 제거했습니다.
3: 5월 달에 이제 건강 검진해서 위와 대장 내시경을 같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건 대장암의 씨앗인 선종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제가 놀랐어요. 생각지도 않은 나름 제가 건강하다고 자긍구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1: 선종 혹은 선종성 용종은 암의 전 단계의 병변입니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3: 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제 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불탔었거든요. 8월에 이제 8월 초에 그 선종 제거하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엄청 먹고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았죠.
1: 대장암의 전 단계라 하니 위기감을 느꼈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4: 어머, 이제 색깔 좀 봐.
5: 오랜만이야. 한 3일만.
4: 그냥 잘라 먹을래.
1: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점심 식사는 외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로 먹는 메뉴가 면 요리. 그것도 반찬이 따로 없는 일품 요리랍니다.
4: 주로 면류를 많이 먹어요. 보시다시피. 한동안은 제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도시락을 간단히. 네, 그랬는데 그것도 혼자 싸갖고 다니니까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이거 양파가 많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괜찮을 거야.
1: 출근하느라 아침 식사를 못할 때가 많으니 짜장면 한 그릇 정도는 뚝딱이죠. 퇴근 후 밀린 집안일까지 하고 나면 그야말로 넉다운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해 나간 후론 저녁까지 외식으로 해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죠.
6: 별거 없죠?
7: 차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6: 네네네. 정리를 좀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많이 더 없죠.
7: 확실히 다들 가족분들이 외식을 하시나 보다.
6: 네네.
3: 저녁에 뭐 약속이 있다거나 하면 무조건 고기예요. 또 어떻게. 그 고기가 좀 일반적으로 외식 음식에 속하잖아요. 왜 고기가 약간 외식하거나 자극적인 거 먹거나 뭐 육류를 좀 먹거나 그러면 다음은 좀 이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랫배부터 해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매끄럽지 않고 약간 쾌변이었는데 약간 변비도 생기고 이제 그랬어요.
1: 대장 용종 재발을 걱정하는 미선님과 홍찬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비롯해 정밀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6개월 전 선종을 제거했던 미선님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8: 저희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이제 시행한 사진을 보면은,
6: 네.
8: 근데 다행히 저희 쪽에서 시행한 검사상에서는 특별한 용종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바깥에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면류를 주로 먹다 보면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는 이제 얘기이기도 하고 가능하면 이제 적게 드시도록 권고되는 음식들이기는 하거든요.
1: 면요리를 즐겨 먹는 미선님의 식습관은 대장암 예방을 위해선 개선해야 하는데요.
9: 밀가루 음식 속에는 점착성 단백질인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글루텐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소장 육모를 자극해서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나아가 대장암하고도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홍찬님은 대장 내시경 검사 중 또다시 용종이 발견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거한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8: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장 용종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습니다.
8: 그래서 이번에 대장 내시경 한 결과를 보면은 여기가 대장의 제일 끝이고 이제 네. 나오면서 보는데요. 상행 결장에 5mm 되는 용종이 있었어요. 네. 하나가 발견이 돼서 이것을 이제 용종 절제하는 시술로 제거를 했거든요.
1: 제거한 용종은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종이 또 재발한 겁니다.
8: 이게 워낙 선종이 대장암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10년 가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술이나 담배를 했던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술 끊고 한 지가 한 또 4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없었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조금은 놀랐는데 결국은 음식하고 음식 관리 그다음에 운동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한 번 용종이 생긴 사람들은 용종이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렇다면 생활 습관을 더욱 개선해야겠는데요.
9: 일반적으로 그냥 검진 내시경을 했을 때 성인 3명에서 1명 정도 대장 용종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과거에 용종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는 1, 2년 만에 내시경을 했는데 또 용종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용종이 생겼던 사람들은 30%에서 많게는 60% 정도까지 없었던 사람들보다 더 용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적 관찰을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병원의 임상영양사 이정주입니다. 오늘 오신 세 분과 함께 즐거운 대장암 예방 식사요법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서구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인 식사에 식이섬유소를 강조해서 말씀드릴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세 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식이섬유소를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데요.
1: 대장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식단, 식이섬유입니다. 대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고요. 장 속의 청소부 역할을 해서 장내 숙변, 즉 찌꺼기를 배출시키고 발암물질이 대장 점막에 오래 머무는 것을 막아줍니다.
10: 그러면 식이섬유소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대장암이 예방되느냐? 일반적으로 하루 25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g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시고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루에 세 끼 밥 중에 두 번은 잡곡밥을 드시고 하루에 총 다섯 접시에 채소를 드시고 두 번 정도 과일을 드시면 어느 정도 20g 정도의 양이 충족되고요.
1: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 상추나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매 끼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10: 예, 많은 분들이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A나 C를 얘기하시는데 혹시 비타민 B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영양소다라고 들어보셨나요? 특별히 엽산이라는 비타민 B군이 있는데요. 이거는 초록색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이 엽산을 충분히 섭취할까 하니까

0: 하루에 두번 내지 세 번은 초록색 채소를 이용해서 나물이나 샐러드나 국건더기로 좀 드셔야 됩니다.
1: 고지방 식품이 대장암 예방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의외로 탄수화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0: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너무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면역력을 낮추고 또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결국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통곡물이나 잡곡같이 거친 것들을 좀 드시면 소화가 덜 되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수 있습니다.
1: 대장암 예방 솔루션, 용미님은 고지방 식품 섭취 줄이기. 미선님은 밀가루, 흰쌀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공통적으로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라는 미션입니다. 신체 활동량이 중요한 대장암. 재활의학과 양은주 교수님의 맞춤 솔루션 배워볼까요?
2: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학과 양은주이고요. 오늘 같이 오신 김은 선생님 같이 왔습니다. 운동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3: 지금 숨 쉬는 운동 말고는 다른 건안 하고 있습니다.
4: 네. 요즘은 좀 추워서, 핑계를 대자면 좀 추워서 못 하고 있는
2: 겨울에 나가서 하는
4: 상황입니다.
2: 운동, 겨울철에 더안 하기 쉽고,
5: 테니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뭐, 걷기 한 3, 4회. 수영 한 3회.
2: 제가 여쭤본 게 신체 활동. 이제 우리가 암 예방에 있어서 신체 활동이 암 예방에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암종이 한세 가지는 명확하게 있는 암종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1: 중간 강도의 운동을 자주 오래 할수록 대장암 예방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건데요.
2: 하나의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대장암 위험도가 30% 이상 강조,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10분이라도 좀 움직여서 덜 앉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더 좋은 건요 10분 준비 운동하고 나가셔서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더 중강도로 올리는 것들을 권합니다. 우선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앉아 있는 시간 줄이는 것이 30% 대장암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이 여기 이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대장 쪽에 여기 이 부위에 있는 양쪽 옆구리에 있는 부위 스트레칭. 자, 뒤로 약간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자, 왼쪽부터 쭉 이쪽 부위 왼쪽에 있는 부위들의 스트레칭. 숨 들이마셔 내쉬면서 후 다시 자 내쉬면서 후 내쉬면서 다시 들이쉬면서 가운데로 왼쪽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좋습니다. 오른쪽 자 상체랑 같이 하겠습니다. 바꿔서 상체 같이 스트레칭 좋습니다. 다시 하나 좋습니다. 둘한 사선으로 다볼까 손에서 한 비틀어서 하나, 둘, 네.
1: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특히 TV 보며 앉아있는 시간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횟수는 자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대장 용종 재발을 막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14일의 솔루션. 귀하신 몸세분 모두 운동부터 식단까지 180도 다른 일상에 도전하셨는데요. 솔루션 9일차. 30대 초반부터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용종이 재발했던 용민님. 이전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활발한 신체 활동은 대장암 예방뿐 아니라 용종의 재발도 3분의 1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합니다. 용민님도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6: 어떠세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해보시면.
3: 이게 길진 않아도 충분히 이제 워밍업이 되면서 막 이제 막 땀이 날라 그래요, 지금. 제가 원래 땀이 정말 안 나거든요. 그건 한 5, 6년 동안 땀난 적이 없는데 요즘에 요거 하면서 이제 땀이 조금씩 날라고 그래요.
1: 식습관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배달 음식과 야식을 끊고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는 자극적이진 않아도 속이 편안한 아내표 집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6: 아버님 뭐가 좀 지금 바뀌셨나요?
7: 그래도 조금 야식도 많이 줄이고 제가 조금 이게 섬유질 많은 야채 위주로 식단을 하니까 대견하는 것도 좀 편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솔루션 해주신 운동을 매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편하게 간다 하더라고요.
1: 특히 큰 변화는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과 밤에 몰아서 먹는 식습관을 바꾼 건데요.
0: 특히 식사와 식사 사이가 멀어지는 급기니에는 거의 장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둔화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폐물이 대장 내 남아있어서 그 좋지 못한 유해 성분이 대장 점막을 끊임없이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시간 또는 4시간의 텀을 두고 3끼를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 솔루션 기간 중 용미님의 식단입니다.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고지방 식품과의 이별입니다.
6: 채소가 되게 많이 들어간 식단.
3: 네. 많아졌습니다, 채소가.
1: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고지방 식품을 즐겨 먹었던 용민님. 이제는 매 끼 채소를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6: 채소 안 드시다가 드시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어떠세요?
3: 그냥 뭐 양배추나 이런 것만 먹을 때는 삶아서 먹을 때는 이제 뭐 고추장 맛으로 먹고요.
6: 아, 지금
3: 이런 거는 이제
6: 드레싱
3: 맛으로 먹고
1: 부족한 단백질은 두부와 생선으로 대체했고요. 용민님의 최애 반찬이던 가공육, 햄과 소시지, 베이컨도 일절 끊었습니다.
8: 이제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 간에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 내에서 세균들이 이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게 되고 2차적으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의 독성 물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상 대장 점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발암 물질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암에 대해서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지난해 선종을 제거했던 미선님 내 밥상도 한번 엿볼까요? 대장 종양에 성장을 억제하는 오메가3, 생선으로 섭취하고 있고요. 식이섬유는 샐러드와 나물로 매 끼 챙겨 먹습니다. 특히 채소는 주스로 갈아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거나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섬유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위한 밥상에 정성을 쏟지 않았던 미선님.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한 밥상을 공들여 차립니다.
6: 사실 사 먹거나 외식하는 게 사실 편하긴 하죠. 아니.
9: 편하긴 하지만 사 먹는 것과 제 건강과 어떤 걸 택할래 그러면 제 건강을 택해야죠. 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1: 과거 미선님은 외식 메뉴로 밀가루 음식, 특히 반찬 없는 일품 요리를 주로 드셨죠. 그래서 채소 섭취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잡곡밥과 다양한 반찬으로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0: 이미선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면, 또 이제 밥 위주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다른 영양소가 빠지고 다른 부재료가 없는 그런 일품 요리 위주의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식사를 하시게 되면 다른 영양소가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또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대사가 돼야 되는데 비타민 B군과 무기질을 그 대사의 조효소로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모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1: 이렇게 채소 섭취가 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답니다. 바로 변비인데요.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거나 신체 활동량이 적으면 대변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발암 물질과 장 점막이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으로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10: 수시로 앉아 있을 때나 아니면 또 저녁이나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했거든요.
6: 그 뭐 이렇게 화장실 다 다니시는 건 좀 어떠셨어요?
10: 화장실은요 아주 편해졌어요. 그 확실히 식단과 이게 또 장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해주는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약간 그 포도알 변비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도전 11일 차.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큰 일을 치르신 홍찬님. 평소 운동량도 많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온 홍찬님에게 선종이 발견돼서 귀하신 몸 제작진도 많이 놀랐는데요. 대장 용종 재발을 막기 위해서 홍찬님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5: 이 동작은 저녁 먹고 한 1시간 뒤에 보통 뭐 한 8시, 9시 정도 하고 나면 잘 때 너무 편하네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니까 그거는.
6: 혹시 뭐 플라시보 효과 아닐까요?
5: 하루 이틀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열흘,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좀 가벼워진다라는 걸 생각이 들고 안에 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고 이건 작게 작게 하는 동작이라도 안쪽은 뭐 편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밥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종 재발 위험을 낮추려 엽산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챙겨 드셨고요. 육류를 섭취할 땐 지방이 적은 부위로 충분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었습니다.
5: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그 채소, 샐러드 먹는 양이 기존보다는 한 3배 내지 5배는 많아졌어요.
1: 평소 평범한 집밥을 주로 드시던 홍찬님도 식이섬유 섭취량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식이섬유의 특성인 대장을 청소하는 역할과 대장암 예방 효과를 보려면 하루 25g. 손바닥만한 접시로 5접시 이상의 채소를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꽤 많은 양이에요.
8: 결국에 이제 대변도 어떤 노폐물의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분이 빠진 이제 노폐물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대변이 장기간 대장에 정체하게 되면 아까처럼 변형된 이제 독소라든지 발암물질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장 점막을 변형시켜서 대장암을 발생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드디어 14일의 대장암 예방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 세 분의 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대장 용종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 대신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지표를 재점검했습니다.
0: 2주가 짧기는 한데 혹시 네. 본인이 느껴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1: 속은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제 야식을 먹고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였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못 느꼈던 게
0: 지금 결과를 보면은 이전 저를 처음 봤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네.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뭔가 좋아지는 사인은 아니었기는 했어요. 네.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간 수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네. 일단은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이제 저를 처음 뵀을 때는 한 431 정도였는데 오늘 검사에서는 210 정도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1: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는 식습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죠.
0: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습관을 조절을 해야 결국에는 이제 비만하고도 이제 관련성이 있으니까 네. 몸무게를 빼는 게 본인이 느끼시기에도 더 가벼울 거고 내장 지방도 조금 더 조절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11: 식습관은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정말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볍게 이제 10분 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운동은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다.
1: 미선님은 어떨까요?
8: 혹시 어떻게 지내셨어요?
4: 아, 저희 식단 관리 열심히

0: 원래 선종이 없던 사람보다 선종이 이전에 발견됐던 사람들이 추후에 내시경을 했을 때 선종이 다시 생길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 조절을 통해서 예방도 같이 하고 주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예방을 한다면 좀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마지막 홍찬님의 변화도 궁금한데요.
0: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 큰 건 몸이 좀 가벼워지고 제가 느끼기에도 몸에 좀 잡티가 많이 없어졌다.
0: 우리가 혈액검사를 보면 지난번에 처음에 저를 뵀을 때는 다른 수치는 거의 다 좋았었는데 LDL이라고 하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그 수치가 조금 높았었거든요. 예. 정상 범위가 정상의 최대치가 160이라고 하면 175 정도였는데 오늘 검사한 수치상으로는 148로 정상 수치 안으로 잘 떨어졌어요.
2: 많이 줄었네요.
1: 동물성 지방 섭취로 인한 나쁜 콜레스테롤이 정상치 아래로 개선됐습니다.
0: 보통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내시경을 하시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혈변을 비친다거나 다른 그런 증상이 배에 뭐가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배변 습관에 변화가 있다거나 갑자기 대변을 잘 보다가 갑자기 변비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묽은 변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본다거나 하면은 내시경을 조금 더 앞당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3: 굉장히 속도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아침에 좀 더부룩했던 것들도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확실히 편해지고 좀 속이 많이 편해지는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2: 너무 결과에 놀랐습니다. 우선 2주의 짧은 기간에 또 짧은 노력으로 이 몸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결국은 이 신체 건강이라는 게 식생하고 운동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 귀하신 몸이 보여준 14일의 변화. 이 노력이 계속된다면 내년 그리고 10년 후 당신의 몸은 달라집니다. 대장암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기도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대장암 예방 솔루션. 식이섬유 섭취와 활발한 신체 활동. 기억하세요.
0: 대장암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고기에 육류를 조금 줄여서 먹고 가공식품을 적게 먹고 반면에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먹고 유제품이나 이런 식단을 골고루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운동면에 있어서도 가벼운 운동보다는 조금 더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패션 한복이란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신 디자이너가 계십니다. 세계적인 스타죠. BTS, 또 배우 틸다 스윈튼, 모델 나오미 캠벨 등이 또 이분의 한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각종 드라마, 영화, 공연 의상도 만드시고 뭐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에 패션쇼를 또 열기도 하시고요. 아주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진 한복 디자이너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BTS가 김용진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어요?
1: 네.
0: 언제요? 어디, 어떤 공연할 때 입었나요?
1: 아, 공연은 아니고요. BTS가 달마 중이라는 그 화보를 찍었습니다. 영상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팬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때 제 옷을 야복 시리즈를 입으셨죠.
0: 야복이 뭐예요?
1: 관복은 관료들이 입는 옷이고요.
0: 그렇죠.
1: 야복은 선비들,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시면서 공부할 때도 입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주로 많이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민이나 학창이 도포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BTS하고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예술가들이니까. 그래서 그 야복을 만들었습니다.
0: 네. 그냥 평상복 아닌가요, 야복이?
1: 네,
0: 그죠?
1: 평상복이죠.
0: 평상복이죠? 관복이 아닌 평상복.
1: 네.
0: 그냥 놀러 다닐 때 입는 옷.
1: 근데 조금 다른
0: 예.
1: 게 주로 학자들이 많이 입었어요. 네, 그래서 놀러 다닐 때는 도포를 그냥 이렇게 휘날리면서 많이
0: 그렇죠,
1: 입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0: 그 공부하실 때 퇴계 의향 선생님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 심이나 학창에 입으신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1: 그리고 그 틸다 스윈튼은 그 옷을 어떻게 또 입게 됐어요?
0: 맨 처음에는 그 어떤 잡지에 화보를 찍으셨는데 저희 옷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벌로 저희가 레드투어를 만든 한복이 있었어요. 그 한복을 보시고 저걸 꼭 사가고 싶으시다고.
1: 개인적으로 갖고
0: 네.
1: 싶다고.
0: 그래서 그것도 좀 구매해 가셨습니다.
1: 그러니까 패션 잡지 화보 촬영용이 있었고
0: 네.
1: 또 별도로 또 자기 개인 소장용으로.
0: 네.
1: 나오미 캠벨은 혹시 그 한복 입고 패션쇼를 했나요?
0: 아, 패션쇼를 한건 아니고요. 그 나오미 캠벨이 한복과 한국 화장품 또 한식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예,
1: 예.
0: 그래서 한복에 어떤 개성 있는 한복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셔서 어떤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1: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갖고 싶어서 온 거예요?
0: 네. 굉장히 멋쟁이시기 때문에
1: 예.
0: 명품 뭐 세계적인 걸다 입어 보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한국만의 개성을 가진 그런 디자이너의 옷을 소장하고 싶으셨대요.
1: 개인적으로 갖고 싶어서.
0: 네.
1: 또 게다가 뭐 드라마, 영화 여기도 참여하셨다고요?
0: 네.
1: 드라마라면 어떤 드라마가 꼽을 수 있을까요?
0: 미스터 션샤인
1: 어이구,
0: 보셨나요? 네.
1: 예.
0: 거기에,
1: 이병헌 씨 나오고.
0: 네. 좀 김태리 씨 활용 많이 하시는데, 김태리 씨가 입었던 그 고의 신이 한복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1: 또 영화는요?
0: 영화는 헤어아라고,
1: 예.
0: 네, 한효주 씨 나왔고, 또 천우희 씨 나왔던 그 헤어아의 옷들을 전부 다, 저희가 제작을 하고 디자인을
1: 예.
0: 했습니다. 네.
1: 네. 뿐 아니라 각종 공연 의상 제작도 하신다고요?
0: 네.
1: 어떤 공연들입니까?
0: 주로 제가 창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창극을. 국립 창극단이 굉장히 창극을 아주 멋있게
1: 아유, 뭐 매진이에요, 안주라는.
0: 네, 아주,
1: 그렇죠.
0: 네, 보시면 너무 감동스럽죠? 그, 창극도 많이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국립무용단에, 그, 현대무용가가 안무를 해서 행뿔마라는 걸 했었어요. 네,
1: 예.
0: 그것도 했고, 이제 앞으로는 또, 모둠전이라고, 마당놀이. 우리나라의 그, 아주 80년대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마당놀이를, 다시 그 김종혁 선생님, 김성녀 선생님, 윤문식 선생님이 다시 삼총사들이 이제 총 출동을 해서 손진책 선생님이 연출을 하셔서요. 굉장히 재밌는 마당놀이를 할것 같습니다.
1: 오페라 작업도 하십니까?
0: 네, 했었습니다. 동백꽃 아가씨라고요. 정고 선생님이 연출을 하셨던 작품이었는데 라트라비아타를 동백꽃 아가씨라는 컨셉으로 한복을 다 입혔어요.
1: 라트라비아타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했군요.
0: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그때 그 지휘자가 되게 굉장히 많은 라트라비아타를 봤지만 의상에 이렇게 멋있는 자기가 사가고 싶다고 이 작품을 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1: 그런데 참여하는 배우 그 성악가 숫자도 많잖아요.
0: 네, 엄청났죠.
1: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0: 네, 왜 야외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습을 먹으니까 옷이 처지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막 뒤에서 막 다리미로 엄청 많이 다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추억에 남는 아주 낭만적인 오페라 공연이었습니다.
1: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에 여러 곳에 서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0: 제가 그 밀라노에서 이제 한국의 날 행사에 또한 적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그 수교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오자이하고 한복하고 같이 패션쇼를 했습니다.
1: 베트남 전통 의상과 우리 한복.
0: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또 새로운 그 문화 충격을 또 받았고요. 또 거기에서 아오자이를 보면서 제가 또 인스피레이션도 많이 받았습니다.
1: 아오자이와 한복이 콜라보레이션 된 옷도 나오겠네요.
0: 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1: 그렇죠.
0: 굉장히 그 동양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시아에는. 그 아시아들이 이렇게 뭉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그런 상상을 해.

0: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패션쇼였습니다.
1: 뭐 뿐만 아니라 뭐 파리, 런던 뭐전 세계를 다 다니시죠, 사실.
0: 네, 그 여름에는 파리 올림픽을 기념해서 코리아 하우스에서 이제 또 패션쇼를 했는데요. 근데
1: 네.
0: 그때는 저 혼자 한건 아니고 다른 디자이너들과 함께 서영이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링을 해서 1900년대에 파리 만국박람회에
1: 네.
0: 한국 소녀가 한복을 입고 간,
1: 참여했다.
0: 네, 그래서 코리아 하우스에 방문을 한 그런 컨셉으로
1: 예.
0: 네, 한복을 제작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렇게 해외 뭐 패션 무대를 쭉 다니시기 시작한 것도 벌써 한 10수년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 그 한복을 재해석한 이런 옷들의 어떤 뭐랄까요? 관중들의 호응도가 더 높아지는 걸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0: 제가 사실은 2015년에 그 아르데코라고 코리아 나우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복만 전시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예 전반적인 걸다 전시를 했는데요. 그때 진태옥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이 파리에서 패션쇼를 하실 땐 한국이란 나라조차 몰랐는데 이렇게 줄을 서서 관람을 하고 찬사를 보내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며.
1: 진태옥이라는 분이 아주 선배 되시는 분인가 봐요.
0: 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귀감이 되시는 선배님이시죠. 뭐또 저는 사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힘이 네.
1: 그렇죠.
0: 초창기의 디자이너들 뭐 한혜자, 정구호 또 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또 스타일리스트, 패션 감독, 훌륭한 그런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라고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거기 영상도 등장했다고요.
0: 네.
1: 그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0: 21년도에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의 어떤 아름다움과 패션의 한복을 좀 아름다움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영상을 찍은 건데요. 제가 총 감독을 했습니다. 이제 의상 디자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영상의 주인공은 공주였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그 외국분들이 오면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궁이었기 때문에 궁에 사는 공주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공주가 그 향연을 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그런 상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이제 그 타임스퀘어에 올렸습니다. 네.
1: 우리 궁, 그리고 궁을 누비는 공주. 그런 장면들이겠군요.
0: 네.
1: 막그 덕에 아마 한국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그죠?
0: 많이 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생각보다. 그리고 또 수지가 또 타임스퀘어에 저희 한복을 또 입고 한복 웨이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송출이 됐습니다.
1: 배우 수지 양.
0: 네.
1: 지금 스튜디오에 그총네 벌에 만드신 이제 옷들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김영진 디자이너는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맞죠?
0: 네.
1: 그죠?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옷은 어떤 전통의 옷을 어떻게 재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럼 제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저 옷부터 한번 좀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0: 네. 지금 위에 입고 있는 옷은 장옷이에요.
1: 장옷.
0: 네. 그 여자들이 그 머리에 쓰거나 아니면 외출용으로 많이
1: 맞아요.
0: 썼었죠.
1: 머리에 쓰는 옷 기억납니다.
0: 네. 꼭 제가 뭐 패셔너블하게 재해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또쓴 경우도 많습니다.

0: 장옷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옷을 그대로 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네.
1: 예.
0: 그리고 밑에 있는 치마는 우리나라의 그 오군자라는 소재가 있어요.
1: 오군자. 오군자.
0: 네네. 그래서 사종류라 그러죠. 그런 그 원단을 사용해서 만든 옷이고요. 위에

0: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레이스,
1: 레이스.
0: 빈지가 달린 옷이에요. 그 옷을 우리나라 그 소재하고 믹스에 매치해가지고 만든 그런 저고리입니다.
1: 네. 그리고 요두 번째 옷은 이게 지금 허리가 아주 잘록한 그런 형태고 조끼가 좀 특이하네요.
0: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1: 네.
0: 원래 이 옷의 원형은 천릭이라고,
1: 천릭?
0: 네, 문무백관들이 그 활동을 할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 남자들의 옷이죠. 조선시대는 남자의 사회였기 때문에
1: 예.
0: 옷들이 남자들이 훨씬 멋쟁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께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1: 예.
0: 그래서 제가 남자의 옷을 여자의 옷으로 바꿔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천릭 그 이렇게 외투를 드레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이 체형하고 체형이 다 많이
1: 예,
0: 달라졌잖아요.
1: 그럼요.
0: 네, 과거에는
1: 다 우리보다 작았죠.
0: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 가슴둘레라든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복을 잘 어울리시는 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천릭 드레스는 허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1: 예.
0: 굉장히 그 이렇게 한복이 안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1: 저는 조선시대 여성복보다 남성복이 더 다양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여성복이 더 다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0: 네. 선생님이 입으셨으면 굉장히 어울리실 옷들이 참
1: 아,
0: 많습니다. 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그 조끼라고 표현하셨는데
1: 예.
0: 저거는 배자예요.
1: 배자.
0: 네. 배자가 남자 배자도 있고 저렇게 아주 앙증맞은 여자 배자도 있습니다. 네.

0: 그 배자를 1950년대 새틴과 그 실크가 만난 그런 소재로, 저건 또 우리나라 소재가 아니고 예. 영국 소재예요. 1950년대 오뜨쿠뚜르의 그때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만들었던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배자입니다.
1: 우선 딱 보기에도 좀 달라 보여요.
0: 네.
1: 반짝반짝하네요.
0: 네.
1: 그죠?
0: 네.
1: 그리고 제 뒤쪽에 이제 요 옷은요?
0: 네, 요 옷은요. 제가 마라케시에.
1: 마라케시 모로코?
0: 네네네. 네. 거기에 입생 로랑의 뮤지엄을 간 적이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저는 패션 로드를 따라서 여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뮤지엄에서 제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큰 리본, 이 한복을 만든 거죠.
1: 리본이 달린.
0: 네네. 네, 그래서 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실 치마는 그 앞에 트임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에 앞 트임이 있는 또 그 치마가 있었어요.
1: 있었어요.
0: 네. 왜냐하면은 이 폭이 모자랄 때는 모시 같은 걸 입으실 때
1: 네.
0: 앞에다가 이렇게 그 여임을 그 슬러시를 넣으셔가지고 바지를 입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또 그 아우터는 천릭을 드레스 버전이 있잖아요.
1: 예.
0: 저건 아우터 버전으로 또 여자 거로 만들어서 퍼프를 넣어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한복은 보면 변천사가 있어요.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가 다 다르고요.
1: 변화했죠.
0: 네, 패션이기 때문에.
1: 예.
0: 네. 그리고 또 소매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1: 지금 저 겉옷은 소매를 일부러 걷어올린 거네요.
0: 네, 퍼프기 때문에 그 퍼프 소매의 풍요로움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매가 굉장히 다양한 걸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1: 네.

0: 정말 패셔너블하네요.
1: 네.
0: 입은 자태 자체가.
1: 네.
0: 그리고 바로 또 이쪽에 있는 빨간색 치마와 함께 있는 거는 뭐 한자를 새겼네요, 옷을.
1: 네. 우리나라의 민화 문자도 많이 보셨죠?
0: 예, 예, 문자도.
1: 네, 네. 문자도를 보시면 충효예지를 많이 썼어요.
0: 많이 쓰죠.
1: 네. 근데 새로운 저만의 문자도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사랑예자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거 말고 자아자도 또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옷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자도를 만들어서 저기에 새겨 넣어 봤고요.

0: 그리고 또 저기에 당의를 입힌 소재는 타탄 체크예요.
1: 타탄 실크.
0: 타탄 체크.
1: 타탄 체크.
0: 네. 지금 교수님 입으신 그 자켓도 체크라고 하거든요. 타탄.
1: 체크무늬.
0: 네. 타탄 체크라고 그러죠. 그 체크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만 입는 체크가 아니고 한복도 체크로 입을 수 있다는 걸좀 보여드렸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치마도 우리나라의 소재하고 믹스를 해서 다양한 느낌을 얻으실 수 있도록 믹스 매치해봤습니다.
1: 지금 오늘 입고 나오신 옷도 역시 재해석한 옷이죠?
0: 재해석했다기보다 요거는 16세기 당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보시는 옷은 저렇게 그 교수님 뒤에 보시는 18세기 당이가 일상에 많이 접목돼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입은 옷은 16세기 당이어서 라인이 좀 다르죠.
1: 다르네요.
0: 네. 그래서 이 한복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부위가 다르다라는 걸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0: 전통은 무엇이고 패션 한복으로 재해석된 한복은 무엇이다? 규정해 주신다면요.
1: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0: 예, 예.
1: 매일 저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전통은 뭐고 그 질문이거든요.
0: 네.
1: 되게 우리는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전통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0: 그래요, 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별로 변화도 많았고.
1: 네. 그래서 그 전통을 내가 어떤 취향으로 초이스하느냐. 저는 옷을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고 한복 디자이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저라는 필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그걸 초이스하는 또 고객도 있으실 거고요. 그게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주역이 되는 거겠죠.
0: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드라마 사극에 좀 정형화된 한복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물론 이제 궁중에서 입는 옷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그냥 일반 뭐 양반집이나 이런 데서 입는 한복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모양이잖아요.
1: 네.
0: 우리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 아닐까요? 전통이라면 그거다 이렇게.
1: 네.
0: 그죠?
1: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알면 재밌잖아요.
0: 예, 예. 예.
1: 그것만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 새로운 부위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해드리면 아 이렇게 다양한 전통들이
0: 있구나라는
1: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0: 외국인들이 우리 한복도 이렇게 재해석하신 그런 옷들을 보면서 서양 옷과 한복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뭐다? 한복의 가장 아름다움은 뭐다? 뭐라고들 표현합니까?
1: 저는 그 옛날에 독일에서 어떤 공연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 그 배우가 햄릿이라고 걸어 나오는데 걷는 것부터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한복을 입고 나오니까?
1: 꼭 한복이 아니고 그냥

0: 이렇게 좀, 똑같은 햄릿을 해도 걸어 나오는 태가 너무 다르대요.
1: 한국 사람이라서?
0: 네. 그러니까
1: 그래요?
0: 선이 다르다는 거죠. 걸어 나오는 태를 보면서 아름답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복이 그냥 아주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담백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한국의 문화의 차이가 뭐냐라고, 패션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중국은 굉장히 화려하고,
1: 화려하고
0: 일본은 정말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1: 디테일하고
0: 한국은 굉장히 담백하고 자연스러움, 그리고 선샤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음? 근데 그 밝음이 따뜻함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 고도의 경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
1: 담백함, 자연스러움, 그리고 밝음,
0: 따뜻함.
1: 따뜻함.
0: 네.
1: 요즘은 이제 그 무슨 뭐 오리털이나 거위털, 다운, 구스 뭐 이런 것도 넣으시고 모피도 활용하시는 그런 한복도 만드신다면서요?
0: 제가 2024년 그 청소년 동계 올림픽 때, 선수들 국기수의 옷들을 다 구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한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점프수트 한복도 만들고 구스로.
1: 점프슈트?
0: 네.
1: 스키 타고 점프할 때 입는?
0: 네. 그래서 다양한 컬러로 해서 미래의 어떤 그 청소년들을 보여주는 그런 한복을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피도라고 혹시 또 선생님 아시나요? 호피도.
1: 호피도
0: 네.
1: 호랑이 가죽 문양의 그림.
0: 네, 맞습니다. 그 미나의 한 종류인데요. 악기를 쫓고 용맹함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 호피도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또 이제 차용을 해서 천릭으로 또 호피도 천릭 드레스도 만들고 또 외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소재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미래의 옷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복은 평면재단이에요.
1: 평면재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0: 선생님이 입고 계신 옷들은 다 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넣어서 이제 바디에 딱 맞게 옷을 만든다면 한복은 그냥 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제로 웨스트가 이제 또 이 지구에
1: 그럼요,
0: 가장
1: 그럼요.
0: 또 화두잖아요. 저는 아주 적합한 이 옷이라고 생각해요. 이 평면재단이. 평면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더 적게 나오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옷감에 낭비가 없이.
0: 그쵸. 네. 그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또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1: 그렇게 앞으로도 이제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옷들이 나올 텐데, 그런 디자인의 어떤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0: 저는 전시를 좀 많이 보고요. 네.
1: 어떤 전시요? 어머.
0: 파인 아트 전시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연극도 많이 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전시를 하나 본게 있는데 그 전시도 굉장히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그 연극은 고트라는 예수정 선생님이 나오셨던 연극이었는데 선택적 죽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독일 작가가 그 대본을 사서 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쓴 작품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삶을 고민하게 만들고 새로운 영감의 어떤 그 모티브가
1: 그래요.
0: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작가들을 파인아트 작가들 뭐 김한기 선생님이나 유영국 선생님 그 앞서가신 선생님들의 작품들에서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한류 웨이브도 그 김한기라는 아예 그냥 이름을 통해서 하고요. 제가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그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색감이나 뭐 구도나 이런 영감을 얻으시는 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연극 작품을 보면서는 어떤 아이디어, 연극에서 삶의 철학을 고민하다 보면 의상 디자인이 떠오릅니까?
1: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죽음이란 얘기를 거기서 다루잖아요. 선택적 죽음.
0: 예.
1: 그럼 나 죽을 때뭐 입지?
0: 아, 뭐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1: 네. 그러면은 그 죽을 때 우리가 뭘 입은 게 제일 마땅할까? 아름다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0: 네.
1: 서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런 식으로
1: 네.
0: 연결되는 거군요. 어쩌다가 한복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셨습니까? 시작이 언제예요?
1: 저는 이제 명품 쪽에 바이어로도 있었고 또
0: 명품이라면 해외 명품?
1: 네네
0: 그러니까 원래 패션 쪽 종사자 하셨던 거예요?
1: 네.
0: 그막 학교 전공도 그쪽이셨고?
1: 전공은 그게 아닙니다.
0: 아, 그럼요.
1: 옛날엔 제가 연극을 좋아해서 연극 배우를 했었습니다.
0: 연극 배우?
1: 네.
0: 아, 전혀 또 다르네요.
1: 네. 재능이 없었고요. 제가 또이 뒷광대라 그러죠. 오히려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0: 연극 한편 하려면 의상, 뭐, 소품 이런 담당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런
1: 그쵸.
0: 일들도 하셨구나.
1: 네. 그래서 같이 연극도 뭐 연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하면서 저는 근데 이 연극을 계속하진 못했었고요. 제가 패션에 종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세월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소재, 다양한 어떤 브랜드의 어떤 가능성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0: 해외 명품들을 국내에 판매하고 하는 그런 일들.
1: 네.
0: 그랬어요.
1: 그래서 제가 이 한복을 항상 관심은 가졌지만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0: 왜 그만두셨어요?
1: 몸이 굉장히 출장을 잤다 보니까 몸에 좀 무리가 와서 근데 한 6개월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취미 삼아 우리 무용문화재 선생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0: 어떤 분한테?
1: 박선영 선생님이라고요. 네. 그 박선영 선생님이 이제 자제분이 아직도 한복을 가리키시고 계십니다.
0: 그분은 돌아가셨고.
1: 네네네.
0: 근데 어떻게 그 무형문화재분하고 연결이 되셨어요?
1: 제가 전화를 했어요.
0: 그냥 무작정?
1: 네.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취미처럼 배낼 쪽으리부터 우리가 퀼트 하잖아요. 이렇게 조각보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패션에 종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0: 근데 그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런 세계 명품 패션 이런 데 종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복 배우고 싶다니까 아마 흔쾌히 가르쳐 주셨던 것 같네요.
1: 네.
0: 소질이 있겠구나. 안목이 있겠구나 싶어서.
1: 그래요. 주셨으니까 또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 네.
0: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배우고.
1: 그분한테 제가 한복을 배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한복집을 내는 게 두려워서 도예 그런 공예품들을 같이 팔고 뭐 그림도 팔고 하는 그런 샵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복은 굉장히 작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 1년 사이에 역전을 했습니다.
0: 한복이 잘 팔렸군요.
1: 네, 한복 제 한복이 굉장히 개성 있고 그렇다고 소문이 좀 나면서 재미있는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그 박선영 선생님께 배울 때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옛날 고전적인 한복 그대로 만드는 법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다 이걸 내 방식으로 좀 새롭게 창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력이 언제부터 어떻게 튀어나오게 된 겁니까?
1: 한 10년 정도를 한복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좀 손발이 묶인 것 같았어요. 나는 디자이너인데, 그리고 내가 장인이라든가 아니면 무형문화재가 되려고 이게 한게 아니고, 저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0: 전통을 그대로

0: 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주는.
1: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전통을 제가 만들고 그렇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맞춤보다는 기성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성복을
0: 만들기 시작하셨고.
1: 네. 그래서 천릭 원피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막 큰 옷을 갖다가 입겠다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옷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 어떻게 하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조금 더 일상적으로 편하게 좀 접하고 입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일상적인 것보다 스페셜할 때
0: 일상복으로 입기에는 조금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1: 입을 수도 있죠. 제가 많이 저희 이 기성복은 일상적으로 입는 옷들을 면이라든가 뭐 데님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옷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도 패셔너블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스페셜한 데이에 그런 날이 있잖아요.
0: 있죠.
1: 네, 생일도 있을 수 있고 뭐 간홍산 네, 문제가 있을 네. 수 있고 그럴 때 제대로 한복을 드레스업해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0: 네, 네.
1: 그러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좀 스페셜 데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바로 그냥 일상복으로 접근하기보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를 담고 남들 앞에 훨씬 더 폼나게
1: 네.
0: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펼쳐지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점점 더 넓어지고 그렇다 보면 일상적으로 입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러니까 꼭 한복을 일상적으로 입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0: 네.
1: 한복을 하는 사람도 한복을 뭐 일할 때도 입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저희는 이 세계가 굉장히 다양성으로 공존해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맛보고 또 즐기는 게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요?
0: 네. 뭐 오늘 뭐 각종 드라마, 뭐 영화, 공연, 뭐 패션쇼, 뭐 올림픽 같은 행사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만큼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한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 네, 너무 많습니다.
0: 그렇게 많은 옷 중에 혹시 본인이 뽑는 베스트 3를 꼽을 수 있겠어요?
1: 못 뽑겠어요, 사실은.
0: 그래도 아주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게 또 한두 가지 있지 않을까요?
1: 사실 이제 저의 한복에 어떤 획을 그어준 게 저희만의 한복이 어떤 세계를 만들어준 건 사실은 천릭 원피스, 천릭 드레스죠.
0: 아까부터 천릭을 강조하시네요.
1: 네.
0: 원래는 남성복이었는데
1: 네.
0: 여성화시킨, 여성복화시킨.
1: 그게 이제 단추를 하나 열어줬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옷에 애착이 있고요.
0: 예, 예.
1: 또 얼마 전에 또 만들었던 야복 시리즈 중에
0: 아까 그 BTS가 입었다고
1: 네네.
0: 하는
1: 그 중에 또 이렇게 솜으로 누벼가지고 만든 옷이 있는데
0: 예, 예.
1: 그 옷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뭐 쓸 수 없지만 저는 전시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0: 그래야죠.
1: 네.
0: 그래야죠.
1: 이렇게 저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긴 전시를 한다면 재밌는
0: 네.
1: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또 뭐 제가 아까 세계적인 유명 스타만 언급했지만 그런 분들 말고 한복을 의뢰해서 한 그런 고객들 가운데 인상에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네, 우리나라 사실 스타를 얘기 안 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한효주 씨는
0: 예, 예.
1: 네, 헤어와 때 저랑 인연이 돼서 정말 옷을 또 직접 맞추러 오셔가지고
0: 예.
1: 옷을 맞추시고 기토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또 판소리도 같이 즐겨주시고 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0: 예. 네.
1: 또 배두나 씨는 아주 패셔너블한 스타세요.
0: 그렇죠.
1: 네, 세계적인 스타시잖아요.
0: 예, 예.
1: 근데 그분은 저희 옷을 때마다 저 모르게 구매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일본 친구들도 모시고 와가지고 한복을 또 직접 맞출 수 있게 해주시고요.
0: 예.
1: 그렇게 고마운 분들도 있고 또 저는 인상에 남는 고객은 줄리어드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는데요. 바이올린을 했는데 거기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0: 줄리어드 음대면 미국 제일 명문의 그 음대 아닙니까?
1: 네. 근데 그 연주를 해야지 되는데 한복을 입고 연주를 하겠다는
0: 네.
1: 거예요.
0: 한복을 입고 바이올린 연주를.
1: 네.
0: 하하, 예, 예.
1: 그래서 그

0: 친구가 저와는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그 얘기하는 게그 학교를 가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했대요.
1: 예.
0: 근데 학교를 간 후에 내가 바이올린을 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가 그런 거를 알았다는 게 너무 기특해서 제가 좀 가격을 조절해주고 싶었는데 사양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 손님들이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저의 음악처럼 귀중히 제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1: 온전히 제값치르고.
0: 네. 그래서 어쩜 이렇게 생각이 성숙할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1: 보통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연주를 하는데
0: 네.
1: 어떤 모양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친구한테는?
0: 그 친구가 어렸기 때문에 제 그때 기억에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잘 맞는 굉장히 그 아가씨 같은, 그때 노란색이 들어가고 핑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옷을, 한복을 만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1: 연주 이렇게 막 활동적 격렬하게 하고 하는데 거추장스럽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0: 네,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1: 그래요?
0: 그때.
1: 잘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요. 한복 입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
0: 네, 그 친구 말고도 또 한복 입고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이 세계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 친구들도 제가 소개시켜 주고 싶네요.
1: 나에게 한복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규정하실 수 있겠어요?
0: 정체성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제가 이제 또그 생각을 한게한 15년 전 정도였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복은 제 정체성의 일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복이 전부다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면 한 인간으로서 너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복은 저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굉장히 큰 나무가 됐다고 생각해요.
1: 김영진 기자님, 변화를 주되 어디까지 이렇게 선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맞죠?
0: 그제 기준이 있죠,
1: 그죠?
0: 나름대로의.
1: 그 기준선이 어딥니까?
0: 그 기준선을 사실 이게 정답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허용의 어떤 그 기준선을 만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입체재단을 좀 배제하는 편이에요.
1: 입체재단, 아까 이 서양 옷은 입체재단, 한국 옷은 평면재단.
0: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 그게 미래의 옷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을 명품들이, 해외 명품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더 한복의 기준점을 두고 거기에 그좀 새로운 패턴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옷을 만들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앞으로 이렇게 딱그 구체화된 어떤 새로운 장르의 어떤 뭐 활동 계획 이런 게 있으신가요?
0: 구체화된 건 없지만 하고 싶은 장르는
1: 어떤
0: 있습니다.
1: 겁니까?
0: 제가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의 아름다움을 이제 8월에 공연을 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무용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창극 하시는 분들, 또 연주하시는 우리나라 국악을 또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새로운 패션 필름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1: 패션 필름?
0: 네, 그러니까
1: 아니, 근데
0: 한복.
1: 그런 각종 공연의 의상은 함께 작업하시잖아요.
0: 네.
1: 이미 해오셨던 거잖아요.
0: 이제 그거는 영상이 아니고,
1: 공연이고,
0: 네, 공연.
1: 그냥 오로지 영상으로만.
0: 네, 영상으로만, 제 한복만 가지고.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거는 연출자가 있고,
1: 그렇죠.
0: 다 이렇게 분배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기획을 하고, 제가 신업을 만들고, 디자인을 해서, 새로운 장르를, 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 패션 필름
0: 네.
1: 영상으로 김영진의 한복 세계 전반을 알릴 수 있는 뭐 이런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하겠고요. 앞으로 훨씬 더 아름답고 다채로운 그런 우리의 한복 계속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태경복이 잘못 눌렸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3: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4: 일기장이요.
3: 방과 후에 한 일은?
4: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3: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4: 빨간 머리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오리되게 길렀던 거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3: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4: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3: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3: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4: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이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3: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4: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4: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구

0: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호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0: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0년간 이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스포츠 종목이 있죠. 바로 여자 양궁입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 10번째 연속해서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따던 장면 우리 모두 감격스럽게 쳐다봤죠. 그때 해설위원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당시에 금메달 2개 2관왕에 오르셨고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장혜진 전 국가대표 모시고 오늘은 양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난해 그 감격스러운 장면, 저도 우리 장혜진 위원 얼굴 보면서 같이 봤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눈물 많이 흘리셨죠?
1: 네, 제가 선수 때 메달 땄을 때보다 해설을 하면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0: 왜요? 선수 때가 더 긴장되고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1: 네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해설을 하다가 보니까 후배들이 또 이제 그 제가 이제 리우올림픽 8연패를 하는 그 무대에 제가 있기도 했고 그 메달을 따는 동시에 그 9연패를 이제 이어나갈 후배들이 걱정이 될 만큼 그 부담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을 이겨내고 후배들이 그 무대에서 막 한 발 한 발 쏘는 모습이 너무 약간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큰 감동으로 와닿았고 그걸 또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한 발씩 쏘는 모습이
0: 예.
1: 되게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0연패를 이루었을 때도 좀 제가 활을 쐈을 때보다 눈물을 좀 더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0: 이게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양궁이 처음 채택이 됐고
1: 네.
0: 그때 금메달 딴 이후로 계속해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0번 여자단체전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1: 네네, 그렇죠. 금메달 놓치지 않고 지금 10연패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2016년에 단체전 금메달 딸 때 8연패였는데
1: 네네.
0: 그때 국가대표가 딱 되고서
1: 네.
0: 올림픽에 나간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전부 여태까지 7번 전부 땄으니 이번에도 따야 돼. 이런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1: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로 하진 않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그 무언의 압박감이 있거든요. 선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을 할 때

0: 또 선수들끼리 그냥 막, 야, 우리 너무 그런 거, 외부에 이런 말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것만 집중하자 이런 마음으로 약간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도
0: 네.
1: 부담이 되죠.
0: 아이, 그럼요. 그 부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1: 아니, 선배들이 계속 쌓아온 6연패, 7연패의 기록을 우리가 깨뜨리면 어떡하나?
0: 그러니까 이제 역적이 되는 거죠.
1: 그죠?
0: 네.
1: 정말 이 40년 동안 한 나라의 한 대표팀이 10번 금메달을 계속해서 뭐, 물론 대를 이어서 따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0: 이뤄낼 때마다 좀 놀라운 결과이기도 한데,
1: 네.
0: 그만큼 또 이제 양궁협회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 양궁이라고 하면 또 이제 공정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 양궁은 올림픽 대회 나가는 것보다
0: 네.
1: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
0: 아, 네네네.
1: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어려워요?
0: 뭐, 보시면 알겠죠. 타 종목과 달리 이제 양궁은 또 메달리스트가 엄청 많은 이유가 바로 그 선발전에 있어서,
1: 계속
0: 네네, 계속
1: 바뀌어요.
0: 그 선발 선수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1: 예.
0: 그만큼 이제, 공정하게 선수 선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발을 통해서 실력으로, 오로지 실력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1: 예.
0: 지키기까지의 그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우리 장혜진 선수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그전 올림픽에도 도전하려고 국가대표 했는데 안 됐죠.
0: 네, 제가 12년 런던 올림픽 때 이제 0.5점 차이로 이제 4등을 하면서 못 나갔었거든요.
1: 그죠?
0: 네. 공정하게 이제 대한양궁협회에서 선발전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그런 것들 또한 선수들이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뭐 내가 작년에 뽑혔는데 내가 나가야지 이런 것들이
1: 그러니까.
0: 없이 당연히 이거 당연한 룰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 또한 다 받아들이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1: 금메달 따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선발전에서 좀맨 마지막 결승에만 와서 뛰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0: 예, 뭐,
1: 처음부터 다 똑같이 해야 돼요?
0: 네, 처음부터 이제 모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매년 선발전을 다시 하기 때문에,
1: 매년.
0: 네, 그렇기 때문에 뭐그해 어느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지도 모르고 메달리스트가 그만큼 많은 이유도 그거고, 그리고 뭐 지난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한 이제 안산 선수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1: 떨어졌죠.
0: 떨어진 이유가, 예,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1: 그 국가대표 선발전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여자 같으면 몇명 정도의 선수들이 전부 다 이게 처음 경쟁을 시작합니까?
0: 보통 이제 선수들이 이제 국내 대회를 뛰면서 선발전을 뛸수 있는 조건에 이제 합당한 선수들이 한 120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추려지거든요.
1: 그
0: 그
1: 조건이
0: 선수들이
1: 어떤 거예요? 120명이 들어가는 조건이?
0: 국내 대회가 이제 뭐 종별부터 시작했고 여러 대회가 시즌 시작하면 여러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개인 메달 입상자나 아니면 이제 싱글 라운드 점수가 있어요. 뭐 정해져 있는 그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에 해당하는 선수들만 자격이 이제 갖춰져가지고 선발전을 뛸수 있거든요.
1: 그런
0: 11월부터
1: 국내
0: 시작하는.
1: 대회에서 최소한 뭐 일정 점수 이상이나 메달을 따는
0: 네.
1: 그런 수준의 선수가 120명이나 돼요?
0: 그렇죠.
1: 오,
0: 네.
1: 그래요. 그래서요.
0: 100여 명의 선수들이 이제 세 번의 선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 8명, 여자 8명이 선발을 해요.
1: 세 번의 선발전을 따로 치러요.
0: 네네. 한번 이제 뭐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상간으로 세 번의 경기를 하는데 뭐 1차에서 뭐 64명이 살아남고 2차에 가서 뭐 3일 하고 뭐 32명.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씩.
1: 그때 그 선발전 때는 몇 발씩 쏴요?
0: 보통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 그 선발이 되기까지 총 선발전에서만 거의 한 4,000발 좀 넘게 화를 쏘거든요. 화살을.
1: 4,000발이요?
0: 네네네. 그 선발전에서만
1: 어마어마하네요.
0: 쏘는 화살이 4,000발 넘습니다.
1: 그렇게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의 선수가 60여 명, 뭐 몇십여 명 이렇게 차곡차곡 줄어드는데 맨 마지막까지 하려면 4,000발을 쏜다?
0: 네,
1: 이야,
0: 그렇습니다.
1: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8명, 그다음 마지막 4명?
0: 그 8명의 선수가 또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두 번의 평가전이 또 하게 돼요. 그두 번의 평가전을 해서 이제 최종 이제 그 메인 대회에 출전하는 3명의 선수 또는 4명의 선수가 이제 선발이 되는 거거든요.
1: 어떨 때는 3명, 어떨 때는 4명이에요?
0: 올림픽은 3명이고 아시안 게임은 저희가 4명이 출전하거든요. 네.
1: 왜 올림픽은 3시고 아시안 게임은 4시입니까?
0: 그러니까 올림픽은 이제 딱그 단체전을 할수 있는 특정 그 3명의 정해진 선수만 이제 나라별로 이제 그 시드권을 받아서 가는 거고, 그 아시안 게임은 한 나라에 이제 4명이 그게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 단체전이 3명이고

0: 한 명이 이제 그
1: 예비주자.
0: 네네 예비주자인데 예비주자까지 기회를 주고 주지만 하지만 이제 그 아시안 게임에서는 개인전을 한 나라당 한 국가에서 두 명만 뛸수 있거든요. 네네.
1: 조금 다르군요,
0: 네, 룰이
1: 그렇게.
0: 조금씩은 다른데 네, 점수를 쏘는 그 기록 경기는 똑같습니다.
1: 아무튼 올림픽에는 마지막 3명 뽑기 위해서 8명이 또두 차례 평가전을 한다. 그것까지 다 합하면 4,000발을 쏴서 1, 2, 3등 안에 들어야 된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지금 활도 직접 갖고 나오셨는데, 물론 TV에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활의 일반적인 모양과 좀 다른 독특한 부위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이름하고 그 기능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0: 사실 제가 활을 이제 오늘 스튜디오에 가지고 왔을 때이 활을 지금 이 본연의 그대로를 가지고 온게 아니라 조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활이라고 하면은 이큰 활을 어떻게 시작할 때도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다 이제 조립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다 분해를 할수 있고 이제 오늘도 여기 스튜디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조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손으로 잡고 쏜 핸들이고요. 이제 숏스타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롱스타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1: 롱스타비.
0: 네, 롱스타비, 숏스타비가 있어요. 활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날개 림이거든요. 선수마다 가지고 이제 길이와 파운드가 다 다르게 이제 제각기 이제 선수의 각자에게 맞춰져서 쏠수 있게끔 피울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적정하게 그 힘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활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이게 제가 선수 때 68인치를 썼어요. 보통 66인치부터 72인치까지 남녀 선수들이 쓰고 있거든요. 리커브에서. 저는 68인치를 썼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조준기인데요. 여기 조준기에 보시면 여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이제 조준을 하고, 네, 슈팅을 하게 되고, 요 화살을 이제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그 뒤에서 잘안 보이지만 요게 이제 크래커라고 해가지고,
1: 뭐죠?
0: 크리커가 이제 선수들이 화살을 이제 일정하게 쏠수 있게끔 잡아주는 크리커거든요. 저게 딱 빠지는 순간 이제 활을 쏘게 되는 크리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현이라고 해요. 이제
1: 현.
0: 선수들이 이제 직접 손수 제작을 해가지고,
1: 이거는 뭘로 만들어요?
0: 이것도 현사가 있는데요. 그, 저희가, 현사도 종류가 뭐 마제스틱, 뭐 FF 현사, 현사마다 또 조금씩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른 현사가 있어요. 선수들마다 이제 이 현도 개인이 다 직접 만들어서 쓰거든요. 양궁 장비는 선수가 본인이 장비를 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써요. 지금 화살도 보시면은 요 끝에 이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무게를 110에서 120g의 그 포인트를 본드를 직접 붙여서 화살에 끼우고
1: 화살 촉 말이죠.
0: 네네 요 촉이 이제 120g에서
1: 포인트라고
0: 네
1: 하는군요.
0: 포인트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노크 부분인데요. 이제 현에 이렇게 걸
1: 거는 부분.
0: 네, 노크고 이 부분도 선수들이 이제 각자 뭐 좋아하는 색깔 걸고 깃 색깔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해서 이렇게 세 장을 테이프로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손수 제작해서 화살을 만듭니다.
1: 왜 완성품으로 안 하고 그렇게 다 만들어야 돼요?
0: 왜냐하면 선수들마다 이제 체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에게 맞는 길이와 굵기가 따로 있어서 본인에게 맞춰서 튜닝을 하게 돼요.
1: 이 화살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네요.
0: 저는 화살을 제가 좀 힘이 보통 이제 선수들 키 이제 보시다시피 키도 작고 이제 체구가 좀 작다 보니까 힘이 약해서 화살이 조금 얇고 이제 조금 짧아가지고 이제 가벼운데 보통 화살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1: 아무튼 요 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선수마다 다르다.
0: 네네 팔 길이에 맞춰서 자르고 이제 파운드에 맞춰서 화살 굵기가 달라지고 네
1: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일일이 다 손수
0: 수작업
1: 제작을 한다.
0: 네네네 맞습니다.
1: 이게 직접 활을 보니까
0: 네
1: 한번 담겨보고 싶거든요. 한번
0: 쉽지
1: 해볼까요?
0: 네 쉽지 않으실 텐데
1: 이렇게
0: 이렇게 활을
1: 자,
0: 들으시고 잠시만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드시고
1: 이렇게 잡아요?
0: 네네 저렇게 드시고 이제 손가락을 여기 끼시고
1: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근데 우선 이 무게가 굉장하네요.
0: 네,
1: 이게 똑바로
0: 선수들마다
1: 들고 있기도 쉽진 않은데요?
0: 무게가 이거는 지금 거의 한 2.2kg 정도, 2.12kg 정도 되는데 선수마다 또 무게가 이제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무게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 달라요. 왜냐면 이 추로 이제 그 무게를 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1: 그렇군요. 2.2kg. 이렇게 들고 있는 건뭐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딱 뻗으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활을
0: 이렇게
1: 여기를
0: 잡으시고
1: 잡고 당기는 거죠.
0: 네, 당겨야 되는데 비나를 근데 놓으시면 안 돼요.
1: 진짜 제힘 이끝 여기까지밖에 못 당기겠어요.
0: 네. 웬만큼 이제 선수용 활은 일반인이 좀 당기기가 쉽진 않습니다.
1: 우리 장선수가 한번 해보실래요?
0: 저도 활을 안 당기지.

0: 좀 오래됐어.
1: 역시 다르네요. 그동안 TV를 통해서는 많이 봤지만 네. 직접 실물을 보고 제가 만져보고 당겨본 것도 처음인데 네. 만만치 않습니다.
0: 사실 네, 양궁이 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1: 그렇죠. 네.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고 반대로 화살은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고 화살 길이도 생각보다 상당히 짧은 것 같고요.
0: 제가 짧아서 그렇고요. 다른 선수들은 네, 되게 길어요. 저는 키에브에서 어쨌든 팔이 길어서 저도 약간 긴 편에 속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선수들이 뭐 본인 자세에 따라 또 화살의 길이가 또 달라지다 보니까요. 뭐 만작을 하는 선수는 화살을 좀 더 길게 쓰고
1: 만작?
0: 네, 뭐 자세 자체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막 끝까지 막 들어가지고 이제 만작을 하는 선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세에 따라 또 화살 길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1: 그 양궁은 그쵸. 표적판까지 거리가
0: 70m.
1: 70m죠.
0: 네, 네.
1: 딱 한 종목입니까? 70m?
0: 현재는 그 올림픽 라운드, 올림픽 종목에는 리커브, 지금 보시는 리커브 활 70m 네, 한 종목밖에 없고요. 컴파운드라는 종목이 또 따로 있긴 있어요.
1: 그건 네, 활의 네. 종류도 좀 달라요?
0: 네. 그거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손으로 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쏘는 활이거든요. 위에 이제 활 자체에 도르래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 도르래 이제 슈팅, 이제 손가락 릴리셔기가 또 있어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화살이 자동으로 나가 슈팅이 되는 그런 구조로 사냥용 활.
1: 예.
0: 그건 사냥을 이제 주로 하는 활로 이제 유명한데요. 올림픽 종목에는 아직 채택이 안 돼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부터 채택이 돼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네, 50m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컴파운드가
1: 컴파운드는
0: 있습니다.
1: 컴파운드는 50m.
0: 네네.
1: 리커브는 70m.
0: 70m. 네.
1: 근데 왜 저는 그 올림픽 중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했는데 수영이나 육상이나 이런 거 보면 뭐 100m, 200m, 뭐 50m 뭐 종목이 많잖아요.
0: 네네.
1: 양궁도 50m, 70m, 뭐 100m 이렇게 몇 가지 할 수 없습니까?
0: 예전에는 있었어요. 원래 이제 양궁 경기가 70, 60, 50, 30m 여자들은 이렇게 쌌고요. 남자들은 90, 70, 50, 30m 이렇게 네 개의 거리를 쏴서 이제 메달을 다 줬었는데 워낙 이제 한국이 이제 금메달을 다 독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리 이제 경기 룰이 계속 바뀌면서
1: 그래요?
0: 지금은 이제 70m에서 토너먼트 식으로 이제 경기 룰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네.
1: 한국이 너무 독식해서 종목을 줄여버린 거예요?
0: 네네네.
1: 맞습니다. 우리 스포츠 그 파워가 좀 세면 그래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0: 워낙 독식을 한국이 너무 금메달을 많이 따가니까 이제.
1: 네, 네. 70m 거리에서 보면 그 관역 표지판이 잘 보입니까?
0: 선수들도 관역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 게, 뭐 양궁은 그럼 시력이 좋아야지 활을 잘 쏘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시력이 크게 막 좋은 선수가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그 시력이랑은 이제 무관하게 저희는, 거의 색깔이 노란데가 이제 만점이잖아요. 10점, 9점이 노란데고.
1: 골드.
0: 네. 10점 지름이 12.2cm거든요.
1: 12.2.
0: 네. 거의 일반 그냥 CD 한 장 크기? CD 한 장 크기의 크기의 이제 12cm 지름인데.
1: 근데 그걸 70m 거리에서 보면
0: 보이진 않죠.
1: 거의 그냥 점처럼 보일 것 같아요.
0: 네, 보이진 않는데 그냥 색깔에다가 조준기를 이제 가운데 조준을 하면서 이제 감으로 슈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선수들이 이제 매일 같이 10점을 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이 돼도 바람이 불 때도 뭐 긴장이 될 때도 10점을 쏘기 위해서 그 감을 익히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딱히 뭐 시력과 뭐 노란데 뭐 가운데 관역 내가 정확하게 뭐 실선을 보고 쏘진 않고요. 조준기로 그냥 정 가운데 조준을 해서 감으로 쏘는.
1: 바람이 뭐 세게 불고 그러면은 이제 정확히 노란 점을 딱 겨냥하면 안 된다면서요?
0: 바람이 불 때는 사실 이제 저희가 노란데 정 가운데 조준을 하고 쏘는 화살이 이제 뭐 하루 종일 연습을 하면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조준을 항상 조금씩 하면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 바람의 강도와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수들이 좋아하는 바람도 있고 어떤 선수는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바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선수는 뭐 뒤에서 뭐 앞으로 부는 바람을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모든 바람이 많듯이 선수들도 자기가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이제 편애하는 바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바람 훈련이 또 이제 일반 훈련 속에서 모든 이제 내가 바람이 이 정도 불 때는 5조준을 이만큼 해야지 이게 다.

0: 몸과 머릿속에 데이터화가 돼 있기 때문에,
1: 야.
0: 예, 딱 경기장에 섰을 때 저희가 이제 한 발을 20초 안에 한 발을 쏘게 되는데, 그
1: 그렇죠.
0: 20초에 한 발을 쏘려면은 그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바람 훈련의 데이터화를
1: 그
0: 하는 거죠.
1: 5조 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란 점을 정확히 관역 정중앙에 두는 게 아니라
0: 네.
1: 일부러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 위나 아래로 둔다는 거
0: 네,
1: 아닙니까?
0: 바람의 반대 방향에 조준을 하고
1: 그렇죠.
0: 화살을 이제 바람에 태워서 넣는 거죠.
1: 근데 그 모든 게 감으로 이게 몸에 딱 익혀야만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무슨 훈련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네, 데이터 속에 이제 잠재된 데이터에 있는 거죠, 선수들 몸에.
1: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양궁 시작하고.
0: 네, 맞습니다. 그걸 터득하기까지는 진짜 좀 오래 걸렸던
1: 몇
0: 것
1: 년쯤 걸렸습니까?
0: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때까지야 이제 지도자가 뒤에서 야, 바람 많이 불어, 몇 점까지 조준해, 이렇게 막 뒤에서 얘기를 막 사이드 코치를 해주는데, 국가대표급 선수가 되면은 이제 본인이 사선에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경기들이 많고, 어쨌든 책임감이 그만큼 따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욕심이 나고 막 목표가 이제 좀 메달을 따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훈련에 더 몰입하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더 터득이 잘된것 같아요,
1: 네.
0: 빨리.

0: 보통 양궁 국가대표가 되면 하루에 활을 몇발 정도 쏩니까? 연습하는 시간에.
1: 연습할 때 거의
0: 하루에.
1: 하루에 거의 한 400발 이상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0: 하루에
1: 400,
0: 400발.
1: 네.
0: 그럼 몇 시간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대표
1: 하루에
0: 양궁 선수의.
1: 이제 선수촌에 있을 때 이제 6시에 나가서 새벽
0: 새벽
1: 훈련을
0: 6시.
1: 하고, 네, 새벽 훈련을 하고,
0: 새벽 훈련은 뭘 해요?
1: 이제 런닝하고, 네, 이제 근력 보강 운동을, 네,
0: 체력.
1: 체력 쪽으로 이제 런닝하고 근력 보강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밥 먹고 8시 반에 경기장에 나가면 양궁장에 나가서 이제 12시까지 활 쏘고,
0: 8시 반부터 12시까지
1: 네네네.
0: 계속 쏜다.
1: 중간에 뭐 휴식 시간은 있긴 하지만, 네, 12시까지 양궁장에 활을 쏘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또 1시 반에 나가서 6시까지 또 이제, 예, 활 쏘고,
0: 쏘고.
1: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뭐밥 먹고 나서 개인적으로 또 야간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있고, 선수촌에
0: 또
1: 있어요.
0: 쏴요, 야간에.
1: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선수촌 들어왔을 때는 크게 야간 운동을, 저는 좀 야간 운동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었었어서 잘 처음엔 안 했어요. 그런데 선수촌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밥 먹고 나면 양장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0: 야간에도.
1: 나가서 또활 쏘고, 네, 장비 만지고, 네.
0: 그렇게 하루에 400발, 1년 12달 매일 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어마어마하게 쏴.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이제 동계 때는 선수들이 이제 또 체력 훈련을 또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막 달리기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산도 열심히 타고 막 네, 세계적인
0: 대단합니다.
1: 훈련이 잡혀 있습니다.
0: 그리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TV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팀의 훈련 모습은 좀 특별하기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것이 우선 뭐 어마어마한 바람이 있는 데를 일부러 찾아간다. 뭐 관중이 무지하게 많은 축구장 같은 데가 일부러 가서 한다. 뭐 이런 거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0: 어떤 것들을 하셨어요?
1: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소음 훈련 또한 이제 소음 훈련은 너무나,
0: 소음 훈련.
1: 네, 소음 적응 훈련 이제 익히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이번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현재 이제 그 파리올림픽의 무대를 100% 이제 재현을 해가지고, 진천 선수촌에 재현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 판넬이라던가 뭐 장례 아나운서 멘트, 그리고 소음 또한 이제 그 프랑스 영어로 재현을 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장례 아나운서도
1: 네, 멘트까지 막
0: 프랑스
1: 영어,
0: 말.

0: 프랑스어하고
1: 영어로 하고.
0: 영어로 하고
1: 예.
0: 그런 식으로
1: 그건
0: 이제.
1: 벌써 몇번전 올림픽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0: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 지금 10차례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림픽 진행이 되면서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거를 뭐
1: 그러니까.
0: 매번 해서 해 왔었어요.
1: 리우 올림픽 때도 그렇게 했었죠.
0: 네네, 리우 때도 그렇게 저희가 훈련을 했었고,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올림픽 그 경기장에 있는 그 뭐,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날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그 최대한 비슷한 이제 훈련 장소를 섭외를 해가지고 또 양궁협회에서 엄청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번에 그 파리 센강에 위치해 있었는데,
1: 그렇죠.
0: 그걸 또 여주 남한강까지 찾아가서,
1: 강바람
0: 네네,
1: 부는데,
0: 강바람 부는 데서
1: 예.
0: 훈련을 근접하게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느껴서
1: 그렇죠.
0: 그런 지역을 막다 찾아가지고 훈련을 또 했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협회에서 엄청 올림픽이 딱 끝나는 순간 다음 올림픽을 준비할 정도로
1: 4년 꼬박.
0: 네네
1: 그렇죠.
0: 그만큼 이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1: 진짜 경기장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0: 네네
1: 또 바람이 비슷한 곳을 일부러 찾아간다.
0: 네.
1: 또 소음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축구장
0: 아,
1: 같은 데
0: 네,
1: 이런 데
0: 이번에,
1: 일부러
0: 네,
1: 간다.
0: 축구장, 야구장 훈련도 수시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밤에 도보 걷기, 극기 도보 걷기, 뭐, 산에 이제 높은 데서 살 쏘고, 뭐, 번지점프도 하고,
1: 일종의 그러니까
0: 네,
1: 정신
0: 정신력
1: 수양?
0: 훈련, 네, 정신력, 정신수양?
1: 어,
0: 정신훈련?
1: 그런
0: 예,
1: 거예요.
0: 되었던 것 같아요.
1: 또 무슨 뭐 높은 사대라는 건
0: 아,
1: 무슨?
0: 선수들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이제 불안을 더
1: 아.
0: 할 수도 있고 그런 요인에서 이제 중심도 그렇고 왜 이제 눈에 보이는 시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미리 이제 타겟만 또 휑하게 보이는 그런 데서 집중을 또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1: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의 중심을 잡기 위해 더 높은 곳도 적응해 봐라. 이거로군요.
0: 네.
1: 번지 점프는 왜요?
0: 그게 이제 뭐 일종의 뭐 담력 테스트 같은 거죠.
1: 담력.
0: 네, 담력을 키우는 그런 거였죠.
1: 또뭐 한밤중에 공동묘지도 간다면서요?
0: 아, 예전에는 공동묘지에
1: 그거
0: 다녔었던 거고요.
1: 왜요?
0: 이제 그것도 담력 테스트인 거죠. 이제 그 이제 무서워, 이 정도쯤 내가 할수 있다. 뭐 쫄지 않고 갔다 올 거야. 약간 이런 담력 테스트 겸의 그런 훈련들을
1: 참.
0: 많이 했었습니다.
1: 결국 이거는 뭐 체력과 뭐 반복된 훈련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죠.
0: 네, 그렇습니다. 멘탈적인 부분과 이제
1: 그러니까요.
0: 정신력이, 예, 좀 약간 몸을 지배하듯이
1: 그죠.
0: 그런데.
1: 요번에 이 중계를 봐도 각 선수들 그 심박수 이게 다 표시가 되잖아요.
0: 네네네.
1: 한국 선수들이 제일 낮더라고요.
0: 아, 네네. 뭐, 그 올림픽 끝나고 뭐 되게 뭐 김우진 선수가 그렇게 심박수가 낮다는 얘기를 네, 들어서 수면쿵야라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1: 그러게요.
0: 심박수가 안 움직이고 뭐 자면서 할 쏘냐 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심박수가 낮았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저희가 원래 리우 올림픽 끝나고 도쿄 올림픽에서 이제 그 심박수를 이제 측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대한양궁협 이제 그룹차 현대 거기에서 이제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이제 심박수를 이제 비접촉 카메라로 미세 혈관의 움직임이나 이제 얼굴 색상 미세하게 변하는 그런 것들을
1: 예.
0: 잡아가지고 선수들의 심박수를 잡아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개발해가지고 선수들이 훈련 때부터 그거를 이미 연습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1: 예.
0: 선수들이 이번에 뭐 대회를 할 때도 뭐 신경을 안 쓰고 쏘지 않았나. 네.
1: 그만큼 아주 그 마지막 한발 이런 데 오면은 누구나 긴장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긴장 안 한다는 거잖아요.
0: 긴장을 안 하진 않죠. 긴장을
1: 근데 이게
0: 하지만,
1: 심박이 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0: 심박이 이제 보통 이제 상대 선수에 비해서 덜
1: 그러니까,
0: 올라가는 편이지만 이제 평소 그 심박수보다는 이제
1: 아,
0: 본인은 이제
1: 조금은
0: 네,
1: 올라가는 거야.
0: 끝나고 나서 뭐너 심박수 되게 이제 후배 선수한테 물어봐도 뭐 긴장 안 됐냐? 심박수 별로 안 올라가던데. 저 긴장 많이 됐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은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소 심박수가 좀 낫나?
1: 이번에 또 화제가 된건 바로 그 회사가 로봇활을
0: 아,
1: 만들어가지고,
0: 네.
1: 그 로봇활은 정말 맨날 10점만 쏴요?
0: 이번에 또그 로봇이 예전부터 선수촌에 있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일찍 지금처럼 이번 파리올림픽에 가기처럼 뭐 선수들과 이제 같이 경기를 하는 적은 없었는데 이미 이제 그만큼 더 기술을 점점 더 보태가지고 이번에는 선수들과 맞붙을 수 있는 그 로봇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1: 예.
0: 실제 이제 그 선수들은 이제 뭐 특정 심리적인 요인에서 동요가 될수 있는데 그 로봇은 그런 특정한 그게 없다 보니
1: 없죠.
0: 네, 계속 10점을 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네.
1: 로봇은 로봇이 바람의 속도나 뭐나 이런 거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0: 네, 계산을 해서.
1: 자동으로 5조준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
1: 그러니까
0: 시스템을
1: 10점
0: 만들어서
1: 말씀드리죠.
0: 10점만 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선수들이 이제 연습을 아무리 이제 우리가 좀 긴장과 압박을 준다고 하면서 연습을 하지만 그 실제 올림픽 그 경기장 그 무대에서 느끼는 그 긴장감을 연습 때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양궁 그 로봇이 그 선수들이 연습을 함에 있어서 그 긴장과 압박을 줬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임시연 선수가 이제 그 로봇이 10점만 쏘는 걸 알고 약간 자기도 이제 아 그럼 나도 10점만 쏴야 된다는 그 부담을 안고 이제 경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실제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큰 경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면서 이제 대회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이렇게 뭐 체계적인 지원과 또 기술 개발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법들도 점점 더 진보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죠?
0: 네.
1: 자, 우리 화살이 하나 이렇게 관용에 꽂혔는데
0: 네.
1: 그 화살 꽂힌 것을 또 쪼개고 들어가서 꽂히고
0: 네.
1: 이랬던 적 있잖아요.
0: 그 도쿄올림픽 때, 네. 그 안산 선수 화살이 이제 로빈 후드 에로우라고
1: 예.
0: 화살 위에 화살을
1: 그러니까.
0: 꽂히면서, 네. 좀큰 화제가 됐었죠.
1: 하여튼 그랬던 적이 한산 선수 말고 그 오래전에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 올해 김경옥 선수가 이제
1: 네.
0: 카메라 렌즈를 또
1: 카메라
0: 깨고,
1: 렌즈요.
0: 네. 렌즈를 깨고 교체를 했는데, 또 깨가지고 두 번을 깬 적이 있다고, 네.
1: 그러니까.
0: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렌즈가 없거든요. 중간에. 그 카메라가 비싸다 보니.
1: 이게 딱 텐에 맞겠다. 그것도 특히 이른바 엑스텐이라고 하는
0: 네네.
1: 그런 감이 옵니까? 딱 쏘자마자.
0: 네. 선수들은 그 10점 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마지막에 이제 오진혁 선수가 화를 딱 쏘는가 동시에 끝과 함께 10점을 썼잖아요.
1: 아, 맞아요.
0: 네네. 그
1: 멘트를
0: 쏘는,
1: 했죠.
0: 네. 그거는 그 말은 즉슨 이제 선수들이 쏘면서 아 이건 10점 들어간다 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화살이 맞기도 전에 쏘면서 끝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화제가 많이 되는데 선수들이 제각각 다 이제 10점 쏘는 느낌이 다 있어요.
1: 장혜진 위원도 선수 시절에 그랬습니까?
0: 네. 저도 10점 쏘는 느낌이 있었죠.
1: 딱 당겨서 놓는 순간, 아, 이건 됐다.
0: 네. 뭐 10점에 이거는 10점에 들어갔다 아니면은 화살이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다 느껴질 정도로 감각이 그만큼 네 모든 선수들에게 다 있습니다.
1: 근데 그몇살 때부터 활 쐈습니까?
0: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활을
1: 어떤 계기로요?
0: 사실 저는 양궁이 뭔지도 몰랐어요. 시작을 할때 같은 반 친구가 양궁장에 같이 놀러를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양궁장? 양궁장이 뭐야? 이래서 같이 양궁장에 따라갔다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막 선배들이 서가지고 자기 키보다 큰이 활을 가지고 되게 막 무표정으로 쏘고 있는데 뭔가 되게 좀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좀 신기해 보여가지고 그때 약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양궁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냥 시작한다고 하는 게꼭 선수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0: 그때 그 당시는 내가 막 처음부터 야, 난 올림픽 선수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게
1: 그러니까요.
0: 아니라 재밌어 보인다. 나도 해봐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쉽게 이제 또 운동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1: 그러다가 아, 내가 이제 이걸로 정말 선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는 몇살 때쯤부터였습니까?
0: 고등학교 무렵에 이제 메달 따면서 네, 그때 이제 메달 맛을 좀 알고 아, 뭔가 좀더 양궁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훈련에 좀 임했던 것 같아요.
1: 어려서 나 양궁 선수 해볼래?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0: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하셨죠. 왜냐하면 또 운동의 특성상 또 이제 뭐 1등만 또 알아주는 시대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중간에 하다가 뭐 포기를 할 거면은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끝까지 한번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1: 아까 그 양궁협회의 이 공정한 선수 선발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0: 네네.
1: 또 동시에 선수들한테 지원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뭐
0: 아.
1: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어린 선수들 양궁 시작하면은 뭐이 장비나 이런 거 전부 다이 무상으로 저걸 또 도와준다면서요?
0: 사실 그 양궁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또뭐 사실 저희 집안이 이제 장비가 좀 비싸요. 양궁 장비가 보통 비싸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럼 양궁 시작하려면 돈 많이 드는 거
1: 그러니까요.
0: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뭐 양궁 장비를 사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대한양궁협회에서 내
1: 그죠.
0: 초등학생들한테 양궁을 시작하게 되면 무상으로 양궁 장비랑 이제 대회 출전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담 없이 저도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었고 뭐 특정 이제 뭐 우수 선수들

0: 체계적으로 이제 그 육성을 하면서 시스템이 잘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양궁을 접할 때도
1: 어려움 없이
0: 네. 예. 지원을 이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바로 그런 조기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선수 양성 시스템들을 갖춰놓은 것이
0: 네.
1: 10연패를 만든 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11연패, 12연패 계속 하겠죠?
0: 그럼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한 후배들이 네. 네, 잘 따라와 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리우에서 금메달 딸 때가 나이가 29?
0: 네네.
1: 좀 늦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0: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메달 딴 뭐 임시연 선수, 안산 선수 보면 다 이제 뭐 20살, 뭐 22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메달을 땄는데 저는 그 29의 나이로 이제 첫 올림픽 출전해서 이제 맏언니로서 또 하필 그러니까. 또 이제 팀을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늦은 나이에 또 올림픽을 출전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저는 모든 게 이제 새롭게 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담이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내가 뭐든지 해야겠다 이런 막 되게 열정이 좀 넘쳤던 것 같고
1: 네.
0: 그 맏언니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팀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뭐 부담을 가질 겨를이 없더라고요.
1: 이거 2016년 준결승에서
0: 네.
1: 기보배 선수랑 만났죠.
0: 네네네. 4강, 네, 중간에.
1: 한국 선수랑 만나는 게 그렇게 싫다면서요?
0: 뭐 선수들끼리 이제 뭐 올림픽에 나가서 제일 만나지 말아야 할 상대가 이제 한국 선수라고
1: 그러니까요.
0: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같이 늘 같이 생활을 했었고 많은 대회를 이제 국내 선발전을 통해서 많이 대회를 했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있기도
1: 그렇죠.
0: 알고 있고 그 상대가 어떤 거가 좀 약하고 이런 것들도 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게 조금 부담이었었는데 그래서 4강에서 이제 준결에서 만났을 때 아유 결승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거를 하는 생각이 내심 약간 좀
1: 그러니까요.
0: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 지금까지 수도 없는 경기에서 양궁 경기를 치렀을 텐데 본인이 치른 양궁 경기 베스트 3를 꼽는다면 언제 어떤 대회 어떤 경기를 꼽겠습니까?
0: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리우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선발전을 진짜
1: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더 어려우니까
0: 네네 선발전이 어렵기도 했고 그 선발전 때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약간 몰입이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서 그 몰입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경기를 했고 그만큼 또 내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내가 뭐 후회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1: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0: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좀 2018년도에 이제 상하이 이제 월드컵 중국 상하이 월드컵에서 결승 경기 때 이제 중국 선수랑 쏘는데 제가 그 10점 X10에 세 발을 이렇게 화살을 딱 모아서 쐈던 게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제가 개인 메달이 이제 별로 이제 월드컵에서 국제대회 개인 메달 별로 없는데 이제 올림픽 끝나고 어쨌든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18년도에 그 결승에서 X를 이렇게 세 발 쏜 그 영상이 있어요.
1: 예, 예.
0: 그 영상이 또 이제 계속 이제 뭐 SNS에 많이 돌다 보니까 그 경기 또한 좀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18년도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마지막에 제가 10점을 쏘면서 이제 금메달을 땄었는데 그 화살이 한 발이 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제가 좀 많이 부담을 좀 많이 안고 쏜 화살이었거든요.
1: 왜 특히 그게 부담이 컸어요?
0: 사실 그때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발전에서 네 명의 선수가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이제 예선 라운드를 해가지고 한 날에 이제 두 명씩 개인전을 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발전을 비롯해서 이제 예선 이제 랭킹 라운드도 잘 해가지고 개인전과 혼성을 뛸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저한테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전도 8강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 혼성도 이제 8강에서 떨어진 거죠.
1: 그래요.
0: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이제 뭐, 아시안 게임 40년 역사 뭐, 40년 만에 첫 노메달, 이 기사를 제가 보고 심적으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건 진짜 어떻게든 내가 단체전 쏠 때만큼은 진짜.
1: 해내야지.
0: 내가 뭐, 만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한 발에 좀 많은 그런 감정들이 느껴졌었는데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금메달을 따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했던 화살 한 발 그 경기를 또

0: 기억에
1: 그렇군요. 네.
0: 저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1: 은퇴는 몇 년에 하신 거죠? 선수 은퇴는?
0: 저는 22년도 8월 달에 이제 은퇴를
1: 은퇴하고.
0: 했어요. 네.
1: 그리고 뭐 지도자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그쪽으로 가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0: 지도자 제가 이제 출산을 하면서 은퇴를 했거든요.
1: 네.
0: 네네. 그 출산을 함과 이제 동시에 은퇴를 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아이한테 좀더좀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지도자를 하게 된다면 선수 생활 할 때랑 똑같이 또 현장에 가서
1: 그렇죠.
0: 이제 해야 되고
1: 합숙하고 막.
0: 합숙도 해야 되고 이제 경기도 나가야 되니까 네.
1: 아.
0: 그런 이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1: 해설위원으로 활동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0: 해설위원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선발전에서 떨어지자마자 이제 그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발전에서 떨어지자 진 다음 날.
1: 도쿄올림픽 때.
0: 네네네. 떨어진 다음 날 이제 뭐 저를 눈여겨봤다고 뭐 이제 뭐 선수로서 뭐 선발이 안된건좀 아쉽습니다만 뭐 해설위원으로 저희랑 함께 하시죠 이래가지고
1: 예.
0: 처음에 얘기가 이래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어쨌든 선수였으니까 현역이다 보니까 내가 선수를 하면서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미 이제 동료나 선배들이 하고 있었고
1: 있죠, 그렇죠.
0: 그런 이제 조언이나 이제 뭐 그런 의견 이제 들어보니까 뭐 그냥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저도 뭐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1: 해보시니까.
0: 해보니까 오히려 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수가 선발이 못 돼서 올림픽에 못 나갈 수도 있는데 해설로 이제 올림픽에 같이
1: 현장에 가서,
0: 현장에 가서 후배들이 9연패, 10연패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 너무 보람되고 너무
1: 그죠?
0: 감사했어요. 네.
1: 해설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0: 아, 그게 도쿄 때는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이제 얼마 이제 그때는 현업이었으니까 이제 그 선수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 선수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해설할 때도 그 선수들 다 알고 뭐이 선수 뭐 이랬더니 약간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번 파리 올림픽 때는 제가 이제 양궁장에서 나온 지도 오래됐고
1: 같이
0: 나이가
1: 훈련.
0: 이제
1: 그러니까
0: 드니까
1: 훈련 안 해본 선수들.
0: 그 외국 선수들 또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렇겠네요.
0: 그런 게 조금 어려웠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국 선수들은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딱 끝자락에 제가 훈련을 해봤던 선수들이어가지고 네, 잘 했습니다.
1: 그리고 그렇게 양궁 해설위원 활동하시는 거 외에 진짜 직업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요.
0: 아, 지금 현재는
1: 실업팀에 처음 소속된 그 회사인 거죠?
0: 네. 제가 2010년도에 이제 그 LH에 이제 선수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1: 그러니까
0: 실업팀으로 들어와서 이제 22년까지
1: 선수 생활을 하고
0: LH 소속으로 현수를 하고 이제 리우 때 메달을 따면서 제가 이제 근무 전환을 할수 있는 이제 그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런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이제 합당해서 이제 근무 전환을 할수 있는 자격이 돼서 감사하게도 이제 다른 분야에서 도전을 할수
1: 그죠?
0: 있게 또 제2의 길을 또 열어주셔서
1: 그러니까 체육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처음에는 힘드셨겠어요?
0: 처음뿐만 아직까지 좀 적응을 하면서 좀 쉽진 않고 왜냐하면 이게 26년을 해온 양궁이랑 다르게 이건 너무 생소한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좀 회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잘
1: 배려해
0: 아직까지는 배려해
1: 주시고,
0: 주시고
1: 예.
0: 해주셔서 감사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1: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자, 나에게 양궁이란 마지막 질문입니다.
0: 나에게 양궁이란 책, 한 권의 책인 것 같아요.
1: 책한 권?
0: 한 권의 책.
1: 무슨 의미죠?
0: 사람들이 보통 이제 책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울고 웃고 그 책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제가 그 양궁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울기도 울었고 웃고 뭐 즐거웠고 양궁을 통해서 또 많은 이제 장애진이 성숙되면서 그 성숙되는 과정을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또한 또 양궁으로 인해서 좀 세계 각국의 시합을 다니면서 여러 세계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장애진을 뭐 성숙된 인간으로 이제 자리해준 이제 한 권의 책이라고 네, 표현을
1: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겠네요.
0: 합니다. 뭐 그럴 수도
1: 그죠?
0: 있겠네요. 네, 다양한
1: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 권의 책이다. 아니, 여러 권의 책이다. 나를 성숙한 나로 만들어준 그것이 바로 양궁이다. 이 말이 기억에 남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의 책입니까?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0: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In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S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풀.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간 이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아름다운 한국을 찾아 기행하는 제작진.
1: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네요. 날 잘못 잡았나 봐요.
2: 쉽지 않네요.
1: 네.
0: 장마 예보가 이어지던 날 진안군으로 향했습니다.
3: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폭포가 순간적으로 보고 또 비가 없으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런 도깨폭포랍니다.
0: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도깨비 폭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4: 오늘 비 올 줄 알고
5: 물 내려오는
4: 순간 보려고 왔는데
1: 아, 그래요?
4: 비가 안 왔습니다.
6: 비가 안 와서 오늘 실망이네. 응? 비가 와야 되는데.
0: 어느 구름이 비를 몰고 올지 무작정 기다리던 그때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도깨비 폭포는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대표하는 명산 마이산. 웅장하게 솟은 두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독특한 형상.
7: 부산에서 오면서 마이산을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고속도로 지나면서. 그래서 마이산을 한번 가보자.
8: 지난 IC에서만 나와서도 이게 멀리서 막 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마해봉, 순마해봉 다 보이니까는.
0: 두 개의 봉우리는 제각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수마이봉과 암마이봉, 부부 봉우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9: 차우감 형상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비로운 산이요. 네.
0: 두 봉우리 사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암마이봉 암벽 아래 좁은 골짜기, 그 사이에 한 사찰이 있습니다. 돌탑들이 즐비한 마이산 탑사.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크고 작은 돌탑들. 이 돌탑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다 보니 탑을 살피는 것이 사찰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10: 엉덩이 조심하고. 이렇게 잡고 있어. 그렇게 잡고 있어.
0: 탑이 무너질까 마음 졸이는 일도 늘었습니다.
11: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10: 이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요. 탑이 이제 무너져서 조그마한 게 그래서 지금 다시 쌓이라고요.
0: 최대한 처음 모습대로 맞춰갑니다.
10: 이게 틈과 틈 사이에 잘 맞춰가지고 쌓아야만이 좀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걸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만져서 각도를 보고 쇳돌을 집어넣는 겁니다.
0: 큰 돌의 무게를 지탱하는 건 쇳돌. 작은 돌 하나가 크게 쓰이는 돌탑이랍니다.
11: 네. 뭐 접착제나 뭐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아니겠네요?
10: 네, 전혀 접착제가 사용이 안 되고요. 바로 이 조그마한 쇳돌들로 이용을 해서 흔들어가지고 봐가지고 이렇게 까딱까딱 흔들렸을 때 그 부분에다가 이제 쇳돌을 집어넣어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11: 무조건 돌만으로 이렇게 오르지?
10: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연적으로만.
0: 돌과 돌의 균형으로만 세월을 견디는 탑. 이 탑들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올라간답니다. 처음 이 많은 탑들을 쌓아 올린 건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10: 이곳은 그 1885년에 이 감룡이라는 어르신께서
2: 부안말 시대에 나라가 뒤숭숭했던 그때 이곳에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곳에 25세 들어오셔가지고 60세까지 혼자서만 이 탑을 다 쌓으셨습니다.
0: 25세 깊은 암산으로 들어온 이감용 처사. 돌을 나르고 기도하며 30년 넘게 돌탑을 쌓았다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세운 탑들. 108기 중 80여 기가 남아있습니다. 탑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대웅전 뒤쪽으로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탑.
2: 네, 이게 부부탑인데 이게 아빠탑, 엄마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치고 양을 가르치고 음을 가르치는 땅을 가르치는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이거 높이가 어느 정도?
2: 15m라고 지금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1: 15m?
2: 네네.
0: 100년 세월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탑. 이 거대한 탑을 혼자서 어떻게 쌓아 올린 걸까요?
2: 맨 위로 올라갈수록 돌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위에다가는 우물정자로 해서 나무를 엮음해서 꽉 끼워놓고 거기를 이용을 해서 또 탑을 쌓아서 올라가고 해서 이 탑을 완성을 했는데
0: 그렇게 이 탑을 완성하는 데만 무려 3년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2: 마이산 탑사에는 정한 수물을 이게 떠놓는 데가 2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후, 밤, 겨울 15도로 떨어질 때 신비한 벚꽃드름 형상이 올라오는 곳이 바로 이 정한수 물그릇입니다.
0: 겨울철,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면 하늘을 향해 곧게 치솟아오르는 벚꽃드름이 맺히기도 합니다. 자연이 만든 신비 속에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부산시 동네고.
12: 우리 아들 장가 가도록 좀 보살펴 주십시오.
11: 아이고.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12: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려고. 36살.
11: 요즘 36이면 한창 아닌가요?
12: 아이고, 그래도 예, 늦어, 예.
13: 지금 제가, 뭐라 해야 되노? 용탑 같네, 용탑.
1: 용탑?
13: 응. 내 마음에 이루어질 것 같은.
12: 아, 예. 마이산 기어, 이거, 바위 안 보이소? 이 산 높여, 이 산왕에. 소원성취 할 것 같아요.
0: 제작진이 마이산을 찾은 진짜 이유. 암 마이봉에 숨어 있는 도깨비 폭포 때문입니다.
14: 예, 너무 신기해. 절벽 밑에 예, 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이러는 거 보기 좀 신기하고.
15: 여기에서 물줄기가 막 떨어지니까 이렇게 보기가 훨씬 멋지다고 막 그렇게.
1: 아, 그래요.
0: 하지만 시시각각 바뀌는 장마철 날씨.
16: 비 안 올 것 같아.

0: 네. 계속 기다리실까요?
1: 수없이 날씨를 확인하고 찾아와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폭포. 그래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 지금 3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다 허탕치고 밤새도록 일기예보 보고 비 온다 해서 왔는데 비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네. 오늘 또 허탕치고 가요.
3: 아 진짜요? 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2: 대구에서 왔어요.
3: 대구에서요? 네. 어떻게요? 못 보셨어요?
2: 다음에 또 와야죠.
3: 3세 번 오셨는데 또 오신다고요?
2: 또 와야죠. 아유, 한이 맺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1: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날 짙은 안개가 자욱한 마이산. 오늘 구름들은 비를 품었을지. 제작진의 기다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 선생님 비 오는데?
3: 어? 어? 비 오네요 감독님? 어? 이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세찬 폭우가 쏟아져야만 모습을 드러낸다는데요. 빗소리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내 메말랐던 암벽 위로 물줄기가 피어오릅니다. 간절히 비를 기다렸던 이들.
5: 와, 폭포다!
1: 숨겨둔 웅장함을 드러냅니다.
3: 갑자기 비가 왜 이렇게 오네요?
5: 네, 비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네. 와, 갑자기
3: 행운이시네요?
5: 네, 와, 물은 나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3: 네.
5: 이게 사실은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 네. 오늘 우리를 허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6: 와, 어, 너무 좋아요. 로또 된 것 같아요. 와, 비마저 된 것 같습니다.
1: 질찬 물줄기가 몸집 불리며 거세집니다. 마침내 완성된 도깨비 폭포.

0: 것 같아요.
1: 저도 처음 이런 걸 봤어요.
0: 예.
1: 이런 광경을 비가 안 오면 못 보잖아요.
0: 야.
1: 그렇죠?
0: 예. 지금 몇 번째 오신 거예요?
1: 여기 많이 왔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처음이에요.
0: 와.
1: 네. 네, 인생의 행운 같은 오늘이네요.
0: 와. 감사합니다.
2: 지척에 내리던 빗줄기가 이내 잦아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 도깨비 폭포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춥니다.
3: 3대의 덕을 쌓아야 이 폭포를 본대요.
0: 아, 3대 덕을 쌓아야?
3: 네.
0: 덕 많이 쌓으셨나 보네요.
3: 예.
0: 네, 뭐.
3: 그런가 봐요.
4: 네, 오늘 3대가 왔어요.
0: 아, 그러세요?
3: 응.
0: 어떻게 3대세요?
4: 엄마?
0: 예.
4: 딸?
0: 예.
4: 손녀.
0: 아, 그러시네요?
4: 네. 신기하세요? 처음 봐서 네. 너무 신기해요.
3: 아.
2: 폭우가 쏟아지면 가파른 절벽을 따라 빗물이 거침없이 흐르고 바위 구멍에 고인 물줄기가 넘치며 도깨비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5: 이 타폰 현상이라고 하는데 1억만 년 전에 이 산이 형성이 된 이후에 이것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과 구멍 사이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폭포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네.
2: 타포니 현상으로 파인 암벽 구멍들. 그중 유독 높은 곳에 쌓은 작은 돌탑이 눈에 띕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높이. 어떻게 쌓아 올린 걸까요? 이감용 처사가 암봉을 오를 수 있던 시절, 암벽 뒷길로 올라 절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쌓았다고 전해질 뿐이랍니다. 지찬 비에도 거센 바람에도 100년 세월을 견뎌온 돌탑들.
5: 아름다우면서도 마음에는 저 폭포가 떨어지면서 이 탑을 치지 않았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무섭기도 합니다만 이 탑 쌓여 있는 곳이 이 낙수물이 떨어지는 곳을 피해서 탑이 다 서 있기 때문에
2: 폭포수가 떨어지는 자리까지 계산해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불상 역시 한쪽 어깨에만 폭포수가 스친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면 낙수 위치가 예상 가능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답니다. 비가 내리면 거대한 암벽 타고 마이산에 출몰하는
6: 도깨비 폭포!
2: 지찬 비가 찾아오는 날 도깨비 폭포는 또다시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겠죠?
7: 얼음! 얼굴 빨개졌어요. 얼굴 진짜 빨개졌어요.
8: 귀까지 빨개졌어.
7: 땡!

0: 드디어 우연히 소금 사막에 왔습니다.
1: 약간 보들보들한 소금의 느낌?
2: 해발고도 4,000m.
3: 구멍마다 연기가 나오고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2: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 낯설어서 더 끌리는 천 가지 매력을 가진 여기는 볼리비아입니다.
1: 한 자리에서 360도를 돌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2: 볼리비아의 강인한 여인들, 촐리타. 그녀들의 이름은 역사고, 그녀들의 삶은 패션만큼 열정적이죠. 사람과 자연이 품은 끝모를 매력에 매일 순간 볼리비아에 빠져듭니다. 인생에 꼭 한 번은 볼리비아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볼리비아 여행 설명서가 시작됩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
4: No puede seguir mi velocidad, menos más.
2: 신화의 땅, 티티카카 호수의 독특한 삶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도 잉카 제국의 후예들이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1: ¿Qué están comiendo?
3: Oh, 이 마을 너무 예뻐요. 와, 어머니 스피드랑 제 스피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 제 마음속 고향과도 같은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남미의 볼리비아 하면 우유니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이 땅은 신비한 잉카 문명이 화려하게 꽃피었던 곳이기도 하죠. 잉카의 태양신이 태어났다는 티티카카 호수로 가는 길. 첫 여정은 호수의 어촌마을 코파카바나로 향합니다. 내륙국가인 볼리비아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1: 와! 완전 좋아요. 진짜 광활합니다.
2: 바로 육지 속 바다라 불리는 티티카카 호수랍니다.
1: 티티카카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요. 볼리비아와 페루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은 볼리비아이고요. 건너편은
2: 볼리비아 서쪽에 있는
1: 페루라고 합니다.
2: 페루가 호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에 걸쳐 있는 티티카카 호수는 남아메리카 최대의 담수호죠. 호수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충청남도보다 조금 크답니다. 저 넓게 펼쳐진 수평선을 보니 정말 여기가 호수가 맞나 싶은데

0: 네요. 티티카카 호수 동쪽엔 호수의 수호신이란 뜻의 어촌마을 코파카바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적한 마을에서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있는데요. 볼리비아 코파카바나 성모님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이곳으로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재밌는 건 예쁘게 치장한 자동차들입니다.
1: 여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차도 똑같이 꽃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0: 꽃을 든 남자가 아니라 꽃을 단 자동차네요. 가족이 다 함께 정성껏 자동차를 꾸미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죠?
2: Hola, buenos días. Quisiera preguntar por qué todo el mundo lo trajeron su coche y le decoraron.
3: Por la fe a la Virgen.
2: Ah, ¿y esto qué es?
4: Es la abundancia que me estoy llevando. Es una lacita para con fe. Y eso es lo que me va a dar la Virgen. Con eso bendice.
2: Ah, 여기 보시면 작은 미니어처들이 있죠. 이걸 비르헨, 성모 마리아 상에게 가져다 줘요. 그렇게 하면 성모 마리아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다시 주신다고 해요. This is un coche. ¿Por qué un elefante?
4: El elefante es la, el símbolo de la buena suerte.
2: ¿Y es sapo? ¿Hijo?
4: No.
2: No? En Corea significa hijo.
5: Es el tesoro.
2: Ah.
5: El tesoro, la riqueza.
0: 코파카바나 성모님이 소원을 정말 잘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함께 놓고 의식을 행하는 것인데요. 자동차 세례식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는데요.
2: 이거 뭔 줄 아세요? 차량 등록증이에요. 이게 내 차니까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님 잘 봐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해요.
0: 축복을 받기 위해 내 차 확인은 필수. 실제로 자동차 열쇠, 운전면허증 등을 놓고 성모님의 가호를 빌기도 한답니다.
2: ¿Cuántos kilómetros?
6: 600
2: kilómetros. 600 kilómetros를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6: Vivo más allá, al rincón del
7: de
6: Perú.
7: De Mapusani todavía.
6: Es una caravana, es, al rincón del Perú vive, pero casi 800 kilómetros estamos recorriendo por la fe.
2: 아버님은 800km로 오셨고요. 200km를 따님네 댁에 오셔서 따님은 600km라고 하니까 와, 이걸 어떻게 오는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0: 그 믿음으로 차를 한껏 꾸민이도 있습니다.
2: 완전 성대하게 차리셨습니다. 와우. Se decoraron bien bonito. Sí.
8: Ha comprado una casita pequeñita y luego nos hemos ido de aquí a la casa a los tres meses ha comprado una casa.
2: ¡Ay, felicidades!
0: 1년 내내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많다 보니 성당 앞에는 노점이 많은데요. 성모님에게 바칠 꽃들을 팔고 있습니다.
7: Ese es amor, es dinero, es salud, es trabajo, es dinero, todo eso prosperidad para prosperar.
2: 그런 뜻이 있군요.
0: 저렴한 조화도 있습니다. 생화는 아니지만 믿음까지 가짜는 아니니까요. 대성당 입구에 즐비한 노점 구경도 쏠쏠한데요. 여기서 꽃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게 성모 마리아 상이랍니다. 그런데 구릿빛 피부가 인상적이죠. 식민지 시절 카톨릭 전파를 위해 성모상의 피부색을 원주민과 같은 색으로 만든 거죠. Católica.

0: 세계신착신앙이 결합한 코파카바나 성모상은 기적을 행하기로 유명한데요.
1: 아, 변호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일이 더 잘 풀리길 위해서 마리아상을 사신다고 해요.
0: 그 사이 자동차 축성의식이 시작됐습니다.
1: 주인을 불렀습니다.
0: 차량 앞에 선 사제가 기도를 마친 후 자동차와 사람에게 성수를 뿌려 축복합니다. 이때 성수는 정화와 축복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차에 꼼꼼히 성수를 묻혀 악한 영을 쫓아내고 탑승하는 모든 이들의 안녕과 무사 운행을 빌어줍니다.
1: 안에까지 뿌리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꼭 주인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두 번 세례를 해줍니다.
0: 양동이에 성수를 담고 아낌없이 뿌려줍니다. 엄청나네요. 축성이 끝나면 의식에 쓰인 술이나 꽃, 곡물을 차에 뿌립니다. 이때 차에 붙은 꽃이나 곡물은 떼지 않고 그대로 둔답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래 간다네요. 축복의 증거는 기념사진으로도 남깁니다.
1: 이렇게 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매일 아침 축복을 받으려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이곳. 저에게도 코파카바나 성모상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 거리에서 축하 파티를 열고 있는데요. 음악 소리에 절로 몸이 반응하네요. 제 댄스 본능과 함께 이곳 분위기가 한층 흥겨워집니다. 사실 이곳 대성당의 코파카바나 성모상은 검은 성모상의 원조로 유명한데요. 덕분에 이곳은 남미 카톨릭 성지 중 하나로 꼽히죠. 해발 3,800m, 고지대에서 춤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1: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심장 엄청 빨리 떠요.
0: 매년 코파카바나로 성지 순례를 온다는 사람들. 오늘을 사는 볼리비아인의 믿음이 느껴집니다. 티티카카 호수를 끼고 있는 코파카바나는 바다가 없는 볼리비아에서 휴양지로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마치 바다인 양 펼쳐져 있는 티티카카 호수는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 거기에 먹거리가 빠질 순 없겠죠?
1: 여기 한국말로 써 있어요, 메뉴판이.
0: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한글.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1: 한국말이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 너무 편리합니다. ¿Por qué están escritos en coreano?
2: Hartos amigos coreanos vienen aquí.
1: ¿Sí? ¿Me puede recomendar algo que es muy tradicional de Copacabana, por favor?
2: La trucha, la diabla.
1: Ah, trucha, la diabla. ¿Pica mucho? ¿Pica mucho?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앵간히 매운 거는 그닥 매울 것 같지 않거든요. 한번 저는 저걸 먹어보겠습니다.
0: 코파카바나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뚜루차, 송어입니다.

0: 찬물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인데요. 고도 높은 곳에 자리한 티티카카 호수에는 연중 차가운 수온을 유지하고 있어 송어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송어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되는데요.
1: Aqui. Entonces, en esta zona, trucha es lo más famosa.
2: Sí, sí.
1: Ah. Y esta trucha viene del lago.
2: Así es.
1: Ah, lo voy a pedir del diablo.
2: La diabla.
1: Buen provecho. Didió diablo trucha가 나왔습니다.
0: 코파카바나의 대표 음식입니다.
1: 이렇게 큰 고추들이 피망 같지만 사실 볼리비아 고추예요.
0: 매운맛 좀 볼까요?
1: 한국인 입맛에 딱 맞아요. 살짝 매콤하고 그다음에 양파를 정말 많이 쓰셔서 느끼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0: 먹다 보니 왠지 갓 지은 따끈한 쌀밥이 생각나는데요. 여기서 송어 요리 안 먹었다면 정말 서운할 뻔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티티카카 호수의 섬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호수 안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배 종류도 시간도 다양합니다.
3: 태양의 섬으로 출발!
0: 태양의 섬은 잉카의 신화와 전설이 살아있는 곳인데 배를 타고 약 1시간 정도를 가야 하죠.
3: 여기가 파도가 제일 덜 치는 자리라고 해요.
0: 배가 출렁이자 꼭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은데요. 어느새 적응 완료. 현지인들과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태양의 섬. 여기가 바로 잉카 전설의 땅인데요. 이 섬의 한 동굴에서 잉카의 태양신이 달의 신과 함께 나타났고 이 둘이 결혼해 티티카카 호수로 미월 여행을 떠난 뒤 최초의 잉카인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섬에 들어서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3: 여기는 살아있는 CG입니다. 정말 가짜 같아요. 저기 멀리 만년설이 보이고요. 물도 너무 맑습니다.
0: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되어 잉카 시대로 입장하는 듯한데요. 실제로 섬에는 180개 이상의 잉카 유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3: 저 동상 보이세요? 잉카의 첫 왕의 동상입니다. 잉카는 태양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여기 보시는 남자, 여기 보시는 여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처럼 아담과 하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잉카 문명의 신화를 품고 있는 태양의 섬. 신화와 전설의 땅답게 마시면 젊어진다는 신성한 샘물도 있습니다.
3: 엄청 차가워요. 진짜 얼음장 같아요, 물이. 이 물이 사실은 성수입니다. 이 섬 자체가 잉카 사람들 혹은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0: 샘물 옆으로 잉카인들이 만든 계단이 나오는데요.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여전히 태양을 숭배하며 잉카 문화를 지키고 있는 아이마라족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잉카 시대부터 층층이 일군 계단식 밭. 그 속에서 오래된 삶의 방식을 고수

0: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섬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듯합니다.
1: 다 저녁이어서 퇴근 시간인가 봐요.
2: 재밌는 놀이거리가 많은가.
1: 아기가 그림 같은 곳에 사네요. 어린데 너무 야무져요. Entonces todos los días después de escuela, tú la llevas estos hasta la casa.
3: Sí.
1: ¿Quién es mamá y quién es bebé?
3: Este es mamá.
1: Mamá y este bebé.
0: 귀여운 알파카 모녀입니다. 섬의 정상에 오르자 멀리 설산이 보입니다. 잉카인들이 태양의 섬과 함께 신성시했던 곳이죠.
1: 태양의 섬 건너편에 있는 설산을 현지인들은 신이 산다고 믿거든요. 티티카카 호수 안에도 신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0: 만년설이 녹은 물이 생명의 원천이기에 설산을 신격화한 것이죠. 잉카의 숨결을 품고 찬란하게 빛나는 티티카카 호수, 영원한 잉카인들의 고향입니다. 잉카의 전설은 코파카바나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다시 돌아온 마을이 시끌벅적합니다. 다들 무슨 일로 모여 있나요?
1: Hola, señores. Sí? Sí? 갑자기 앉으라는데요?
0: 대뜸 앉으라는 말과 함께 음식을 건네십니다.
1: Papa, 감자래요. Esto también, papa? Macaya. 맛있어요. 되게 담백해요. 소세지 아니고 감자 같은 종류. 마카야. 이건 작은 생선인데요. 티티카카 호수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튀겨서 먹는다고 해요. 무이 뭐노!
0: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1: Entonces usted cocinaron esto desde la casa y la trajeron?
4: También nos cocinamos.
1: ¿Quién se cocina lo mejor de aquí? ¿Quién? Oh, 아저씨래요.
0: 존경의 의미를 담은 꽃으로 치장한 이분은 마을의 이장님입니다.
1: ¿Qué es luminaria? Luz?
0: 아, 가로등 설치를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다들 모인 거였군요.
5: Era la luz, la iluminación, más seguridad para las mujeres, porque las mujeres más que todo transitamos con la venta de productos y con el trabajo, ¿no? Entonces, más andamos más tarde, ¿no? Entonces, tiene como seguridad. Es muy importante para las mujeres trabajadoras.
0: 그릇도 없이 가방에 싸온 음식들을 주민, 관광객, 상관없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참 넉넉한 인심인데요. 음식 담는 재미도 있는 코파카바나 촐리따시 뷔페죠.
1: 어머니들마다 조금씩 요리를 다르게 해오세요. 여기 어머니는 닭고기도 갖고 오셨어요.
0: 문제는 다 맛있어 보여 뭐부터 먹을지가 고민이라는 것.
1: ¿Y esto qué es? ¿Queso? ¿Puedo probar? Queso, 네, 치즈입니다. 짭짤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감자를 먹고 그러면 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고기를 먹습니다. 약간 한국에서 국물 내는 멸치 있잖아요. 그 멸치 같은 맛이 나요.
0: 특히 이곳이 원산지인 감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데 요건 잉카인들의 주식 추뇨라고 합니다.
1: Este papa es como amarillito y este papa porque es color diferente.
6: Primero hacemos pasar con la helada, luego después lo pelamos, lo pelamos, hacemos secar con el sol, después para cocinar de nuevo lo remojamos. Se moja bien, se moja.

0: 티티카카우스의 또 다른 명물을 찾아가는데요.
1: 어? 저기 신기해요. 저기 뭘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새끼를 꼬듯이 뭘 만들고 있어요.
0: 궁금한 건 또 못 참죠.
1: Hola, buenas tardes. Disculpa, ¿qué están haciendo?
2: Estamos haciendo balsa de totora.
1: ¿Totora?
2: Esto se llama totora, crece en el lago de aquí, en la orilla.
1: 아, 이게요. 저는 지프라이 같은 건 줄 알았더니 갈대 같은 건가 봐요.
0: 갈대의 일종인 토토라는 주로 전통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 어린 수는 요리해서 먹기도 한답니다.
1: 엄청 가벼워요.
2: Cortamos.
1: 어.
2: Después...
1: 안에가 비어 있어요.
2: Esponjoso.
1: Esponjoso? 어, 아래가 수수권 같아요. 아.
0: 속에 비어 있는 토토라는 가벼워서 배 만드는 재료로 적합한 것인데요.
1: 아.
3: Mi abuelo más o menos hace mucho tiempo desde que han hecho las expediciones.
1: 생각보다 이 겉표면이 되게 맨질맨질해요.
4: Entonces alguien que no es experta como yo también puede hacerlo?
3: Dependiendo, pero no lo creo.
1: Mucha parte. Tú no te preocupes, soy coreana.
4: Así.
0: 큰 소리 쳤으니 제대로 해야겠죠?
1: ¿Qué tal? Ve, no más. Súper bien. Sí, soy coreana.
0: 다행히 제 일솜씨가 나쁘지는 않은가 봅니다. 하하 브라바도 갈대배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데요. 먼저 억센 줄기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1: 아,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금발 같아요, 금발.
0: 물에 불린 후 돌로 두드린 풀은 우리 새끼줄처럼 꼬아서 천연 끈을 만드는데요.
2: Estos ya son plásticos. Esto pita. Pero antes es con esto.
1: Ah, mucho trabajo.
2: Sí, esto para una balsa hay que hacer 380 metros para que no se pierda la técnica, la cultura de Aymara.
0: 지금은 아들과 함께 작업 중인 페르민 씨. 4대째 대를 이어 아이마라족의 전통 배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새 아들 덕에 든든하시다는데요. 페르민 씨가 아들들과 만든 갈대배인데요. 이건 모터를 달아 현대식으로 개조했다네요.
1: Entonces usted es único que sabe hacer el barco?
2: Así, antes hacían todos, pero ahora mi temporada ya no hacen ya. Bueno, yo quiero ellos que sigan como yo. Trabajando las balsas de totora, porque otros no quieren hacer las balsas, maderas, fibra de vidrio ya.
4: Super señor, que usted sigue la cultura suya.
2: Sí.
4: Sí, estamos, orgullosamente.
2: Claro, estamos siguiendo.
0: 티티카카우스에 왔다면 이곳 전통 배를 타봐야겠죠? 그런데
1: 살짝 무서워요.
0: 균형 잡기가 어렵네요. 작은 배는 대개 고기를 잡거나 토토라를 구하러 갈 때 이용합니다.
4: 비밀의 숲에 온 것 같습니다.
0: 마치 탐험가가 된 듯 갈대 숲 사이로 들어갑니다. 토토라를 채취할 때는 요령이 있는데요.
1: 바닥에까지 칼을 내리고 아, 이렇게 자르면 잘려요. 오! 오케이, 오케이.
0: 뿌리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티티카카 호수의 사람들. 자신들을 잉카의 후에라 부르는 이들 삶 속엔 오래도록 지켜온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저는 티티카카 호수의 코파카바나를 떠나 볼리비아의 주라기 공원이라 불리는 토로토로를 거쳐 수제 소시지로 유명한 타라타로 갑니다.

0: 안티플라노 고원에 자리 잡은 또로또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통해 겨우 마을 초입에 들어섰는데요. 웬 사람들일까요? 아, 오토바이 여행자들입니다. 이들도 방금 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고생 많았네요.
1: 이게 비르헨 수룸이래요. 수룸이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0: 여행 내내 부적과 같이 지니고 다녔던 목걸이인데요.
2: 아, gracias. Gracias.
1: 행운에 빌어서 갖고 온 목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 같아요.
0: 사실 이들은 마을을 대표로 일주일 동안 오토바이 순례 여행을 다녀오는 길. 마을 입구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환영회가 열린 겁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소원을 빌기 위해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순례길을 떠나는데요. 마을에 오니 감정이 복받치나 봅니다. 아주 많은 걸 비셨는데.
3: 치차. 아, 치차 모라바. 아,
1: 이거 옥수수 발효해서 만든 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뿌렸어요.
3: Pero por qué la echa en la tierra?
4: Hay que tallar pues.
1: 아, 자게. 아, 우리나라로 치면 고시래입니다.
5: A la Pachamama tienes que ser, a la naturaleza tienes que tener fe, a la naturaleza.
3: Sí, la Pachamama.
0: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를 섬기는 건 볼리비아의 오랜 신앙인데요. 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이죠. 환영 의식을 마치고 저마다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순례자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네요. 축하 폭죽이 터지자 순례자들의 마지막 행렬이 이어집니다. 토착 신앙인 파차마마와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모두 받아들인 볼리비아의 사람들. 이들에게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죠. 마을 사람들의 기도가 모두 이뤄지면 좋겠네요. 해발 2,680m에 자리한 마을은 토로토로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3,500개 이상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돼 일명 공룡의 도시로 불립니다. 토로토로 투어는 꼭 가이드와 동행해야 하는데요.
6: 이걸 꼭 맞게 써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쓰고 여기를. 저 사실 좀 떨려요. 저희 가이드 마리아 선생님이 로프를 준비하시는데요.
0: 동굴을 가는데 로프가 필요하답니다. 뭔가 대단한 동굴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풍경 하나.
1: 와, 진짜 멋있어요.
7: 양옆으로 이렇게 단층들이, 와, 거대합니다. 이게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솟구쳐 올라온 모습이 다 보여요. 와, 진짜 멋있네요.

0: 점점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려고 할 때 엄청난 깊이의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1: 동굴의 입구가 상당히 큽니다.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거든요. 뭔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2: 아, 저 지금 너무 신나요.
0: 입구는 비교적 수월했는데 곧이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1: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0: 하지만 지금까지는 몸풀기 수준이었는데요.
1: 여기 로프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 한번 내려가서 앉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프에 의지해서 또 내려가야 합니다.
0: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1: 우와. 온 몸을 사용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0: 로프를 잡고 바위를 내려가는 고난이도 코스.
1: 와, 여기 대단하네요.
0: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자칫 발을 헛디디거나 손을 놓치면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조심 또 조심합니다. 이번엔 극기 훈련인가요?
1: 어떻게 기어가야 돼요? 아, 여기 너무 무서워요.
0: 동굴 천장에서 물까지 떨어져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1: 제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이 동굴이 난이도가 상입니다. 최상입니다.
0: 그만큼 스릴도 넘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제 허리 펴고 두 발로 걸으니 동굴 안의 종류석들을 감상할 여유도 생깁니다.
1: 나무의 모양입니다. 이파리들이 있고 밑에 기둥이 있네요. 아, 멋있어. 위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요. 와. 겹겹이 쌓인 그저 세월에 수만 년의 역사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0: 동굴은 1930년대에 처음 발견됐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건 20년도 채 안 됐답니다.
1: 어머나.
0: 정녕 이 길이 맞나요? 이건 누운 것도 기는 것도 아닌 채 겨우 조금씩 이동하는데요. 그런데 어찌 이런 상황에서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1: 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저 이렇게 작은 동굴은 처음 와봤어요. 진짜로. 잠깐만요. 이렇게 누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가겠습니다.
0: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1: 우와, 그런데 이 다음은 낭떠러지예요.
0: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절벽을 내려갑니다. 제가 동굴 밖으로 나갈 순 있을까요? 괜히 왔나 싶은 순간입니다.
1: 하나, 둘, 셋! 마리,
2: 마리 아까 봐고?
3: 아쿠아드나한테.
1: 오 마이 갓, 아끼? 여길 지나가라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0: 불굴의 의지란 이런 거겠죠?
1: 정글 숲을 기어서 가자.
0: 이쯤 되니 살짝 영혼이 털리는 기분이 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영혼 없는 발걸음에 사고 발생.
2: 이제 저기 출구가 보입니다. 드디어.
0: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요? 동굴 탈출이 눈앞에 보입니다. 총 4.6km. 4시간 만에 동굴 완주 성공! 이곳 동굴에서 신나는 추억 하나 만들어 갑니다. 토로토로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마을엔 식민지 시대 건축물들이 잘 보존돼 있는데요. 하지만 마을에 들어선 저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바로 이 야자수들입니다.
2: 고도가 2600까지 낮아지니까 풍경이 진짜 이국적으로 변했습니다. 더운 데서나 볼 수 있는 야자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0: 온화한 기후 덕에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졌는데요.
2: 이 마을 너무 예뻐요.
0: 골목길을 걷다 보니 마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0: 곳곳에 삶의 흔적들이 남겨진 골목길은 어딘지 모르게 정감이 넘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옛 골목길 정취에 취해 걸었습니다.
1: 맛있는 냄새 나요. 군침이 싹 도는데요. 아,
0: 오야. 초리소는 식민지 시절 스페인에서 전해진 수제 소시지죠.
2: Esto se llama chorizo.
3: Sí, es el chorizo de tarata, los choricitos que.
1: Oh, gracias.
2: Oh. 한국에서 먹는 소시지랑 완전히 맛이 달라요. 페퍼로니 같은 맛도 나고 약간 매콤하고 새콤합니다.
3: Es el trigo que produce en el pueblo. Es por eso que ofrecemos el triguito también. Va acompañado con el choricito.
0: 타라타의 또 다른 별미는 이건데요.
2: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이 소세지지만 이렇게 편육도 함께 곁들여 먹는다고 해요.
0: 이 음식들은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랍니다.
2: Señora, este tiene un buen sabor. ¿Usted me podría enseñármela?
3: Claro que sí, con gusto.
2: ¿Sí? ¿En serio?
3: Tengo cosa para enseñarla. Todo el proceso que ustedes...
2: 가르쳐 주신대요.
0: 즉석에서 섭외 완료.
2: Con permiso.
0: 이제 초리소 만드는 법을 배워볼까요?
3: Sí, carne sazonada ya está. Es carne molida pura de carne de cerdo. Es de las piernitas que utilizamos. Esto es la tripa. Esta es una tripa de cordero. Viene así como un hilo. Cada tripa tiene 10 metros. Entonces esto usted va a ir abriendo. O sea, se lo abre esto para poder elaborar lo que es el chorizo.
2: ¿Cómo?
3: Ahora inténtalo a ver.
0: 그런데 창자 입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 이렇게 열어서
1: 아, 성공했습니다.
2: 아주 얇거든요, 이 막이. 그런데 생각보다 질겨서 찢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3: Póngalo que debe ser ya unos 45 años. Desde muy pequeña elaboran, porque esto va de generación en generación desde mis ancestros. Van a abrirlo y van a insertar.
0: 타라타 초리소는 굵기를 가늘게 하는 게 특징인데요.
2: 엄청 빠르세요. 역시 전문가입니다.
0: 초리소로는 볼리비아에서 꽤 유명한 마을이죠.
2: 아, 손가락을 안에까지 깊이 넣어서. 아, 보세요.
0: 일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3: Como le digo, es una vivencia de muy niña, porque cuando usted está trabajando pierde sus oportunidades de ser niña, es más responsable dentro del acto que es el trabajo, ¿no? Y te quita tiempo. Eso sí, a esa parte va una nostalgia muy triste.
2: Sí. 정말 어머니의 애환이 많이 담겨 있어요.
0: 소시지에 볼리비아의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네요.
2: 이건 제가 만든 건데 굵기가 가지가지입니다.
0: 요거 팔지는 못할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제가 먹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든 초리소는 어떤 맛일까요? 기름에 튀기면 맛없는 음식은 없다지만 그래도 세팅해 놓으니 제가 만든 초리소도 그럴싸하죠. 제가 열심히 속을 채워 넣었는데 과연 맛도 좋을지 궁금하네요.
2: 위험량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씹을 때마다 육즙이 팡팡 터집니다. 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머릿고기 같은 거예요.
0: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2: 한국의 족발 냉채 같아요. 크으.
1: 최고입니다.
0: 사라타에서 즐긴 만찬 속엔 전통을 지키려는 아주머니의 손맛이 느껴졌는데요. 성모 마리아와 파차마마의 믿음 속에 오늘을 사는 잉카의 후예들. 볼리비아입니다.
2: 와! 어머, 완전 화성 같아요.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1: 점심 먹으세요?

서강대 영문학부에서 셰익스피어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16세기는 지구 역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1492년 컬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처음 발견했고요. 그 직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양 항로를 발견하고요.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마젤란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럼으로써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서구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지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것은 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타자와의 만남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 사건이 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럽의 낯익은 이웃들과만 조우하던 영국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자신들과 차별되는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낯선 타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은 자아, 민족, 인종, 국가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감각과 새로운 종류의 이념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런 종류의 경험이 결국은 18, 19세기의 정점에 달았던 유럽의 제국주의의 문화적, 사상적, 경제적 초석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셰익스피어가 제국주의자였다라는 식으로 과잉된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셰익스피어 작품 곳곳에서 19세기에 발현되는 제국주의적 이념과 실천의 뿌리나 혹은 기원이 발견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승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6세기 중반부터 영국이 아시아랑 무역을 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1600년에 인도 무역을 주 사업으로 하는 동인도 회사,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동인도 회사가 설립됩니다. 1600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국제 무역을 통해서 자국의 영향력과 부를 증전시키고 영토를 확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시대가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16, 17세기였던 겁니다.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지, 그들에게 어떻게 환대해야 될지, 그들과 우리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을지, 이런 종류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들이 유럽인들에게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셰익스피어 시대에 사는 유럽인들에게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구대륙, 즉 유럽과 지중해, 기껏해야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을 커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타자와의 공존, 타자와의 충돌은 대개는 유대인이나 이슬람, 혹은 더 좁게 보자면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이주민들과의 갈등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이국적인 세계를 언급할 때는 그건 대부분 지중해다, 그리고 기껏해야 유럽 대륙이다, 이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자 혹은 타 문화와 만났을 때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그들과의 공존 가능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다루는 작품으로는 베니스의 상인, 타이터스 앤드로니쿠스, 오텔로, 그리고 폭풍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네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샤일록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 16세기 베니스는 유럽 경제사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저무는 태양이었습니다. 14세기 경까지 유럽 최고의 항구고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베니스는 15, 16세기를 거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에게는 베니스는 법률이 지배하고 공화적인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유로운 무역과 교류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국제적이고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가 함께 유지되는 그런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이 사회에 샤일록과 같은 유태인 고린 대금업자도 살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 무호인 용병이 살기도 했던 거죠.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의 런던은 무역에 있어서 유럽의 후발주자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제무역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국제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죠. 베니스의 과거는 따라서 런던의 미래였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를 소재로 다루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세기 베니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는 샤일록 같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를 용인을 하고 수용은 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위험이 가득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지만 그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적, 재무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막대한 부를 가진 샤일록 같은 유대인들이 필요했죠. 따라서 그들은 합법적인 거주자로 간주되었지만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차별과 불평 등의 피해자였습니다. 샤일록이 안토니오라는 인물로부터 엄청난 푸대접을 받았을 때 그가 분노해서 말합니다. 아니, 그자는 나에게 창피를 주고 50만 냥을 못 벌게끔 회방을 놓고 내 손실을 비웃고 내 이득을 조롱하고 내 민족을 멸시하고 내 계약을 방해하고 내 친구들을 이간질하고 내 원수를 부추겼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유대인이란 것 때문이요. 유대인은 눈이 없어? 유대인은 손과 이목구비, 팔다리, 감각, 느낌, 감정이 없어? 같은 무기에 다치고 같은 병에 걸리고 같은 약에 나으며 같은 겨울과 여름에 춥고 더운 건 기독교인과 매한 가지요. 당신이 바늘로 찌르면 우리는 피가 안 나오. 간지르면 안 웃나요? 독약을 먹이면 안 죽나요? 샤일록이 돈을 빌려줬던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거침없이 침을 뱉는 그런 인간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사실 안토니오는 굉장히 괜찮은 친구로 묘사돼요. 자신의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목숨을 저당잡혀 돈을 빌려줄 만큼 후하고 덕망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보여주는 인종차별적인 인종혐오적인 태도가 이 작품에 강력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샤일록을 향한 이런 혐오는 안토니오만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9세기까지 유럽인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을 향해 보여주었던 태도죠. 그랬던 샤일록에 대한 태도가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변합니다. 수백만 명의 유태인이 살해된 그런 상황을 목격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많은 독자들이, 많은 관객들이 샤일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샤일록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여겨지는 베니스 사회조차도, 가장 선진적인 사회조차도 이토록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 또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결과인지 반성들이 일어났죠. 사실 이 작품의 끝에는 샤일록을 재산이 몰수하고 그를 강제로 개종시킵니다. 기독교인으로 만드죠. 강제로 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사유가 20세기에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오랫동안 반유대주의의 경전으로 여겨졌던 데서 이제 반유대주의를 재고하고 새롭게 반성할 수 있는 텍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터스 앤드로니쿠스라는 작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로마 제정기에 고트족의 침범으로 피해를 입었던 로마 제국이 고트족의 반격을 하고 고트족을 포로로 잡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고트족, 그리고 고트족 출신의 왕비와 왕자들이 작품의 시작부터 일종의 이방인으로 표상이 됩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었던 고트족 왕비가 로마 황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죠.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던 고트 왕비가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수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작품 내내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고 서로에게 잔혹한 일을 거듭하는 과정은 아,

로마인들과 고트인들이 서로서로에게 결국 야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는 결국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서로가 야만성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타자와의 접촉과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이 작품에서 특별하게 주목을 요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투 출신의 왕비인 타무라의 시종으로 등장하고 나중에는 그녀의 정부가 되는 아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론은 무어인이자 흑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의 피부 색깔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의 악행의 원천으로 설명됩니다.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악인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인종주의적인 어떤 관점입니다. 그는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첫 번째 흑인입니다. 이 작품 안에서 철저히 어쩌면 이방인의 이방인, 고투족에 끌려온 하인이니까 고투족이 이방인이라면 그 이방인의 이방인이고요. 아론이 이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상징성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요, 반전을 선사합니다. 자신과 타모라 사이의 이제 불륜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검은 피부를 가진 채 태어납니다. 이 검은 피부로 태어난 아이를 테모라 왕비는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순간에 아론은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부정을 발휘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던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의 괴물성, 그의 악인다움, 이런 것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인간적인 차원이 부각이 됩니다. 그는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였습니다. 비열한 타모라 왕비라거나 혹은 복수 앞에 눈이 멀어서 인간성의 밑바닥을 치는 주인공 타이터스라거나 이런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셰익스피어는 아론을 타자이지만 이 야만적인 갈등의 세계, 유럽인들의 어떤 추락 속에서 어쩌면 거울처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비슷한 인물이 우리는 오셀로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셀로 역시 흑인 무어인이죠. 오셀로도 샤일록처럼 베니스 거주 이방인이죠. 근데 이제 샤일록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샤일록은 적어도 피부는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니스인들에게 오셀로는 피부색에 의해서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외국인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이 작품 내내 오셀로는 그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단순히 무어인으로 불립니다. 개인화된 이름이 무시되는 반면 종족적, 인종적 언어로 그가 불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피부색은 이 작품의 비극적인 핵심 장치로 작동을 합니다. 오셀로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바닥을 모를 혐오감과 증오감으로 똘똘 뭉치고 끊임없이 거짓과 위선으로 오셀로를 몰아붙이는 이야기고 또 오셀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대단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지만 딸과 결혼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브라반티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기분열적인 태도는 바로 이민족, 이방인, 타자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베니스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곧 머지않아 도래할 런던의 상황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다문화, 다인종, 메트로폴리탄 라이프가 만들어내는 혐오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오셀로와 베니스의 상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샤일록을 게토 지역에 가둬놓고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지요. 반면에 오셀로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이방인 용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근거로 삼아서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방식으로 차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것은 혐오와 배제라는 것이 자기파괴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셰익스피어가 폭로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풍우에 등장하는 칼리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리반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고 주인공만큼 비중이 큰 인물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악의로 가득 차서 주인공 프로스페로를 괴롭히는 악당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칼리반은 폭풍우 이후에도 지난 몇백 년 동안 다양하게 문학사, 공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폭풍우에는 밀란의 공작이었던 프로스페로가 자신의 동생에 의해서 권좌에서 쫓겨납니다. 그럴 때 어린 딸한 명을 데리고 이름 모를 섬으로 표류를 해오게 되고, 그런데 이 섬은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었죠. 그가 바로 캘리반입니다. 캘리반은 맨 처음에 프로스페로를 만났을 때 엄청나게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페로가 이 섬에 정착할 수 있을 때 칼리반의 도움은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권력의 위계가 바뀌고 프로스페로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프로스페로는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짐승으로 부릅니다. 이쯤 되면 이들의 관계가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개척하고 신대륙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비유처럼도 들립니다. 프로스페로는 칼리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언어를 가르쳐주고 문명을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캘리반이 반박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운 것은 욕하고 저주하는 것밖에 없다. 어떤 순간에 캘리반은 자신의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섬의 풍경들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노래합니다. 프로스페로를 비롯한 이 작품의 유럽인들은 그를 짐승, 야만인, 미개인으로 부르지만 캘리반의 그 서정적인 노래는 어쩌면 그의 야만성이 프로스페로와의 만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즉 프로스페로의 접촉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자와의 이 우연한 만남으로 그는 폭력적인 야만인이 되고 서로를 향한 적대감의 포로로 만들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캘리반이 처한 현실, 그의 불만, 그의 고통, 저주 등을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선인과 악인, 문명과 야만의 대결이라고 표상되는 것이라는 게 결국은 어쩌면 가짜 대결이 아닐까. 그들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은 타자와의 만남에서 관계 설정에 실패하고 그걸 위계적인 질서로 변모시켜버린 타자의 윤리학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비극적인 혹은 또 애처로운 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작품 몇 편을 만나보았습니다.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고향에 진한 맛과 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곳은 경남 고성 시장.
1: 한입 드릴까요? 작은 거.
0: 마 바다와 가까우니 싱싱한 해산물이 지천.
1: 팔치 세 개 2만 원.
0: 이만한 구경이 또 있을까요? 시장 인심은 두말할 것도 없답니다.
1: 덤 문화가 또 있다면 덤으로 조금 더 주셔 더 가져가라 이런 것도 있고.
0: 이곳만의 먹거리와 볼거리까지 있을 건 다 있지만 그래도 딱 하나 이건 절대 안 판다지요.
2: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데 자기 양심은 안, 내한테는 양심은 안 파는 가게.
0: 부모님 뒤를 이어 장사를 하는 가족도 있고요.
3: 가메예요, 가메. 뭔 얘기를 하지?
0: 이야,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도 있습니다.
4: 우리 소인국보다도 고생 양념소국밥이다 유명했지.
0: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곳, 고성시장. 자,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은 경남에서도 손꼽히는 전통시장, 고성시장을 찾아가 볼 텐데요. 약 5만 명의 고성군 인구 중 절반이 살고 있다는 고성읍에 바로 고성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가면에 마전마을로 향하는데요. 이곳에 특별한 녀석들과 동고동락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지요? 200여 마리의 염소와 함께하고 있는 허광도 씨입니다. 과거 몸이 약한 아내의 몸보신을 위해 염소 한두 마리를 키웠던 것이 이렇게 늘어났다는데요. 이제 염소는 광도 씨에겐 둘도 없는 효자라요.
2: 나선사리가 오니까 경계를 해요. 경계하는 거예요. 나선사리가 와서 그래요. 그런데 곡물도 주인을 알아요. 주인을 알아.
0: 그럼요. 이 염소들 덕분에 광도 씨의 아내는 고성시장에서 염소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오길 참 잘했답니다.
5: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고향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 들어와가지고 취미삼아 한두 마리 키운 게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이제 삶의 전부지.
0: 고향에서 염소를 키우며 노후를 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네요. 몸 편할 날은 없어도 마음 뿌듯할 때는 많다는데요.
5: 혼자 용돈 줄 때 저 좋아요. 할머니 모르게 염소 한 마리씩 팔아가지고 내 용돈 좀 붙여놨다가 손 좋으면 손전 용돈 주고 예, 그래야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자주 오지.
6: 아하, 그러려면 감수해야 할 것도 있는 법이죠. 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데 이 눈깔과 칼살 농장 탈출을 감행한 여 염소 녀석들이구만.
0: 이건 뭐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광도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추밭을 종횡무진하는 염소들.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기 전에 빨리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오, 다행히도 도망간 염소들을 다시 농장 안으로 데려오는 광도 씨. 10년 감수했습니다. 이러니 이거 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데요.
5: 됐어. 끝내가지고.
0: 이럴 때 염소는 효자가 아니라 사고 뭉치.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5: 염소 저기요. 방목을 잘못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엄청나게 입힙니다. 사람은 먹기로 했겠지만 짐승은 지 좋은 음식만 찾아 먹겠다. 오늘 고추 농사 저거 다 주지 않았습니까?
7: 아, 고추 다 써먹었습니다.
0: 참, 얼마 전 심어놓은 고추 모종을 그새 뜯어먹었네요. 이런.
5: 이 다 뜯어먹어버렸잖아요.

0: 총을 끄드르기 때문에 이 꼬치가 안 돼요.
1: 염소들 덕분에 일이 또 늘었습니다.
0: 해줄 수 없는 거죠. 뭐 다시 심으면 돼요.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1: 여 녀석들 이제 탈출은 그만. 알겠지? 과거 염소는 고성에선 흔한 가축이었답니다. 집마다 한두 마리는 키웠으니까요.
0: 한 집에 뭐 몇 마리서 몇 마리서 그래가지고 장날 되면은 이렇게 고성에 동물시장이 있었거든요. 동물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이제 그 염소시장이 이제 없어졌죠.
1: 그래서일까요? 고성엔 염소와 관련된 독특한 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고성시장 옆에 우시장과 염소시장이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장을 찾은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는 이것. 바로 염소국밥을 맛보러 고성시장에 왔습니다. 자, 상설시장이지만 매달 1일과 6일로 끝나는 날마다 5일장이 열리는 곳이죠.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특히 신선한 해산물을 구할 수가 있고요. 상설시장이 있는 상가 건물을 중심으로 골목골목마다 고향 어르신들의 난전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2: 3만 원짜리 2만 원. 요즘에는 시장이 좀 큽니다.
3: 여기 시장이 오래됐나 봐요.
2: 80년 넘었지.
3: 80년.
4: 21살에 시집 와갖고 결혼도 못 해서 장사 났거든. 그래서 이제 79인께 10년 됐다.
5: 한 50년이 다 됐네.
4: 50년이 다 됐지.
1: 그 세월만큼 이곳 장을 찾는 이들도 많은데요. 고성에서도 가장 큰 장인데다가 먹거리도 많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오신답니다. 어서 오이소.
6: 활기가 넘치죠. 장날은 외지에서 뭐 마산, 진주, 창원, 거제, 통영 이쪽에서도 고성장이 조금 이렇게 소문이 나고 좀 큰 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세요.
1: 구석구석 시장 구경을 하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고성시장만의 장터국밥. 이순혜 씨는 이곳에서 20년째 염소국밥을 만들어 왔다죠.
7: 고기는 밑간은 다 양념이 있습니다. 2년 키운 거예요. 2년 정도 키워야 우리 가게를 쓸 수가 있어요. 염소는.
1: 고기 손질부터 육수까지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7: 육수, 국밥에 대한 육수. 염소 껍질하고 빼도 들어가고 양피도 좀 들어가고. 여기 보통 24시간.
1: 오래전부터 이곳 사람들은 소나 돼지보단 염소로 만든 국밥이 더 친숙했답니다.
7: 우리 소육부보다도 고생의 염소국밥이 더 유명했지. 판도 많고 덜도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키우게 됐어요. 집집마다.
1: 다른 지역의 장과 달리 고성시장에 염소국밥이 생겨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는데요.
7: 우시장이 있었어요. 우시장. 전에 가면 이쯤 요새는 다 없었잖아요. 옛날 우시장에 있어 염소도 팔러 오고 뭐 개도 팔고 돼지도 팔고 이랬거든요. 소도 팔고. 거기서 이제 제일 쉽은 게 싼게 염소였어요. 어르신들이 전에서 업을 내려오면은 국밥을 한 사먹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소는 비쌌거든요. 염소가 쌌어요. 그래서 염소를 이제 써놓게 된 게.
1: 그동안 장을 찾은 이들의 후기를 달래왔다는 고성시장의 이 한 그릇. 지금도 여전히 그 맛을 잊지 않고 염소국밥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8: 진정 와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1: 아, 대체 어떤 맛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구만.
8: 아빠 이거 너무 맛있어요.
1: 이곳 장을 찾아온 이들에게 염소국밥은 추억이자 고향의 맛.
9: 무슨 담백하면서 기름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스테미너가 좋은 것 같아요.
10: 내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대성초등학교 옆에 그 염소시장이 있었어요. 그리를 통과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지요.
1: 이야, 옛 기억이 그냥 새록새록 떠오르는 맛인가 봅니다. 염소 국밥만큼이나 인기 있는 메뉴가 있다는데요. 이름하여 염소 불고기. 연탄불에 구워야 제맛이랍니다. 이야.
11: 연탄불에 구워야 되는가요?
7: 그래, 불냄새가 나 맛있는데. 옛날에는 시장에 장날 되면 시장 온다고 왔는데, 시장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살아있다는 생각만 있잖아요. 많이 느껴요.
1: 살아있는 기쁨이 이곳엔 가득하답니다. 아니 아니, 그런데 장사하시다 말고 어딜 가시는 겁니까요?
0: 맞아. 어, 배달도 다녀요.
7: 배달 다녀. 가까운 데는 많이 다녀.
11: 시장 안에서 다니시죠?
7: 응, 시장 안에서.
1: 배달까지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에 지칠 때면 잠깐만 시장을 둘러봐도 이상하게 힘이 난다는데요. 이곳에선 작은 것 하나가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답니다.
12: 아침에 보통 막 4시 딱 지금 놓으니까
7: 너무 소리 듣고 막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막
1: 하하. 이 소소한 마주침이 좋아 직접 배달도 하는 거라죠.
13: 식사 왔어요.
7: 맛있게 드세요, 식기 전에.
14: 네, 조금은 안 나옵니다.
7: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어요. 장사 많이 했습니까?
14: 못 했어요.
7: 농만기라서 힘들죠.
14: 그러니까요.
7: 저도 힘들어요.
14: 그러니까요.
7: 그래도 힘냅시다.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언니, 밥 먹으러 오세요. 알았어요.
1: 혼자만 드시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이분들. 마, 보통 사이가 아니라 가는데요.
5: 세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14: 자매지간, 자매지간.
5: 어떻게 되세요, 서열이?
14: 첫째. 둘째. 셋째.
7: 내가 둘째예요.
14: 못난이 셋째.
1: 아하, 어쩐지 닮았다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매가 모두 이곳에서 장사를 하게 된 걸까요?
14: 엄마 하던 거를 인생을 가지고 제가 했으니까. 엄마 하다가 이제 언니가 내 앞에 거기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7: 하다 보니까 또 친구처럼 되고, 지금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찢고 뽑고 싸우면서도 정이 들죠. 우리는 오후에 같이 세 사람 같이 살 거라고.
1: 얼마나 사이가 좋길래 가게도 바로 옆. 셋째 명숙 씨는 언니들도 인정한 해산물의 여왕 마마시라고요.
15: 자, 이거는 자연산 강어입니다. 자, 배가 희죠. 자연산 강어.
1: 광어 안농.
15: 농어입니다, 농어.
1: 오, 이놈은 참 싱싱해 보입니다. 캬. 오, 바다의 미녀라 불리는 참돔도 있고요. 오호.
15: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얘는 딸티 이빨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날카롭게 생겼어요.
7: 하모.
13: 하모인데.
7: 우리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문다는 뜻이래요.
13: 날 문다고.
1: 시장에서도 장사 잘하기로 소문난 셋째 명숙 씨. 생선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바쁠 땐 후원투수처럼 등장한다는 언니들.
7: 냉수가 바쁘다.
13: 네.
1: 명숙 씨가 바쁘다 싶으면 언니들 열일 제쳐두고 달려온답니다. 물론 너무 가까워 다툴 때도 있지만요. 바로 옆에서 장사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힘들 땐 서로 돕고 지켜주며 함께 장사를 하게 된 건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 명숙 씨의 부모님 역시 고성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답니다. 가끔 부모님을 잊지 않고 자매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있다는데요.
16: 네, 네, 네. 네,
17: 배하고 머리하고는 따로.
16: 예, 예, 예.
17: 단골. 고마 청이 들어서 청을 못 잊어서.
7: 이거 도자리 아닌가?
15: 맞습니다.
7: 미국 느낌.
1: 연세 지긋한 손님.

0: 오래됐어. 이분 엄마하고.
1: 이렇다 보니 지금도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답니다.
2: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3: 네.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옛날에 여기 계실 때 인적이 좀 많으셔가지고 아, 말해 사람들이 오시면 엄마나 아버지가 참 너무 사람이 인자하시고 좋았는데 너무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저희가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많이 팔으라.
1: 또 오세요. 자, 그런데 이곳 시장엔 이 자매들만 있는 게 아니라네요. 든든한 가족이 또 있답니다. 명섭 씨의 뒤를 따라가 봤는데.
3: 야, 여기가 우리 남동생입니다, 남동생. 여기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정도 잘해요.
4: 왜 쏜 거짓말?
3: 아니, 진짜 잘해요. 근데 허리를 이미 다쳐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4: 쏜 거짓말? 여기는 뭐, 방앗간이에요?
5: 예.
4: 선생님,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 40년 하고 좀 더 지냈죠.
4: 어떻게 누나 곁으로 오셨대요?
5: 아니요, 부모 품으로 왔지. 부모 품으로. 아.
1: 부모님의 방앗간을 이어받은 창수 씨 부부. 누님들이 많아서 든든하시죠?
6: 신우들이 많은데 괜찮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괜찮습니다. 아픈 거는 눈치 봐야 되고 좋은 거는 도와주고 그게 좋죠.
7: 싫어요.
5: 원래 형제끼리 모이면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제 누나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죠.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좋죠. 서로 오름이 있으면 뭐 도와달라고 하면 와서 그대로 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그건 우리인데 틀어지면 싸웠다가도 그 다음에 웃고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8: 싸웠다가도 웃고 있는 게 가족이에요.
5: 네, 그런 게 좋죠.
1: 창수 씨네 방앗간은 이맘때가 되면 더 바빠진답니다. 기름을 짜는 것도 모자라 콩을 삶느라 정신이 없다는데요.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자 시작한 것이 입소문이 났답니다. 덕분에 창수 씨의 아내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중. 대체 뭘 만드시나 했는데 이 구수한 콩물을 만든답니다.
6: 아, 콩물요.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인기가 이거예요. 보성 시장에 인기가 진짜 맛집이에요. 맛집. 너무 맛있다고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해요.
1: 근데 그냥 콩물이 아니라죠. 뭔가를 더 넣는다는데요. 요게 뭡니까?
6: 콩국에 들어가는 이바삭이에요, 이게.
1: 걸쭉하고 구수한 콩물에 우뭇가사리를 듬뿍 넣어 만들었습니다.
6: 콩물 아이가?
1: 이 구수함에 그냥 손님들이 줄을 잇는다는 것이죠. 시장 구경하다 출출해지면 간식으로 제격. 마 혼자 먹고, 뭐 나눠 먹고, 이 맛에 장에 오는 거겠죠.
9: 정말 맛있어요. 우리 국산 콩으로 할 분들은 맛있어요. 그 어른들도 사다 드리고
10: 주민들이 왕창왕창 하고 하니까 지금 요구도 내고 힐링도 내고.
4: 어떤 분들이 콩물을 도와주나봐요.
6: 마산, 통영, 거제 이런 데서도 잘 옵니다. 우리 콩물이 인기 많아요. 이렇게 바로 삶아가 바로 갈아갖고 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시장이라도.
1: 아내가 콩물을 만들어 파느라 정신 없을 때 기름을 짜는 건 창수 씨의 몫. 여기 깨볶는 냄새에 장에 온 이들의 발걸음이 한 번 더 멈춰선답니다. 부모님이 방앗간 하던 시절에 비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5: 김집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다 오라져 있어요.

0: 이거는 지금 1년밖에 안 된기거든요. 이분 이거 망치 때리고 오구터리잖아, 새거 사가지고.
1: 왜, 왜 그렇게 안 나가요?
0: 요 통에 깨를 굽기 위해서.
1: 어떤 식으로?
0: 요걸로 요리 부으려고 하면 넓으면 흐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2: 이곳을 떠났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진한 참기름 냄새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 구수한 냄새는 그리운 부모님의 품, 고향의 향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
0: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데 자기 양심은 안, 내한테는 양심은 안 파는 가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팔지. 내가 못 먹겠다 싶은 거는 아예 그냥 버린다는 거.
2: 창수 씨 부모님도 그러셨다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3: 옛날 부모님이 하던 망치 그대로인가 봐요.
0: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기름기계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옛날보다는 편해졌다는 것밖에 없어요. 기계가 자동으로 좀 바뀐다는 거.
2: 그 옛날 부모님이 하시던 방식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것. 그건 아마도 잊혀져가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이곳을 묵묵히 지켜가는 이들이 있는 한 고성시장에선 언제까지나 정겨운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0: 이 노라도 그 가게 가다가 그 저 과일 장사들 보고 아저씨 이거 하나 주세요 주고 했는데 왜냐면 아가지고 내 다음에 줄게 외상주라 하면 가져가시소.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 구루마 끄고 다녔거든. 니아크 끄고 안 그러면 소 구루마 끄고 오고 지금은 대부분 차로 온다는 거. 그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
4: 도시에 없는 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5: 소리 없는 전쟁터인데 그 속에서 이제 그쳐 나간다는 건 보통 지혜로 온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요.
6: 내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다는 그 보람, 일할 수 있다는 능력, 일할 수 있다는 내 육체적인 건강 얼마나 좋아요. 내는 그런 항상 감사의 생각하고 살아요.
2: 남도 끝자락 고성시장에 가면 말이죠. 허기진 가슴까지 채워줄 따스함이 있고요. 살아있음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향의 구수한 정을 건네받고 또 건네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 고성시장에서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잘 만나고 갑니다.

0: 다른 집 미더덕보다 미더덕이 더 맛있다구대. 감사합니다.
1: 세상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살아있다는 생각만 있잖아요. 한인들도
0: 할머니들이 언정도 있고
2: 사람 좋고 인심도 좋고 그렇습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꽃놀이. 누가 먼저 꽃을 샀나? 여기도 꽃이 있는데.
1: 어? 이건 너무 작잖아요.
2: 그러니까 빨리 달려왔어야지.
1: 난 달리기만 하면 맨날 져. 왜 난 느린 거야? 그래서 이런 꽃이나 찾고.
2: 이런 꽃이라니? 내가 뭐 어때서? 나도 꽃이야.
1: 넌 이름이 뭔데?
2: 내 이름은 애기 똥풀.
1: 애기 똥풀?
2: 애기 똥풀? 이름이 뭐 그래?
0: 얘들아, 줄기에서 애기 똥처럼 작고 노란 즙이 나와서 애기 똥풀이래.
3: 아~
2: 어때? 이름처럼 나 귀엽지? 예쁘지? 예뻐. 그래도 난 크고 화려한 장미가 더 좋아.
3: 나도.
2: 무슨 소리? 자세히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4: 맞아.
5: 이렇게 큰 꽃들도 예쁘지만 귤에 핀 작은 꽃들도 얼마나 예쁜데. 모두 다 소중한 꽃이고.

0: 무슨 소리?
1: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장미?
0: 애기 똥풀? 어, 뭐 세상에 너무 냄새 날 것 같아. 어? 자꾸 초라해가지고. 네가 무슨 꽃이니?
1: 초라하다니. 장미 너도 내 순수한 매력을 모르는구나.
0: 뭐? 매력? 너무 웃겨. 아니 매력이 무슨. 꽃이라면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 꽃이라고 할 수 있지. 난 꽃 중에 꽃. 꽃의 여왕이야.
2: 꽃의 여왕이라고? 왜?
0: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 장미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2: 저 나랑 결혼해 줄래?
0: 이렇게 서로 좋아할 때도 나 장미로 프로포즈 고백을 하고 또
3: 생일 축하하소!
0: 생일 축하해. 생일을 축하할 때도 나 장미를 선물로 준다고. 아 그리고 또 하! 이렇게 열정적인 댄스를 출 때도 나 장미를 이용하지. 와우 와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물어보나마나 장미님이시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역시 거울도 인정한 장미. 나 장미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
1: 맞아 맞아. 나도 장미꽃 선물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 역시 장미꽃이 예쁘긴 하지.
2: 그렇긴 해.
0: 우후. 너희들도 뭘 좀 아는구나.
1: 그래. 장미 예쁜 거 나도 인정.
0: 뭐야, 애기 똥풀. 너도 나 인정하는 거였어?
1: 그치만 넌 사람들이 잘 가꿔줘야 자라는 꽃이잖아. 우리 들꽃은 혼자서도 씨를 뿌리며 피바람도 이겨내고 들판에서 잘 살아남지.
2: 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4: 그래. 들판에 꽃이 피면 봄이 온 것도 알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1: 맞아요.
5: 정원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 더

0: 어, 세상에. 네가 무슨 꽃이야? 아우, 저, 요즘 심정 뭐야, 진짜. 정말.
1: 자꾸 보니까 애기 똥풀도 예뻐.
2: 나 원래 노란색 꽃 좋아하잖아. 그치 그치.
0: 어머머머, 얘들이 정말 노래도 정말 이럴 거야?
2: 그리고 벌들도 우릴 좋아해. 우리가 들판에 가득 피어서 맛있는 꿀을 선물하니까.
0: 나도 주거든.
2: 참, 개미들도 아주 날 좋아해.
3: 개미도?
0: 개미들이 널 좋아한다고? 아니, 개미가 왜?
2: 그건 우리가 뿌리는 씨앗 때문이지.
3: 씨앗?
2: 들판에서 피어난 우리 때가 되면 씨씨씨를 뿌리지.
4: 애기 똥풀 씨앗이다. 씨앗에 붙은 말랑말랑 젤리 진짜 맛있어.
2: 개미들이 내 씨앗을 갖고 개미굴로 가면 우린 거기서 또 싹을 틔우지. 개미도 인정한다. 정말 대단하지.
3: 우와, 애기 똥풀 대단하다.
0: 난 나만 최고의 꽃인 줄 알았는데 애기 똥풀 너도 꽤 괜찮은 꽃이었네.
2: 당연하지. 하하하.
1: 애기 똥풀은 작은데도 참 씩씩하다.
2: 난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고 아주 아주 소중한 애기 똥풀이니까.
5: 꽃이 소중하듯이 보자. 우리 마리고 또 하리고 우리 조합꽃 그리고 별꽃 각자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소중해.
6: 맞아. 나도 달리기는 느리지만 그래도 잘하는 게 더 많아. 좋아, 난 동아리 많이 알잖아.
5: 맞다.
6: 맞다. 이제부터 나도 애기 똥풀처럼 자신감을 가질래. 애기 똥풀아 고마워.

0: 노엘이꽃, 선유리꽃, 승범이꽃, 성리꽃, 또 하리꽃, 조화꽃, 마리꽃, 별이꽃까지 정말 다 예쁘다.
1: 그리고 딩동쌤 꽃도요.
2: 아, 정말? 그럼 우리 다 꽃이야.
3: 딩동댕 친구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나는 꽃이야. 그럼 이번엔 친구들 차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정.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0: 솔,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투핏.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8. 파.
1: 전유마, 이 로봇 좀 봐.
2: 멋지다.
1: 전유마, 만지면 안 돼.
2: 왜?
1: 여기 좀 봐. 눈으로만 보세요. 아, 관람할 때는 약속을 지켜야지.
3: 곧 로봇 춤을 시작합니다.
2: 와, 로봇 팔이 움직인다. 팔.
1: 로봇이 팔을 뻗었어.
2: 팔을 흔들어.
1: 팔을 굽히고 뻗고 굽히고 뻗고.
2: 오른팔, 왼팔, 위로, 아래로.
4: 바꿔라 한글.
1: 팔이 팔로 바뀌었어. 로봇 팔이 사라졌어.
5: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호민정은 안녕.
1: 안녕.
6: 무슨 일이니?
1: 로봇 팔이 팔로 바뀌었어.
2: 팔, 팔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가져올게.
4: 팔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저게 뭐지?
2: 응?
1: 저게 한글이 보여! 자! 한글을 찾았어! 천지?
0: 한글 팔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한글을 절대 가져갈 수 없어. 나무가 방해할 테니까. 헛! 국가!
1: 어? 나무가 굵어졌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국다에 맞서는 낱말엔 뭐지? 헛! 가늘다!
0: 아니, 나의 국다 공격을 가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이런, 한글 팔이 파괴됐어.
3: 팔에 아가 없어.
4: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 수 있어.

0: 8.
1: 저장 완료. 8. 훈민정음의 손으로.
2: 8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팔! 펄! 펄! 팔! 팔을 들어요! 팔을 굽혀요! 팔! 팔! 팔! 팔! 팔! 하나, 둘! 하나, 둘!
1: 팔에 받침 리을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팔 파 리을이 어디로 갔을까 파 아하 길쭉한 파 송송 썰어서 요리할 때 쓰지요 파 야 팔 팔, 팔, 순서대로 써볼게요. 피읍이 아를 만나 파, 파가 받침 리을을 만나 팔, 팔.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팔. 친구들 따라해봐요. 팔. 끝.
1: 파에 받침 리을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팥. 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파에 받침 리을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팥 팔
0: 팔 파 훈민이와 정음이가 로봇을 보러 갔어요. 멋진 팔을 가진 로봇이었죠.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팔을 파로 바꿔라 한글. 로봇의 팔이 파가 되었어요. 천지가 굽다.

0: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가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팔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로봇 팔이 생겼어요. 로봇이 팔을 쭉 뻗어요. 로봇이 팔을 쭉 뻗어요. 로봇이 팔을 쭉 뻗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책. 책.
1: 정음아, 내가 만든 책 좀 봐. 책.
2: 응? 어디?
1: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이야. 자, 여길 잡아봐.
2: 여기?
1: 응. 어? 자, 당겨봐.
2: 당겨.
3: 와! 우와! 우와! 긴 책이네?
1: 응, 기다란 책이야. 가부터 학까지 다 들어있지.
3: 우와.
1: 가. 가방.
3: 커다란 가방.
4: 나비가 활활
1: 다 다람쥐
3: 다람쥐가 훌쩍
1: 라 라면
0: 바꿔라 한글
3: 책이 채로 바뀌었어
5: 내 책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6: 우리는 책이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7: 한글 용사, 아이야!
8: 훈민정음, 안녕?
5: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책이 채로 바뀌었어.
6: 책, 책이 필요해.
10: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책을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이 동굴은 뭐지? 보여라, 투시! 동굴 속에 한글 책이 있어.
1: 수레를 어떻게 치우지?
0: 우리가 힘을 합쳐서 수레를 밀어보자.
2: 응.
3: 천지?
4: 한글 책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한글을 꺼내지 못할 것이다. 수레는 꼼짝하지 않을 테니.
3: 헛!
4: 네모나다!
3: 어? 더 이상 수레가 밀리지 않아?
5: 내가 도와줄게.
0: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네모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둥글다!
5: 이제 됐어!

0: 치읓과 애가 다친 기억을 만나 책. 책. 저장 완료. 책.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책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내 책이야! 훈민이가 만든 책!

0: 보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2: 책.
1: 책. 책. 책을 펼쳐요. 책을 읽어요.
3: 책에 받침 기억 먹어야지. 냠. 냠냠. 슝.
1: 재미있는 책. 채. 오, 채만 남았네. 아하. 채. 탁구 채. 테니스 채. 배드민턴 채. 채. 채. 야.
2: 책.
1: 책. 재미있는 책. 읽고 싶은 책. 책.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애를 만나 채. 채가 받침 기억을 만나 책. 책.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책. 친구들 따라해봐요. 책. 끝.
3: 책 받침 기억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챙. 책.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책 받침 기억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챙. 책. 히히.
1: 책, 채. 훈민이가 긴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책을 채로 바꿔라, 한글. 책이 채가 되었어요. 천지가

0: 네모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둥글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책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책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책을 읽어요. 훈민정음이 책을 읽어요. 훈민정음이 책을 읽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술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줄무랑
13: 덤덤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따끈히 놀이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5: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이 대정전 전기를 돌려줘.
1: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0: 네? 무슨 날이요?
2: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1: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3: 루루는 어디 갔지?
4: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3: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0: 자, 그럼 새로운 홍보 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1: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2: 언제나 실내 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3: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1: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4: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좋았어.
1: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어,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아, 안 돼.
1: 시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3: 큰일 났어. 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4: 네?
1: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4: 기다리다 출동.
1: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 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 금리를 해내지.
4: 기다리다 출동.
6: 어?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3: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7: 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6: 근데 어떡해.
1: 얘들아, 이것 좀 봐.
4: 이게 뭐야?
7: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부랑 두더지들 뿐이야.
6: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7: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8: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7: 혹시...
1: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8: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1: 어디 가?
3: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6: 잘 모르겠어요.
7: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1: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9: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7: 포포,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9: 어림없는 소리! 하하!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했지!
1: 저게 뭐지?
9: 하하!

0: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1: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0: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는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1: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게 놔둘 것 같아.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2: 기가빌더 변신!
1: 포켓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보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0: 이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1: 모두 조심해! 마이티 피해! 우와, 파워가 엄청난데?
4: 그러게.
0: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1: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2: 유루!
0: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1: 두고 보면 알아. 네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0: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1: 이것도 있지?
5: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포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1: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0: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1: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0: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0: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4: 아,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보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0: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0: 고마워!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네가 들어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가 되라 원효 인포 원쇼.
2: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3: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가빈!
3: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3: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6: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7: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8: 말도 안 돼!
9: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10: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9: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3: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6: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7: 오케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3: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6: 알았어, 아빈.
7: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3: 좋아! 함께 테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1: 그래, 좋아!

0: 비거 비모 원투.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 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 볼게.
2: 우와!
1: 우와! 정말 멋진데?
2: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3: 그럼 난 2등.
1: 빨리 기다려라.
4: 쉐,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2: 진짜 못 말린다니까. 뭐?
4: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에 온 뒤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유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1: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2: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0: 와! 뭐야?
2: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3: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0: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3: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0: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아!
4: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5: 모두 필요해요.
4: 접!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0: 어? 보자마!
4: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또피!
0: 안 돼! 세차 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헤이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스키봇 변신 완료! 기봇 변신!
6: 어라, 이게 왜 이러지?
0: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내가 날아가서 막아볼게!
4: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6: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0: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7: 포키! 레이, 포키를 따라가줘! 빨리!
1: 알았어, 아빈!
7: 스키, 마이티, 루루! 포부가 버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1: 우리한테 맡겨!
2: 알았어, 아빈!

0: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1: 물론이지, 레이.

0: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누,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0: 오예! 작전 성공!
1: 세차 기계는 다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2: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빌더.
3: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4: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술을 좀 즐겼지.
3: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5: 당연하지.
3: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5: 오늘? 그래. 이야, 오늘 방 청소한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식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잡으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14: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내일이 핑.
17: 오늘은 내가 요리사.
18: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19: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20: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21: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22: 베이비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1: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 소다, 초코 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 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0: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2: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1: 아, 금방 돌아올게.
2: 어? 어디 가는데?
1: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
0: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3: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네.

0: 걸?
1: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2: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3: 당연하지, 푸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4: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는걸?
5: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3: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6: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2: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4: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땅 파기 대전 포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4: 좋아! 우리 테라시티에 딱 어울리는 최신식 카페를 지어보자. 밖에는 멋진 테라스를 만들고 안에는 먹을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넣는 거야.

0: 항상 카페가 완성됐어.
1: 딱 좋아. 우리가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멋진 디저트랑 음료가 나와.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래. 응? 갑자기 줄이 늘어났잖아.
2: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3: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뭐 들라는 거야? 빨리 일어나!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누워있어. 난 그만 가볼 테니까.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보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에너지들 때문에 테라시티가 커다란 타피오카 벌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호키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0: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조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진짜 쪽 저게 뭐야?
1: 거부?
0: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1: 다 뒤도지들 때문이야. 다피오카 펄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0: 하,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1: 우와.
0: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1: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그 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이야! 이모 완수!
1: 우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2: 이 많은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3: 어?
4: 우린 호부와 제단이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짠! 어? 와,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0: 어디 그럼 한번 마시나 볼까?
1: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2: 화성에 눈이 내려요.
3: 어? 레이, 멋진데? 스키 탈 줄 알아?
1: 그럼, 지구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탔어.
4: 스키는 좀 위험하지 않아?
3: 아니야, 매!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스키 진짜 좋아해!
5: 스키, 스키! 나도 타고 싶어!
6: 전혀 몰랐네! 다들 이렇게 스키를 좋아했어?
7: 안녕, 기가빌더! 지구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썰매랑 스키를 탄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도 재밌게 겨울을 즐길 방법 없을까?
1: 그래, 펑펑 눈 내리는 스키장을 지어볼까?
6: 레이, 정말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준비됐어?
8: 응, 준비됐어!
4: 난 스키는 좀 무서운데...
6: 한번 타보면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다리다 출동!
6: 자, 그럼 화성에서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와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1: 우주에서 가장 멋진 슬로프를 만드는 거야!
6: 화성 첫 번째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0: 뭐 기가 빌다. 화성에서 눈을 다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아.
1: 마음에 든다니 뿌듯한데.
2: 얘들아, 빨리 내려가자. 이따 봐, 기가 빌다 팀.
1: 우리도 스키 타러 가볼까?
3: 좋아!
1: 이렇게 몸을 숙이고 차례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0: 후! 나 잡아봐라.
1: 생각보다 슬로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 못 내려가겠어. 살려줘!
0: 빨리! 잡았다. 괜찮아.
1: 아빈, 난 스키를 못하겠어.
0: 정말?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좋아. 다시 올라가자.
1: 다들 스키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2: 우리는 터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 새로운 발명품 눈덩이 발사기가 역시 성공했어. 에? 저게 뭐야? 눈을 만드는 타워잖아. 나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저길 놀러 가겠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

0: 아니거든.
1: 저 얘들아.
0: 헐때 둘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
1: 내가 만든 눈사람 볼래?
2: 누가 제일 빠를지 궁금한데. 얘들아, 자량까지 빨리 가기 시합해 볼래?
0: 좋아, 가자.
1: 얘들아, 잠깐만.
3: 괜찮아?
2: 우리도 같이 내려가 볼까? 한번 타보면 또 타고 싶을걸?

타월을 망가뜨릴 절호의 기회야. 두더지들아, 잘 감시해.

0: 스릴러 드릴러를 끌고 어딜 가는 거야? 도보살이야!
1: 아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2: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1: 어? 어? 저게 뭐지? 어?
2: 어? 얘들아, 빨리 옆으로 피해! 다들 괜찮아?
1: 저 거대한 눈덩이는 대체 뭐야?
2: 포보 녀석들이야.
3: 이대로 내려가면 식물원을 다 엎치겠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4: 기가빌더 변신!
5: 호키봇 변신 완료!
6: 마이티봇 변신 완료!
7: 레이봇 변신 완료!
2: 멈춰 세워줘. 레이, 루루, 마이티는 스릴러 드릴러를 막아줘.

0: 멈춰! 이런 거 원한 게 아닌데!
1: 두더지들아, 거기서!

0: 좋아, 눈싸움 결투다! 거기 서! 눈덩이 발사기! 작동!
1: 아, 조심해!
2: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1: 어? 난 스키 타본 적도 없는데.
2: 넌 할 수 있어.
0: 마이티 달려줘!
1: 그럼 한번 해볼게.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2: 잘했어, 마이티! 이제 앞쪽 언덕에서 점프해!
1: 뭐? 점프하라고?

0: 우리가 눈덩이를 먹었다!
1: 마이티!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우리도 리프트에서 다 봤어.
2: 스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3: 잘 봤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없기.
2: 그래, 맞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1: 마이티, 얘들아, 경주하자. 준비, 출발!
2: 뭐야, 기다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넘버블럭스 친구들,
10: 고우야!
9: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0: 20까지 합해!
11: 우리 같이 놀자.
9: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9: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9: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8: 지당하신 말씀.
1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빨간색이구나. 빨간색이 어디 있지?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찾았다, 빨간색. 좋았어.